0: It was not untied from a spindly leg, but rather opened in an app, because this pigeon was digital, not physical.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human communication, from the telegram to the Pony Express to shouting loudly from a rooftop. Lately, at least two apps have asked, was a carrier pigeon the pinnacle?
1: 메시지를 전하는 이 비둘기는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토론토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보낸 그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루 넘게 걸릴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편지가 도착했을 때 수신자는 비둘기의 가느다란 다리에 묶여있는 편지지의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 앱에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비둘기이기 때문이죠. 전보에서 조랑말 속달 우편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사소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적어도 두 개의 앱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때 그런 비둘기야말로 의사소통 방법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2: All right, so a carrier pigeon is a pigeon that delivers your message.
0: Literally, right? Yeah. It carries, so it's a carrier pigeon, also known as a homing pigeon. A homing pigeon would be something that comes back to you, right?
2: That's how they got the pigeons to deliver the messages.
0: Yeah.
2: It's not like they told the pigeon, deliver this to this address.
0: Pretty amazing that they can do that, though.
2: Exactly, yeah. So this pigeon is not a physical pigeon. It's an app where they have a digital pigeon. So there's no need to untie a message from a spindly leg.
0: Yeah, this is a great way to illustrate sort of bird legs, right?
2: Yeah.
0: Because bird legs are very thin, they're long, they look very weak and fragile.
2: Yep.
0: A spindle, S-P-I-N-D-L-E, is, I think in sewing, I think it is, you know, when you're spinning fibers into yarn or something, you learn about it in fairy tales, I think.
2: Sleeping Beauty.
0: Sleeping Beauty, was it?
2: Yeah.
0: Exactly. So,
2: yeah.
0: But if something's spindly, that means it's something like either, you know, a bird's legs or maybe an antique chair might have spindly legs or plants that are very thin.
1: 맞아요. 가늘고 긴 것을 spindly하다라고 하고요. 그 spindle이라는 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손가락에 그 찔려가지고 잠들게 되잖아요. 그 장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spindle인데 그게 굉장히 가느다란 이제 바늘이 달려 있었죠. Okay.
2: So she gets pricked on a spindle.
0: Yes.
2: Okay. And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our communication.
0: Yeah, something to go into something,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either time, money, any sort of effort spent or used or invested in making something.
2: You could say a lot of time went into preparing for our show today.
0: Yeah.
2: So something went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에 뭐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human communication.
0: Yeah.
2: 인간의 의사소통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세월 동안 고민을 해서 뭐 조랑말을 쓰다가 또 이제 지붕 위에서 이렇게 뭐 외치는 방법도 있었고 전보 치는 방식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비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건데 요즘은 그냥 바로
0: It's instant.
2: Instant죠. Yes.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왔었던 ping이라는 게 그 띵 하는 알림 소리예요.
0: Yeah.
2: 사람마다 뭐 알림을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sick of constant pings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게 실시간 알림이 뜨는 게 지겨운 사람들이 이제는 앱을 통해서 비둘기로 메시지를 받는 것 같은 느린 방법의 메시지 전달법을 택하고 있다.
0: Yeah.
2: 이런 얘기입니다.
0: Now people just say ping me, right?
2: Yeah.
0: It means message me.
2: 그러니까요.
0: Yeah.
2: 자, 이어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런 앱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0: One of the apps exploring this idea is Carrier Pidge, an app that allows users to send messages at the speed of pigeon. Users track their bird on a map as it whips toward its destination. Like real birds, the digital pigeons have a chance of getting lost or dying, 0.2%. Buying a new one within the app will run you 99 cents. Carrier Pidge, which launched

0: in April exploded in popularity this month after a post about the app by its developer, Noah Iraubino, was shared by thousands. After several months with only a couple hundred users, he said the app now has more than 75,000. Another app released in April, Roost, which lets users send texts via animals, including pigeons, snails, and penguins, reported that it has reached 650,000 downloads this month.
1: 이 아이디어를 구현한 앱 중 하나는 이름이 Carrier Pidge인데요. 사용자가 비둘기의 속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비둘기가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도에서 추적할 수 있는데요. 실제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비둘기도 0.2%의 확률로 길을 잃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앱 내에서 새 비둘기를 구매하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지난 4월에 출시된 이 Carrier Pidge 앱은 개발자인 Noah Iraubino가 올린 앱 관련 게시물이 수천 명에게 공유되면서 이번 달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사용자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앱 사용자 수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4월에 출시된 또 다른 앱인 Roost는 사용자가 비둘기나 달팽이, 펭귄 등의 동물을 통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앱인데 이번 달 다운로드 수가 65만 건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발한 앱이네요. What's whipping towards a destination?
0: Yeah, when we talk about in something moving in a whipping sort of motion, I guess it's something that's moving very quickly.
1: Yeah.
0: Right? Because a whip as a noun is of course something you use on horses,
1: yeah,
0: for example.
1: Yeah, exactly. Right? 뭐 채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동사로 썼는데요. W-H-I-P, whip라는 게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라는
0: yeah.
1: 뜻이에요.
0: Right.
1: 그러니까 아까 어디였죠?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둘기였나요?
0: I think the reverse.
1: 아, 영국에서 From London to Toronto, yeah. 영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둘기가 이 앱을 통해서 하루 만에 가요.
0: 그러니까 yeah.
1: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가지 않겠죠.
0: Yeah.
1: 그런 의미에서는 쏜살같이 빠르게 움직인다이지만
0: right.
1: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뭐 깨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자 서비스에 비하면은 또 느린 거기도 하고 뭐 다 상대적인 거니까 어쨌든 지도를 통해서 내 비둘기가 어디까지 갔나 이걸 추적할 수 있어요.
0: Yeah.
1: 근데 너무 재밌는 게 0.2%의 확률로 yeah. 얘가 실패할 수 있어요. 전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yeah. 새 비둘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센트 정도가 든답니다.
0: Yeah. So obviously it can't be an important message.
1: 아니, 1센트가
0: right?
1: 아니라 sorry. 100센트.
0: 99센트.
1: 99센트니까
0: yeah. A dollar.
1: 100센트 정도가 예, 드는 거죠. 네, 1센트는 아니고. 다음 또 다른 앱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동물을 골라 가지고 느리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 어쨌든 유료 그런 콘텐츠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s going to run you some money.
0: Yeah, it basically means to cost you. This is a sort yeah. of casual way to say something okay. will cost you a certain amount of money. It'll run you this much money.
1: 그래요. It will run you 얼마?
0: Yeah. And you can use this interchangeably with cost. You could say, yeah. "Oh, you know, the new car ran me $30,000," for example.
1: Exactly. Yeah. 어, 그 차가 얼마였어라는 뜻인데 the car ran me 얼마 얼마.
0: Right.
1: 어, 여기서도 또 다시 볼 수 있는 영어 문장의 특징입니다. 사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게 나를 어떻게 했어?
0: It's a subject. 이, yeah.
1: 그러니까요. 그 차가 나를 run me 뭐 I don't know. $500 or whatever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중고차는 저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돈을 냈다는 얘기를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들었어. This app will run you 99 cents if you want to buy a new pigeon.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Both apps have connected with users who are tired of the daily digital grind. I was probably inspired by a trend going on in tech. People want to get away from their phones and get outside, Iraubino, 29, said of how the idea came to him. I thought carrier pigeons were a funny concept, and it would be funny if some of them didn't make it back. Iraubino, a software engineer in New York, had developed other apps. One that charges users 99 cents every time they hit snooze on an alarm.

0: another that keeps a leaderboard among users of who touches their phone screen the most in a day.
1: 이 두 앱 모두 매일 반복되는 디지털 생활에 지친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29살인 예러비노는

0: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알람의 스누즈 버튼을 누를 때마다 99센트를 청구하는 그런 앱이었고, 또 하나는 하루 동안 휴대폰 화면을 가장 많이 터치한 사용자를 순위표로 보여주는 앱이었습니다. Okay, so this person's really into developing all sorts of apps.
1: Yeah, obviously yeah. a very entrepreneurial person,
0: yes,
1: right?
0: Yes, very yeah. much so. But this particular one with the pigeon, it's for people who are tired, sick and tired
1: yeah.
0: of the daily digital grind.
1: Grind, right? G-R-I-N-D. Normally, when you think of grinding something, I like to think of 녹두 빈대떡.
0: 맷돌로 이렇게.
1: Yes, because 에. you have to grind the beans, right? But imagine if your life is like a grind. That means it's difficult, it's tiring, it's repetitive, especial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right? We often say the daily grind.
0: Yes, exactly. 그래서 이게 좀 고된 따분한 일을 가리켜요.
1: Mm-hmm.
0: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계속해서 무언가 하는 것들을 다 grind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일 중에서 그냥 특이하지 않은 거 그냥 늘 하는 그런 좀 약간 지루함도 따르는 일들 근데 여기서 디지털이라고 했으니까 디지털 그 어떤 이제 일상 디지털 생활 너무나 빨리빨리 뭔가 전달이 되고 사실 이게 또 부담이거든요.
1: Mm-hmm.
0: 메시지가 빨리 전달되는 만큼 나도 빨리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
1: Yeah.
0: 그래서 좀 압박감도 느껴지고 빨리 1분 안에 대답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리고 대답을 좀 늦게 하면 미안하고 이런 게 우리의 디지털 그라인드가 된 것 같아요.
1: Yes.
0: 그래서 거기로부터 지겹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앱이 인기래요. 저도 좀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 특히 실패할 수 있는 비둘기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재밌어요. 오케이.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비둘기 몸에 편지를 달아보내는 옛날 방식을 디지털로 구현한 앱이 나와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Their apps appear to have tapped into a palpable discomfort with screen time and constant communication and a yearning for an antiquated era. A lot of the digital tools that saturate our attention at the moment were built on the idea that friction is bad, said Cal Newport,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the author of Deep Work. The human brain cannot function well in a friction-free world, he said. Too much information coming at us too fast overwhelms our ability to switch our attention. By reintroducing friction through apps like Carrier Pigeon and Roost, Newport said, messages can be thoughtful and given the attention they deserve.
0: 이들의 앱은 화면 사용 시간과 끝도 없는 소통에 대한 뚜렷한 불편함, 그리고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잘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과학 교수이자 저서 Deep Work의 저자인 Cal Newport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위를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도구들은 불편함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면 주의력을 전환하는 우리 능력이 거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포트 교수는 Carrier Pigeon이나 Roost 같은 앱을 통해 불편함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메시지가 신중하게 작성되고 그 내용에 마땅히 의도된 관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pps tap into a discomfort.
1: Yeah, the reason they're popular is because they've been able to connect with this need or this yearning for this slow sort of communication. So when you tap into something, you're connecting with someone in this case. Or
0: yep.
1: if you get access to someone, you also tap into tap into it.
0: 그래요.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 tap into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들이 무언가를 이용해요. discomfort를 이용합니다. 이 불편함이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건데 어떤 불편함이냐? A palpable discomfort.
1: Yeah, so if something's palpable, it's a feeling that's so strong that you can actually feel it almost physic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emotion or the atmosphere in a room
0: yeah.
1: or the tension, right?
0: 느낄 수 있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만질 수 있는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편함
1: mm-hmm.
0: with screen.

0: time and constant communication.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누구나 느끼는 불편함을
1: yeah.
0: 활용한 앱입니다.
1: Right. For example, you hear this a lot with silence, right? The
0: It's
1: silence
0: palpable.
1: in the room was palpable.
0: Yes, exactly.
1: Yeah.
0: 그러니까 진짜 손에 잡히는 건 아니더라도 거의 손에 잡힐 듯말듯 하다라는 뜻으로도 palpable을 쓸 수가 있어요. 침묵도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And what about the digital tools that saturate our attention?
1: Yeah, because our entire lives now are just dominated by this digital communication. You can describe it as saturated. It's completely full of something. You think of middle school science when you learn about salt and water.
0: Yeah.
1: There's a saturation point where it can fill up to a certain amount.
0: 그렇죠. 이제 포화 상태를 만드는 것을 to saturate.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the digital tools that we're surrounded by saturate our attenti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주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앱을 실제 사용하는 고객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28살의 Emma Sadiq의 경우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Her pigeon was the one careening from London, where she lives, to a friend in Toronto. She messages another friend with the app who lives in Kuwait. Sadiq and her friends don't take the texts too seriously, but quickly began to use old-timey Bridgerton-esque language, referring to one another as my dearest lady. It's similar to a letter in the sense that you spend a lot of effort, and it does feel like every word that goes into it is intentional, Sadiq said. She added, you can track it, which adds to the excitement. I have one carrier pigeon on the way from Kuwait, and you think, what is she going to say in the next one?
0: 그가 날린 비둘기는 자신이 사는 런던에서 토론토에 있는 친구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쿠웨이트에 사는 또 다른 친구와도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덧붙였고요. 시디크와 친구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세 옛날식 브리저턴 스타일의 말투를 쓰기 시작했고 서로를 나의 가장 소중한 숙녀,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옛날 말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디크의 말인데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편지와 비슷하고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진심을 담은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전송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설레어요. 지금 쿠웨이트에서 캐리어 피지 한 마리가 오는 중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와, 다음 편지에는 얘가 무슨 말을 써놨을까 하면서 편지를 기다리게 돼요.
1: Yeah.
0: 라고 말했습니다.
1: It's the anticipation,
0: oh,
1: right?
0: Exactly.
1: Of something, a message coming.
0: Yeah, it's great that you get to see not only the letter that you sent, mm-hmm. but the letter that you're about to receive
1: exactly.
0: as well. It takes a day.
1: Right.
0: Also,
1: And it's,
0: yeah.
1: it's interesting that they described it as the message is careening
0: yeah.
1: towards you, right? C-A-R-E-E-N. When something careens, it's moving very fast, but sort of uncontrollably
0: yeah.
1: from side to side,
0: yes.
1: I think maybe a truck, maybe where it's the brakes are not working or
0: oh,
1: something,
0: no.
1: for example. It's just careening down the highway.
0: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좌우로 살짝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거를 careen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태롭게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서요. 이게 그냥 탁 직선으로 쭉 오는 게 아니라 뭐 위태롭기까지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약간 뭐 우회해서 오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비둘기를 재현한 앱이니까. 자, 그다음에는 you can track where the pigeon is.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This adds to the excitement.
1: Yeah, it makes it or enhances. It makes it sort of greater
0: yeah,
1: in that way.
0: Yeah,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이에요. It adds to the excitement.
1: Yeah.
0: 그래서 반드시 to를 같이 써야 되는데요. 즐거움이 배가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1: Yeah.
0: 그래서
1: Maybe in the future, instead of saying message me or getok me, you can say pidge me.
0: Yes.
1: Or I pidged you yesterday.
0: Yeah.
1: It's going to arrive in 3 days,
0: Yeah,
1: for
0: you can track the letter.
1: Yeah, perhaps.
0: It might get

0: 인간을 이루는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유권 덕분에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얻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노래가 어떻게 발매되고 라이선스 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음악업계에서 작사 및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과 별개이며 녹음물보다 종종 훨씬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편입니다. So Dolly Parton was a philanthropist. Amongst many of the things that she was.
1: Yes, and philanthropist is someone who helps people, often through donating money. So when we think of philanthropists, we often think of people with money who will give away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or sometimes millions, even billions, to whatever charity, or they create an organization to help people.
0: Yeah, a philanthropist는 자선가입니다. 그래서 요 명사 형태는 philanthropy라고 하고요. 스펠링을 각각 알려주실래요, 선생님?
1: P-H-I-L-A-N-T-H-R-O-P-I-S-T is philanthropist, and then P-H-I-L-A-N-T-H-R-O-P-Y is philanthropy.
0: 네. Well, Dolly Parton was also a very savvy and resolute operator.
1: Yeah, savvy meaning smart, yep. Very clever, not just knowing book facts, but knowing about the world, that kind of clever. And to be resolute means to stand firm, yeah. To be strong in your conviction, to have a strong will.
0: Resolute는 굉장히 단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avvy, S-A-V-V-Y는 무언가에 있어서 요령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잘한다는 뜻이죠. So tech savvy 그러면은 기계를 잘 다룬다는 뜻이고 Dolly Parton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어요. Elvis Presley한테도 no라고 할 정도로 잘 지켜냈어요. 이런 지적 재산 IP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뭐죠?
1: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is, well, something that you've created. Could be an idea, invention, could be a song, could be a script, could be a movie, could be a radio show. This EBS Morning Special is intellectual property belonging to EBS. Because the other important thing is who it belongs to. Someone's intellectual property entitles them to say, this is mine, it belongs to me, you have to pay me to use this.
0: 맞아요. 자, 그래서 intellectual property가 바로 지적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까지 하면 돼요.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지난주 세상을 떠난 미국의 컨트리 가수, 국민 가수였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이 Dolly Parton이 얼마나 자기 저작권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또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She was a staunch defender of the integrity of her work. In 1985, Parton testified in a federal copyright infringement trial in Los Angeles after being sued for $1 million by a couple who alleged that her song 9 to 5, a number one hit from the soundtrack to her 1980 film, had copied theirs, titled Money World. On the stand, Parton accompanied herself on the guitar in a medley of songs about working women, including 9 to 5 and A Little at a Time. I don't steal, Parton testified, according to news reports at the time. She was also self-deprecating on the stand, saying she didn't read music and couldn't tell a motif from molasses. The jury found her not liable after about 35 minutes of deliberations.
0: Dolly Parton은 자기 작품의 독창성을 꿋꿋이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1985년, 파튼은 1980년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 사운드 트랙에 수록돼 차트 1위를 차지했던 히트곡 9 to 5가 자신들의 곡 Money World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며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부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그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연방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석에서 Dolly Parton은 9 to 5와 A Little at a Time을 포함한 직장 여성에 관한 자신의 노래 메들리를 기타 반주와 함께 직접 증인석에서 불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Dolly Parton은 저는 표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음악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증언을 했고 또 증인석에서 자조적인 유머를 구사하면서 자신이 악보를 읽지 못하며 표절 모티브라는 표현도 당최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약 35분간의 숙고 끝에 돌리 파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Alright, she was a staunch defender of the integrity of her work.
1: Yeah, and if you're a defender of something, you're protecting it. You're from attacks. You're defending it. And a staunch defender is someone who very loyally does that. We say a staunch defender or a staunch supporter, someone who's loyal to whoever or whatever we're talking about.
2: Yeah, and I like the word integrity.
1: Absolutely.
2: What is it? Could you briefly kind of tell us what it means?
1: Well, the integrity of something means the composition of it. We talk about someone's integrity or a song's integrity. We're saying this is 100% this.
2: Yeah.
1: This actual thing. It's not something else.
2: And that's what Dolly Parton was doing. She was protecting her own songs. She was saying, this is mine. I wrote it.
1: Yeah.
2: And I can testify. I'm very sure about it.
1: Exactly. And someone's integrity is always very important. That's like saying, hey, did you steal that? Or did someone write that for you? You know, so for everyone, we should all protect our integrity strongly.
0: Yeah, exactly. 네, integrity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진실성이나 독창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 뭐랄까요? 정말 나만의 어떤 줏대를 가지고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 실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속임이 없고 진실되고 그래서 이제 진실성이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다 인테그리티입니다. 돌리 파튼이 그랬던 거예요. 증인석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거 제가 작곡, 작사한 노래예요. 전 너무나 자신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2: Alright, and let's look at accompanying herself on the guitar. So Dolly Parton, she accompanied herself on the guitar.
1: Yeah, so when we accompany someone on something, that's when we play a musical instrument for them. So we can accompany someone on piano, accompany someone on guitar. When we accompany ourselves, you know, oneself, herself, hisself, myself. That means we're doing it ourselves. There's no other person involved.
2: Right.
1: Meaning we're sing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at the same time.
0: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주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Dolly Parton accompanied herself on the guitar. 자, 그리고 self-deprecating한 말을 했네요.
1: Oh, I'm too stupid to explain that, Sue. I'm just not good enough. You can explain. You're far better than I am.
2: Paul is being very self-deprecating right
1: now. Well, I am British, and we're famous for our self-deprecating humor. And if you are being self-deprecating, you're putting yourself down. You're making yourself seem less than you really are. You're being too modest. And in the UK, we do it because we think that being boastful is not attractive.
2: Right.
1: It's much better to speak modestly about yourself and your achievements. So we often use self-deprecating humor or we self-deprecate.
0: Right.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악보 같은 거 읽을 줄도 모르고요. 뭐 남의 악보 보고 베끼고 이러는 거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 모티프? 이게 뭔지도 몰라요. 몰라시스 같은 건가요? 아, 몰라요. 몰라시스는 먹는 거 아니에요?
1: Yeah, it's mulliot.
0: 어, 그렇죠.
1: Yeah, it's she does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motif and mulliot.
0: 그러니까 mulliot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무언가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티프. 이 단어 이런 차이도 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비하적인 약간 그런 유머를 섞은 거죠.
1: And she was a very funny woman.
2: She was very funny. Yes.
1: Yeah, this is a great line. The use of alliteration here, motive and molasses, and also that they're so different. Yeah, so charming, so filled with integrity.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he jury 배심원단이 they had 35 minutes of deliberations.
1: Yes, a deliberation or deliberations is very carefully considering something, thinking about it before making a decision.
0: 네.
1: And we use it in trials.
0: 네, 그렇죠. 숙고하는 것을 deliberating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볼 텐데요. 그 이렇게 계속해서
2: I Will Always Love You는 Whitney Houston의 노래로 유명한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요 부분을 설명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

찰랑해버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1867년 오늘 9월 5일은 미국 클래식 음악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여성 작곡가 에이미 비츠가 태어난 날입니다. 18살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렸고 결혼 후에는 연주를 줄이고 작곡에 힘을 쏟았습니다. 비츠는 여성은 대규모 작품을 쓸 수 없다는 당시의 완고한 편견을 깨뜨리고 교향곡, 오페라, 미사, 신뢰하기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무려 300여 곡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그녀가 25살에 완성한 작품이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무대에 자주 오르는 곡입니다. 에이미 비츠의 로망스, 작품으로 23을 김범소리의 바이올린과 줄리아 오크루콰 슈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에이미 비첼 로망스 작품으로 23을 김범소리의 바이올린과 줄리아 오크라시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입니다. 이 작품은 악보가 사라져 오랫동안 연주되지 못했는데요. 1961년 체코의 음악학자 풀케르트가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작품의 필사본을 발견하면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 프라하의 봄 음악제에서 첼리스트 밀로시 사들로의 연주로 약 200년 만에 청중과 만나게 되었죠. 밝고 생기 넘치는 선율에 고전적인 균형미, 독주 첼로의 화려한 기교가 조화를 이루는 걸작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시장주 호복캠보노 7비 중에 1. 1악장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를 자클린 디프레이 첼로와 다니엘 바린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을 자클린 디프레이 첼로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시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입니다. 홀스트는 한때 점성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을 탐독했는데요. 여기에 쉔베르크의 관현악을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의 형식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일곱 행성을 풍부한 상상력과 다채로운 관현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악곡은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가 아니라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유명한 두 곡, 화성과 목성 준비했는데요. 화성에는 전쟁을 가져오는 자, 목성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강렬하고 위압적인 화성과 장엄하고 환희에 찬 목성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홀스트,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에서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호이스트,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에서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바흐의 푸가 헤이단조, 바흐 작품으로 1000, 웨란 쉘셔의 기타 연주입니다.

바흐의 푸가 헤이단초 바자흐모로 1000 웨란쉐쉐의 기태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번호 466중 2악장 로망스, 조성진의 피아노 야냉레제 세경이 지휘하는 유럽 실내 관현악단 연주입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9월 5일 토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베리드 오페라 일트로 버터리 중에서 디꾸엘라 비라 저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 테너 로차나 파바로티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목의 트로바토레는 중세 음유 시인을 뜻하는데요. 15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집시 여인 아주체나의 복수와 음유 시인 말리코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결혼을 앞둔 말리코가 자신을 키워준 아주체나가 화형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섬을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격정적인 리듬과 힘찬 반주 위로 아주체나를 구하려는 말리코의 결의가 테너의 폭발적인 고음과 함께 거침없이 솟구치는데요. 마치 승리를 향해 돌진하듯 뜨겁고 영웅적인 기세가 가득한 장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종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프레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종 희락장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사이먼 애틀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3중주 A단조입니다. 차이콥스키가 남긴 유일한 피아노 3중주인데요. 그의 음악적 동료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며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는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소중한 벗을 떠나보낸 슬픔과 그를 향한 애정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는데요. 피아니스트였던 루빈스타인을 기리는 작품답게 피아노의 웅장한 울림과 화려한 기교가 두드러집니다. 차이콥스키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만든 작품 함께 들어보시죠. 차이콥스키 피아노 3중주 A단조 작품으로 50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중 1악장을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3중주 회의단조, 작품으로 호십,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중 1악장을 트리어 반드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페르난도 소르의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페르난도 소루의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중 1960년 나이트클럽 문지원의 바이올린과 심선민의 마림바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옛 이야기들은 책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불멸의 존재들이 진홍색, 자주색, 붉은색을 띤 청색과 그 사이의 모든 색조로 서쪽 하늘을 끝없이 수놓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구름처럼 항상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아시아 설화 SF 프로젝트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에 참여한 켄미우 작가의 글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멜로틱이 부른 칠석의 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알마에서 펴낸 켄리우와 여러 작가가 함께 한 엔솔로지입니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에서 켄리우 작가가 자신의 소설 뒤에 붙인 작가 후기의 일부를 깔아드렸습니다. 이 책이 아시아 설화, 한중일 아시아 설화 SF 프로젝트로 묶인 책이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이야기들의 그 원형을 가지고 살짝씩 비틀어서 담아낸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켄리우가 쓴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은 견우직녀 설화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워요. 켄리우가 10대 독자를 위해서 의식하고 썼다는 소설인데요. 잠시 후 우리 소설 북클럽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책도 책 선물로도 준비되어 있고요. 임용은님, 반짝반짝 비가 그리 오라고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싹 몰아서 오는 느낌이네요. 여름이 가는 소리 같아요. 여름은 참올 때도 갈 때도 소란스럽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올 때도 참 요란하게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와서도 요란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 보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지. 여름에 물론 좋은 기억들도 많긴 하지만 또 너무 힘들게 우리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니까 약간 여름을 잘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은 좀더 이렇게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마중 가고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비가 필요한 곳에는 잘 오고, 그리고 조금 덜 와야 하는 곳에는 덜 오고,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송태종님, 7주년 기념의 생일 월간과 잘 어울리는 오프닝이네요.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7주년 생일 파티 했었죠. 거의 주간으로 했었는데, 또그 주간의 끝자락에 우리 또 염승숙 작가님이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으로 바로 이 책을,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어떤 얘기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을지 많이 기대하면서 소설 북클럽도 들어주시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송채원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감히 제2의 하승성님을 꿈꾸는 카페인 송채원입니다.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하승성님 워낙에 또 우리 북카페의 이미지들을 사랑스럽게 많이 만들어주시기도 하니까 AI로 너무 예쁜 그림들 많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는 AI 힘을 빌어서 음악을 만들어 봤어요. 하시고, 음악을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의 느낌을 담아서 AI와 함께 작사, 작곡을 하셔서 노래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신 곡이 책과 음악 사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곡이었는데, 가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멜로디도 참 자꾸 귀에 맴돌더라고요. 고은님이 부르시면 너무 황홀하겠다 싶었는데, 이참에 북카페 곡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어젯밤에 몇 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AI 친구랑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가사도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첨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그 음악을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송채원님, 이렇게 또

네, 제2의 하승성을 꿈꾼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어떤 교류의 장도 너무 흥미롭고요. 감사합니다. 서혜진님, 책 오늘 책 미리 예습하고 대기 중입니다. 설화 이야기 무척 신비로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미리 읽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이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 우리 가을학기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데요. 가장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 전주에 미리 염승숙 작가님이 다음 주에 다룰 책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 미리 찾아서 좀 읽고 오시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나 여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운전 중에 혹은 오가면서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풍덩 뛰어들듯이 북카페 방송으로 오셔서 방송 중에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다가 저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다면 또 사연으로 참여하셔서 책 선물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건 놓치더라도 나중에 또 생각날 때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정님, 8월 마지막 날인 게 너무 기뻐요. 8월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더위, 아이 방학, 비, 습도, 또 왜 이렇게 긴지요. 31일까지. 아주 속 시원합니다. 9월, 제발 빨리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8월에 미련이 없다 라는 카페인님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여름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름이 정말 너무 힘든 계절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런 상황들, 위기들 보면 사실 또 이 또한 어떤 피해가 또 정말 이 또한 북부 빈익빈처럼 몰리는 느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과도 이 여름을 보내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또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우리 많은 카페인님들 또 많은 분들이 파란 하늘, 싱그러운 계절 이런 것들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완다사 주앙도나토가 함께한 곡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그리고 네킹콜 나탈리콜이 함께한 곡 Walking My Baby Back Home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Friday night.
1: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현진님, 지난주 금요일이 생일이었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생방으로 반말 축하를 받고 싶어서 오늘 올려봐요. 북카페와 같은 주간의 생일이라 내내 들뜬 마음으로 즐거웠던 한 주였답니다. 반말 축하 받으면 더 잊을 수 없는 생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힛! 하고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사랑스런 현주야. 생일 축하해. 아, 지난주 잘 보냈지? 북카페에서 생일 주간 보내는 거 정말 현주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현주 생일 파티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아. 아, 현주 다니는 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빌어. 축하해. 그리고 박태현님은 우리 고은님은 7주년, 저는 모모치킨 5주년이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 치킨집 소식 가끔 전달해 주셨었는데요. 8월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달이었네요. 여름 해수욕장 시즌으로 바쁘고 더워서 저는 내일부터 5주년 전 메뉴 5,000원 할인을 6일 동안 시작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알바들도 며칠씩 도와준다고 하니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5년이네요. 고님의 7년도 제 마음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하

됩니다 하셨습니다. 와, 5주년 전 메뉴 5,000원 할인 6일간 이거 너무 좋은 이벤트 아닌가 싶습니다. 아,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즐거운 추억으로 또 이 또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진짜 태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이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저도 순애부도 다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음 담아서 날짜 변경선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7주년 당일 첫 곡 제목이기도 했었는데요. 또 저의 첫 방송 첫 곡이기도 했었고요.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만나는 이번 주 1카 그 첫 번째 단상 열어볼게요.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굽이굽이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이 투명한 선. 날짜 변경선을 기점으로 세상의 시간은 마법처럼 하루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찰랑이는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할 뿐인데 배가 이 선을 훌쩍 넘는 순간 어제는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되는 경이로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사유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런 투명한 날짜 변경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습니다. 대지가 뜨겁게 달궈진 8월의 마지막 날과 낯선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9월의 첫날 사이, 그 오묘하고 서늘한 경계에 서 있는 오늘처럼 말이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24시간처럼 보이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이 환절기의 선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묵묵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8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늘 끌어오르는 에너지와 맹렬한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왠지 무언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강박, 그리고 미처 다 누리지 못한 휴가나 일상의 헛헛한 미련들이 여름의 끝자락에 끈적하게 묻어있곤 하죠. 하지만 9월로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밟는 순간 공기의 온도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우리는 기꺼이 그 무거운 열기를 털어냅니다. 밖으로만 뻗어나가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차분한 내면의 영토로 조용히 침잠할 수 있는 넉넉한 권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달력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날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낡은 공기를 환기하고 삶의 헐거워진 매듭을 새롭게 고쳐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여름의 끝자락을 순순하게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어긋났던 일상의 궤도를 다시 단단하게 수정할 여백을 얻게 됩니다. 계절의 날짜 변경선을 넘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낯섦과 마음의 시차를 동반합니다. 맹렬했던 매미 소리가 얇아지고 그 자리를 풀벌레 소리가 채워갈 때, 익숙했던 반소매 셔츠 대신 아직은 어색한 얇은 겉옷을 꺼내 입을 때, 피부에 닿는 그 미세한 느낌의 차이를 다들 아실 겁니다. 때로는 훅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탓에 투명한 경계선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서성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계절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다채로운 시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8월의 팍팍한 영토에 고집스럽게 머무르기보다 다가오는 9월의 투명한 바람을 향해 기꺼이 마음의 닻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띄워드렸습니다. 8월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우린 9월 1일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사실 정확히 따지면 몇 초가 지나가는 것뿐인데도 이 달력을 한장 넘기게 되면 마음가짐도 이렇게 한 자락 넘기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2026년이 4달 남은 거예요. 우리가 3분의 2를 이미 보냈고, 3분의 1, 세 조각 중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북카페 오셔야 되겠다 생각 드시죠? 저도 더 재미나게 북카페에서 시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3483 싱카페이님은 어린 시절에 80일간의 세계 일주 보면서 거기서 날짜 변경선을 처음 접하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둥근 지구의 기적, 오늘도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신 거, 이것도 참 좋은데요. 좋은, 재미난 기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둥근 지구의 기적으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광자님. 윤고은의 북카페 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먹고 댓글을 처음 남겨요 하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남기는 사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삶을 반추해보게 하는 다양한 얘기들은 일상에서 양질의 영양제입니다. 생일 주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생일 월간으로 지금 8월을 축제처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약간, 지나간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이제 또 새롭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을 또 맞이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또 오늘까지 우리 카페인분들 여운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광자님, 첫 사연 주셔서 두 번째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동민님, 울산 중구 외솔 한옥도서관의 사서시래요. 어제 이용자분과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고님의 라디오가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도 오늘부터 애청자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김동민 사서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어제 그 울산 중구 외솔 한옥도서관 이용하신 카페이님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북카페를 소문내실 정도면 진짜 찐 애청자 아닐까 싶은데 누구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김동민 사서님, 김동민님 카페인으로 우리 북카페에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도 지금 이미지 찾아보니까 이 도서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생김새도 그렇고, 이 느낌도 그렇고, 언젠가 한번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그리고 방향숙님, 여름아, 내년엔 다정하게 왔다 머물러 가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년 여름을 벌써 기약할 때가 됐네요. 그쵸? 올 여름 보내고 있고, 다정하기를, 모든 계절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4392 쓰시는 카페인님, 바람이 투명하게 부네요. 집뒤 펜스에 나팔꽃이 만발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새파란색이었는데, 올해는 색이 또 다르게 피었어요. 미미님이, 우리 미미 박태근 편집자 목요일 게스트시죠? 가져가신 그 나팔꽃 씨앗입니다. 좋은 가을 맞으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미미님, 정말 그 나팔꽃 씨앗 심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이번 주에 오시면 또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신스틸러의 가을 냄새, 우효의 꿀차. 두 잔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두곡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승숙 작가님 또 북카페 7주년 생일이라고 이렇게 7이 많이 들어간 책을 고르셨습니다.
2: 네. 너무 네. 직접적이죠?
0: 직접적이고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7의 네.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이 책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책 제목부터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2: 네. 북클럽 청취자분들께서는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작가님일 수도 있어요.
0: 네.
2: 저희가 예전에 이 작가님의 대표작 종이동물원을 북클럽에서 한번 다룬 적이
0: 맞아요.
2: 있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 켄 리우 작가님이고요. 제목은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을 선택해봤습니다.
0: 네, 오늘 이 책 켄 리우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의 그 설화 기반의 이야기가 네. 여기 수록되어 있는 앤솔러지인데요.
2: 네.
0: 이 책, 알마에서 나온 이 책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켄 리우로 할까요? 아니면
2: 네, 좋아요.
0: 켄
2: 네.
0: 리우. 네, 네, 작가 이름입니다. 켄 리우라고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주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말머리와. 최준호 님이 기억하신대요. 이 웬만한 영화나 소설로는 울지 않는데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은 서점에서 읽다가 눈물이 쪼록했던 기억이 난다고.
2: 눈물이 쪼록.
0: 네. 눈물이 쪼록. 염승숙 네.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미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다를 보고 듣는 것과 바다에 직접 빠지는 게 다르듯 직접 읽는 건 또 다른 경험인가 봅니다.
2: 맞습니다. 제가 항상 소설의 내용을 네. 이야기로서 말로서 들려드리지만
0: 네.
2: 제가 항상 꼭 당부드리잖아요. 꼭 읽어보셔라.
0: 맞아요.
2: 문장으로 직접 읽어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실 수 있어서
0: 맞아요.
2: 네, 좋습니다.
0: 직접 읽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신진희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나를 성장시켜주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북카페 애정합니다.
0: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참 좋죠.
2: 그러네요. 성장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항상 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0: 그렇죠.
2: 아이에게도 해주고 저한테도 좀 명심하는 네.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른에게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불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이상 뼈가 자라지는 않으니까요.
0: 네.
2: 그래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뇌도 청소되고
0: 그렇죠.
2: 또 다른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장의 키워드. 클럽에도 적용되지만
0: 네.
2: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저는 지금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이 표현 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함께 우리 늙어가는 거네. 맞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까지 나오니까 이 말을 해도 약간 결이 달라졌는데.
2: 저는 좀 영하고 쿨한 느낌으로만 한 거거든요.
0: 네. 그렇죠. 근데 함께 늙어간다.
2: 갑자기 억울한데요. 네.
0: 함께 늙어가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그런 느낌으로.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
2: 네.
0: 내일은 오늘보다 살짝 늙은 거고요. 그게 성장한 거고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우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네. 7년을 함께 늙어왔네요.
0: 맞아요.
2: 네.
0: 얼마나 행복합니까? 8년을 향해서도 또 함께 늙어갔으면 좋겠고요.
2: 네.
0: 또 사연 보겠습니다.
2: 네. 4768님, 저희 집도 8월은 생일달이에요. 남편은 오늘 책처럼 칠석이고, 딸은 8월 8일. 팔팔하게 더불어 친한 초등학교 사서쌤이 오늘로 정년 퇴직하시는데 축하의 말을 한 번 더 전합니다. 북카페 7주년도 축하하고요.
0: 네. 네. 와 이렇게 지금 칠석에 8월 네. 8일에.
2: 좋은 번호들이 다 계속 연달아 있네요.
0: 좋은 번호군요. 네.
2: 숫자.
0: 그렇죠.
2: 네.
0: 그리고 이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이 오늘로 정년 퇴직한다고 축하의 말 전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와 얼마나 또 뿌듯하실까 그
2: 그쵸.
0: 흘러온 시간이.
2: 그렇죠. 네. 책의 숲에서
0: 맞아요.
2: 또 나가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어딘가에서 또
0: 네.
2: 숲을 이루시겠죠.
0: 그렇죠. 네. 이서훈님, 저도 도서관 수업 들어갈 때 사서분들께 홍보를 많이 했어요. 사서분들이 북카페 진짜로 들으시고 사연도 가끔 올려주시더라고요.
2: 이 프로그램을 사서분들께 홍보를.
0: 오, 좋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매일 오시고 하셔서 북카페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사실 펼치고서 익숙한 얘기잖아 했어요. 설화 기반이다 보니까.
2: 맞아요.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집이고 또 설화를 바탕으로
0: 네.
2: SF식 상상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0: 네.
2: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북카페 7주년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아주 큰 빵파레와 네. 큰 이벤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오늘까지 이 7주년 기념해서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을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 3483 쓰신 카페인님이 설화 기반 이야기는 늘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나이 먹어가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도 되게 아름답네요.
2: 아, 맞네요. 그쵸? 세상과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
0: 사실은
2: 설화라고 하면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옛날 옛적에로 시작을 그쵸? 한다든가 아니면 엄마 뭐 할머니 뭐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0: 네.
2: 아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쵸? 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술술 보따리처럼 풀려나오는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들을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0: 네.
2: 설화라고 하면 당연히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0: 그렇죠.
2: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 오고 보존되어 오고 또 살짝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말맛을 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2: 네.
0: 완전히 유실되지도 않고 물론 네.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변형
2: 그렇죠. 어느 정도 보고. 보존되는 원형적 맞아요. 이야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0: 그게 너무 놀라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토록이나 설화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가
0: 네.
2: 왜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살아남는가 이런 오래된 문화적인 기억들이 현재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네. 작용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함 모두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야기와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욕구
0: 네.
2: 그런 것들이 또 작가에게도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흘러온 이 이야기 설화 기반의 소설로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저는 카페인님들이 이렇게 정정을 바로바로 하실 줄 몰랐는데 우리 네. 함께 늙어가는 거 싫다고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2: 아, 익어가는.
0: 홍은심님, 아니에요. 우리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최준호님, 동반자처럼 익어가는 거 아닐까요?
2: 지금. 그래요. 제가 아까 살짝 놀랐잖아요. 늙어간다라고 해서.
0: 저는 그 늙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2: 아,
0: 그런데
2: 그렇군요.
0: 카페인님들이 익어감을 더 선택하시니까 지금 박주영님도 익어감 얘기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2: 우리가 익어가는 거 많아요.
0: 익어가는 걸로.
2: 네, 가을을 앞 두고 익어가는 걸로 하죠.
0: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익어온 이야기를 오늘 펼쳐보고요. 근데 이 설화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2: 네.
0: SF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거.
2: 그것도 장르 소설, 과학 소설일까요?
0: 네. 이게 굉장히 재미난 도전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맞아요. 만약에 승숙 작가님에게 이런 제안이 온다 하면 나 그 설화 가지고 쓰고 싶어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는지.
2: 모르겠습니다.
0: 좀 고민해봐야 될까요?
2: 너무 많은 설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사실 이

0: 일곱 번째 밤이 제목에서도 암시되어 있다시피 중국의 7월 칠석을 가지고 이제 현대적으로 변형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화 모티프를 눈앞에 두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국의 7월 칠석 이야기와 한국의 7월 칠석 이야기가 다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7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은하수 까치들이 만들어준 다리 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딱한번 1년에 한번 만난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중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라고 알면서도 사실은 한국의 7월 칠석은 중국에서 기념하는 것과는 달리 좀 다른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거든요.
1: 승숙 작가님도 7월 7석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0: 오,
1: 견우직녀 설화로.
0: 그러게요.
1: 그쵸?
0: 한번 알아보니까 중국의 7월 칠석은 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직녀가 배를 짜는 신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손재주, 솜씨 있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기리는 측면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국의 7월 칠석은 7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 너무너무 그리워했으니까
1: 그쵸?
0: 울겠지? 그럼 눈물이 흐르겠지? 그러면 그 은하수 밑으로 비가 내리겠지? 7월 칠석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호박전 부쳐먹고 뭐 그런 날이었대요. 명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의 상상력을 보태서 좀더그날 하루를 오롯이 즐기는 그런 측면이 또 많지 않았을까.
1: 한국 같은 경우.
0: 그래서 뭐 각국마다 다양한 설화가 있고 또 한국의 고유한 민담이나 전설이나
1: 그쵸.
0: 설화가 있겠지만 살펴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거리 많지 않을까? 기대가
1: 맞아요.
0: 되긴 하네요.
1: 우리 카페인님들께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설화나 민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쓸수 있다면, 그럼 요 얘기가 좀 탐나는데 싶은 이야기 원형이 어떤 걸지 궁금해요.
0: 너무 궁금해요.
1: 카페인님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다양하게. 지금은 가물가물해도 한번또 얘기 들으면 또 잊지 못할 얘기들이 있고,
0: 맞아요.
1: 저는 그 얘기, 그
0: 어떤가요?
1: 해님 달님.
0: 동아줄.
1: 네, 그 할머니가 그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그
0: 그렇죠.
1: 얘기 너무 슬프지 않아요?
0: 그렇죠. 헨델과 그레텔보다 더 슬퍼요.
1: 맞아요. 그 진짜 한 가족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0: 그럼요.
1: 그 얘기가 좀 잊히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카페인님도 하나 골라보세요. 설화나 민담? 궁금합니다.
0: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1: 네, 캐니우가 선택한 이야기. 아, 이 7월 7석을 가지고 왜 얘기를 했을까? 저이 작가의 말 보니까, 작가 후기 보니까 또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런 마음을 딱 먹고 타겟팅을 하고서 쓰는 얘기는 좀 다른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0: 맞아요. 이 칠성날 밤에 유안과 징이라고 하는 두 10대 소녀가 등장하고요. 이들이 어떤 관계일까? 단순한 친구일까? 지금 징은 미국 유학 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학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유안과 징은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처럼 암시가 되어 있는데 초반에 이들이 이제 징이 유학길을 오르기 전에 유안과 징이 서로 마지막 날에 단몇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안타깝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지만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요. 계속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해서 서로 상처 입히기도
1: 그럴
0: 하고,
1: 때 있죠.
0: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일 겪었던 거 기억나? 라고 하면서 또 은근 슬쩍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그래, 그랬었지. 그렇게 친해졌지. 라고 또 과거를 반추하기도 하고, 지금
1: 그쵸.
0: 그런 이제 7월 7석 날 밤을 다루고 있어요.
1: 이별을 앞두고 있는 거네요. 물리적인 이별이. 그쵸?
0: 맞아요.
1: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우리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등려군이 부른 월량대표 아적심 듣고 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의 책은 켄 리우가 쓴 단편소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이 소설이 수록된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작가 이름이죠. 켄 리우라고 하셔서 주소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릴게요. 우리 설화 어떤 설화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 드렸는데 4658 쓰시는 카페인님은 도깨비 설화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선한 도깨비, 이 금나와라, 은나와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1: 네, 선한 도깨비가 갖는 네. 이 좀 귀여움과 우스꽝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의리와 신뢰와 믿음 뭐 이런 것들 막 생각날 정도로
0: 네.
1: 계속해서 막 금은보화를 가져다주고 막 호영호제 하자고 하고
0: 그쵸.
1: 막걸리 따라달라고 하고 뭐 귀여운 구석들 있잖아요. 선한 도깨비 재밌네요.
0: 이 도깨비 그런데 저는 이제 도깨비 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 도깨비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유 씨가 떠올라요. 이제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네. 설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또 공유 씨, 뭐 김고은 씨 이런 분들이
1: 좋겠어요.
0: 떠오릅니다. 유영주님은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1: 네, 별지부전의 배경인 바닷속을 SF 판타지의 세계로 그려보고 싶어요.
0: 별지부전. 와,
1: 와 이거는 CG도 좀 많이 차용돼야겠는데요.
0: 그러네요, 진짜.
1: 바닷속이니까.
0: 네, 정말 흥미로운 배경도 다양했어요. 그렇죠. 김기현님은 공무도 화가. 서로가 참 애처롭다 생각했는데 가수 이상은님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곡을 만들어서 더 놀라웠더랬죠.
1: 맞아요.
0: 하셨습니다.
1: 저도 어렸을 때 공무도화가 노래 들었을 때 좀 신선함과 충격이 좀 아직도 기억이 날
0: 네.
1: 정도예요.
0: 네. 공무도화가 자체가 슬프죠, 사실.
1: 네, 맞아요.
0: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1: 일단 우리나라 말에서 니마 나오면 너무 슬퍼요.
0: 니마 그 강을 이러면
1: 네,
0: 이제
1: 네, 네.
0: 네, 그다음요.
1: 네, 정경희님.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를 다시 쓰고 싶어요. 온 달은 원본에도 바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분이 저 밑에 있어서 바보라고 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제작 아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0: 그렇죠. 진짜 바보는 아니었죠.
1: 그렇죠.
0: 왜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권수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손톱 먹은 쥐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아, 지금?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 도플갱어를 소재로 하고 있었잖아요.
0: 맞아요. 네. 떨어진 손톱을 먹은 쥐가 그 손톱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설화죠.
1: 네.
0: 이 취학 시기 때 이 이야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쥐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쥐일까 탐정놀이 했던 기억도 나고
1: 네.
0: 요즘 아이들도 이 설화를 알고 있다.
1: 알고 있어요. 제 아이도 맨날 제가 손톱 발톱 깎아줄 때마다 네. 오, 잘 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또 나로 변신할지 몰라 뭐 이러면서
0: 그러니까 손톱 네.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 나의 일부였던 것들을
1: 맞아요.
0: 버릴 때 최대한 깔끔하게 조심해서 버리게 되는 습관 전 이게 네. 약간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1: 그렇죠.
0: 설화가 아닐까라는
1: 위생과
0: 생각도
1: 환경을 중요시하는 옛 조상님들의
0: 맞아요.
1: 어떤 지혜겠죠
0: 왜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걸 몸에 배도록 이렇게
1: 그렇죠.
0: 알게 됐는가
1: 교육적인
0: 맞습니다.
1: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또 근데 이렇게까지 네. 무섭게 만들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또 억울하게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0: 그렇죠
1: 충격적이었던.
0: 그래서 잘 버리시죠?
1: 잘 버립니다.
0: 네. 자, 보겠습니다.
1: 네. 임근선님, 전 주몽 탄생 설화요. 주몽 어머니이자 물의 신 하백의 딸 류화 부인, 그리고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 해모수, 그리고 금호아왕까지. 참 재밌더라고요.
0: 네, 주몽 탄생 설화 놀랍죠. 그렇죠.
1: 그럼요.
0: 네.
1: 건국 신화잖아요.
0: 맞아요.
1: 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사실 단

0: 신화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 펼쳐볼게요. 견우직녀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소녀 진과 유한이 이별을 앞두고 있죠. 네네, 진의 네네. 유학으로 인해서.
1: 네, 켄리우가 이 작품 쓸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참 영리하게 소설적인 구성을 했구나라는 오.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일단 설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받았을 네. 거고 그 안에서 설화의 내용은 적절하게 녹이되 이 이야기를 가공, 변형해서 SF적인, 판타지적인 설정까지 가미해야 했을 테니까 그쵸. 이 소설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기반으로 네.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갈 것인지 이 7월 7석에 관한 설화 이야기를 잘 녹여내고 있어요.
0: 네.
1: 주인공인 이 여학생 유한에게 동생인 새가 있어요. 이 숫자 셀 때 할 때의 새인데요. 새가 혼자서 지금 잠옷을 입고 언니 옛날 얘기 좀 해줘 라고 쫄르고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아빠는 출장 중이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야근이 있어서 좀 자정이나 돼야 집에 올 거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동생 잘 재우고 네. 집에 잘 단속 잘하고 있어? 라고 부탁을 받았겠죠. 근데 유아는 지금 이제 미국 유학기를 앞두고 곧 멀리 떠날 친구 징을 이 밤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곧 내일이면 징이 새벽같이 출발할 텐데 나 동생 새만 재우고 이 징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새가 안 자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야. 언니 나가봐야 된다니까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유한 언니 제발 이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탁탁 치면서 빨리 누워. 나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네. 오늘 7월 7석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 망설이다가 징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0: 네.
1: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내 동생 재우고 빨리 나갈게 라고 하니까 징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팔베개를 하고 이제 동생을 눕히고 침대에서 7월 7석에 관련한 설화 이야기를 쓱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0: 우리도 독자도 거기 나란히 눕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듣는 거죠. 그래서 네,
1: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먼 옛날에 옥황상제의 손녀딸인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0: 네.
1: 은하수랑 강의 동쪽 강가 하늘에 살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설화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가끔 보이는 넓적한 빛의 띠가 있는데
0: 네.
1: 그걸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고 그 아가씨는 배를 아주 잘 짜는 여인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직녀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동생이 그 아가씨가 배 짜는 장면 빼먹었잖아. 더 해줘 라고 하면 잠깐만 있어봐.
0: 네.
1: 내 얘기를 멈추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시작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견우직녀 이야기를 뭐 책으로도 읽고 뭐 말로도 듣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직녀 배를 짜는 여인인데 그렇구나. 이게 옥황상제의 손녀딸이기 때문에 직녀가
0: 네.
1: 배를 짠다라는 행위가 사실 뭐 인간들이 입는 옷, 섬유조직, 직물을 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스럽게 알게 된 지점이 네. 있거든요. 직녀가 배를 짜는 행위는 서쪽 하늘, 그러니까 매일 해질녘의 서쪽 하늘을 수놓는다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홍, 자수정, 붉으스름한 청색과 같이 오색찬란한 구름이 서쪽 하늘을 수놓도록
0: 네.
1: 하는 것. 그게
0: 아름답죠.
1: 직녀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일 오후쯤에 발견하는 석양,
0: 네.
1: 노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0: 그쵸.
1: 정말 영혼을 빼앗길 것만 같은 아름다움을 직녀가 배를 짜서 술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녀는 이 옥황상제의 손녀딸 일곱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딸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직녀가 수놓는 오색찬란한 노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언니라고 불렀을 정도로 직녀를 사람들이 사랑했대요.
0: 왜 그렇게 많은 설화 속에서는 막내딸에게만 그 주인공 역할을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미녀와 야수도 보면 네.

0: 거기도 보면 주인공 베리
1: 네.
0: 세 자매의 막내였잖아요.
1: 인어공주도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왜 항상 막내들이 그렇게 발탁되는 것일까? 주인공으로.
1: 모르겠어요. 그 특유의 발랄함과
0: 막내다움.
1: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 축적된 그
0: 네.
1: 충만한 애정의 강도가 있을까요?
0: 그 전형적인 우리가 부여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1: 네네.
0: 왠지 장녀면
1: 네.
0: K장녀의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현실 고려 많이 해서 바다를 두고 떠나거나 하지 못할 것 같고
1: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0: 맞아요. 고려를 많이 하니까.
1: 네네.
0: 근데 이 막내 딸이라고 하면
1: 네.
0: 아무래도
1: 자유분방하고
0: 모험심이나 호기심도 좀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런 거 아닐까. 직녀도 막내였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손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0: 네.
1: 찾아가게 된 계기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지 않고 직녀가 약간의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0: 네.
1: 저는 너무나 외롭고 오두막에서 혼자 살면서 배틀을 친구 삼아서 혼자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직녀, 속녀딸을 불쌍히 여겨서
0: 네.
1: 좋은 배필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동생에게 얘기할 때 형편없는 중매쟁이가 아니었어.
0: 네.
1: 견우라고 은하수 건너편에 직녀 건너편에 있었던 소 치는 목동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0: 오.
1: 이야기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직녀와 견우가 한순간에 서로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견우를 따라서 직녀가 은하수 강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들도 두 명 낳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에 견우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소들을 몰고 이제 풀밭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직녀는 그런 견우와 한시라도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크고 듬직한 소 등에 양쪽에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매달고 그 바구니에 두 아들을 담아서
0: 네.
1: 함께 견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견우만 쫓아다니니까
0: 네.
1: 직녀는 배를 짤 시간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 매일같이 오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름다운 노을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우리 노을이 필요할 텐데.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1: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옥황상제가 노여움을 타서 이제 직녀와 견우를 떨어뜨려 놨고 이제 그것을
0: 네.
1: 안타까워한 까치들이 1년에 딱 한 번 7월 칠성날에 다리를 새들끼리 막 뭉쳐서 다리를
0: 네.
1: 만들어서 1년에 단 한 번 견우와 직녀를 그 다리 위에서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재밌는 부분은 우리는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오작교는 저는 까마귀와 까치의 다리라고 알고
0: 저도.
1: 있어요. 까마귀 네. 오자와 까치 작자와
0: 네.
1: 다리 교차잖아요.
0: 네.
1: 그런데 켄리우의 소설에서는요. 까마귀가 사라져요.
0: 아, 이 지역마다 또 이렇게 다른 거군요.
1: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설화에서는 까치 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읽으면서 까마귀는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0: 진짜 물어보고 싶은
1: 네.
0: 부분이네요. 차이네요.
1: 네. 이런 색다른 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5월의 7월 7일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켄 리우의 소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357 스신카페이님, 과거부터 전해온 설화가 미래적인 SF로 어떻게 변형됐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가.
1: 네.
0: 그리고 방향숙님 주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직녀가 외동딸로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일곱 번째 막내.
1: 맞아요. 저도 한국의 설화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일곱 번째 딸이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동딸이었잖아요.
0: 그렇군요. 지금.
1: 재밌어요. 네. 이런 차이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0: 4392 스신카페이님, 직녀 얘기 나오니 재밌어요. 섬유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전공 필수 과목이 패턴 디자인, 직조 뭐 그런 거예요. 배틀 들고 다니고 직기로 섬유도 짜고 그래서 저희과 애들은 직녀로 불렸답니다.
1: 아, 직녀 맞네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1: 와, 이거 걸어 다니는 직녀 분들께서
0: 배틀 들고 다니고. 네. 또 보겠습니다.
1: 네, 2789님. 설거지하다가 막내와 장녀의 주인공 배틀 이야기에 빵 터졌습니다. 저 작은 조각으로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두 분이 대단해 보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0: 네, 우리도 네. 작은 거 부스러기 하나로도 짤 수 있잖아요. 네, 직조할 네. 수 있잖아요, 이야기가. 아, 0946 쓰신 카페인님, 비가 오는 오늘은 17년 전 떠나신 아버지의 100세 생신입니다. 장마 때라 엄마에게 핀잔도 많이 받으셨는데 7월 7석이 이어져서라도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아, 이 마음 너무 잘 전해져서 정말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네.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오작교가 까치든 까마귀든 다리를 놓아서 내가 그리워하는
1: 맞아요.
0: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네. 이런 생각들 그러게요. 해보게 되죠.
1: 어렸을 때 오작교 설화 견우직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견우직녀 1년에 한 번 만나서 얼마나 애달프고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어 네. 라고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뒷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작교의 까마까치라고 우리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까마귀와 까치들이 너무너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네. 다리를 만들어주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머리로 간다 이런 얘기에 어렸을 때는 아이, 불쌍해
0: 불쌍하다고
1: 이런 대견하다 근데 막 깃털이 다시 날까? 뭐 이런 생각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0: 나죠. 네. 그 털갈이 기간인 거예요. 네. 우연히 일치한 거지.
1: 맞아요.
0: 견우식녀가 뭐 얼마나
1: 그렇죠. 1년에 한번 열심히 기른 깃털 또 내주러 가야 되잖아요.

0: 근데 아마 이렇게 헤어진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부부를 이어줘야 되는 연인을 이어줘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1: 그렇죠.
0: 다리를 이룬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까마귀든 까치든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했을 거라는
1: 아하.
0: 엄청 중대사 아닌가요?
1: 숭고한데요.
0: 네,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아마 예선 다 결국에선 통과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저
1: 네.
0: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 그 등장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 까치 다리가.
1: 네네네.
0: 그 다리가 무너지는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저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읽을 때는 하지도 못했는데.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그 견우직녀 이야기에서는 까마까치가 나와서
0: 네.
1: 까마귀도 나오고 까치가 다
0: 그쵸.
1: 어우러져서 다리를 놓는데 이 소설에서는 까치떼만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너무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켄 리우 작가가 중국인 이민자로서
0: 네.
1: 지금 미국인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까마귀가 갖는 어떤 서양에서 갖고 있는 약간의 불길함을 이 중국 설화에서 조금 덜어내고 조금은 이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로서의 까치떼만을 이 은하수의 오작교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어요.
0: 이것도 재밌네요. 작가가 설화를 재료로 삼아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어떤 부분을 매만졌는지를
1: 네.
0: 그 의도를 좀 짐작해 보는 거.
1: 맞죠.
0: 이게 재미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곳곳에 좀 재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통적 이야기와 현대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변용할 때
0: 네.
1: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이 동생인 새를 재우기 위해서 동생을 재우고 아주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막 타고 이제 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견우직녀 설화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옥황상제가 노여워해서 둘이 헤어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까치떼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1년에 한번 이제 만나게 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동생이 잠든 거죠. 그래서
0: 드디어.
1: 드디어 발을 살금살금해서 방을 나가서 이제
0: 네.
1: 친구인 징을 만나러 나가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0: 지금 동생은 드디어 잠이 들었고
1: 네.
0: 이제야 유아는 징을 만나러
1: 네.
0: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1: 맞아요. 징을 만나러 커피숍에 도착했고요. 가녀린 몸매에 무늬 없는 흰 원피스, 에어컨 때문에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묘사를 보니까, 유한도 여자아이. 징도 여자아이구나 이런
0: 네.
1: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이 만나자마자 묻죠. 짐은 다 쌌어? 라고 물으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밤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과 대면하고 있어요.
0: 그쵸.
1: 뭐 징은 되게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 뭐쌀 짐이야 끝없이 나오는데 공항은 뭐 내일 아침 9시까지 갈 거니까 시간은 넉넉하고 이 말투가 사실은 너무 경쾌하고 무심한데 유한에게는 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속상하고
0: 네.
1: 서운하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0: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지금 좋아하는 사이인데, 지금 내일 떠나는데, 짐다 쌌어? 했을 때 정답이 뭐예요?
1: 뭐라고 해야
0: 승수
1: 되죠?
0: 작가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짐다 쌌어? 이렇게 하면.
1: 웬만큼은 다 쌌어 라고
0: 아니죠.
1: 아닌가요?
0: 땡, 네.
1: 네,
0: 짐을
1: 뭐라고 해야
0: 쌌느냐, 안
1: 돼요?
0: 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1: 뭐라고 해야 돼요?
0: 짐 싸는 게 중요해. 나 지금 너랑 떨어지는 위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짐은 뭐 웬만큼 쌌는지, 다 쌌는지, 내일 공항에 몇 시까지 가면 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진짜 짐 쌌는지
1: 그러니까요.
0: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저도 작가이고
0: 네. 네.
1: 소설 쓰면서 어떤 은유적인 이런 의미망들을 좀잘 포착해야 되는데
0: 네.
1: 짐을 다 쌌냐고 물으면 어느 정도 내가 한 80%?
0: 70% 쌌다 이런 거?
1: 80%는 싼것 같아 라고 대답해야 될것 같은
0: 네.
1: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데 아닌가 봐요. 네, 보통은.
0: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네요. 아무튼 여기 소설 속에서의
1: 네.
0: 유한도 마찬가지 그 서운함이 좀 있지
1: 오,
0: 않나.
1: 맞아요. 이 소설에서 징은 좀 약간 저 같고요.
0: 네.
1: 진짜로. 유아는 조금 더 징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약간 유약하고 감성적인 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는 아 그래 짐 그 정도 쌌구나 뭐 옷을 좀 여러 개 챙겨 비행기 안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같이 걷기로 해요. 좀 마지막 산책일 수도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의 마지막 산책.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커피숍 바깥에 있는 가로등에 체인으로 묶어놓고 둘이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소설의 초점 화자가 유한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한은 계속해서 지잉의 행동과 여러 말투, 화법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 유한과 징은 서로 우정을 뛰어넘는 네.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자 지금 이나라님 유한과 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다고 하셨고요. 네. 여맨윤 로맨스 소설 한 편 뚝딱하고 나온다고 지금 김미향 님이 네.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송소희가 부른 달무리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켄 리우가 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지금 송소희가 부른 달무리 듣고 왔는데 이 신희연 님이 저 별일 없는데 이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도 마음을 후벼 파는지 혹 제가 모르는 마음에 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나 찾는 중이에요. 이런 노래들이 있죠.
1: 맞아요.
0: 들으면 그냥 나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1: 맞아요.
0: 그게 일렁일렁하지?
1: 어느 때는 막 눈물이 훅 쏟아지는 맞아요. 경험도 있고
0: 맞아요.
1: 맞죠.
0: 또 박준성 님도 오늘 노래 참 좋아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헤어짐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지나가는 여름도 내년에 다시 만나겠죠. 네,
1: 맞아요. 이 소설 속에서도 지금 유한이 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서로 좋아하는데 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징을
0: 네.
1: 이제 내일이면 떠나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거 참 신기해요. 사실은 뭐 그 옛날 옛적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의 서쪽과 동쪽 끝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거리라고 하더라도
0: 네.
1: 좀 시간의 여유가 확보되고 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여전히 이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 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0: 뭐 다른 학교로 전학만 가도 같은 그렇죠. 반이 안 돼도
1: 맞죠.
0: 우린 그 이별을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두렵고
1: 네.
0: 근데 지금 이들은 이제 만났고
1: 네.
0: 지금 뭔가 징은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는 약간 마음이
1: 네.
0: 쓰이고
1: 맞아요.
0: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래서 둘이 지금 어떤 밤거리를 계속 산책하고 있는데
0: 네.
1: 뭐 손도 안 잡고 그냥 뚝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도 유아는 침묵의 순간에 계속해서 이제 징이 미국의 고등학교 캠퍼스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뭐 그런 아쉬움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0: 네.
1: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막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겠죠.
0: 네.
1: 징과 헤어지기 싫고 징이 멀리 미국으로 떠나면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은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멀어지고 말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는
0: 그쵸.
1: 거죠. 네. 그래서 뭐 걸으면서 제과점의 진열장 같은 걸 보면서도 저거 봐. 너무 예쁘다. 와, 케이크네. 오늘 또 7월 7석이라고 연인들을 위한 케이크를 파는구나. 아, 뭐야.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또 깔깔거리기도 하고. 근데 뭐 발렌타인데이처럼 심하진 않잖아. 귀엽게 봐주는 거지. 7월 7석을 기념하는 연인들의 날 있을 법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징이 너무 무심하게 그래도 그게 뭐야. 바보 같아. 7월 7석이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유한이 난 7석 좋아. 또 이렇게 뚱하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0: 그래요. 징은 왜 자꾸 7월 7석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유아는 지금 동생에게 그 얘기도 들려주자 나왔는데.
1: 맞아요. 그랬더니 징이 뭐야. 너 그런 취향이었어? 너 정자 밑에 제단 차리고 막 과일 접시 올려놓고 직녀에게 기도하는 그런 타입이야? 되게 웃긴다 너. 그럼 미래에 멋진 남편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또 유한이 또 불쾌해가지고 너 지금 미국 간다고 중국 문화를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또 약간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0: 네.
1: 그랬더니 뭐야 넌 애국자 코스프레야? 그래서 지금 막 싸움 나기 직전이에요.
0: 네.
1: 그러면서 막

0: 유한이 징한테 그래도 네 아버지가 미국 고등학교 기숙학교까지 보낼 돈이 있어서 참 좋겠다. 미국 가니까 아주 신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징은 또 와, 그런 상처받은 말투, 아, 너무 징글징글하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1: 네.
0: 나라고 뭐 미국 좋아서 가냐?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막 서로 씩씩거리면서 노려보다가, 아, 됐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산책
1: 네.
0: 삼아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런 또 마음은 또 순식간에 또 풀어버리고, 이제 헤어져야
1: 그렇죠.
0: 된다라고 하는
1: 시간이 얼마
0: 아쉬움만,
1: 없으니까.
0: 네, 남아서 우리 처음으로 같이 하이킹 갔던 날 기억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1: 네.
0: 결국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T니 F니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한 캐릭터들. 하나는 이성주의자이고
1: 네.
0: 징은 유아는 좀 감성주의자라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자꾸 티격태격하게 되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괜찮을 거야.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하이킹 하던 때, 그러다가 슬쩍 말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지만
1: 네.
0: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던 때, 그런 순간까지 떠올리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 둘다 괜찮을 거야. 서로 문자 보내고 이메일도 쓰고 전화 통화도 하자. 우리는 서로 연락을 이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서로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이 밤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견우직녀 시절하고는 다르니까요. 연락할 수단은 많습니다.
0: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과 유한이 서로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1: 네.
0: 갑작스럽게 또 판타지적인 설정으로 이야기가 훅 건너뛰거든요. 그 상황에 서로가 우리 사이는 멀어지지 않을 거고 괜찮을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는 사이에 난데없이 까치대가 구름처럼 몰려와서 이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휙휙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이게 뭐야? 이 많은 까치대들이 다 뭐야? 라고 놀라워하는 순간에 까치무리가 밤하늘을 휩쓸고 갔다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내려와서 이 진과 유한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거죠.
1: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0: 네.
1: 저는 히치콕의 새를 또 너무 너무 오래
0: 네.
1: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0: 네.
1: 와, 이거 공포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그 차창을 막 향해 달려드는
1: 그렇죠.
0: 새 불이요.
1: 새 무리가
0: 네. 네.
1: 까치대가 막 온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도 7월 7석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걸
0: 맞아요.
1: 생각하면 아, 이 공포보다는 조금 다른 신비한 느낌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지금 김민정님 헐레벌떡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은 승숙 작가님 목소리 잠시라도 들으니 너무 좋아요.
0: 네,
1: 네.
0: 이런 사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1: 그렇죠. 권도경님은 가다울 수 없는 애달픈 마음에 소설 여주인공의 마음이 보입니다라고. 그렇죠. 지금
0: 맞습니다.
1: 아까 승숙 작가님이 T냐 F냐 얘기하셨지만 이 둘이 뭐 평소랑 좀 다르게 너 그런 타입이었어라고 또 이렇게 날 세우는 이유도 내일이면 이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겠죠.
0: 네, 맞아요. 서로
1: 어떻게 해야
0: 초조함이
1: 될지
0: 있을
1: 모르는,
0: 거고.
1: 맞아요.
0: 네.
1: 초조함.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켄 리우의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7월 칠성 날, 결국 실제로 까치가 등장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소설에.
1: 그리고 거대한 까치떼에 의해서 진과 유한 이두 사람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졌고 지금 마침 7월 칠성 날 견우와 직녀의 재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0: 네.
1: 이 소설에 의하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흥미롭게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까치떼에 의해서
0: 네.
1: 들어 올려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다는 거예요.
0: 오배송인가요? 이거 약간?
1: 네.
0: 원래는.
1: 이서 그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일렬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주는 거죠.
0: 와,
1: 네.
0: 그건 한번 해보고 싶긴
1: 그쵸,
0: 하네요.
1: 그쵸.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0: 네.
1: 정도로 이 소설에서 굉장히 찬란하게, 오색찬란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경험 자체가. 그래서 재미있는 묘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유아는 자신과 징이 마치 날아가는 거대한 외계 악기의 고동치는 심장 속에 보드랍게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0: 와.
1: 그렇게 해서 은하수 위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장막이 걷히고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무대 위를
0: 네.
1: 발견하는 것처럼
0: 네.
1: 견우와 직녀가 등장을 했어요. 너무 재밌죠?
0: 견수 직녀가
1: 네.
0: 등장했어요.
1: 그런데 생각보다 설화에서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0: 네.
1: 우리가 상상하는 노인이 된 견우와 직녀의 모습이었어요.
0: 그게 더 멋진데요?
1: 네. 그래서, 직녀는 지팡이도 짚었어요.
0: 네.
1: 그래서, 멀리서 서쪽과 동쪽 끝에서 걸어오는, 까치떼의 이 다리 위를 건너오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을 유한과 징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0: 얼마나 놀랐을까요?
1: 네.
0: 징은 지금 내일 공항 가야 되는데.
1: 맞아요. 그러면서

0: 올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을 보는구나라고 서로가 놀라워하면서 아, 그런데 정말 늙었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약속을 지켜서 만나는구나. 어?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1: 네.
0: 왜 저렇게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지? 견우와 직녀는 생각보다 너무 담담했고
1: 네.
0: 이 진과 유한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평범한 친구 같았어요. 오래된 동창 느낌?
1: 네.
0: 그래서 저들이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 진과 유한이 쑥덕쑥덕 수군거리는 소리가 견우와 직녀에게까지 닿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몰랐던 정보들을 좀 알게 됐어요.
1: 이게 우리가 설화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켄리우가 부여한 거죠?
0: 네, 그렇죠.
1: 이야기를?
0: 새롭게 재해석한 그렇죠. 것 같아요. 재창조한 부분이
1: 네.
0: 견우와 직녀는 사실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만나서 사랑만 확인한 건 아니었대요. 몰래 바구니에 돌을 넣은 듯한 가짜 바구니를 만들어서
1: 네.
0: 그 안에서 아이들을 교환했다는 거죠.
1: 오.
0: 두 명의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영원히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아이들만큼은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서 정성껏 길렀다는 거예요. 애정을 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슬퍼만 하는 직녀, 슬퍼만 하는 견우의 밑에서 사랑이란 이렇게 슬픈 것이고 오롯이 슬픔으로만 가득한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1: 네.
0: 사랑은 슬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현명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각자 찾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과 유한은 너무너무 놀래요. 한평생 정말 정말 생을 다할 때까지
1: 네.
0: 1년에 한 번씩 은하수위에 만나서 사랑을 확인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각기 다른 사랑을 찾았다고요?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거든요.
1: 근데 각기 다른 가정이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지금.
0: 네. 맞아요.
1: 그런 느낌?
0: 근데 견우와 직녀가 순순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첫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처음 느꼈던 설레임과 감격과 감탄을 잊지 않고 한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 그리고 견우가 다른 여인과 사랑을 찾을 때 직녀가 다른 청년과 이제 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응원했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고 진정이 아니었다고
1: 네.
0: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은 그대로 있고 또 다른 사랑은 확장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진과 유한이 이별을 앞두고 있지만 서로가 우리의 사랑도 매 순간 진심이었고 이 진정어린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이 불안을 떨칠 수 있는
1: 네.
0: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후반부에 서술이 되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진과 유한이 이런 말을 나누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냥 일어나게 두자. 이런
0: 맞아요.
1: 거 이런 마음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요동치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말이
0: 재밌어요.
1: 나온다는 것 자체가
0: 네.
1: 굉장히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0: 맞아요.
1: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리고 무언가 또 설화처럼 빛나는 문장 하나가
1: 네.
0: 이 소설 안에 또 숨어 있는데 칠성날의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표현들도 무언가 아 그래 1년 중에 단 하루만큼은
1: 네.
0: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쁜 일도 벌어지고 괴로움도 수시로 찾아오겠지만 7월 칠성만큼은 나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좀 최면과도 같은 문장이
1: 네.
0: 이 소설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1: 좋네요. 이것도 네. 켄리우 작가의 생각인 거네요.
0: 맞죠.
1: 그러면 선물처럼
0: 맞죠.
1: 준.
0: 이 소설이 어느 정도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켄리우 작가의 상상력이
1: 네.
0: 발휘된 부분들이 또 소설의 공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을 처음 시작을 읽다 보면 하페이라고 하는 허페이라는
1: 네.
0: 공간이 나오거든요. 중국 허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진과 유한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상하이, 난징 많이 들어봤지만 허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1: 네.
0: 공간이었는데 중국의 어떤 동부 내륙 쪽에 있는 도시래요. 아누이성의 행정 중심지인데 왜 하필 허페이라고 하는 공간을 골랐을까? 네.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막 세계화된 초대형 도시 상하이도 그쵸? 아니고요. 완벽한 전통적인 시골 도시도 아니고요. 이제 막 과학기술, 전자, 자동차, 첨단 제조업의 발달로 이제 막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래요. 중국의 도시 중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의 7월 7석 설화와 현대 10대 청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만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갖기에 호페이라는 도시가 또 맞춤 공간이 아니었나? 와.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1: 정교하게 이 오작교를 만드신 거네요. 펜리우가 네, 독자와 네. 이 이야기가 설화가 만나도록.
0: 네.
1: 자, 저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좀 결은 다른 얘기지만 네네네.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뭐 그 둘이 완전 첫 번째 사랑은 아니었다고는 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치기 어린 식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둘은 어쨌거나 이승에서의 삶은 끝내게 네.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견우직녀 얘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사랑의 의미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얘기였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지금 네. 홍은심 364일은 가까이 있는 다른 이와 사랑에 빠졌나 봐요. 네, 지금. 그리고 네. 여기 보니까 이 가질 수 없는 너인 거군요. 최준호님 갈라선 거군요. 막 지금 유영준님 뭔 일이래요. 너무 충격받으신 카페인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 그렇죠. 이들의 사랑은 영원한 거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견우 직녀 설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겠어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반복했으니까 네. 네, 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발표할게요. 번호 승숙 네.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0: 네. 1307님 북카페 7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곧 제 탄생 42주년 맞이할 예정인데요. 그 올해는 가장 먼저 북카페에서 7번째 달 7번째 밤을 올해 1등 제 생일 축하 선물로 받고 싶어서 욕심을 좀 내봅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싶네요.
1: 와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0: 네, 우리 생일 선물로 가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있습니다.
0: 네, 8990님. 나를 쉬게 해주는 쉼터 북카페 애정해요. 7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 함께해요.
1: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두 분께 책 선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0: 네 다음 주에는 팔레스타인 문학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네. 작가고요. 가산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는 소설입니다.
1: 네 우리 열림원에서 나온 네. 이 소설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0: 네.
1: 오늘 우리 설화 얘기부터 시작해서 T냐 F냐부터 시작해서 아까 신수 작가님이 네. 저에게 달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라고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노래 나갈 때
0: 네.
1: 얘기해서 제가 나도 라고 할 거라고 했더니 네. 너무 놀라셨거든요. 네. 소스라치게.
0: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무슨 소리야 그 뒷말 더 없어? 라고
1: 이게
0: 한참,
1: 무슨
0: 네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네. 거라고 했거든요.
1: 네 오늘 그래서 얘기를 네. 정말 많이 이 고대 네. 설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밈까지 주고받은 네. 날이었습니다. 카페인님들 다음 시간 이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로 또 다시 만날게요.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소수빈의 재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기행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8월에서 9월로 달이 바뀌면서 계절에도 변화가 생겼죠.

초가을로 접어든 이즈음에 가을 노래로 올여름에 지친 마음을 달래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의 타이틀은 가을의 발라드고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가을 노래 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플레이리스트와 같은 제목의 노래네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조앙 마누엘 세라스의 발라다 데 오토뇨, 가을의 발라드로 토요일에 세계막기행 출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갱. 첫 곡은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세 1969년 노래 발라다 데 오토뇨, 가을의 발라드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가을 노래 고르다 보니까요, 멜랑콜리한 샹송이 가장 많은데요. 레페이오 모크트 고엽, 느무키 뜻바, 날 떠나지 마세요, 아베클르땅, 시간과 함께, 이런 대표적인 가을 노래는 아마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더 가벼운 가을 샹송 네 곡을 이어보겠습니다.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솔리튜드, 나의 고독, 이브 디떼의 멜랑콜리, 프랑스와 자르디의 마 제네스 플루캉, 내 청춘이 떠나가네, 그리고 바르바라의 비에르, 네 곡 이어드립니다.

가을 샹송 네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고독은 나의 친구라면서 고독과 함께하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죠.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솔리튜드, 나의 고독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이었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고독,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는 쓸쓸한 감정을 담담하고 부드럽게 표현한 노래, 이비디테의 멜랑콜리 두 번째 노래였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세월이 흘러 가버리는 청춘에 대한 아쉬움과 쓸쓸한 감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현한 노래였죠. 프랑스와 자르디의 마조네스 브루깡, 내 청춘이 떠나가네. 마지막 샹송은 바르바라 특유의 읊조리는 듯한 보컬과 절제된 피아노 반주, 그리고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 명곡이었는데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연인 피에르를 기다리는 여자, 그가 돌아와서 안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적인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르바라의 피에르였습니다. 세 음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이탈리아 깐소네입니다. 배우이기도 한 가수 또스카가 부르는 디뷰, 좀 더. 영화 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아름다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모니카 벨루치 주연의 이탈리아 영화 매뉴얼 오브 러브 OST로 사용된 싱어송라이터 엘리자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에프레센티레, 운센소디떼, 그래도 느껴요 당신이 있음을.

이탈리아 깐소네 두 곡이었습니다. 토스카가 노래한 Deep You, 좀 더. 이어진 곡 엘리자의 에플레 센티레, 운 센소 디 때. 그래도 느껴요, 당신이 있음을 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계속해서 이탈리아 노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싱어송라이터를 칸타우토레라고 하죠. 이탈리아 대표적인 칸타우토레이자 드라마틱한 창법으로 사랑받는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1975년 노래입니다. 사바토 포메리쥬, 토요일 오후.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이탈리아의 노장 프로그레시브 아트락 밴드 뉴트롤즈의 2007년 곡 So Che Ci Sei, 네가 거기 있는 걸 난 알아. 영어 히트곡 Dance with the Rain의 이탈리아 버전 이어드립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사바토 포메리초, 토요일 오후. 이어진 곡 그룹 뉴트롤즈의 연주한 노래 So Catch Say, 네가 거기 있는 걸 난 알아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브라질 노래입니다. 안토니오 칼로스 브림 작곡의 에우세키 보자말, 널 사랑하게 될 걸 난 알아. 이 노래의 작사가이기도 한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그리고 보컬리스트 마리아 그레우자, 여기에 기타를 연주한 또끼뇨까지 세 사람의 조합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바덴 포엘이 작곡하고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가 작사한 명곡 삼바 앵프라루디오, 삼바 전주곡입니다. 이 곡을 프랑스의 영화감독 겸 가수 아네스 자우이와 브라질 가수 마리아 베타니아의 듀엣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게 될 걸 난 알아 였고요. 이어진 곡은 아네스 자오이와 마리아 베타니아의 듀엣으로 들으신 삼바 앵프렐루디오, 삼바 전주곡이었습니다. 서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절절한 피아노 연주와 어우러진 애절한 노래입니다. 멕시코 가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와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가 함께한 노래 Después de ti, ¿qué? 너 다음엔 무엇이 들려드립니다.

크리스티안의 노래 라울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Después de ti, ¿qué? 너 다음엔 무엇이였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음악의 키워드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첫 시간을 마무리할 노래, 노르웨이의 재즈팝 가수 실라네가드의 Be Still My Heart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송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개편을 맞이해서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연재합니다. 세계 음악의 하위 장르, 스타일, 문화, 현상 등등을 살펴보는 코너 세계 음악의 키워드인데요. 부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에 수록된 단편의 제목으로 번역가 소설가 김현수의 번역을 차용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Hey, you're a piss baby. You think you're something cool, huh? You think you're something tough? You talk a lot of big game for someone with such a small truck. Oh, look at those arms. Your arms look so big. 2019년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최다 회원을 보유한 세계 1위 오디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다소 이례적인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암묵적인 미션은

카테고리에 이름을 지어라 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언더그라운드 음악 시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인기가 급상승한 특정 곡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미국 듀오 100잭스의 곡 Money Machine이 문제의 곡입니다. 이 곡의 기존 카테고리는 일렉트로닉 댄스인데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뭐 듣다시피 음악이 좀 많이 튀었습니다. 훗날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음악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거친 신트팝 멜로디, 오토튠을 써서 인공적이고 귀에 쏙 들어오는 보컬, 심심치 않게 끼어드는 욕설과 대조되는 귀여운 노래, 과도하게 키우거나 줄인 볼륨, 금속 건반악기처럼 들리게 변조한 타악기의 사운드, 1분 남짓한 짧은 길이 등등으로 요약되는데요. 이제 다시 스포티파이 직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죠. 데이터 분석팀과 에디팅팀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머니머신 이 곡 하나만이 아니죠. 맞아요. 영국의 에이지 쿠크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의 레코드 레이블 PC 뮤직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노래들이 수두룩해요. 틱톡의 젠지 세대들이 이런 음악에 꽤나 열광하더라고요. 일렉트로닉 막시멀리즘 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들의 과도한 실험성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면 참 좋겠는데요. 한참 후 한 직원이 말을 꺼냅니다. 제가 플랫폼 메타데이터에서 발견한 용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쓰인 말이더라고요. 팝송인데 실험성이 과도한 경우에 하이퍼팝 이렇게 분류했었나 봐요. 이 말 되살리는 건 어떨까요? 이후 스포티파이는 100잭스의 음악을 중심으로 이 유사한 방법론과 감성을 공유하는 음악인들을 모아 공식 플레이리스트를 정식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Let's ride. Let's ride. Let's ride. 도를 넘어선, 흥분한, 과장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 하이퍼는 2000년대 초반 팝과 만나면서 미학적 실천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팝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이며 청각적으로도 편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사운드를 표방한다면 하이퍼팝은 팝의 관습을 극한까지 과장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죠. 하이퍼팝의 기원에 앞서 언급한 영국 레이블이자 아티스트 집단 PC 뮤직이 있습니다. AG 쿡, 소피 같은 프로듀서들은 유로댄스, 제이팝 멜로디, 그리고 기존 팝 음악의 피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던 인터넷 하위 문화 나이트코어의 문법을 흡수하고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화를 풍자하는 내러티브를 더한 이 기괴한 전자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 독특한 언더그라운드 사운드는 이제 찰리 XCX 같은 메가스타들과 함께 주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인터넷에 흩어져 있던 괴짜들이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로 묶이며 오늘날 팝의 영토를 전위적으로 넓힌 혁신의 축이 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 키워드는 하이퍼 팝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멀스멀 부상하기 시작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뭐 누군가의 귀에는 전위적인 음악 스타일이겠죠. 2010년 하이퍼팝의 설레가 된 곡 먼저 듣고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DJ 고 소피의 2013년 싱글 BIP 혹은 BIPP. 저도 이 곡을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대문자로 BIPP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티스트로 또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하이퍼팝 아티스트 가운데 한 곡도 소개했는데요. 하이퍼팝의 방법론을 한국어 가사 그리고 한국이라는 로컬리티의 정서로 녹여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에피의 막걸리 뱅어였습니다.

오는 9월 5일 푸에르토리코의 아주 특별한 대학교가 완공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탄생시킨 이 음악 장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며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교, 바로 Universidad del Pereo입니다. 이 음악 분야의 메가스타 위신이 참여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눈치채셨나요? 레게통 대학교입니다. 2000년 이후 이 글로벌 팝 음악의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자리 잡은 레게통이 결국 여기까지 온 셈인가요? 레게통, 이 단어가 처음 생겨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1990년대 중반에 푸에르토리코, 그 중에서도 빈민가와 언더그라운드 클럽가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자마이카의 댄스홀 리듬에 스페인어 랩을 얹은 음악이 유행했다죠. 참고로 댄스홀 리듬은 고전 레게의 느긋한 리듬을 드럼 머신, 신터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를 이용해서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빠르게 변형한 비트를 뜻합니다. 이 스타일은 당시에는 엘 언더그라운드 또는 카리브 해변의 흥겨운 리듬이라는 뜻의 리트모 플라예로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94년 푸에르토리코의 래퍼 데디 앵키가 랩을 하던 도중에 레게라는 단어에 스페인어 전미사인 톤을 붙여 레게톤이라고 말하면서 장르 이름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답니다. 그 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 초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해 이주한 자메이카 후손들이 1980년대 바나마에서 자메이카 레게 댄스홀에 스페인어를 얹은 스페인어

레게톤을 들으며 레게를 바로 떠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레게톤이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레게의 비트가 약박의 강세를 주는 느긋한 싱코페이션이라면 레게톤은 강렬한 4분의 4박자 비트를 내세웁니다. 이를 특별히 댐보우 비트라고 하는데요. 레게보다 훨씬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춤추기 위한 비트로 자메이카 댄스홀에서 탄생한 기원 때문이죠. 언어적인 면에서 레게톤은 흑인 영어의 뿌리를 둔 자메이카의 토스팅 또는 미국 뉴욕 힙합의 랩과 달리 스페인어 라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봄바, 플레나 같은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음악 스타일 그리고 살사, 메렝게 같은 라틴 카리브 리듬을 디지털 샘플링과 결합시켜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유연한 육체성을 전면에 드러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카리브 지역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파나마의 스페인어 레게, 여기에 미국의 힙합 문화까지, 이 요소들이 푸엘토리코라는 용광로를 거쳐 완성된 후에 21세기 글로벌 팝의 가장 강력한 음악 스타일 중 하나가 된 레게톤 만나봤고요. 두 곡 듣고 왔죠. 두 아티스트 모두 이 레게톤의 개척자로 꼽히는 주요 인물들인데요. 데디 앵키의 두 프린시페, 너의 왕자 먼저 들었습니다. 피처링 자이언 앤 레녹스였습니다. 얼핏 듣기에 벌스 부분엔 랩이 막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근데 노래 보컬 멜로디가 후렴구에는 이렇게 또 풀어주고, 뭐 이런 좀 로맨틱 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2000년 초반부터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네요. 두 번째 곡은 실제로 레게톤에 대해서 이게 좀 마초적인 장르야 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성 아티스트로 또 레게톤의 초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아이비 퀸, 기에로 바일라라, 난 춤이나 추고 싶은 거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성 주도권, 그러니까 춤은 결국 뭐 플러스 알파다, 이런 공식을 정면으로

196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9살의 펀스기알, 그가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죠. 부페 드 시에, 부페 드 송, 밀랍인형 소리인형으로 우승한 순간 예예는 프랑스를 떠나 유럽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더 비틀즈를 위시한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 열풍을 프랑스 스타일의 팝송으로 수용한 대중음악 문화가 바로 예예였죠. 이 예예는 샹송 고전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어른 문화에 청소년 세대가 고한 당당하고 발칙한 세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몸과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또 있었으니 그들을 만나려면 1960년대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가야 합니다. 헤네라시옹 예예, 스페인의 예예 세대라 불리게 될 문화 현상의 주역들이죠.

1960년대 당시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교의 보수적인 전통이 막강한 가운데 스페인 역사에서 악명을 떨친 파시스트 독재자 프랑코가 만천하에 새를 떨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폭압적인 어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이웃나라 불량 청소년들의 노래와 패션과 태도에 물들자 이 망조가 든 것처럼 쯧쯧쯧 하고 혀를 찼다죠. 마드리드 청년들이 비틀즈를 따라 머리를 기르자 스페인 남성의 정체성인 힘이 사라졌다라면서 개탄하기까지 했답니다. 마드리드 처녀들이 프랑스 예의의 스타들처럼 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자 스페인 여성의 미덕인 순결함이 더럽혀졌다라면서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러나 1965년 스페인 영화 텔레비전 이야기 Historias de la Televisión에서 배우 콘차 벨라스코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La Chica Yeye, 예예 소녀라는 곡을 부른 순간 엄숙한 종교계도 정치계도 이들이 문화의 주역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스페인의 예예 세대에 Generación Yeye가 용어처럼 정착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6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스페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곡인 라라라입니다. 유럽 팝 역사에서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가 이 자국을 넘어 유럽 주류 무대에서 문화적 저력을 발휘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조 예예와 함께 청소년 팝 시장을 처음 연 사례가 된 것이죠.

제네라시온 예예는 196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수출되며 라틴 청년 문화에 누에바 올라, 즉 뉴웨이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주도하는 글로벌 팝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돌 음악 산업 말하는 거 맞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 키워드.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을 받아들여서 청소년을, 그 세대를 대변하는 경쾌한 팝으로 탄생시킨 프랑스의 예예를 기폭제로 이웃나라 스페인의 도시 청년 문화를 일군 세대,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를 살짝 만나봤습니다. 그 헤네라시옹 예예의 그 당시 스페인에서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에서 그 66년 유러피언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장발을 한 젊은 선수들을 한데 모아서 예의의 팀이라고 또 일컬었답니다. 한국 사례는 제가 얼핏 떠오르기에는 그 미니스커트라는 파격으로 가수 윤복희의 사례가 막 센세이션이다, 그런 어린 시절에 약간 얼핏 그런 기억이긴 한데요. 제작진이 준 정보에 의하면 K-예예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가수 한명숙이 발표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이시스터즈라는 그룹이 있었다는데, 아, 울릉도 트위스트, 아,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노래가 리메이크로 기억하는 펄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모두족, 뭐 미니스커트는 물론이고 벨바텀이라고 하는 나팔바지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첨단으로 받아들여서 뽐낸 그런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듣고 온 노래, 먼저 들은 곡은 스페인에서 그 한 레이블이 아, 스페인판 비틀즈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으로 탄생한 밴드 로스 브링코스가 부른 플라멩코라는 곡이었고요. 이 코드 진행이 플라멩코적이죠. 확실히 그 이런 요소들, 그리고 뭐 수입해서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자작곡으로 승부한 그런 주요 사례라고 하고, 또 제목 자체가 건방진, 뻔뻔한, 으스대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네요. 우리가 아는 그 음악 플라멩코라는 뜻 외에도. 두 번째는 카리나라는 가수의 El Baúl de los Recuerdos, 추억의 궤적, 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안달루시아 교육청 교재는 예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네요.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새 세대가 프랑코 체제의 캐캐 묵은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상의 변화, 즉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 컬러, 스타킹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의 상징으로 읽힌다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한대수가 컬컬한 목소리로 물 좀 달라고 애원한 순간 한국 대중음악 역사는 포크라는 기치를 들고 청년 세대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점에 올렸습니다. 그 정체성은 미국의 모던 포크와 락 이 음악들과 함께 자유와 반항의 애티튜드 즉 자세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미국 포크송을 번안해 부른 시절을 넘어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자각한 청년 싱어송라이터들이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그 주체는 1960년대 4.19로 시작된 학생운동의 시대 속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웃나라 대만의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만 캠퍼스 포크의 시작을 알린 문화운동, 샤웬밍그, 우리 발음으론 교원민가였습니다.

1960년대 대만의 지식인들은 미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구 음악을 접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초창기 비틀즈의 음악 외에도 피트 시거, 밥 딜런, 존 바에즈 같은 아티스트들의 포크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대만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 대만 고유의 노래가 있을까? 대만 음악학자들은 이 화두를 들고 대만 영토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굴된 민요 음악인들에게 고무된 지식인 청년 가운데 리 숑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수처럼 미국 유학파였던 리 숑츠는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후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들어 부른다는 원칙을 공식 천명합니다. 이는 곧 창츠 디더그,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슬로건이 되었고, 이와 함께 대만 캠퍼스 포크 운동 교원 민가의 출연을 역사에 알립니다.

교원 민가 운동은 대만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시대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 스타일 면에서도 대만 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영미 포크락을 받아들였지만 중국 음악의 오음계 체계로 그 틀을 새롭게 짰고 가사 역시 만다린어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어를 썼습니다. 당시 대만 주류 가요의 상업주의, 신파주의를 지향하고 청춘의 고뇌, 시적 낭만, 공동체의 정체성, 나아가 대만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혁신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대만 지식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음악 문화 운동 교원민가, 대만의 교원민가 역사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그 사회 비판적 포크락과 함께 대만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지식인 대학생 청년 세대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일으킨 이 운동, 대만 대중음악사에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의식 있는 음악인, 음악으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출연시키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교원민가 대표곡 두 곡이었는데요. 60년부터 이런 뭐 지식인들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 상업적으로 이 저변에 이렇게 확산이 된 시기는 한 4, 5년으로 보더라고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좀 유명했던 두 곡이랍니다. 첫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에게 알려지는 소위 말하는 등용문이 대학 가요제였다는데요. 대만 당시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다는데 하나는 좀 이 스타성도 좀 발굴하고 좀 이렇게 화려하고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있게 들리는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그렇게 수집된 민요, 민요적이고 좀 소박한 그런 작품들을 발굴하는데 좀 치중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설명한 스타를 발굴하는 그런 등용문이었던 금운장이라는 음반사가 주최한 그 대학가요제 출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예가 부른 깐란슈, 올리브나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었구나. 예술 가곡 같다. 그리고 발성도 성악적이고 다루는 주제도 뭐 상업주의나 신파주의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도 역시 그랬죠. 사연이 그 1978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선언한 날 분노에 의해서 한 작곡가 대학생이 작곡을 했답니다. 리치안 푸라는 젊은 작곡가가 민족주의적 애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건복이라는 또 다른 대학생 가수가 발표한 버전이었습니다. 용의 후예, 용적적인. 뭐 홍콩 가수가 나중에 또 리메이크하고 그렇게 해서 대륙으로도 퍼지면서 용의 후예, 이 표현이 중화민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굳어지기도 했고, 이 노래를 부른 이건복은 민가 교주급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민가 마스터 뭐 이런 의미겠죠.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0: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1: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0: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어? 빨간불 켜졌다. 아, 아니야. 노란불인 것 같아. 아, 아닌가? 초록불이 켜진 게 맞네.
3: Isha, are you looking at the traffic light right now?
2: 땡! 진짜 신호등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 신호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3: Then what color is lit up in your heart at this moment?
2: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피곤해서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렸었는데요. 오늘 아리아 씨를 만나서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회복 완료!
3: 저도 이샤 씨랑 한국인들이랑 만나서 마음이 초록초록 빛나고 있어요.
2: 이렇게 가끔은 우리 마음에도 신호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쳤을 때는 빨간불을 켜고 잠시 멈추고, 고민이 많을 때는 노란불을 켜고 천천히 생각하고, 행복이 가득할 때는 초록불을 켜고 환하게 웃는 거죠.
3: 그럼 오늘은 둘 다 행복한 초록색이니까 안전벨트를 콱 메고 신나게 달려볼까요?
2: 좋아요. 초록길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4: Hello, I'm DJ Isha, here to turn on the green light in your hearts.
3: Hi, I'm DJ Aria, here to bring you happiness every day on either 한국어.

0: 둘, 셋.
1: Ready, action!
0: 안녕하세요. 3주간 스페셜 DJ를 맡게 된 액신의 이샤입니다.
1: 후! 스페셜 DJ 아리아입니다.
0: 예! 오늘의 첫 곡은 온앤오프의 Open the Door이었는데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저희와 함께 목요일을 빛내주실 분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골 라이프를 전해주는 크리에이터이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에밀리 도른입니다. 어서오세요.
1: Today's guest on Either Hangugo is Emily Dorn, a creator and TV personality who shares country life. Welcome!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도르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Nice to meet you. 잘 부탁드립니다.
0: 지난 7월에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의 게스트로 첫 출연하시고 아이돌 한국어의 두 번째로 나와주셨는데요. 또 두 번째로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2: 아, 너무 좋죠. 오늘 너무 기대되고 또 이렇게 오늘 너무 예쁜 여성분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예쁜 분과 함께 오늘 또 신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에밀리님은 방송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 방송이나 콘텐츠 중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2: 저는 요리 많이 하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2: 한국 요리 많이 하는데 혹시 짜글이 들어보셨어요?
1: 네. 짜글이? 어, 네. 저희 좋아요. 짜글이. 언니가 듣기 엄청
0: 좋아요. 진짜 좋아요.
2: 그러니까 네. 저도 김치 뭐 찌개 이런 거는 많이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처음에 짜글이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1: 아, 진짜요?
2: 진짜요.
1: 대박.
0: 어, 혹시 그건가요? 저 아까 봤는데 드시는 영상.
2: 어, 맞아 맞아. 그거 짜글이었어요. 어, 보셨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그냥 완전 밥도둑이요.
1: 대박.
0: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마음속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요즘 내 마음의 신호등은 어떤 색이신가요, 여러분?
1: 오, 에밀리님 어떤 색일까요?
2: 저요? 매일매일 바꾼데 일단 아침에는 배고플 때는 빨간색이고
1: 아, 빨간색!
2: 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잡조 이런 거 볼 때는 또 빨간색이긴 한데 근데 또 밥 먹다가는 초록색 불로 바꾸니까
0: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약간 불안한 마음과 뭔가 그

0: 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빨간불, 노란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 하면서 약간 즐거운 마음들이 생기니까 또 초록불이 켜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1: 오,
0: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요즘 노란불인 것 같아요.
0: 진짜? 왜요?
1: 다이어트 하니까 이게 초록불로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0: 어쩔 수가 없어,
1: 아무리.
0: 그거는.
1: 네, 그래서 늘 요즘은 약간 노란색 불인 상태예요. 그래도 한국인들 만나니까 지금 약간 초록인 것 같긴 한데.
0: 그러면 혹시 이런 행동은 나에게 빨간불 신호다. 약간 내가 이런 거할때 너무 힘들다 하는 것들 있으세요?
1: 오.
0: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잠에 좀 취약한 편이어가지고 잠못 자고 못 먹고 이러면 이제 그냥 예민과 함께 빨간불 이렇게 띵동띵동 켜지거든요.
1: 저도
0: 맞아.
1: 잠을 못 자는 게좀큰것 같아요. 그때 빨간색 확실히 보입니다. 에밀리님은요?
2: 저도 잠이긴 한데, 근데 밥이랑 잠은 뭘 하나 보게 하면은 잠이 보게 할것 같아요.
1: 아,
2: 진짜요? 저는
1: 진짜요?
2: 다이어트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 돼요. 불가능해요.
0: 맞아, 밥도 중요하죠.
1: 그쵸, 그쵸.
0: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못 먹거나 또못 자거나 이렇게 빨간 등이 켜질 때또 초록불로 바꿔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힘들 때 위로하거나 또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2: 전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요. 이제
0: 오!
2: 기분 안 좋거나 뭐 배고플 때는 이제 옆에 뭐 이장님한테 가거나 뭐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밥도 차려주시고 뭐 과자도 있고 이런 거볼 때는
1: 대박.
2: 예뻐해 주시고 이럴 때는 그냥 기분이 확 그냥 초록색 불로 바꿔져요.
0: 약간 그렇게 정을 나눠주실
2: 네,
0: 때.
2: 맞아요.
1: 제가
0: 너무
1: 한
0: 좋다.
1: 번도 그런 경험이 해본 적 없어가지고
2: 아, 진짜요?
1: 네, 한번
2: 한번
1: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 오세요.
1: 그래요? 아, 지금 인비테이션 주시는 건가요?
0: 좋은데?
1: 완전 좋아요.
2: 충청도 언제든지 오세요.
1: 진짜요? 오,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은데요?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늘 초록색인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3: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노래 듣고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생활 코너로 돌아올게요.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그리고 정은지의 No Fight까지 이어집니다.

0: 항공이 여러분,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한국의 생활과 문화.
0: K 탐구 생활! 탐구생활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코너입니다.
1: K-탐구생활 is a segment that explores Korea's unique and fun culture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0: 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의 문화를 파헤쳐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K-탐구생활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사문화!
1: For our first topic on K-탐구생활, we'll be talking about Korea's moving culture.
0: 네, 한국에서는 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재미있는 문화들이 있는지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에밀리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볼게요.
1: Let's get started with K-탐구생활.
0: 한국에서는 이사하는 날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포장이사가 뭔지 아세요?
1: 무빙 그 회사? 맞죠? 뭔지는 알아요.
0: 맞아. 그렇게 이사를 도와주는 건데 포장이사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부르면 그분들이 다 싸주세요. 말 그대로 포장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포장을 싹 해서 무빙해가지고 이제 뉴 집에 그 포장한 걸 그대로 다

0: 같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어서 앞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1: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는 이사할 때 무조건 포장이사를
0: 아,
1: 불렀었거든요. 네,
0: 진짜?
1: 그래서 좀 어리기도 하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정말 소중한 거 있잖아요. 막뭐 인형이라든지, 막
0: 귀여워요.
1: 목걸이, 귀걸이, 막 이런 것만 제가 챙겨놓고 나머지는 진짜 다 알아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0: 진짜요?
1: 도착해서도 뭔가 손댈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도 다음에는 한번
0: 우와,
1: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되게 되게 변화문화네요. 아주
1: 맞아.
0: 굿.
1: 그럼 혹시 인도나 독일에서는 이사할 때 이렇게 직접 싸시나요?
2: 저희 다 직접 해요. 네,
1: 아,
2: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 불러서 차 빌려주거나 아니면 차만 빌려주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해요.
0: 네, 저희도 짐 싸는 것까지 직접 하고 무빙 그 이사 이동했을 때 무버스 회사를 불러서 그분도 와서 이렇게 무빙 해주시는데 근데 정리 같은 거다안 해주세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해요.
1: 너무
0: 한국에 이거 있는
1: 힘들겠는데요?
0: 게. 네.
2: 너무 달라요. 맞아요.
1: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이사를 하면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인사도 할겸 약간 이제 얼굴도 익힐 겸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문화가 있을까요?
2: 독일에서 이제 이사할 때 보통은 이런 한국에서 하면 빌라 있거든요. 그럼
1: 네.
2: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긴 해요. 왜냐면
1: 아.
2: 택배 올때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냅두는 거는 살짝 불안해가지고 그냥 많은 것들은 이웃집 분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기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층 사람한테 뭐, 저 앞으로 뭐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해요.
0: 인도에 있을 때도 새로운 집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잘 지내는 게 약간 기본의 문화 느낌이라서 저희도 막떡 이렇게 정해진 하나잖아요. 근데
1: 네.
0: 인도는 그런 거 없고 일단 달콤한 거 스위트 디저트
1: 아,
0: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통 스위트 중에 라두라는 거 있는데 저 많이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주고 아 처음에 이사했어요. 저 여기 이제부터 여기 네이버 우리 네이버니까 잘 지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한국에서는 저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저는 주택 같은 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옆집 분들이랑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왜냐면 동네에 또 돌아다니다 보면 다 마주치고 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시면 또 이렇게 떡도 주시고, 아, 뭐 어디 어디 이사 왔다. 이렇게 하시면 막다 알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또 아파트에 많이 살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런 문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아쉽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또 그때는 완전 떡이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걸로도 인사를 하기도 한다고
0: 아,
1: 하더라고요.
0: 진짜?
1: 네, 그래서 만약에 떡 대신에 다른 걸 선물할 수 있다면 혹시 어떤 걸 선물해 보고 싶으세요? 에밀리님은?
2: 떡 대신 저도 그떡 돌리는 거 이제 시골 마을 이사 왔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는 그 똑같은 분위기예요. 막 서로 다 알고 어떻게
1: 그쵸, 그쵸.
2: 지내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뒤늦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에너지 드링크로
1: 오,
0: 에너지 드링크 좋은
1: 좋은
0: 아이디어네요.
1: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오, 아리아 씨는요?
0: 아, 저는 처음에는 약간 먹을 거, 떡은 이제 음식이니까 먹을 거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약간 트렌디하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었는데, 근데 또 이제 여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1: 네, 다 녹으면 어떡해요?
0: 그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 예쁜 약간 플라워 웨이스? 꽃그 웨이스 한국말로 뭐죠?
1: 화분?
0: 그런
1: 꽃?
0: 거,
1: 아, 꽃병?
0: 네, 꽃병 같은 거
1: 아,
0: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인도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거 자주 이렇게 주셨거든요, 선물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플라워 웨이스를 줄수 있으면 좋을 것
1: 꽃병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다 돌릴 수 있어요?
0: 같아요. 그렇게 비싼가?
1: 또 이웃이 많을 수 있으니까.
0: 아, 그쵸.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을
1: 아,
0: 돌리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이사를 가서 돌릴 수 있으면, 약간 요즘 좀 MZ답게 캔들이라던가, 좀
0: 오.

0: 브랜드를
1: 많이 좀... 들었어요.
2: 오, 맞아요. 그래요?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0: 오,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도 이사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0: 맞아요.
2: 각자 혹시 이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또 에밀리님은 시골에 이번에 이사하실 때 뭐부터 하셨어요?
1: 아, 전 라면부터 그랬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2: 맞아. 다 식후경이죠.
0: 우와. 저는 제가 일단 집 들어갔을 때이 청리가 안돼 있으면 뭐잘 먹기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청리랑 정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뭐밥 시켜 먹던가 아니면 샤워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 되게 부지런한데요?
1: 그니까요.
2: 저는 약간 큰 가구 배치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짐 푸는 데는 이제 몇날 며칠에 걸려서 하는
0: 헐.
2: 편인데, 또 한국에서는 이사한 첫날에 짜장면을 먹는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2: 약간 아까 라면 끓여드셨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리를 해먹기에는 아직 짐도 안 풀었고 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먹으려고
0: 맞아요.
2: 짜장면을 이제 시켜 먹는 것 같은데, 혹시 인도나 독일에서는 이제 또 시켜 먹는, 아니면 이사 첫날에 먹는 그런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0: 저 인도는 정해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를 어쨌든 이사하는 날 주방을 못 쓰니까
2: 맞아요.
0: 저할게 많아서 그냥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잘 시켜 먹는 것 같아요.
1: 독일에서도 한국에서 뭐 짜장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잘 없고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나
0: 그죠,
1: 피자나
0: 그죠.
1: 이런 거는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0: 그죠.
1: 것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 부를 때는 뭐 그분들 가져오는 거예요.
0: 아,
1: 음식을.
0: 맞아요, 맞아요,
2: 좋다.
0: 맞아요. 그리고 좀 정리 좀 깔끔하게 쉽게 할수 있는 거? 약간 쓰레기 안 남은 거? 약간 그런 위치로 좀 지키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뭔가 이렇게 드셔보시고 싶은 음식 같은 게 있어요?
0: 짜장면 먹어야죠.
1: 저도 무조건 짜장면.
2: 좋은데요? 와,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게요.
0: 액션의 Coming Home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초록불 가득한 DJ 이샤와
1: 야르한 DJ 아리아 and
2: 배고픈 게스트 에밀리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 생활 이어서 다음 주제 공개해 볼게요. K-탐구 생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집들이 문화!
1: The second topic on K-탐구 생활 is another part of Korea's moving culture, the 집들이, tradition of inviting people to your new home.
0: 네, 한국에서는 이사하면 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집들이 문화가 있는데요. 한국의 집들이 문화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도 집들이 해본 적 있으세요?
1: 네,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2: 저도 해본 적 있어요.
0: 어떠셨어요?
2: 두세 번?
0: 한국에 있을 때 아니면은 독일에 있을 때
2: 한국에
0: 보셨어요?
2: 있을 때. 전 독일에서 이사해본 적이 없어요.
0: 진짜요?
2: 네, 계속 똑같은 집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도시에서 이사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짜장면 이렇게 쉽게 먹고. 근데 진짜 그때 너무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짜장면이랑 파김치랑 이렇게
1: 파김치,
2: 대박이었어요.
0: 완전 한국인의 조합인데요, 저거.
1: 조합을 너무 잘 아시는군요.
0: 오.
2: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말고 시골에서 이제 이사했을 때는 제 독일 친구들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 진짜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소뚜껑 삼겹살 해달라고.
0: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2: 소금 삼겹살? 저 거의 매일 먹어요.
0: 독일 친구들도 다 알아요?
2: 이제 제가 하는 거 보고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제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골에서 소뚜껑 삼겹살 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집들이
1: 진짜요?
2: 했어요.
0: 너무 맛있겠다.
1: 재밌었겠다.
0: 사실 시골에서 소뚜껑 삼겹살은 저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2: 어떡해요. 집들이 한번더 해야겠네요,
0: 좋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집들이 한번. 인도에서는요?
1: 인도에도 집들이라는 게 엄청 큰 문화예요. 이제 인도 크고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뭐 지역 안에 있는 그 다른 에리아마다도 문화가 다르니까 일단 제 경험을 말하자면 일단 아침이랑 이렇게 저녁에 나눠져 있어요. 아침에는 이제 전통 이렇게 의식 같은 거를 하면서 전통 옷을 입고 가족이랑 친구들 다 모여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불 그리고 꽃으로 일단 완전 데코레이트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제일 먼저 우유를 이렇게 보일 해야 돼요. 우유를 보일 해서 이거 올라오잖아요. 우유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야 그래야 다른 거뭐 요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처음에 엔트리 했을 때그 등불 손에 들고 가족들 다 오른발로 집에 들어가는 문화도 있고, 네, 아침에 그리고 약간 베지테리안 음식 위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되면 다들 옷을 좀 약간 원피스나 아니면 조금 웨스턴식으로 갈아입고, 좀 파티 느낌으로 음악도 들고, 약간 많은 친구, 네이버들 싹다 모여서 완전 큰 파티하고, 그때는 약간 뷔페처럼 넌 베지테리언 음식도 먹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약간 솔직히 좀 비싸고 피곤한 문화긴 한데,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0: 완전
1: 네.
0: 하루 종일하네요.
1: 하루 종일해요.
2: 되게 디테일해요.
1: 완전
0: 그니까
1: 디테일해요.
0: 약간
2: 어떤
0: 그
2: 발로.
1: 네, 순서도 있고,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기간도 엄청 길고, 이게 네,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네.
2: 독일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1: 진짜요?
2: 친구들이나 가족 모여서 뭐 음식 시키거나 이렇게 챙기거나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 새로운 집이다. 그냥 나 이사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같이 노는 느낌이에요.
0: 진짜요?
2: 게임도 해도 되고
0: 심플하게.
2: 심플하게.
0: 저 같은 경우는 집들이를 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아리아랑 저희 멤버 중에 노바라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으니 숙소가 이제 새로 생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 같이 집 구경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집들이보다는
1: 그쵸,
0: 집
1: 그쵸.
0: 구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1: 그, 다 같이 모여서 침대 같은 거다 이거 픽스하고.
0: 맞아.
1: 맞아.
2: 진짜 귀여우시다, 언니.
0: 보면서 괜찮겠지? 잘 살 수 있지 둘이서? 이러면서
1: 그리고 주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저희가.
0: 맞아, 저희도 그때 짜장면을 먹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그렇게 집들이를 가면 선물을 보통 사가잖아요. 사실 그쵸? 한국에서는 휴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약간 각각의 의미가 있긴 해요. 휴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술술 새 집에서 술술 잘 풀려라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세제 같은 경우는 거품처럼 재산이나 좋은 일이 많이 많이 늘어나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용적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제 저희는 MZ 아닌가요? 선물 받거나 아니면 해보신 거 있으세요?
2: 저는 항상 휴지 주고 휴지 받았거든요. 그래요?
0: 제일 무난하긴 하죠 사실.
2: 그냥 한번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0: 아,
2: 왜냐면
0: 진짜요?
2: 휴지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쵸, 뭐 딱 그럴 때 필요하거나.
1: 그쵸,
2: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든 휴지 필요하니까 일도 좋은 힘이 있고 이게 잘 풀리기를. 그래서 그 이후로 솔직히 우리 독일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휴지 주고, 근데 다 기분 좋더라고요. 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왜 이 생각 못했지?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1: 그쵸, 좋은 아이디어긴 해요.
0: 맞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휴지 한번 줘본 적 있는 것 같고, 사실 집들이를 갔을 때 그냥 맨몸으로 갔던 것 같아가지고.
1: 오호! 이런
0: 약간 맨몸으로 갔다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준비를 못한 거라 나중에 이제 그 선물하기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1: 같아요? 약간 보내주길 바래요?
0: 약간 그 스피커 예쁜 거 예쁜 인테리어 소품 스피커 이런 거 하나 해서 보내줬었던 것
2: 그것도
0: 같아요.
2: 그것도 센스 있네요.
0: 괜찮았죠?
2: 괜찮았죠?
1: 인도는 제가 봤을 때 집들이 선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주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제 맨날 flower waste를 주시고 그리고 세라믹도 엄청 많이 줘요. 세라믹. 그래서 약간 세라믹 뭐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하려고 그런 식으로도 주고, 티컵 써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집들이 하면 집에 갑자기 티컵이 많아진다.
2: 제가 하나 대박인 거는
0: 네.
2: 독일에 있는 친구가 커피 머신 받았대요. 대박이죠?
1: 진짜요?
0: 너무 좋은 선물을
1: 너무 받으셨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보내주셨나 보네요.
2: 네, 그러니까 저 너무 부러웠어요. 커피 머신
1: 약간 부러운데.
0: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요. 나도 이사했는데 혹시
2: 커피 마시 저도 커피 좋아해요.
0: 그렇죠. 나도 잘 마실 수 있는데. 또 아까 아리아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집들이를 하면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사실
1: 그쵸.
0: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누가 집들이 뭐 이사한다 하면은 약간 잡채, 불고기, 전 이런 식으로 엄청 그 큰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거든요. 의자 말고 바닥에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상다리가 휘어지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엄청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실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가본 집들이에서는 친구들이 다 배달 음식을 시켜줬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또 하셨을 때는 어떤 거 드셨어요?
2: 저는 이제 배달 불가 지역이다 보니까

0: 그냥 만들어야 돼요. 식으로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반찬도 없어도 이제 이웃집 분들이 한번 들러가지고 혹시 할머니 김치 좀 남았어요 하면서 이제 열무김치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다면서 갑자기 생겨요 음식이.
1: 우와, 아, 저도 좋은데? 약간 시골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뭐지?
2: 혹시 집들이 할머님 분들은 초대해 본 적은 없으세요?
0: 저희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먹으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가 왔다 하면서 그때 분녀 회장님이랑 같이 만두
1: 만두
0: 만두국 떡만두국 이런 거 같이 제가 도와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돌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 마을에서 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뭐 한 잔도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어요.
1: 와 진짜요? 되게 뭔가 재밌겠다.
2: 분녀 회장님, 이장님 약간 이런 원인들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아 아리아는 또. 인도에서는 그렇게? 아침에는 베지테리안? 네,
1: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약간 거의 픽스 느낌으로 먹는 거는 이제 말랄라모르 빠에슴이라고 하는 디저트인데 우유로 만드는 디저트인데 엄청 달콤하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떡 돌리는 약간 그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거 전날에 이상한 날에 약간 다 잘 풀리려고 달콤한 일들 많이 벌어지려고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2: 저는 만약에 제가 집들이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약간 핑거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요리를 못해서 뭘 해줄 수는 없고 왜 막 그런 조그만한 크래커 같은 거에 이렇게 연어 조금, 뭐 조금, 소스 조금 이렇게
1: 차타큐리.
2: 해가지고
1: 차타큐리 아닌가요?
2: 되게 심플하고 뭐 없지만 되게 뭐든? 있어 보이는 그런 류의
0: 진짜 해외 스타일 인데요, 근데.
2: 진짜요?
0: 왜냐면 독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집들이 할 때 뭐 와인 이렇게 같이 먹거나 그런 핑크푸드 뭐 크래커나 이렇게 예쁘게 꽂히는 꽃도 있잖아요. 그래서
2: 맞아 맞아요.
0: 보도에다가 치즈에다가
2: 올리브
0: 맞아 맞아 그런 거는 좀 인기 있긴 해요. 치즈 플래터 하고
1: 그렇죠.
0: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2: 그렇다면 제가 또 한국의 집들이 문화를 또 어떻게 트렌딩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이산문화 중에 하나인 집들이와 관련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1: Let's take a music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영파 씨의 Dreams Come True 이어서 휘브의 청사진이 이어집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이동하다입니다.
1: 이동하다 means for a location or ownership to move or be transferred. It's similar to the English to move.
0: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이동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해야 할 때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버스, 차, 기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교통수단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2: 저는 한국 지하철 보고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3: 아, 진짜요?
2: 왜요? 너무 잘 돼 있어요.
3: 그쵸.
0: 진짜요?
3: 맞아요. 완전 인정. 네,
2: 독일 가보시면은 있긴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트램 이렇게 네. 다 있긴 한데 막 시간 맞게 오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독일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제트제트 오고 너무 편하고 겨울은 이제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3: 맞아요.
2: 그냥 완전 신세계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쵸.
0: 아, 진짜요? 아니, 제 친구가 그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한 3년 정도를 지하철을 반대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복잡하대요.
2: 아, 그래서 진짜요?
0: 네, 저는 계속 서울에 살았어서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외국인 분들이 오시거나 하면은 아, 좀 지하철을 헷갈려 하시나라고 생각했었는데
3: 저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청 편해서 그냥 앱만 있으면 엄청 편해요. 근데 앱이 없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앱이 있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0: 요새 또 시간 다 뜨니까.
3: 맞아요.
2: 저도 너무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고 저는 그때 거의 10년 전에 9년 전에 처음 한국 여행하러 왔을 때 그냥 여행으로 그 지도로
0: 종이 지도로
2: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뭐 다 찾을 수 있긴 했어요.
3: 아 진짜요?
0: 오, 또 새롭게 알아가네요.
2: 그때 또 와이파이 이런 건 잘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종이 지도로 어디 가야 될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3: 귀엽다.
0: 너무 귀여운데요? 그럼 혹시 그렇게 이동하시다가 좀 이때 너무 좋았다 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2: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다른 도시 갈 때는 기차랑 비슷한데 그냥 그 바깥 보면서 그 풍경 보고 멍 때리는 거 너무 좋아요. 음악도 안 듣고 진짜 그냥 한 그렇게 저 5-6시간도 갈 수 있어요.
3: 진짜요?
2: 다 풍경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3: 그쵸.
0: 혹시 F세요?
2: 저 아니 완전 T인데요.
0: 진짜요?
2: 저 완전 T예요.
3: 이게 진짜 신기하다.
0: 저는 당연히 너무 F인 줄 알았어요.
2: 저 완전 대문자 T.
0: 되게 감수성 풍부한 T이신 걸로 아리아스는요?
3: 저는 이제 자동차 라이드 특히 밤에 엄청 좋아해가지고 인도 있을 때도 아빠한테 아 밤에 좀 차 라이드
0: 데려주시면
3: 드라이브 가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맨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 스케줄 끝나고 한강 대교를 넘어서 갔을 때 밤에 그 풍경 보면서 로파이 음악 아니면 R&B를 듣고 그 약간 제가 그 하루에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은 시간을 가질 때가 엄청 좋더라고요.
2: 저 그거 인정해요.
3: 그래요?
2: 저도 그런 이거 한강 바라보는 밤에 이런 거 있어요.
3: MBTI 나시한 거 대박일 것 같아. 대문자 티러기에는.
2: 저도 처음 한국 왔을 때 그 한강 풍경 보고 그냥 여기서 쭉 살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0: 대박.
3: 우와, 되게 낭만이 많으시다.
2: 그러게요. 시골을 해서.
0: 근데 또 시골에 있으시면 엄청 달이나 별도 되게 잘 보이잖아요.
2: 맞아요.
0: 너무
2: 진짜
0: 예쁘겠다.
2: 또 서울이랑 이렇게 도시랑도 너무 다른 매력이에요. 그쵸. 일단 풍경이 항상 계절마다 너무 아름답고 봄에 이제 다 필 때 여름 다 초록초록 이렇게 완전 진하고 또 이제 가을은 이렇게 가을 풍경도 항상 매력이 있고 밤에는 완전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3: 그렇죠. 불이 많이
0: 없으니까.
2: 그래서 그냥 이 별 보는 것도 진짜 예쁘긴 해요.
0: 저도 그래서 시골 진짜 좋아요. 하늘이나 풍경의 색깔이 도시랑은 좀 달라가지고.
3: 달라요.
0: 그렇게 또 이제 시골도 갈 때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면. 그럼 혹시 두 분은 긴 시간에 이동해야 될 때 꼭 챙기는 그런 필수템들이 있을까요?
3: 저는 제가 왔을 때 배터리랑 이어폰 꼭 챙기고 네, 그거만 꼭 챙기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권.
0: 여권? 외국인다운 말씀.
3: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좀 길게 어디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데 있을 때 항상 여권을 꼭 챙겨요. 그리고 주민등록 카드.
2: 등록증.
3: 등록증. 저것도 꼭 챙깁니다. 네.

0: 저는 저랑 대답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는 바로 저는 요즘 박김치 없이
1: 아,
0: 다니지 못해.
1: 이게 제가 봤을 때 MBTI 한번 해보시는 게
0: 아니, 왜
1: 어떨까요? 다시.
0: 박김치는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2: 너무 많, 제일 중요한 거죠.
0: 저는 밥은 많이 자주 먹는 편이라.
1: 아살밥을?
0: 그냥 아니 그
2: 식사를
0: 밥 약간 먹어야 돼요. I have to eat.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박김치 없이 밥은 못 먹겠어요. 그래서 피자 위에도 박김치 올리고 파스타도 진짜 맛있어요.
2: 파스타에 김치 진짜 맛있어.
1: 근데 파스타는 고추장 파스타 같은 거 있어가지고
2: 아니?
1: 오케이.
0: 아니요, 칼보나라도 이런 거는
2: 그러니까 그 크림 파스타 같은데 김치
0: 맞아요.
2: 좀 아시는 분이네.
1: 이거는 약간 신세계다.
2: 아저씨
1: 해봐야겠다.
2: 다음에 도전해보세요.
1: 먹어봐야겠다. 근데 피자는 좀 놀라워요.
0: 저는 근데 솔직히 김치는 어디 올려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2: 근데 맞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스케줄 갈때 파김치를 하나씩 챙겨 다니는 걸로. 아, 네. 방송인 에밀리 도르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0: 아, 전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진짜요?
0: 일단 오늘 완전 초록색 불이에요, 오늘날은. 또 오늘도 이렇게 인도에 대해 이렇게 그 아리아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고, 이제 그냥 솔직히 배고파요.
1: 진짜요?
2: 그럼 이제 가시면 또
0: 네,
2: 파김치.
0: 파김치 먹어야죠.
1: 아, 너무 좋아요.
2: 아, 또 저희도 너무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해보고 나눠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그럼 마지막 곡으로 아이브의 블랙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2: 한국인들아,
1: 오늘도
2: 오늘도
1: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페이스북 카페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새 계절을 위한 새 옷 장만, 쇼핑을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초저가 쇼핑몰에서 백만장자처럼 쇼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도 바로 결제가 안 된대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결제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그런 결제 서비스인 거죠. 또 실제 결제 직전에 질문 하나가 뜬다고 해요. 정말 이걸 꼭 사고 싶으신가요? 와, 이거는 뭐 정말 쇼핑 욕구가 확 죽겠죠. 새계절 맞이 옷 쇼핑. 기분 전환에는 최고지만 우리 통장 사정은 또 별개죠. 이것저것 물가가 쫙쫙 오르잖아요. 자, 티셔츠 포기하고 김밥 사 먹어야죠. 장바구니 비워내고 허리띠 졸라 맵시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17, Darling.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2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인영준 님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하셨습니다. 와, 보통 하루가 끝나면서 뭔가 그 뭐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다리기에 마련인데 이브닝 스페셜 기다리셨다니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터 님이요. 옷 안 산 지 꽤 되었어요.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 해도 기본 만 원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온 국민은 지금 다 허리띠 졸라매는 모드일 겁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자, 송 X 님이요. 김밥을 왜 사 먹어요? 지금 저 김밥 만드는 중인데 무 썰어서 단무지 만드는 중이에요. 요즘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나 한다고요. 집밥 해먹읍시다. 맞아요.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못하는 바람에. 네. 자, 결제 보류 기능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저는 결제창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보류할게요. 라든가 뭐 아니 진짜 사려고요? 뭐 이렇게 하면 왠지 청개구리처럼 더 사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제가 부자처럼 쇼핑하는 그 초저가 쇼핑몰에서 양말 30켤레 샀는데요. 면을 얼마나 아끼던지 발가락이 다 비쳐 보이네요. 본의 아니게 시스루 됐어요. 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웬지? 티끌 모아 태산의 정신으로 본인 옷은 수개월 고민하다 한 벌 살까 말까 하시지만 강아지 위스키의 옷은 가격표도 안 보고 살 것 같은 일산 밀리네어 크샘 모시겠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Oh, I wish I was a millionaire.
0: 쌤은 밀리네어예요.
1: Oh, no.
0: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1: Really, one day?
0: 아, 그럼요.
1: One day, we will become millionaires.
0: 우리, we're gonna travel the world, right?
1: That is my dream.
0: Someday, right?
1: That is my
0: It'll
1: dream.
0: Happen.
1: That
0: yes.
1: is my dream.
0: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이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0: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를 계기로 빙하호 범람에 대한 공포가 남미, 안데스 산맥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재난으로 규정한 네팔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0: 해외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국민 70% 이상도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대 의견이 더

0: 높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0: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희귀한 특징,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한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빨간 머리가 이제는 개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1: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0: 미용사의 세심한 눈썰미 덕분에 머릿속에 숨어있던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건진 영국의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입니다. 머리를 감기다 발견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은 미용사의 직감과 빠른 권유가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0: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를 계기로 빙하호 범람에 대한 공포가 남미 안데스 산맥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재난으로 규정한 네팔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네팔 대홍수 지금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1: Yeah, so based on what they saw happen in Nepal, South American also like for example Chile has is home to over 26,000 glaciers.
0: Right. Wow.
1: So, yeah, so a lot of these areas are very high risk. They've got these lakes.
0: 이게 결국에는 전에 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고요. 지금 페루가 위험 호수만 528곳이고요. 그중에 58곳이 초고 위험군이래요.
1: Yeah.
0: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영상들도 나왔지만 한번 벌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1: Right. So this, I mean, in Argentina, they've had the experience of a lake collapsing and it unleashed so much water in just over an hour.
0: 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2005년에 이 에리소스 호수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고 그리고 칠레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6천 개가 넘는 빙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게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이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등반객들이 취산 뭐 난방 뭐 열 뭐 배출하는 그런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Oh, I believe it. I believe it.
0: Right. 자, 이제는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0: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를 계기로 빙하호 범람에 대한 공포가 남미 안데스 산맥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하고 끝이 아니다라는 공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네팔에 deadly한 flood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공포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So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라고 하는 것은 범람을 얘기를 합니다. 팡 터진 거예요. 그게 shock waves를 보내고 있다. Across the globe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팔에서 그게 벌어졌다. 그리고 나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뭔가 following, 뭐 after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네요. In the wake of.
1: Okay, so you may think of this wake as like wake up. Mm-hmm. Okay.

0: Okay? But it's a totally different wake.
1: Okay.
0: This is a trail of a moving boat. Mm-hmm. So you know when a boat moves, they have that kind of like trail that they leave behind.
1: 하얀 거품 같은 느낌.
0: It's like that's the wake, okay. we call it. And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n the wake of is something that happens right after a big event. Mm-hmm. And what follows is connected to that event.
1: 아, 단순히 뭐 A happened and then B happened. 이렇게 오더상 그렇게 순서상 벌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mm-hmm.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커넥션이 있다는 거가
0: yes.
1: 들어가 있는 건가요?
0: Mm-hmm.
1: Okay. So wake라고 하는 건 Wake up!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이게 아니라 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그런 물결 같은 것을 wake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왔다라고 해서 in the wake of something 하면 뭔가의 여파로, 뭔가의 뒤이어 여기서 중요한 건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So, 네팔의 지금 deadly flood의 영향을 타고 그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0: 있다. Yes, that's right.
1: right.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0: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1: 이번 사태를 기후 재난으로 규정한 네팔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하는 거죠. 프레임한다는 게 틀에 넣는다는 것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인간이 만든 거다 이거. 어? 자연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이 결국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네팔이 뭔가 굉장히 I think they're really determined.
0: Oh,
1: right?
0: very angry and just
1: angry, right?
0: Angry.
1: 그래서
0: yeah.
1: 어 그래요. 이렇게 pollute 한 사람들, 오염을 만든 국가들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mm-hmm. 굉장히 잔인한 Yeah. 표현이 나왔어요.
0: Right. I mean, if you think about the visual, putting someone's feet to the fire, mm. that's going to be very painful.
1: Right.
0: So basically what's going on is that you're pressuring someone really hard.
1: Mm-hmm.
0: And it's because they're trying to maybe escape a responsibility.
1: Okay.
0: Or they're not keeping their promise.
1: Mm-hmm.
0: So you kind of hold their feet to the fire mm-hmm. until they say, okay, I promise, I'll help mm-hmm. you. Or, 아. I promise, you know, I'll do what I say.
1: 약간 torture 같은 데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이게 진짜 진실을 자백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발을 불에 가까이 대던 것에서 이제 고문 방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발을 불에다 대면 누구나, It's my fault.
0: Yeah.
1: We're going to do something right. about this.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yeah. 아, 누군가의 feet을 fire에다가 놓는 것은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세요라고
0: yeah.
1: 하는 느낌인 거네요.
0: Yeah, do something about it. You made this mistake, so you pay for it.
1: Right.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를 torture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0: No.
1: 그렇죠?
0: Okay.
1: So hold someone's feet to the fire 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Okay.
0: Correct.
1: It's your fault. Mm-hmm.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그리고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Okay.
1: 여기서 foot은 verb일까요?
0: Yeah, so we've got like feet and foot and a lot of
1: foot 많이 나오네요.
0: references, right?
1: right?
0: Okay, so foot the bill simply means the one who pays.
1: Mm-hmm.
0: But it is not just any bill. And when we think about bill, when we go to the restaurant,
1: right.
0: we pay the bill, right?
1: Picking up the bill.
0: Picking up the bill. Footing the bill is basically kind of, the bill is big. It's kind of unwanted. No one wants to pay it because it's a large bill.
1: Okay.
0: So the idea is like, you countries, you rich countries,
1: right.
0: okay, you caused all this damage to our country because of all of your gas emissions. So you pay.
1: Right.
0: And it's going to be a lot of money because there's a lot of damage.
1: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팔 자체에서는 그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왜 우리가 데미지를 다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빌 나왔잖아요. 그거 당신이 내세요. 이런 느낌인 거네요.
0: Yeah, it's your responsibility.
1: 아, okay. Yeah. So foot the bill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 foot 자체가 회계 정부의 맨 아래 보면 foot 부분에 적힌 그런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지불한다라는 그런 문서 방식에서 작성 방식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0: 9님이요. EBS 다큐, 골라듄 다큐, 히말라야 5000m에 직접 가봤더니 한번 보세요. 12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상했더라고요. 와, 이런 게 소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측을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이언티픽한 근거 같은 것으로 이거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이게 무섭죠.
1: Well, I tell you, I mean, these things were said like 20, 30 years ago. Al Gore, a famous politician, he lost the presidential race. He actually made a documentary about climate change.
0: 이게 제 생각에 이런 discoveries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제 생각에는. 그리고 I pray for Nepal이라고 하셨습니다.
1: Yes, we do too.
0: Yes.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n the wake of a deadly flood in Nepal, fears of glacial lake outbursts are sending shockwaves across the globe, reaching as far as South America's Andes. Framing the tragedy as a man-made climate disaster, Nepal is holding major polluters' feet to the fire, demanding they foot the bill for the damage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Sweetbox wit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 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0: 해외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국민 70% 이상도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처럼 지금

0: 우리나라도요 그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뉴스를 다뤘을 때 해외 각국에서 이거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예 못 쓰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 Right. So they found that 7 out of 10 citizens favor age restrictions. So basically the age they're thinking a lot of them maybe are saying mm-hmm. perhaps 15 years old and under mm-hmm. Would be, you know, was chosen as the most appropriate age limit. And the adults, absolutely, most mm-hmm. of them want this, but the teenagers, right. I don't know. They're not happy. They wouldn't
0: 말해서,
1: be happy.
0: 그렇죠?
1: Yeah, yeah.
0: 이 지금 조사에 참여한 국민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진짜 한 70% 정도, 70.7%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한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이 이제 지금 77.5% 정도가 찬성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성인 78%, 78.3% 모두 다 찬성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yeah.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하로 이걸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mm-hmm. 하는 건이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I'm okay with that.
1: Yeah.
0: 이럴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1: I don't think so.
0: Right.
1: We've got a message from CMJU. It worries me when I see kids walking around with their eyes glued to their phones. I'm always afraid they'll get hurt.
0: Right.
1: Me too.
0: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사실 그 콘텐츠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mm-hmm. 그 전화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mm-hmm. 이런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걱정도 좀 있겠죠, 확실히.
1: This freaks me out when I'm driving and when they're crossing the street and they're on their phones.
0: Oh my.
1: It makes me so nervous.
0: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1: yeah.
0: 그렇죠. Right, 좋습니다.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0: 해외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국민 70% 이상도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게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To age-gate social media for teens라고 돼 있습니다. Mm-hmm. 소셜미디어 앞에 뭔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갑자기 age gate라는 무슨 게이트 문이 나왔습니다.
1: Yeah, this is kind of a new term basically because of this whole social media phenomenon.
0: Right.
1: And age gate basically means to put a system that checks your age.
0: Mm-hmm.
1: So imagine, you know, putting a gate around.
0: Right.
1: And only, you know, only a kid of a certain age or a person of a certain age can enter.
0: Okay.
1: But if you're not, then you're out.
0: 아,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소셜 미디어에 그냥 액세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게이트를 하나 탁 쳐서 뭔가 검열하는 느낌. 생일을 대세요라든가 기타 등등 뭔가 있겠죠. So, 여기선 어떻게 보면 limit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한을 두다. 특히나 나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So age gate 자체가 연령 제한을 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10명 중에 7명,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1: Okay.
0: So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찬성한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on board를 썼네요.
1: Okay, so if you're on board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gree it, you support it, and you want to be part of the team.
0: Right.
1: Like you want to get on that boat
0: and
1: go on that cruise.
0: 비행기 진짜 타면은
1: or the plane.
0: 뭐 aboard or on board라고
1: onboard,
0: 해서
1: yeah.
0: 탑승을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같은 비행기 타거나 배에 탔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한다. 라는 뜻이 될까요?
1: I want to participate in this. I want to join you.
0: I'm with you.
1: I'm with you.
0: I'm down.
1: And you need me to do something? I'll do it.
0: Okay.
1: Uh-huh.
0: 우리 같은 온보드인 거죠?
1: Yes.
0: 알겠습니다.
1: Absolutely.
0: All right. So, be on board. 여기에 심지어 with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에 동의하다, 참여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0: 다만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있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연히 teenagers들은 push back 하겠죠. 이거는 이제 저항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이 빅테크들이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나서서 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lling on 이게 call on 한다는 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했네요. 위로 올라선다고요, 그렇죠?
1: Yeah. So you said that Korean 나서서.
0: 나서서. 깜짝이야.
1: Yeah. Basically, 네네. it means to increase effort, to put in more effort, take the initiative
0: right.
1: to, you know, take on the responsibility. It says here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So step up means, hey, wait a second, we've got this issue. Do something about it.
0: Okay.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1: yes.
0: 뭔가를 해라, 나서라.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얘기가 되겠네요. Mm-hmm. 그럼 쌤, step up and take a greater responsibility 아니면 take responsibility. Mm-hmm. 이게 거의 한 번에 많이 쓰나요? 이렇게
1: Yeah, 동원으로? you can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It okay. can actually go well together.
0: 거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1: Yes, they can be very good friends.
0: Right. Mm. Okay, so step up 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강화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빅 테크들이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hile global momentum builds to age-gate social media for teens, 7 in 10 South Koreans are on board with age-based restrictions. But with teens themselves pushing back, more people are calling on big tech to step up an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0: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희귀한 특징,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한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빨간 머리가 이제는 개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 빨간 머리 그 공통된 이 헤어 컬러 하나로 사람들이 뭉쳤다라고 하고요. 염색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안 쳐 주죠. Does it count too?
1: 왜 안 돼. 안 돼. This is 안 돼요.
0: 안 돼요.
1: 안 돼요. 오케이.
0: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1: So, it's interesting because we call them redhead. And if you look at the color, it's more of an orange-ish
0: right.
1: red, yeah.
0: 굉장히 예쁜 색상이에요.
1: It is. Yeah. It is. And so I think of like You know, Anne of Green Gables.
0: Oh, yeah. 빨간 머리 애니죠.
1: Oh, Anne yeah. Love it, love it. And so it's held every year, this festival, uh-huh. and they had it in Netherlands. It's the 21st year. Mm-hmm. And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that is how wow. many people have red hair.
0: 진짜 희귀하네요.
1: It really is rare.
0: 그러니까 인구 2%도 안 된다.
1: Nicole Kidman.
0: Right.
1: She's a redhead.
0: Oh, yeah.
1: Yeah. Jeez. She is a redhead. Julian Moore. She's a redhead.
0: 어?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하니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느낌?
1: wait a second. Maybe
0: 아닙니다.
1: it's not 2%.
0: 굉장히 희귀합니다. 네.
1: So, right. So they're all gathered together and it's a good thing because oftentimes there is a kind of discrimination
0: right.
1: in the past.
0: Yes, yes.
1: Actually, in the long, long past, they thought they were witches.
0: Oh, no. 마녀라고 생각을 하게 된 yeah.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었다 초기에는.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을 벗어나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1: 오케이.
0: Okay. 자, 뭐 이렇게 당당한 개성으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는 무대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0: 전 세계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희귀한 특징,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2%도 안 되게 메이크업 한다고 했는데 이건 화장이 아니고요. 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차지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이네요. Natural redheads. 그러니까 염색머리 안 되겠습니다.
1: Yeah, natural. Natural.
0: So natural redheads를 가진 사람들이 the Netherlands에 모였어요. 근데 for a celebration인데 a one-of-a-kind celebration을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1: Yeah, one-of-a-kind. So focus on the word one.
0: Yes.
1: Right. So this is really truly, truly unique. There's no copy. Mm-hmm. Nothing compares.
0: Right.
1: It's very, it's just one.
0: Uh-huh.
1: There aren't like several redhead competitions.
0: 딱 하나네요.
1: Just one.
0: One of a kind.
1: Yeah, just
0: 그,
1: one.

0: kind의 그냥 하나다.
1: Yeah.
0: Right? 이게 포커 게임 같은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뭐 two of a kind, three of a kind라고 yeah. 해서 같은 종류의 것 지금 뭐 세 개, 뭐 두 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one인 거네요.
1: Yeah.
0: Alright. So 그러면 one of a kind라고 하는 것은 거의 unique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Absolutely.
0: One and only, right?
1: Right. So I was thinking you can also say this to a person. So Mayu is one of a kind. There is no other Mayu Sam in this world.
0: Well,
1: no, you really are.
0: 특이하긴 You're very, 합니다, 제가.
1: 네. You are quite unique.
0: 제가
1: in a good way.
0: 쌤한테 뭔가 조크를 웃겨드리는데요. 제 조크를 웃으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So one of a kind. 쌤도 one of a kind입니다. 굉장히
1: Perhaps I am pretty.
0: 가끔 이런 의심을 해요. 지구인이 아닌가 아닌가. 네. So one of a kind은 그럼 굉장히 positive connotation을 가지고 있을까요?
1: In this kind, in this yes, in this sense, usually it is.
0: Okay.
1: It is like unique and wow, it's interesting.
0: Very special.
1: Special.
0: Okay. So one of a kind celebration이라고 하면 유일무이한 뭔가 독특한 그런 특별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0: 한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빨간 머리가 이제는 개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스티그마 그리고 프레지디스의 타겟이었다라고 얘기 났는데요. 프레지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편견인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Okay, these kind of go along too. Stigma is basically kind of a negative label.
0: Okay.
1: They have it's a and there's a kind of like shame attached to it. So,
0: okay.
1: Say for example, I'll give you a long time ago going to a 신경과, like you know, a psychiatrist.
0: Right, right.
1: There was a bit of a stigma, like to go to a
0: 뭔가 정신과를 간다든가 정신과. Right,
1: that's right, 정신과. Yes. Uh-huh. So that can be considered a stigma, like oh, like why
0: something wrong.
1: There's
0: with
1: something
0: you
1: wrong
0: or
1: with
0: something.
1: That person.
0: Okay.
1: Yes, it is that. Essence.
0: 그 뭔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그냥 받기도 하고
1: yeah,
0: 뭔가를
1: right.
0: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좀 나쁘게 낙인을 찍는 것을 stigma라고 할 수가
1: right.
0: 있겠네요. 그리고 prejudice, 편견. 그런 거에 타겟이었는데 이제는 red hair가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지가 나왔어요. 뭔가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1: Okay, so usually it's badge of honor.
0: Uh-huh.
1: Okay, so like when you do something, like you achieve something, they
0: right.
1: give you a badge.
0: Uh-huh.
1: It's like a badge of honor. Wow, okay. But here it's a badge of individuality
0: right.
1: and solidarity. So
0: yeah.
1: individuality means I'm unique.
0: Mm-hmm.
1: Like, you know, you are very kind of special in your own way.
0: 아, 그러니까 각각인 거니까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성과 각각 단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Full of character.
0: 아,
1: yeah.
0: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면 solidar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Solidarity라는 형용사랑 관련이 있겠죠? 그쵸?
1: So solidarity means like they're all kind of coming together. And you know, they're all becoming one big group supporting each other.
0: 하나의 연대 같은
1: yes.
0: 느낌. Okay. So 그런 badge, 상징.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badge가 symbo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red hair 하면은 이건 개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됨이다. 연대다라는 뭔가 하나의 badge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Making up less than 2% of the world's population, natural redheads from around the globe have gathered in the Netherlands for a one-of-a-kind celebration. Once a target of stigma and prejudice, red hair has become a proud badge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celebrated in full color at this year's festival.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네덜란드, The Netherlands처럼 영어 국가명의 뒤에 S가 붙지 않는 국가를 골라주세요.
1: Okay.
0: 1번 필리핀, 2번 몰디브, 3번 미국, 4번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The Netherlands처럼 영어 국가명의 마지막에 S가 붙지 않는 국가를 골라주세요. 1번 필리핀, 2번 몰디브, 3번 미국, 4번 인도네시아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영어 국가명에 S가 붙지 않는 국가는 자, 정답은 뭐였죠?
2: It's Indonesia. Well, you know, it's so funny because right. today you read the choices.
1: Yes, I had to.
2: It was like Philippines, Maldives. and so I was like, I wonder why. And then you said, basically, the writer was afraid that I would give the answer.
1: I kind of knew.
2: Which is true.
1: You're going to read them, right?
2: Because I would automatically say the Philippines, the Maldives.
1: 그건 그냥 dead giveaway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잘하셨어요.
1: 네, the Philippines, DS 들어가고요. The Maldives, 그것도 S 들어가고요. The United States, 이것도 S 들어갑니다.
2: yeah.
1: 이 보통 대부분 여러 섬이나 주 지역이 합쳐진 형태의 국가이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복수형 명칭을 쓰게 됩니다. 어,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어? 아메리카에는 S가 안 들어가지 않나? 막 이러면서
2: yeah, sure.
1: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것은 United States였습니다. 네, 어, 인도네시아는 이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예외로서 복수 형태가 S가 안 들어갑니다. S가 안 들어가요.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최치영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31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셨고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스야말로 one of a kind 프로그램이죠. 두 분 모두 너무 재밌으세요. 중간에 빵빵 터지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송이 어디 있나요? 이스 포에버 하셨습니다. 어? 러브를 이거 하트를 감사합니다.
2: Sending you all of our love, one of a kind program.
1: 날아갑니다. Alright,
2: 자 Congrats.
1: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1: 미용사의 세심한 눈썰미 덕분에 머릿속에 숨어있던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건진 영국의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입니다. 머리를 감기다 발견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은 미용사의 직감과 빠른 권유가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와, 이 헤어샵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암을 찾아냈다니 이게 거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2: Incredible. So basically, the hairstylist, this is a place that she goes to often, mm-hmm. and she noticed that this spot,
1: right.
2: and it was kind of a dark reddish spot on mm-hmm. the scalp, and it was raised, okay. meaning it was kind of like sticking out.
1: Okay.
2: Okay. Then she remembered, wait a second, this, I saw this spot before, but now it's bigger. And then she sounded the alarm. She said, I think you should go to the doctor and check this out.
1: 대부분은 그냥 넘기잖아요. 그렇죠?
2: Sure.
1: 심지어 겉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라 두피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뭐 상처가 났네, 아니면 여드름이 났나? 이렇게
2: yeah.
1: 넘길 수 있는데 it grew. Right?
2: It grew.
1: In size, right?
2: Yes.
1: So 이게 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를 보고 아,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치료를 한번 받아봐라 얘기가 나온 거네요.
2: Right. And 아. you know, this person actually had a brain tumor at the age of 8.
1: 아, 손님이요?
2: Yeah. So, you know, and they went under, you know, they went underwent chemotherapy and
1: right.
2: radiation. So in the it was definitely a possibility.
1: 아,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뇌종양을 알아서 그런 뭔가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즉시 바로 병원 검사를 받아 봤다고 하고 그리고 치료에 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달인 8098이며 목욕탕 세신사 분들이 어, 유방암 은근히 발견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우 하셨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을
2: That
1: 것 같아요.
2: That makes sense.
1: 왜냐하면 몸을 이렇게
2: yeah,
1: 하다
2: constantly.
1: 보니까
2: yes,
1: 뭔가
2: yes.
1: 다른 게 있으면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2: My goodness.
1: 아,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1: 미용사의 세심한 눈썰미 덕분에 머릿속에 숨어있던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건진 영국의 30대 여성 사연이 화제입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그러니까 hairdresser, 뭐 hairstylist, right? 그 사람에게 life를 owe 하고 있다, 비치고 있다라는 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2: Totally.
1: Right, 비치고 있다라는 느낌 거의. 근데 그냥 hairdresser가 아니라 sharp eyed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2: Okay, this is used as an adjective, but we can also say, oh, she's got sharp eyes.
1: 아.
2: Okay, so the idea of having sharp eyes, you're kind of like, it's like a blade. Because
1: right.
2: when we think of the word sharp, we think of something like a knife being
1: yes,
2: very
1: yes.
2: sharp.

0: And so in a way, the eyes notice these details, these small things.
1: Uh-huh.
0: And sometimes, too, notices these small mistakes.
1: Right.
0: Easily.
1: 왜냐면 샤프하지 않으면 그 보지 못하잖아요.
0: Yeah.
1: 슥 넘어가잖아요.
0: You just pass right through. Right.
1: So 여기서 sharp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썰미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Right. So sharp-eyed라고 하면 형용사로 눈썰미가 좋은, 굉장히 예리한 이런 느낌. 그래서 왜 가끔 good도 쓰잖아요. 그래서 good eye, good eye 하면서
0: sure.
1: right? 잘 잡아냈어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1: 머리를 감기다 발견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은 미용사의 직감과 빠른 권유가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저였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0: That's me.
1: 근데
0: I don't have sharp eyes.
1: 그것도 그렇고 뭔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0: Or
1: 이게 딱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0: Yeah.
1: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저희 집 강아지가 와루거든요.
0: Mm-hmm.
1: 와루가 얼마 전에 목에 한 달 전쯤에 혹이 느껴지는 거예요.
0: I remember.
1: 그래서 제가 직감상 뭔가 불길한 거예요.
0: Mm-hmm.
1: 그래서 갔는데 피지였습니다.
0: 그래서
1: 짰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0: Oh, thank goodness.
1: 역시 저의 직감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 stylist's keen intuition이 뭔가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0: Oh, Sam, I believe you have keen intuition. And keen, K-E-E-N, is very similar to sharp.
1: Uh-huh.
0: So sharp intuition, keen intuition means you're very intense and you're very in tune
1: uh-huh.
0: with your intuition.
1: Okay.
0: So it's like, 직감, you have a feeling, mm-hmm. it's very sharp.
1: Mm.
0: It's very intense.
1: 아, 이거 왠지 느낌이 이상해.
0: Right
1: 느낌.
0: away.
1: Right.
0: Mm.
1: So 여기서 keen한 것은 아까 전에 말한 그런 sharp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0: Mm-hmm.
1: 그리고 intuition, 직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녀, the stylist의 keen intuition,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and quick call to action이라는 게 또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0: Yeah, because call to action is the expression mm-hmm. that we want to focus on. It means to urge or to push someone to do something.
1: Okay.
0: So she discovers it and she's like, hurry mm-hmm. and go to the doctor.
1: 아, 그러니까 이거 신속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시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빨리 뭔가 해봐라 이런 mm-hmm. 느낌. So 여기서 우리가 call, good call 할 때 그 call인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이나 판단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action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to action이 되겠으니까 quick call to action은 신속한 대처, 즉각적인 행동 유도가 mm-hmm.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the UK, a woman in her 30s owes her life to a sharp-eyed hairdresser who caught a hidden skin cancer early. During a routine shampoo, the stylist's keen intuition and quick call to action over a tiny bump literally saved a life.
1: 네,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hold someone's feet to the fire 이라고 하면 책임을 묻고 강력히 압박하다.
0: If you don't hold his feet to the fire, Mayu won't do it.
1: 저군요. 네가 붙잡고 달달 볶지 않으면 마유는 안 할 걸 이런 느낌입니다. 저 제 발을 이제 파이어에 갖다 놓고 다이어트 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0: Now, I think you would do it. I think you would do. Actually, I think Kristen wouldn't do it because I'm a big procrastinator.
1: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Sharp-eyed라고 얘기를 하면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눈썰미가 좋은 예리한.
0: My sharp-eyed mom noticed my new haircut right away.
1: 우리 엄마는 눈썰미가 좋아서 나 머리 자른 거 바로 알아보시더라.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In the wake of something 이러면 뭔가의 결과로 뭐뭐가 지나간 후에
0: Prices went up in the wake of the news.
1: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물가가 확 올랐어. 뭔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자, quick call to action, 빠른 판단, 그리고 action으로 가는 거. So, 신속한 대처, 즉각적인 행동 유도가 되겠죠?
0: His quick call to action saved us a lot of time.
1: 그 친구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시간을 많이 아꼈어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step up 이라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나서다, 강화하다.
0: It's time for someone to step up and lead the team.
1: 이제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을 끌고 갈 때야. 그냥 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느낌.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One of a kind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종류의 하나.

0: 뿐이 없는 거죠. So 독특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1: This handmade coat is truly one of a kind item.
0: 이 핸드메이드 코트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이야. 여기까지 마무리해 봅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1: Let's have Billie Eilish wrap up part 1 with the song What Was I Made For?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영국 왕실에서 꽤나 화제가 됐던 커플이죠. 2018년 결혼 당시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이후 왕실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두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해리와 메건 부부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릴게요. 자, 오늘은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2: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1: 1번, crown. 2번, shadow. 3번, spare.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1: Number one, crown. Number two, shadow. Number three, spare.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2: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1: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해리와 메건. 무슨 일일까? 옛날 역사를 보면 왕실을 한번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36년 왕위를 내려놓고 떠났던 에드워드 8세처럼 결국 먼 나라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6년 전 미국으로 떠났던 해리 왕자 부부도 이대로 영국 왕실과 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왕실의 공식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전하라는 호칭도 내려놓고 서식스 공작 부인으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던 두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 이들 가족이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 근교에 살면서 아이들도 영국 학교에 보낼 계획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찰스 3세 국왕마저도 깜짝 놀라게 만든 이들의 결심 뒤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 모두 네 파트에 걸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이 마음을 바꾼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2: 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had fled to the United States amid a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 a vicious media environment, and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Harry told

0: The BBC that it was really quite sad that I won't be able to show my children my homeland. Now he will.
1: 서섹스 공작 부부는 왕실과의 깊은 갈등에다 거센 언론의 비판 그리고 왕실 비판에 화가 난 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해리 왕자는 아이들에게 내 고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 딸 릴리벳과 함께 이달 말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계획이고요. 자녀들은 지금 런던 외곽 학교에 다닐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사생활이 이제 보장이 되는 주거지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0: Mm-hmm. Right. This is big news. Yeah. Actually, because them coming to America was like, they're coming here, and then releasing the book, and it was just a disaster of a situation. But, you know, King Charles has cancer.
1: Yeah.
0: He's ill. So I'm thinking perhaps that is one of, many are speculating that he wants his son close to him and his grandchildren as well.
1: 지금 이제 해리 왕자 가족이 영국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제 이 왕실 가족의 이제 불화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또 시사를 한다고 해요. 오케이. 자,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0: 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had fled to the United States amid a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 a vicious media environment, and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1: 서섹스 공작 부부는 왕실과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데다 언론의 거센 공격과 자신들의 왕실 비판에 화가 난 영국 여론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져서 떠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됐습니다. 자, 여기서 fled to라고 했는데 flee라고 하는 게 뭐 달아나다, 훌쩍 떠나다 정도의 뜻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일 사이에 도중에 이런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seemingly irreparable royal rift라는 게 첫 번째가 있겠고요. Vicious media environment 이게 또 있겠고요.
0: Yeah.
1: 그리고 또 하나가 a British public that was angry about their criticism of the monarchy.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어들 자체가 생소한 것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자, irreparable royal rift. 이거는 한 번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Okay, so irreparable, first of all, means damage that cannot be undone.
1: Right.
0: Meaning, it cannot be fixed. You cannot go back.
1: Okay.
0: Damage is permanent. Okay?
1: Damage is done.
0: Done. Okay. Now, a royal rift, royal meaning having to do with, you know,
1: 왕실,
0: the monarchy,
1: right?
0: Yes. And rift, R-I-F-T, is basically kind of a break or a split in a relationship.
1: 아, 뭔가 갈등 같은 거네요.
0: That's right. It's kind of like they had arguments, they had something serious, and they're kind of like keeping that distance.
1: 아, 그게 지금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irreparable이라고 하는 건 사실 repair 할 수가 없는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뭔가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it cannot be undone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So 회복할 수 없는 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royal rift, 여기서 rift라는 게 핵심인데 이것은 뭔가 사실은 그런 땅 사이에 크게 갈라진 틈을 얘기하지만 relationship 관련해서라면 그런 감정적으로 생긴 골이라든가 그런 갈등 같은 거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A vicious media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A vicious media environment.
0: Okay. Well, you know, the Brits, they're really famous for their press. They can be very mean.
1: Right.
0: So the idea of a vicious media is that they can be very cruel and very harmful.
1: Right.
0: So a lot of their newspapers are really like can be nasty.
1: 완전히 진짜 악의적으로 안 좋은 아티클로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진짜 뭐 잔인하고 악의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을 viciou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런 미디어, 언론 이게 또 두 번째 떠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영국의 그런 여론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런 mm-hmm. 것이 또 세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Harry told the BBC that it was really quite sad that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1: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해리와 메건. 무슨 일일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 왕자가 마음을 바꾼 가장 큰 계기로 아버지 찰스 국왕의 건강을 꼽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해리 왕자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작년에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지난달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 냉랭했던 부자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따뜻한 분위기가 오기까지 두 사람이 건너온 대서양의 골은 정말 깊고 험난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게요.
2: The BBC interview was the latest turn in a remarkably public war of word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by Harry and Meghan over the last 6 years. In an interview with Oprah Winfrey, a book called Spare, and a 6-part Netflix documentary,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in ways that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That created the kind of split that some families rarely come back from.
1: 이번 BBC 인터뷰는 해리와 메건 부부가 지난

0: 6년 동안 대서양 너머에서 벌여온 설전의 가장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부터 자서전 스페어, 그리고 다큐멘터리까지 해리는 그동안 어떤 왕실 가족도 감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왕실을 거침없이 비판했는데요. 그 바람에 웬만한 가족이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 만큼 깊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BBC interview was the latest turn in a remarkably public war of word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by Harry and Meghan over the last 6 years.
0: 이번 BBC 인터뷰는 해리와 메건 부부가 지난 6년 동안 대서양 너머에서 벌여온 화려한 설전의 가장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 war of war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뭔가가 waged 됐다는 것, 특히나 전쟁이 waged 됐다는 건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최근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n an interview with Oprah Winfrey, a book called Spare and a 6-part Netflix documentary,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in ways that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0: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 자서전 스페어, 그리고 6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해리는 이전에 어떤 왕실 일가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왕실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이슈가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거기 나오면은 진짜 할 말 못 할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1: Oh, yeah.
0: Right?
1: Oh yeah. Okay. I saw the interview. Yeah. I saw the documentary. It was pretty bad.
0: Right. Yeah. 그래서 거기에서 a book called Spare in a 6-part Netflix documentar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spare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1: Well, spare is, it can mean like, you know, I have this like a spare tool or a spare something just in case you don't have it, then I will resort to that.
0: Right.
1: So in a way, William is the first line to, he's the first prince to the throne.
0: Right.
1: And in case something happens to William, Harry is the spare. That's where the title comes from.
0: Okay, so 우리가 흔히 spare tire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가 flat tire가 생기면 뭐 구멍이 나면 spare tire로 바꿔서 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분의 것을 얘기를 할 때 여분의라고 하면 spare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거를 이제 명사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I'm just a spa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약에 스스로 써버렸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뭐 필요 있을 때 쓰는 뭐
1: Yeah, just in case.
0: Secondary.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Okay, 아무튼 그런 제목의 책 얘기가 나왔고요.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So, 이런 그 monarchy, 왕실 쪽에 대해서 unload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load and unload는 짐을 싣고 푸는 거 아닌가요?
1: Right, it's true. So, this may seem a little interesting. Unload on something or someone means that you have all of these kind of things inside, complaints, frustrations, criticism, it's building, and then you release it.
0: 뭔가 let it out 하는 느낌이에요.
1: You let it out. That's right.
0: Okay, so 뭔가에 대해서 unload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짐은 바로 나의 뭔가 묻혀있던, 사무쳐있던 막 억울함과 뭐 그런 분노도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내는 느낌인 거네요. Okay, so 왕실을 거침없이 비판한다라는 뜻으로 unload on the monarchy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 뭐 엄두도 낸 적이 없었다 누구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are.
1: How dare you?
0: 깜짝이야.
1: You know, you have that expression. How dare you?
0: How dare you?
1: How could you? So it's to dare to do something means have the Remember we learned that word audacity?
0: Yeah.
1: Yeah. Have the courage, but it's a kind of like shameless courage. And so to do something that's very risky and not typical.
0: Right.
1: So they wouldn't even come close to even doing it, but he did it.
0: So dare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는 감히 뭔가를 하다라는 느낌이네요. 거의 못하는 일에 대해서. So 여기서는 그 전에 그 이전 멤버들도 감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그냥 unload를 해버렸다.
1: The royal family.

0: all this information.
1: Mm-hmm.
0: He can't go back to where he was before.
1: Right.
0: That's what this means.
1: 뭔가 말을 많이 했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진짜.
0: You can't come back.
1: Oh, okay.
0: You can't recover.
1: 그러면 거의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뭐 스플릿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는
0: cannot
1: 되돌릴
0: reconcile.
1: 수가 없어. Yeah. 이제는 회복 불가능이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0: yes.
1: 있겠네요. So rarely come back from이라고 해 버리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다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The BBC interview was a latest turn in a remarkably public war of words waged from across the Atlantic by Harry and Meghan over the last 6 years. In an interview with Oprah Winfrey, a book called Spare, and a six-part Netflix documentary, Harry unloaded on the monarchy in ways that no former member of the royal family had dared to do. That created the kind of split that some families rarely come back from.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객관식 퀴즈입니다. 방금 정답이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문제 드릴게요.
0: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1: 자, 프린스 해리의 메모어이라고 하는 것은 회고록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The British Royal Family의 비밀을 expose, 폭로했었던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것은 사실 의미하는 것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것이든 kept in reserve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뭔가 여분의 느낌, 그리고 plan B는 뭐 차선책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0: Yes.
1: 아, 너무 많이 드렸어요.
0: Oh, that's too much, Sam.
1: 자, 보기는요. Number one, crown. Number two, shadow. Number three, spare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Young Kai singing Blu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지만 영국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이 왕실 일을 그만두면서 끊겼던 경찰 경호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벌였지만 결국 졌고요. 사생활을 파헤치던 영국 언론들과도 몇 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부 문제들보다 더 해결하기 힘든 진짜 깊은 상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죠. 들어볼게요.
1: If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ore time with the king was one motivation for the upcoming move, it seems unlikely that a similar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William, the Prince of Wales. William is said to be furious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a tell-all book. In the BBC interview, Harry conceded that some members of my family will never forgive me.
0: 국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귀국 결심을 한 것이라 해도 형 윌리엄 왕세자와의 화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윌리엄은 해리의 폭로성 자서전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리 역시 우리 가족 중 일부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었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ore time with the king was one motivation for the upcoming move, it seems unlikely that a similar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William, the Prince of Wales.
0: 국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번 귀국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하더라도 형 윌리엄 왕세자와의 화해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 가족들끼리 다시 뭐 결국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깊어져 버리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Right? It seems unlikely. 뭔가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인대요. There are similar rapprochement.
2: Bonjour.
0: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이라고 했는데요. Rapprochement 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발음 자체도 그렇고 스펠링도 그렇고 뭔가 pure English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가요.
2: Mais oui, monsieur. It is French.
0: Yes.
2: And so you look at this and it's like rapprochement. That's what it seems like it's spelled like.
0: Yes.
2: But the spelling is rapprochement.
0: Rapprochement.
2: Okay, everyone.
0: Okay.
2: We're learning an interesting word today.
0: Yes.
2: All right. So rapprochement literally means reapproaching.
0: Mm-hmm.
2: So what this means is that you've had a conflict with someone and you are reestablishing your friendly relationship as before.
0: 아, 그러니까 뭔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다가 이걸 결국에 다시 빌드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네요. 뭐 화해라든가 관계 개선이라든가 얘기를 할 때 하고요. 발음할 때 다시 한번 rapprochement가 아니고 rapprochemen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2: Yes.
0: 결국에는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 Yeah.
0: Right. 근데 그게 in the works에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works 안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Yeah, if something is in the works, it means that something is in the process. It is happening or developing right now. And sometimes if you say, "Oh, it's in the works," you may not see it right now. But it is progressing and developing.
0: 아,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if something is in the works, that means it's in, you know, progress.
2: Yeah.
0: Something's happening.
2: It's happening.
0: 아, 오케이. 근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해리의 brother William과 있을 것이다. 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So in the works.

0: 뉴스는 진행 중인, 준비 중인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William is said to be furious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a tell-all book. In the BBC interview, Harry conceded that some members of my family will never forgive me.
0: 윌리엄은 해리가 폭로성 자서전을 낸 데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리 역시 BBC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 중 일부는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urious 한 거는 아마 뭐 영화 The Fast and the Furious에서 느끼셨겠지만 진짜 분노입니다.
1: Yes.
0: 분노. 이거는 mad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So William이 지금 furious 하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그냥 북이 아니에요. Mm-hmm. A tell-all book. Mm-hmm. 다 말하다 북. 뭡니까 이거?
1: Okay, 다 말하다. That's exactly it. You right. are saying everything.
0: Right.
1: So you are even telling the secrets. Mm-hmm. You are telling the details and shocking things that right. you're not supposed to talk about. Mm-hmm. You are telling everything. All of it.
0: 아, 이거 그냥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네요. 다 리빌하고 mm-hmm. 뭐 이 사람이 사실 이랬네 저랬네 저랬네 이것을 또 책으로 만든 거가 tell all book 폭로성 책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1: Oh, so
0: 사실은.
1: whenever you hear like a tell all interview, mm-hmm. oh, you're going to get some yes. very juicy information.
0: Right, right.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도 뭐 이런 tell all interviews
1: oh,
0: 했던
1: sure.
0: 기억도 있는 mm-hmm.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틴 쌤이 생각보다 굉장히 튀긴 음식 좋아한다. 이런 것도 tell all 해버린 거네요. 네, All right, part three 다시 듣겠습니다.
1: If the possibility of spending more time with the king was one motivation for the upcoming move, it seems unlikely that a similar rapprochement is in the works with Harry's brother William, the Prince of Wales. William is said to be furious about Harry's decision to write a tell-all book. In the BBC interview, Harry conceded that some members of my family will never forgive me.
0: 네, 작가님이 제가 뭐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먹는 거 이렇게 뭔가 폭로한다 얘기했더니 응. 너무 소소하다고 작다고 귀엽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로 안 되겠네요.
1: We need like a bigger,
0: yes.
1: bigger thing.
0: All right,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Here's Anne Marie singing Perfect to Me.

0: stick to me.
1: Deep Dive Daily. After 6 years, Harry and Meghan are coming home. What changed?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 외곽에 조용히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작 계약도 남아있고 대형 자선단체 활동처럼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언론의 눈을 완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들 가족을 바라보는 영국 국민들의 반응이겠죠. 해리와 메건을 바라보는 현지 대중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지 들어볼게요.
2: Either way, the family's return to Britain is certain to be noticed by the public, who remain polarized about Harry and Meghan.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Harry's brother and his wife, Kate. But the couple remains popular with Britain's younger generations.
1: 어찌됐든 이들 부부의 영국 복귀는 해리와 메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영국 민심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과 케이트 부부와 비교하면 더 그렇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Either way, the family's return to Britain is certain to be noticed by the public, who remain polarized about Harry and Meghan.
1: 어찌됐든 이들 가족의 영국 복귀는 여전히 해리와 메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영국 민심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나쁜 반응도 있을 거고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행동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either way라고 되어 있어요.
2: Yeah, right. just like you said. Good, you know, mm-hmm. like people who like them, people who don't like them. Mm-hmm. Either way, meaning regardless. Mm-hmm. It doesn't matter if it's this way or that way.
1: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됐든 저런 식이 됐든 mm. it doesn't really matter.
2: It doesn't matter.
1: 아, mm. 이거는 진짜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either way is fine.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쪽도
2: yes.
1: 상관없어요.
2: Yeah.
1: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2: Either way, I don't care.
1: 어떤 쪽이 됐든 뭐 너의 결정이 뭐가 됐든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So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네요.
2: Yes, right? that's
1: okay.
2: right.
1: So 당연히 이 family의 return은 굉장히 좀 public에 의해서 좀 사람들이 집중을 받을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Who remain polarized라고 돼 있습니다. About Harry and Megha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polarized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서 who라고 하는 것은 the public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Right?
2: Mm-hmm. So polarized, you see the word polar. Mm-hmm. Like, so it's referring to kind of like the South Pole and
1: right.
2: the North Pole.
1: Mm-hmm.
2: At two opposite ends.
1: Right.
2: So if something is polarizing or it's polarized, there is a divide of mm-hmm. two opposite sides.
1: Okay.
2: Two opposing sides.
1: 완전히 북극, 남극처럼. Mm. 끝에서 끝이네요.
2: Yeah.
1: Right? So 양극화된 아니면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거 아닌가요? 어떤
2: yeah.
1: 사람 엄청 좋아하고 어떤
2: right.
1: 사람 완전 싫어하고.
2: Exactly.
1: 아,
2: That's the idea.
1: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영국 민심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 해리와 메이긴에 대해서 굉장히 polarized 돼 있다. 완전 좋아하거나 완전 아니다.
2: That's right.
1: 이런 느낌. 자, 연결해 볼게요.
2: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Harry's brother and his wife, Kate.
1: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이 부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형인 윌리엄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죠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So recent surveys가 이제 보여

0: 주게 된대요.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라고. 어떤 사람이 이걸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negatively하게 보는 것이 바로 broader publ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public이면 public인데 왜 broader public일까요?
1: So this is talking about kind of the general population. So generally, the public meaning the people who live there, you know, the people who see them, the citizens, normal citizens. So basically, it's referring to the people of Britain.
0: Okay.
1: The broader public is really the general population.
0: Okay, 그러면은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눈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네거티브하게 본다?
1: Correct.
0: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0: 오케이,
1: right.
0: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 특히나 그의 형 그리고 형의 와이프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1: Oh, I mean, they love William and William and Kate.
0: Right, right.
1: But because of this book, I mean, this was a huge, controversy.
0: Right. Mm.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the couple remains popular with Britain's younger generations.
0: 다만 영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e couple remains popular 이라고 했는데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이 couple 이라고 하는 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ouple remain이 아니라 remains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문법에서 또 정말 파고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복수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singular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커플은 하나니까요.
1: Yes.
0: 네. 그리고 is popular with 이런 younger generation 사이에는 인기가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 사이에서 인기 많다라고 하면은 popular with로 써도 되고 popular among maybe, right?
1: Yeah, sure.
0: Okay, so 인기가 많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Either way, the family's return to Britain is certain to be noticed by the public, who remain polarized about Harry and Meghan.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 broader public views both of them negatively, especially in comparison to Harry's brother and his wife, Kate. But the couple remains popular with Britain's younger generation.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 어떤 퀴즈였죠?
1: What is the title of Prince Harry's memoir published in 2023, which exposed secre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It is a word that means a person or thing kept in reserve or plan B.
0: 해리 왕자가 2023년 출간해 영국 왕실의 비밀을 폭로했던 자서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비용, 뭐 plan B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정답은 뭐죠?
1: Spare, number three. Yes.
0: 자, 그렇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H1117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정효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s to both of you.
0: 네, 연PE님이요. 해리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발음이 미국 발음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영국 오면 발음 다시 찾겠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영국, 미국 발음이 많이 섞이기도 해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1: Right. 5165님, 해리 왕자가 쓴 책 Spare 읽었는데 흥미로웠어요. 퇴근길에 영어 공부도 하고 상식도 늘어줬습니다.
0: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1: Yes.
0: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Nicky Yore and Daisy with Sunroof.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Harry와 Meghan이 영국 떠난 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가 살기로 했대.
0: 아, 진짜? 아, 왕실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망친 줄 알았는데.
1: 아, 듣자 하니 해리와 아버지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왔다는 것 같아.
0: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어젯밤 엄마랑 싸운 게 죄송해지네. 어? 엄마다 잠깐만. 엄마. 아니, 마우스 두 번 클릭이라니까.
1: 아니, 고만 서면 안 돼.
0: 다들 이런 식이죠.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 With family.
0: 항상 그렇게 죄송하다가도 꼭 이게 기계 조작 관련해 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은 싸움이 나요.
1: Of course. Yeah. I mean, you always fight with the closest people.
0: 그러니까요. 이 회복이 쉽지 않네요.
1: Yes.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크리스틴 쌤의 대사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군요. 아니, 듣자 하니 해리와 아버지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왔다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듣자 하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듣는 거? Listen? Hear? 뭘 써야 되지? 고민될 것 같아요.
1: Oh, you mean like from what I hear? Well, actually, there's another expression.
0: Yeah.
1: Apparently.
0: Apparently.
1: Apparently. And okay. we use this all the time. Mm-hmm. And basically, based on what you've read or mm-hmm. what you've seen, you are saying this is true.
0: Okay.
1: I could be possibly wrong,
0: uh-huh.
1: but it seems that that is true.
0: 아, 그러니까 100% 확신은 없는 거네요. 듣자 하니이니까.
1: Yeah, apparently.
0: 그래 보인다. It seems that way.
1: Yeah, so that's why the intonation is uh-huh. interesting because apparently uh-huh. we don't say it like that. We kind of say it in a mm-hmm. way that's like, I'm not sure, but this is what I think. Apparently, uh-huh. apparently.
0: Okay.
1: Yeah, that's the way we say it.
0: 억양을 주면서 좀 강조를 좀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apparently, appear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1: Yes.
0: 그래서 그게 뭐 눈으로 본 거든 듣게 된 거든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학생분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우리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 이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
1: 하더라고 오케이 okay, that's a good one
0: 왜냐면 느낌 자체가
1: yeah, that's right.
0: 확신이 없기 때문에 apparently 그래서 이거 뉴스에도 여러분들 자주 써요 왜냐면 본인 그 뉴스 회사에서도 잘못 말을 했다가 팩트처럼 해버렸다가 나중에 그 팩트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 큰일 나잖아요
1: you know it's interesting Sam this has kind of become a word that we just use automatically.
0: Yeah.
1: Like sometimes it does not, I'm not sure this is what I heard, uh-huh. but we just say it like, apparently he's sick today. Uh-huh. Apparently, everything is apparently.
0: Right, because you don't want to be responsible for whatever, you know,
1: True.
0: That's not right.
1: True.
0: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하려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o 결국에는 뭐 obviously 이러면은 너무나 뻔하게란 느낌이지만 apparently는 약간 그래 보인다. 뭐 듣자 하니, 보아 하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유가 이런 얘기합니다. 왕실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망친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영어로 가능할까요?
1: Oh, absolutely. There's a great idiomatic expression to burn one's bridges.
0: Ooh.
1: So you can think of bridges as a kind of connection or relationship.
0: Right, right.
1: If you burn the bridge, what happens? You can't cross the river.
0: Right.
1: It is gone. So burn one's bridges basically means that you have kind of ended the relationship. And it's impossible to reestablish that friendship.
0: 화해가 불가능하네요.
1: Yeah.
0: 아, 그러니까 내가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bridges들을 내가 burn, 태워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다.
1: Yeah.
0: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아무리 안 좋은 일로 나가게 되더라도 hey, don't burn your bridges with those people.
1: That is
0: 식으로, right?
1: so true. So even when you have a bad parting,
0: right.
1: you don't want, I mean, if it's no one's fault, you don't need to necessarily add fuel to the fire. You don't want to, that bridge is a little unstable, but you don't want to burn it down.
0: Right.
1: Because you never know.
0: You never know
1: right.
0: what's to come.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랑 다시 일하게 될 수도 있는데
1: sure.
0: don't burn your bridges. 뭐 once 대신에 뭐 더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뭐 돌이킬 수 없게 만들다. 뭐 너무 의욕이 돼 있는데 진짜 불태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Okay.
0: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해리와 아버지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왔다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 화해하는 거, 아까 rapprochement 이것도 있었지만, 자 그거 말고 다른 좀 좋은 표현 없을까요?
1: Yeah, we can have this expression to patch up. Things or patch things up. Like if you have a wound
0: right.
1: or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you patch it or maybe you get a new one. But in the olden days, they would patch it, right? Okay. Like the elbow patches we call, right?
0: 맞아요. 양말도 그렇잖아요.
1: Yeah, that's right.
0: 아, 그러니까 구멍이 나면은 그것을 이제 덧대가지고 꼬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패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관계에 그 패치를 붙이는 건가요?
1: That's right. So that kind of has an open wound
0: right, right.
1: in that relationship.
0: Okay.
1: So you are patching it. You are trying to make it heal.
0: Okay. 아, 그러면은 patch things up. 이라고 하면은 이것저것들을 patch-up 한다는 것은 여기서 things는 어떻게 보면은 you know, a relationship,
1: yeah, the conflict,
0: know, the 어떤 뭐 마음의 scars
1: right.
0: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인다 with someone. So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다, 화해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마음이 안 좋다, 죄송해지네라고 할 때는요, I feel bad
1: yeah.
0: 이런 표현이도 있다는 거. 갑자기 마음 좀 안 좋아집니다. 네, 자 이번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Harry and Meghan are moving back to Britain after 6 years away.
2: Really? I thought they'd burn their bridges with the royal family.
1: I know. Apparently, Harry and his father have slowly been patching things up.
2: Now I feel bad about arguing with my mom last night. Wait, it's my mom calling. Hello, Mom? No, you're supposed to double-click.
1: Oh,
2: you know what? Forget it. I'm coming.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연피이님이요. Apparently 설명 너무 감사해요. 나는 확실하다는 뜻인 줄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네,
1: yeah.
0: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1: Yes.
0: 그렇죠?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Sam, 감사합니다.
1: Oh, thank you,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Gareth Gates. It's Listen to My Heart.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복습을 하는 토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음료수를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카페에서는 보통 주문을 할 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있는 게 좀 편하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한국 이름이다. 제 한국 이름은 주령이거든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1: 령 어렵겠어요.
0: 어려워요. 네. Can I get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령 그러면 how do you spell that?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J-O-O-R-Y-U-N-G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Kaylin 이렇게 하면은 뭐 마음대로 이렇게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 K-A
0: 네, 뭐 상관없어요. 스펠링은 어떻게 쓰든. 근데 이제 영어식 이름이 하나씩 있으면 조금 편하겠죠. 네,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음료수가 나오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 have a latte for Zach. 그러면 이제 Oh, Zach here. 그래서 Zach이 음료수를 뭐 받아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음료수도 이제 사이즈별로 우리가 뭐 small, medium 혹은 regular, large 뭐 이런 게 있고 카페마다 이 small size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고 뭐 regular size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large size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large size하고 미국의 large size하고는 다르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네, 특히 이제 음료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large는 미국에서의 large는 진짜 큽니다. 네, 그래서 달라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large size를 원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regular size를 시키시는 게 조금 더 낫다. 요 팁까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복습하러 가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All right, starting with Monday, what did we learn?
1: Our expression was,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라고 해서 계절 음료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Seasonal drinks가 계절 음료라는 표현이었고요. Do you have any 뭐뭐? 라고 해서 뭐뭐가 뭐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있는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34쪽 보시면 되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대화 들으면서 들리는 만큼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2: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3: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계절 음료 있나요?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빈칸에는
1: any, A-N-Y.
0: 그렇죠. any가 들어가면 되고요.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1: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네, 각각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1: Pumpkin spice latte. Spice is S-P-I-C-E. And an apple cinnamon tea. Cinnamon is C-I-N-N-A-M-O-N.
0: 네, 시나몬에 N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해볼게요.
2: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3: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Pumpkin spice latte가 딱 좋겠어요.

0: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1: Perfect가 빈칸에 들어가죠.
0: P-E-R-F-E-C-T.
1: 네, so sound perfect라고 하면 완벽하게 들리네요. 딱 좋겠어요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0: Great choice.
1: 빈칸에는
0: choice, C-H-O-I-C-E.
1: 그렇죠. 선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0: It's very popular right now.
1: It's very popular right now. Right now가 지금 당장 뭐 이런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대화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3: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2: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3: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1: Let's move on to Tuesday.
0: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라는 표현이었네요. 그래서 뭐뭐로 주세요. I'll have 뭐뭐라는 표현이었고요. 조금 더 공손하게는 please를 넣어줬고, a large coffee, 큰 사이즈 커피 한 잔의 의미로 어가 들어갔었죠. 자, 그거 기억하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교재 35쪽에 있고요.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2: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3: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1: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0: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1: Hi there.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Mm-hmm. 무엇을 드릴까요는?
0: What can I get for you?
1: What?
0: Can, C-A-N.
1: 네, what can I get for you? 라는 질문이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어떤 걸 판매할 때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죠.
0: Good morning.
1: 네, 아침이라서 good
0: morning, M-O-R-N-I-N-G.
1: 만약에 오후라면
0: Good afternoon.
1: 그렇죠. 그리고 저녁 시간대다.
0: Good evening.
1: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오후, 저녁 시간대를 나눠서 인사를 또 사용하죠.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1: 네, 이 표현은 화요일의 표현이었죠.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3: Iced, please.
1: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1: Would you?
0: Like, L-I-K-E.
1: 그쵸. 그래서 would you like that? 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선호로, 어떻게 선호하세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고요. Hot or?
0: Iced. I-C-E-D.
1: 네, 그래서 뜨겁게 hot 혹은 iced, ice로 라는 표현인데 iced, 뒤에 d가 붙죠. 그래서 I-C-E-D가 들어가는데 발음은 iced, 이렇게 t 발음으로 됩니다. iced가 아니에요. ice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으로는 ice로 주세요.
0: iced, please.
1: 역시
0: 또 iced, capital I-C-E-D.
1: 그렇죠. 그래서 iced. 라는 거 요거 기억 잘 해주시면서 화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3: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2: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3: Iced, please.
1: Let's move on to Wednesday now.
0: Okay, it's time for Wednesday. On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Is this seat taken?
1: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하면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taken 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용 중인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해서 이 자리가 사용 중인가요? 였고요. 우리가 se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이 의자가 뭐 혹은 이 뭐뭐가 사용 중인가요?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No, it's free. Go ahead.
2: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3: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2: Excuse
3: me,
2: me. 그쵸, me. Excuse me가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Is this seat taken? 뭐 이 표현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라고 했네요.
3: No, it's free. Go ahead.
2: 그쵸. No, it's free 라고 했는데 It's free, 공짜예요 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네,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로 비어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No, it's free. 여기서 empty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비어있는.
3: 네.
2: 그 이유는 비어있는의 empty는 뭔가가 중간에 공간이 있고 비어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이 비어있거나 뭐 이럴 때 empty를 사용하지,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empty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앉으세요를 go ahead라고 했는데 ahead의 스펠링은요?
3: Ahead is A-H-E-A-D.
2: 그쵸. Go ahead. A-H-E-A-D는 한 단어입니다. 자, go ahead라고 하면 지금 하려던 거 계속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앉으세요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0: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1: Nope. All yours.
2: 감사합니다.
3: Thank you.
2: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3: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2: 자,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여기에 빈칸엔 뭐가 들어가죠?
3: Across, A-C-R-O-S-S.
2: 그렇죠. 그래서 sit across from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맞은편에 앉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Across, 이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3: Nope. All yours.
2: 자, 여기서 free가 안 나왔네요. 그쵸?
3: Mm-hmm.
2: All
3: yours. Y-O-U-R-S.
2: 당신 거예요, 모두 다. 라는 mm-hmm.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그만큼 다 비어있다, 당신이 다 써도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말한다 라고 했었죠. 자, 수요일도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0: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No, it's free. Go ahead.
0: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1: Nope, all yours.
2: Now moving on to Thursday.
3: Thursday, we learned how long is the wait?
2: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림은 얼마나 긴가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기냐? 라는 의미로 뭐 예를 들자면 음료수를 시켰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등등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했고요. How long is the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기다림이든 무엇이든 특정 무엇이 얼마나 긴지 그게 시간이 됐건 아니면 길이가 됐건 특정의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더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목요일의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1: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0: It'll be about 5 minutes.
2: 실례합니다.
3: Excuse me.
2: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2: 자, how long is the wait? 까지는 아시겠죠? 나의 음료수를 위해서가 뒷부분인데
3: For my drink, D-R-I-N-K
2: 그쵸, 음료수, drink이죠, D-R-I-N-K 자,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이렇게 물어봤더니 5분 정도요
3: It'll be about 5 minutes
2: 네, it'll be about
3: 5 F-I-V-E,
2: 그렇죠?
3: minutes.
2: 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it'll be about 5 minutes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의 be가 take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무리해볼게요.
1: That's fine.
0: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좋습니다.
1: That's fine.
0: 네, 빈칸에는
1: fine, F-I-N-E.
0: 네, 괜찮은 이라는 의미로 여기선 쓰였고요. That's fine.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1: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We'll call your
1: name, N-A-M-E.
0: 그쵸, N-A-M-E입니다.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When it's ready는 음료가 준비되면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뒤에 오죠, 그쵸? 그래서 그 어순도 기억해 주시면서 목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3: It'll be about 5 minutes.
2: That's fine.
3: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0: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로 가볼게요.
1: Okay, the last day of the week, our expression was,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자, 이미 음료수를 준비했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요 음료수를 마셔봤더니 아,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라고 했죠. 여기서 it은 내가 주문한 그 음료수를 말합니다. A little sweeter, 조금 더 달게 라는 의미죠. 자, 그럼 금요일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1: little, L-I-T-T-L-E.
0: 그쵸? A little sweeter?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물론이죠.
1: Of course.
0: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1: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빈칸에는
1: would, W-O-U-L-D.
0: 맞아요. 그래서 how sweet would you like it? 얼마나 달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는지 또 마지막 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1: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0: 빈칸에는
1: tad, T-A-D.
0: 네, little, tad, bit. 이런 표현들은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1: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빈칸에는
1: problem, P-R-O-B-L-E-M.
0: 네, no problem, 뭐 문제 없어요 라는 뜻으로 괜찮아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 다시 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억당 오시면 됩니다.
1: Fantast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 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0: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were mostly about giving directions and getting directions.
1: That's r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주거나 이 안내를 받거나 뭐 이런 데 관련된 kind of detailed sort of expressions.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세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과 함께 봤어요.
1: 자, 이번 주 내용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게 한 every single day 한 다이얼로그에서 주는 것도 배우고 받는 것도 배우고.
0: 네네.
1: 그렇죠. So giving directions is a great way to study English in any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because you learn how to give, how to receive.
0: 맞습니다. Yeah.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렇죠. Yeah. 그런 과정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자잘한 얘기들. 어머, 제가 그거 지나친 것 같아요. 혹은 아까 그거 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1: Just keep going.
0: 네, just keep going.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런 그 디테일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 Right.
0: 자, 이제 함께하고 계신 저희 교재 9월호 32쪽을 보시면 Weekly Review라고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이제 31일 월요일 내용을 우리 33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 Okay.
0: 자, 여기서 이제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1: Oh,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0: 네, 사실 is there 뭐뭐 하게 되면 뭐뭐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있는지부터 묻는 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Is there 하면은 보통은 맞는 거죠. 근데 right. is there라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가 아주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이 근처에 pharmacy가 있나요? 했을 때 네, 있습니다. 라고 할 때 yes, there is. 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1: right.
0: 네,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there's one. 당신이 말한 그곳이 하나 있습니다. There's one. 그렇군요.
1: Right. 여기서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했는데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across 하면 길 건너에 있는 게 주로 그렇잖아요.
0: 네네.
1: across the street잖아요.
0: 네.
1: So I like to say across the street from.
0: 아.
1: But they're both fine.
0: 아, 맞다. Yeah. 그러니까 across the street. 그렇죠. 길을 건너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Yeah.
0: 그렇죠? 근데 뭐뭐 건너에 우리말로도 그 지하철역 건너편에 이렇게 yeah. 말하기도 하고 지하철역으로부터 길을 건너서 이렇게도 말하게 되거든요.
1: 길 건너편에. 그쵸?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yeah. 이제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해도 되고
1: mm-hmm.
0: across the subway station 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1: Across the street from the subway station.
0: Across the street from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1: They're both fine.
0: 하여튼 단어가 한 개라도 더 늘어나면 부담스러워요.
1: 네. street 빼도 상관없습니다.
0: 아, 그래요? Yeah. 네, 알겠습니다. 자, 31일 월요일 대화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4: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3: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4: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3: Great. Thanks for the help.
0: 네, 그렇군요. 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그렇죠.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하게 되면 어떤 범위 안에, 안쪽으로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within a week 하면은 일주일이 채 안 걸려서 일주일 내로라는 말이 되고요. Within walking distance 하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 안쪽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가끔 within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0: 네.
1: 그냥 is it walking distance
0: 그렇죠.
1: 해도 틀리진 않아요.
0: 그렇죠. 그게 yeah. 훨씬 부담이 없네요. Is it walking distance? 혹은 더 짧게 Can I walk there, do you think?
1: Can I walk there?
0: 네, 그렇죠. 내가 거기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1: 저는 가능해요.
0: 예, 예, 예.
1: 그대는 모르겠고. I can walk there.
0: I can walk there. 맞다.
1: 나한테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아, 선생님, 뉴욕에서 말이죠. 뉴욕에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an you 뭐라더라? 아, can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water? 제가 물을 좀 얻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sure 하고 말해주고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가
1: sure.
0: 있었는데,
1: okay.
0: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대요. Can I get some water? 그랬을 적에 I don't know.
1: Can you?
0: Can you?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죠.

0: 돼요.
1: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태클을 건다 그럴까?
0: 그게 장난인가요? 아니면 그 웃으면 넘겨야 되는
1: 그게
0: 거예요?
1: 그게 반반인 아니면? 것 같아요. 친한 네. 사람들끼리 할 때는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내가 네가 알지 내가 알아. 약간은 농담으로 하는 거고. 네. 근데 let's say you don't like the person, and then you just it's a way of kind of being rude, demeaning that person. Yeah. So that's a That's very sensitive.
0: 아,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그 excuse me라는 말도 잘 안 한다고 하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 꼭 거기만 right, 그런 right.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서울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대도시 혹은 소도시도 말할 것도 없고 right. 조금 친절하게 말하는 건 이런 것이다. 교양 있게 말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것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K-language가 되겠네요.
1: Absolutely, absolutely.
0: 네.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Okay. 제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한다면
1: There's a cafe right across from my office.
0: There's a cafe. 카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가면 될까요? Right across from my office. 내 사무실로부터 바로 길을 건너서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군요.
1: Wonderful.
0: 네. 자, 이제 드디어 9월 1일 화요일 순서로 오겠습니다. 34쪽입니다.
1: Tuesday.
0: 네. 시청에, 뭐 무슨 볼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느냐라고 본격적으로 길 안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문장이 있었습니다.
1: Excuse me 대신 가끔 이제 sorry 하잖아요.
0: Sorry.
1: I'm sorry.
0: 네.
1: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0: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그러니까 City Hall까지 어떻게 가는지 how to get to City Hall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ould you tell me가 또 하나의 묶음이고 말해줄 수 있나요? 무엇을? How to get to City Hall? 시청으로 어떻게 가는지. 자, righ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했더니 두 블럭 정도를 쭉 걸어가다가 은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1: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0: 아, 그렇구나. Go straight for two blocks. 이때 이제 go straight는 우리가 이제 워낙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된 표현이에요. Go right. straight, 직진하십시오. 근데 얼만큼 가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eah. for two blocks 이런 식으로 두 블럭만큼 만큼 이게 for가 됩니다.
1: Right. For two blocks.
0: For two blocks.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At the bank. 은행이 있는 곳에서라는 거군요.
1: Right. Turn right at the bank.
0: Turn right at the bank. 그렇습니다. Right. 자, 그러면 당신 쪽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커다란 유리로 된 건물이 있을 겁니다. 보일 겁니다.
1: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0: 그렇습니다.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라고 말하고 있어요. Mm-hmm.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어렵지 않겠는데요. 라는 말로
1: Oh, that sounds easy enough.
0: That sounds easy enough.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자, 이 부분 영어로 들어보시죠.
2: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3: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2: Okay, then what?
3: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That's City Hall.
2: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0: 네, that sounds easy enough. 그 정도면 충분히 쉬운 것 같이 들려요. 라고 하는데요. Mm-hmm. 네, 자, 드디어 우리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1: Okay.
0: 벽에 크게 펭수 그림이 그려진 게 보일 거예요. 라고 한다면
1: Oh, EBS. You'll see a large pengsu picture on the wall.
0: 네, 그렇습니다. You'll see a large pengsu picture on the wall, and that's EBS building.
1: That's right.
0: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1: This building right here.
0: 네, this building, 그렇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일 되겠습니다. 수요일 2일 순서가 되겠네요. Mm-hmm. 35쪽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 번 길 안내를 들었는데 yeah.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1: Oh, tell me again.
0: Tell me again.
1: 이런 상황이죠.
0: 네, 그렇죠.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리고 3번 출구로 나가서 이제 만약에 지하철이나 혹은 지하도라면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시라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Oh, take exit 3 or go out of exit 3
0: right.
1: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그렇습니다. Take라는 동사가 쓰인다는 거. Yes. 몇 번 출구로 나가세요라는 말 take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Mm-hmm. Take exit 3 이렇게 number 3 exit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고 exit 3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말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뭐를 향해서 그쪽으로 걸어가세요. Walk toward.

0: 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화 들어보실까요?
1: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2: Of course.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1: Ah,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2: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1: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네, 그렇습니다.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가 있었죠.
3: Confused.
0: 네.
3: Oh, I get confused when I take the subway.
0: 맞아요.
3: Sometimes.
0: 그 지하철 탈 때 헷갈리는 경우 많죠. 자,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하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헷갈려들 합니다.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Sorry.
3: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엉뚱한 길로 갔던 것 같아요 라는 말도 있었죠.
3: Oh,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그러니까 go the wrong way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다 라는 말이 돼요.
3: Right.
0: Go the wrong way. 그래서 이걸 과거형으로 바꿔서 went the wrong way 라고 한 거고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좀 전에 earlier 라는 말 한마디 이거 참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긴 하거든요.
3: Mm-hmm.
0: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라는 말. 물론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3: Right. 자, But you never know.
0: 그렇습니다. Yeah. You never know. 몰라요. 사람 일은. 자, 응용 문제 2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엉뚱한 사무실에 갔던 것 같아요.
3: I think I went to the wrong office earlier.
0: Oh, I think I went to the wrong office earlier.
3: That's right.
0: 자, 이번에는 그 went to 어디 어디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갔다. Went to the wrong office earlier. 바로 이렇게 고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3: Perfect.
0: 네. 자, 이제 목요일 대화로 갑니다.
3: Okay.
0: 3일 대화고 and we're on page 36.
3: Yes.
0: 자, 이때 뭐였을까요?
3: Oh, this time they're not just lost. They are completely lost.
0: 아이고, they are completely lost.
3: Completely lost.
0: 아, 완전히 길을 잃은 상황이네요.
3: They have no idea where they are.
0: 아, 좋은 말씀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묻고 싶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저 실례지만 여기가 어딘가요? 라고 물을 때 Where am I? 라고 묻는다고 알고 있어요.
3: Where am I? Maybe you say, where are we?
0: Where are we?
3: Where are we?
0: 여러 사람이 있다면.
3: Do you 그렇죠. know where we are?
0: Do you know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보통 여기가 어디인가요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Where is this place?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 학교 다닐 적엔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3: Where 이렇게 is this place?
0: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다면 이게 뭐 하는 데예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왔는데 이게 무슨 관공서예요? 무슨 집이에요? 뭐예요? 하면 right. What is this place? 라고 하더라고요.
3: In that specific context, yes. So specifically in this building, what do they do here?
0: Right.
3: What is this place?
0: What is this place?
3: In that situation, it's okay.
0: 그렇죠. 그러면 yeah. 여기가 뭐 하는데요? 라는 말인데 그것도 영어로 여기가 어디예요?
3: Right.
0: Where is this place?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 Yeah. What is 네. this place?
0: What is this place?
3: Or generally, can you tell me where we are?
0: 그렇죠.
3: Where are we?
0: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여기가 어딘지.
3: Right.
0: Because we're completely lost가 되겠습니다. 자, 3일 대화 들어보죠.
1: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2: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1: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2: Seriously? We should ask someone.
1: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네, 자, 지도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그곳을 지나서 걸어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3: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0: 그렇습니다. According to the map, A-C-C-O-R-D-I-N-G, according, 보통 뒤에 to가 붙죠. According to 뭐뭐, 뭐뭐에 의하면, according to the map, 우리가 그것을 이미 지나쳐서 걸어왔다. We walked past it already 이때 past 하고 passed 하고 스펠링은 완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그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Right.
0: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 볼까요?
3: Okay.
0: 나는 너네 집이 학교 근처인 줄 알았다.
3: I thought your house was near the school.
0: I thought your house was near the school. 근데 내가 잘못 알았었나 봐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3: I thought.

0: I thought.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렇게 해서 3일 목요일 대화였고요. 드디어 어제 함께 하셨던 대화로 갑니다. 어제 금요일 4일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온 거나 다름 없으니까 오던 길 그대로 쭉 가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1: I think John was looking for the art museum.
0: That's right.
1: So he begins the question,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Right.
1: And basically, to get to your point, the local says, oh, just keep going straight. Just keep going straight.
0: Just keep going straight because you're actually very close.
1: Very close.
0: 네, 아주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그냥 오던 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Right.
0: 자, 대화 들어보죠.
2: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3: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2: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3: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Just keep going straight.
2: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네, 어떠세요? 그 next to 하면은 뭐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1: Right.
0: 그래서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여기서도 또 earlier가 나왔어요.
1: Just before, just a couple of minutes ago.
0: 그렇죠.
1: Right?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아, 내가 그 도서관 좀 전에 방금 본 것 같은데. I think I saw 뭐뭐 earlier 라는 표현도 아마 많이 쓰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Earlier or on the way here.
0: 그렇죠.
1: Right?
0: On the way here.
1: Right.
0: 여기로 오는 길에. 아, 그 참 좋은 말이다.
1: Yeah.
0: I think I saw the library on the way here. 그래도 되겠네요.
1: Sure, yeah.
0: Earlier가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게 바꿔하시면 좋겠습니다.
1: Mm-hmm.
0: 자, 오던 길로 계속 쭉 가세요라는 말이 Just keep going straight였었죠.
1: Just keep going straight.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잘하지만 꼭 할 것 같은 표현들을 모아봤는데요.
1: Mm-hmm.
0: 자, 응용 문제 해볼게요. 여기서는
1: okay.
0: 내 생각에 좀 전에 내가 John을 본 것 같아.
1: I think I saw John earlier.
0: I think I saw John earlier. Mm-hmm. 이런 식으로 yeah. 사람을 본 것 같아,
1: right.
0: 어떤 건물을 본 것 같아. I think I saw that movie. 나 그
1: yeah.
0: 영화 본 것 같아.
1: I don't quite remember, but I think I saw it.
0: I think I saw it. 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응용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Wonderful.
0: 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일매일 큰 소리로 따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만하시죠?
1: Of course.
0: 자,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마티스가 색종이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피카소와 함께 당대 미술계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예술가 마티스. 마티스는 성실하기도 했지만 창작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창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 마티스는 십이지장암에 걸려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붓을 드는 대신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당대 유행하던 유화 작품과 전혀 다른 느낌의 색종이 작품들은 훗날 추상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죠. 주어진 도구도 환경도 극복하는 것. 장인이란 바로 그런 존재 아닐까요?

단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변화하는 모습도 다채롭지요. 오얏이란 단어는 자두로 바뀌었고 부루란 단어는 방언에만 흔적을 남기고 상추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지시 대상을 뜻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 변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세계는 그 반대의 경우도 보여줍니다. 즉 어떤 단어는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그 지시 대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과자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랜 세월 사용되며 지시 대상이 바뀌어 왔죠.

황선엽 교수의 책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잠시 후 북카페 2부 초대 손님으로 초대석에 오실 황

선엽 교수의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의 일부였고요. 빛의 서가에서 펴낸 책입니다. 황선엽 교수님은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나요? 우리 북카페에 또 책 들고 오셔서 그때는 녹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숙성 방송으로 흘러나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직접 소통을 했는지가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그때 해당화 열매 에디션도 그려주시고 이러시면서 마치 우리 모두의 그 단어에 대해서 하고픈 말을 다 풀어내는 자리처럼 그렇게 초대석을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오랜만에 또 이 책,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들고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오시면 또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소통하실 수 있겠죠. 이 단어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들도 한 10년쯤 혹은 몇년후 지나면 그 단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제 북카페 애청자를 카페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커피에 포함된 그 카페인, 뭐 디카페인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 뜻으로 쓰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별주부전, 토끼전 이런 얘기들 속에 그게 왜 그런 맥락이었는지 이것도 이 책이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가득하니까 멀리 가시지 말고 2부까지 함께해 주시죠. 김태윤님, 비가 안 와서 좋아요. 이제 가을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이틀간 이 북카페 본점 주변에도 이틀간 쭉 내리다가 좀 건조해졌어요. 비가 다 마르고 오늘은 마른 땅을 밟고 북카페로 왔습니다. 또 재난 알림도 많이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좀 좋은 날씨 속에서 가을로 한발한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드디어 가을이 오나 봐요. 바람의 감촉도 향기도 소리도 다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책 읽기 딱 맞춤한 계절이죠? 행복한 독서 생활 함께 해봐요. 물론, 북카페와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잠들기 전에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게 참, 이맘때만 또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을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김경희님 사연 살짝 소개할게요. 며칠 지났는데 김하랑님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요거 뭐 며칠 지났어도 생일 축하 마음은 더 숙성되는 거니까요. 하랑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23번째 생일이라고 하니까, 와, 정말, 23. 23이라는 나이가 저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물론, 23살 당사자인 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23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랑님, 그 부러움 가득한 마음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생일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 23번째 또한 1년의 그 날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상희님, 언제나 좋은 사연과 선곡 감사합니다.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정말 인간적인 교류라고는 하나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기숙학원에서 듣고 계시는 오상희님, 오늘 지금 이렇게 사연 읽어드렸는데, 이 순간도 함께 공유하고 계시겠죠? 우리 또 다시 듣기도 있고 재방도 있고 하니까 꼭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이 인간적인 교류가 너무 없다 하는, 진짜 팍팍하다 싶은 날들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숨통 틔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거기서 보내는 하루하루 그 1시간, 2시간, 요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시간들이 다또 상희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능 잘 보시고, 네, 수능 끝나고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라도 또 사연 보내고 싶어요 하면 망설이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선옥님, 전남 광주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여기도 폭우 그침, 반짝이는 가을 햇살 기대하며 가족과 함께 점심 먹어요 하시면서 행복이란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가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사실 기분이라고 말하면 되게 작게 느껴지지만 생존에도 영향을 끼치죠. 이제 날씨의 세계는 뭐 예전에 뭐 하늘이 뭐 맑다, 흐리다,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요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젠 정말 큰, 진짜 기후 위기, 재난의 영역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긴 한데, 하루하루 단위로 보면, 아, 오늘 날씨 참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걸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선홍님 행복이란 이런 거 하셨는데, 그 행복 한 조각 또 북카페에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예쁩니다. 9752 쓰시는 카페이님, 어머나, 나의 영원한 오빠, 윤상님의 노래. 9월이라고 그런 건가요? 바람도 제법 시원한데, 이렇게 가을 느낌 가득한 노래까지. 고마워요, 북카페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상 씨의 이 목소리가 흘러나가는데, 지금 딱 귀가 쫑긋하셨던 거죠. 나의 영원한 오빠라고 얘기하신 그 마음, 느껴집니다. 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여름철에 좀 많이 듣게 되는 노래들이 있고, 가을로 넘어오면서, 여름에는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이 아닌데 가을 되면 딱 보고픈, 듣고픈 느낌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북카페 신청곡으로 상시 신청해 주시면 저희 다 모았다가 또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알려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 날짜 변경선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읽어볼게요. 지구상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 키리바시를 아시나요? 앞으로 자꾸 걸어나가면 한 바퀴를 빙 돌아 제자리로 올 수 있는 둥근 지구에서 동쪽 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날짜 변경선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날의 해가 뜨는 나라가 바로 키리바시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키리바시는 원래 독특한 시차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날짜를 가진 나라였죠. 키리바시는 태평양에 넓게 퍼진 33개의

세계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육지 면적을 다 합쳐봐도 서울보다 약간 넓은 정도죠. 하지만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섬까지의 거리가 5,000km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동쪽 섬과 서쪽 섬은 날짜도 하루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1995년 키리바시는 나라의 시간을 통일하기로 합니다. 어떻게요? 나라 중간을 가로지르던 날짜 변경선을 국토의 동쪽 끝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날짜 변경선은 따로 국제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날짜 변경선은 경도선을 따라 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모양입니다. 1995년 이후 키리바시는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리던 2000년 새해도 키리바시에 가장 먼저 찾아왔죠.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동쪽 끝섬인 캐롤라인 섬은 이름도 밀레니엄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해돋이 명소, 버킷리스트 여행지가 되었죠. 지구상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 키리바시는 지금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 전체가 수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산호섬 특성상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2, 3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도 안 되지만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죠. 책임 없는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현실, 키리바시가 처한 현재입니다.

키리바시 전통 음악 루오이아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너무 리드미컬하고 너무 신나죠. 이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그런 나라처럼 온몸으로 지금 기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사실 이게 도미노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 뒤에 있다고 해서 뒷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여러 뉴스들이 사실 순서의 문제일 뿐, 모두 다 함께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같은 간격으로 있는 거고요. 아, 우리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 이렇게 또 날짜 변경선 주제로 키리바시 얘기하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이님이 키리바시 사진을 찾아보셨대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니 참 안타깝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바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 우리 좀 새겨야 될것 같고요. 손경선님, 와우, 드디어 새 아이들을 만들어서 반디톡에 들어왔어요. 출첵 행사에 문자로 열심히 7주년 생일도 함께 하면서 저도 지난주 생일 주간 내내 기쁘게 지냈어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가을 느낌 물씬이라 몸도 마음도 힘이 납니다. 아, 정말, 그쵸. 북카페 생일 주간이기도 했고 또 경선님 생일 주간이기도 했던 거, 반말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간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경선님 비롯해서 모든 카페인님들 조금 더 호젓한 느낌으로 쾌적하게 북카페에서 오늘도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헤일리 웨스트나의 포카레 카레 하나 띄워드릴게요.

0: 이브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읽어볼 책은 김영사에서 펴낸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입니다. 매일 떠나는 사람 읽어볼게요. 태원준 작가 워낙 유명하시죠. 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를 비롯해서 어머니와 함께 떠난 500일간의 세계일주 여행을 책으로 엮은 그 3부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난 25년간 모두 109개 나라 900여 도시를 누볐다고 합니다. 베테랑 여행 작가 인데 그에게 공항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 공항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나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글 따라와 주시죠.

비행을 기다리며 맥주를 홀짝이고 있노라면 이상야릇한 설렘이 피어오른다. 그 설렘은 곧 비행기를 탄다는 혹은 어딘가로 멀리 떠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세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은 묘한 느낌에서 기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출국 심사는 마쳤으되 아직 입국 심사는 받지 않았으니 이론상 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다. 이 불가사의한 상태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간 뒤 여권의 입국 스탬프가 찍히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그 사이 경유라도 하게 되면 내 실체는 더욱 모호해진다. 파리를 떠나 방콕을 찍고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있다. 환승을 위해 방콕의 공항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분명 방콕에 속하는 공항에 두 발을 디디고 있으니 물리적으론 태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론 나는 태국에 없다. 단순 경유를 위한 환승지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이다. 태국의 입국 스탬프를 받지 못했으므로 태국에 가봤다고 할 수도 방콕을 여행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 그 사이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란 말인가? 비록 나만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실제 공항 출국장에 들어선 모든 이는 내 공상 속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게이트 대기 공간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는 사람도 모두. 출국 도장과 입국 도장 사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짧게나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유령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 현실과 현실 사이에 끼어있는 틈 같은 비현실적 공간이 바로 공항이다. 수많은 여행자가 그토록 찾아 떠나고자 하는 비현실적 여행지는 어쩌면 여행을 시작하는 공항일 수도 있겠다. 더욱이 공항은 시간 개념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시작점이다. 이는 공항을 떠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이 증명한다. 조금 전까지 나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던 수천 수만의 사람이 제각각 전혀 다른 시간

그대로 날아간다. 우주 섭리로 인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시차 개념 때문에 누군가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누군가는 훨씬 더 먼 미래로 돌진한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발생한 공간 개념의 비현실성이 비행기에선 시간 개념의 비현실로 바뀐다. 자연스레 비현실 패턴을 이어받는다랄까? 인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는 거의 과거로 향한다. 인천에서 아침 일찍 유럽을 향해 14시간을 날아가도 유럽은 한밤중이 아닌 고작 이른 오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비행 내내 창밖을 바라봐도 1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우린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러니 공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것이 비현실적 일이라는 걸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이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태원준 작가의 여행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설렘의 공간이다라고 홍은신님이 얘기하셨고요. 이승현님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공항이라고 하면 가슴이 마구 뛴다고 하셨습니다. 권나연님은 여행은 공간이동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동이라는 의미로 바라보니 너무 새로워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정말 이 태원준 작가의 이 말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유령인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출국 이후 입국 이전의 그 공간인 거죠. 터미널이란 영화도 생각나고 공항에서 일주일을 일하는 그 알랭드 보통의 그 이야기, 그것도 뭐랄까요. 직접 취재를 하고서 공항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기록한 그런 산문집인데 그것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승결님은 몇년 전에 공항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일터로서의 공항은 얼마나 그 매일매일 번잡할까요? 공항에 오는 사람들은 뭐 일상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다들 마음 급하고 뭔가 다 서툴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접해야 되니까 좀 지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승결님은 이제 그만두고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일을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일이 힘드실 텐데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 보는 게 재밌다고 하신대요. 뭔가 뜨끔하면서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아 진짜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저도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항 내에 있는 꽃집 공항 내에 있는 구두 수선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려주는 공항 얘기가 또참 새롭고 재미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항에 대한 얘기도 참 흥미로운데 이번에는 여행이 주는 또 다른 특별함 읽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중이었다. 직행 고속열차를 타면 빠르고 편할 것을 맥주 천국 벨기에에서 마실 맥주값이나 남겨보잔 심산에 싸구려 일반 열차에 올랐다. 환승까지 해야 했다. 국경 도시 투르네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기다렸다. 처음 들어본 낯선 곳이라 호기심이 솟았다. 검색을 해보니 벨기에 최고의 도시라는 투르네엔 귀한 보물이 있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투르네 노틀담 대성당이 벨기에의 몇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정보가 떴다. 남들은 두 개면 만족하는 첨탑이 다섯 개나 있는 투르네의 노틀담은 파리의 그것보다 두 배는 컸다. 갈까? 말까? 양분된 자아의 대립이 팽팽했다. 브뤼셀행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승자가 정해졌다. 환승하려고 들른 생경한 도시에 다시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벨기에의 특급 유산을 만날 수 있었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반려한 명분이 별로 없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대성당 방향으로 슬슬 발걸음을 옮겼다. 소소한 벼룩시장도 지나고 예쁜 운하도 거쳤다. 10분이나 걸었을까? 도시 중심부에 다다르니 낮은 건물들 위로 뾰족한 첨탑이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어? 뭐지? 첨탑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성당 앞에 도착해 내가 본 것은 웅대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생난리 공사판이었다. 하이라이트인 첨탑 오형제는 하얀 천막에 둘러싸인 채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첨탑보다 더 높은 크레인이 성당 위를 빙빙 돌았다. 공사를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나무 판자, 천막이 성당 전체를 둘러싼 통에 내가 볼수 있는 성당의 맨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규모가 압도적이라 성당 내부로 들어가 실망감을 상쇄하려 했으나 내부 관람도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공사 가림막에 인쇄한 성당의 평소 모습이 기막히게 멋져 더 약이 올랐다. 혹여 역으로 재빨리 돌아가면 예매한 브뤼셀 기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시간이라도 환급을 받으면 좋겠건만 결국 맥주값도 시간도 한 방에 날아갔다. 뭐 어쩌겠는가. 허탕도 실패도 낙심도 여행의 한 축인 것을. 여행은 제법 잘 짜인 계획의 산물이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수없이 검색하고 예습한다. 그러나 당장 1분 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여행길에서 예상과 기대가 100% 일치하는 법은 없다. 끊임없이 계획을 회방놓는 변수를 차라리 여행의 진짜 묘미라고 해야 할까? 인생길이든 여행길이든 항상 모든 게 내 맘대로만 이루어지면 금세 실증이 나고 말 테니까. 그럴싸한 계획은 웬만해선 틀어지게 마련이지만 예상치 않던 행운도 얻어걸리니 넓게 보면 여행은 결국 본전치기 이상이다. 투르네에서 쓴맛을 봤으니 혹시 다른 도시에선 뜻밖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읽기의 기쁨, 김영사에서 펴낸 여행작가 태원준 산문집 매일 떠나는 사람 읽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노래 흘러나가기 전에 읽어드린 글은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였습니다. 정말 여행 중에 진짜 많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과 맞닥뜨리기도 하잖아요. 좋은 기억도 있고 굉장히 난감한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카페이님들 뭐 여행하시면서 특히 멀리 이렇게 여행 가셔서 소매치기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제 친구는 예전에 그냥 아예 그 수트케이스 전체를 소매치기 당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사야 했던 너무 낡은 가방이어서 설마 이렇게 새 것이 가득한 그 거리에서 자기 것을 가져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옆에게 등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28인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제 직접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굉장히 저 약간 되게 경계 모드로 치밀하게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체크카드 많이 이용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해외에서도 그 체크카드로 띡 이렇게 그 접촉식 카드 있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그걸 길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두 번이나 여행객이 주워준 적 있어요. 다른 여행객이, 뭐, 그, 악명 높다는 막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나가는 다른 여행객이 막 따라와가지고 이거 흘리고 가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제 카드인 거예요. 전 재산이 거기 있는 여행 모든 경비가. 그래서 정말, 아, 가장 그런 것은 방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님들도 아마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책 함께 읽을 예정이니까 재미난 여행담 있으면 많이 풀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진수정님은 그냥 꽉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 관광이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연 주셨네요. 낯선 장소와 시간에 나를 던지는 것, 거기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게 여행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쵸? 어떻게 던지느냐가 이제 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약간 살살 던져지고 싶긴 합니다. 훅 말고, 다이빙 하듯이 말고, 살포시 안착하듯이 그렇게 살짝만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고요. 권성경님은 내일이면 동생이 멀리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다고 하시네요. 1년 만에 조카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설레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좋으실까요?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그쵸.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 멀리 가기도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또 오는 거, 가는 거, 그게 여행이기도 하죠. 그 경우에는 목적지가 그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최상철님, 일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북카페가 시작되면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북카페가 타이밍이 좋네요. 점심시간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북카페에서 들려드리는 재미난 얘기들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쓰신 황선엽 교수님 나오셔서 단어에 대한 얘기 재미나게 풀어놔 주실 겁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곡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I wish I could go traveling again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더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말과 단어. 언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인식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출간한 황선엽

0: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황선엽 교수님. 전작 단어가 품은 세계로 북카페에 다녀가셨었죠.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 뵀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우리 숙성방송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카페인분들과 바로 실시간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사연으로만 얘기가 이렇게 오갔었는데 오늘은 또 생방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니까 예, 더 오시는 마음이 더 설레셨을 것 같아요.
1: 예, 설레기도 했지만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생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이승현 님이 황선엽 교수님 전작 그 단어가 품은 세계 틈틈이 잘 읽고 있는데요 하시면서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 저는 하나만 딱 고를 수 있나요?
1: 예, 네. 선택 제약이 있어서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요.
0: 그렇죠.
1: 사실은 딱 하나만 골라라 하면 나머지들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0: 아.
1: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단어는 역사와 의미와 깊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히려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 하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던 단어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재미난 스토리들이 이번 책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읽고서 정말 나 이 단어가 자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네 하면서 애착 단어를 하나씩 골라봐도 되겠네요.
1: 예.
0: 그렇죠. 지난번에는 북카페 에디션으로 해당화 열매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뭘 그릴지도 정해오셨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걸 그리실지를 먼저 공개를 해볼까요?
1: 예. 선택 제약 때문에 지난번에 뭘 그릴지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뭘 그릴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 피라미드를 소개한 게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피라미드를 번역해서 금자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뭐 워낙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0: 네.
1: 피라미드는 그래도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피라미드 그려보신 적 있나요?
1: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북카페에서 최초로 그리는 피라미드. 우리가 금자탑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통하게 됐는지도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에디션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정말 전작 그 단어가 품은 세계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책을 내게 되셨다고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더라고요.
1: 예, 약간 전작보다. 좀 두꺼워졌습니다.
0: 네, 맞아요. 얘기가 또 풍성하고 어떠셨어요? 이번 책 다시 쓰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1: 지난번 책을 내면서 못다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좀 새로운 얘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 즉 사람의 인식과 사고
0: 네.
1: 작용들이 언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0: 네.
1: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어휘력 부족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은 이 뭐랄까요? 책 자체가 일단 단어와 언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책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저 예전에 제가 어디 수영장에서 듣고서
1: 예.
0: 너무 황당하다 했는데 이 질문을 제가 교수님께 드리네요.
1: 예.
0: 교수님 어휘력 되게 풍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심 있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학술 용어라든지 공부하면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은 잘 알지만
0: 네.
1: 어떤 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특수한 분야 쓰는 단어들은 잘 모르죠.
0: 네.
1: 그래서 이 책 내고 났더니 뭐 각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요새 감정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을 같이 써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0: 제안이 또
1: 네,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니까 그쪽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0: 네.
1: 잘 아는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0: 그쵸.
1: 뭐 절대적으로 어휘력이 풍부하다 많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언어가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이번 책 통해서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새로운 언어, 내가 좀 알고 싶은, 지향하고 싶은 언어를 일부러 마음 내서 공부하는 태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단어들의 유래가 무엇인지

0: 무엇인지 네. 또 그 단어의 원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안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기를 사전을 열심히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나와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래까지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봤을 때 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1: 네.
0: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사전 찾기 쉽진 않죠. 근데
1: 그렇죠.
0: 만약 관심이 있다면
1: 네.
0: 이제 뭐 찾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정 어려우시다면 제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이 책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세계들이 많고 호기심이 많이 솟아서 찾아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탁신희 님이 막 웃으시면서 지금 재밌으시대요. 단어가 섭섭할까 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아니 단어 책을 쓰려면 이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되나 봐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1: 이 단어를 애정하는 느낌이 확 느껴지고요. 진수장님은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힌다고 하시네요. 이게 딱딱 들어온다고.
0: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행인데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어서
1: 네.
0: 사실 좀 여러 방송에 나갔을 때 말을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많으셔서 오늘 좀 노력하고 있는데
1: 네.
0: 아마 이따 얘기하다 보면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1: 마음은 급하니까 더 많이 전달하고 싶으니까. 자 이승형님 애착 단어 찾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장착하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온 거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너무 많지만 콩과 팥 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이 언어권마다 다르더라고요.
0: 예.
1: 이런 거 재밌던데요.
0: 한국 사람에게
1: 네.
0: 팥은 콩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팥은 팥이지요. 어떻게 콩이겠어요? 라고 답할 거예요.
1: 네.
0: 근데 과연 이 질문을 미국 사람에게 한다면 미국 사람은 콩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팥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레드빈 정도로 번역하거든요. 그럼 레드빈은 빈인가요? 물으면 핀이지요. 이렇게 답하겠죠.
1: 그러네요.
0: 근데 언어마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들 또는
1: 네.
0: 구조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깊이 생각하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그냥 막연히 언어를 사용할 때는 헷갈리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낙지와 문어를
1: 네.
0: 구분 못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다 타코라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뭐 문어가 들어간 빵을 타코야끼라고
1: 네.
0: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술집들에 가면 안주가 나오는데 타코 와사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낙지로 만듭니다.
1: 네.
0: 근데 문어나 낙지나 다리가 8개고 똑같이 그냥 타코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물론 실제 생물을 보여주고
1: 네.
0: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고 하겠지만 막연히 언어를 사용할 때는 비슷한 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새우란 말이 그래요.
1: 새우.
0: 예. 새우 젓 담그는 젖새우가 있는데
1: 네.
0: 아주 작죠.
1: 네.
0: 근데 대하 구워먹는 큰 새우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전혀 다른 생물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냥 새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1: 그러네요.
0: 예.
1: 이 마치 여기 보면 그 중국에서인가요? 그
0: 예.
1: 문어와 그 문어 낙지 주꾸미까지도
0: 주꾸미까지도,
1: 주꾸미까지도
0: 그러니까
1: 작은
0: 주꾸미인데 구어에선 다 주꾸미라고 하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꾸미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튼간 요 그것도 작은 그냥 문어처럼
0: 그렇죠.
1: 이렇게
0: 예.
1: 본다는
0: 예.
1: 것이 우리로서는 아니 이거 너무 다른 건데
0: 예.
1: 이게 왜 작은 문어야? 너무 그 듣는 주꾸미 되게 민망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 다 언어권마다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0: 예. 네. 한국에서도 방언에서는 그러니까 새우를 뜻한 새뱅이와
1: 네.
0: 징개미라는 그러니까 징거미를 뜻한 징개미라는 단어가 구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새우란 뜻입니다. 근데 표준어에서는 이게 구별 없으니까 그냥 다 새우라고 해버리죠.
1: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디테일한 차이를 들여다보려는 그 마음까지도 점점점 유실돼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언어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가 우리 마음에도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하겠지만
1: 네.
0: 언어가 같으면 그게 차별이 없다고 생각,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은
1: 그쵸.
0: 거예요. 책에 든 다른 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예를 들었는데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라고 그러면 당연히 7개라고 답해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 그거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냥 개념을 통해서 무지개는 7색깔이야. 빨주노초 파란 뭐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실제로 무지개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어느 순간 무지개를 봤을 때 이게 진짜 7색깔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1: 그쵸.
0: 실제 무지개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근데 사실 무지개를 왜 7 색깔로 구분했는지 아세요?

0: 무지개를 왜 일곱 색깔로 구분했을까요? 네.
1: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색채하고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러니까 일곱 색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서양적인 전통인데요. 서양도 거의 오래된 것은 아니고
0: 네.
1: 물리학자 뉴턴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에 맞춰서
0: 네.
1: 세상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것처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개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0: 네.
1: 그래서 무지개 색깔은 일곱 개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 것이죠.
0: 그렇게
1: 그러니까
0: 보면 또 일곱 개로 보이는 것이고. 그쵸.
1: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해 스와존 오브 파남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0: 네.
1: 문제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지개는 당연히 일곱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0: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카페님, 돼지와 멧돼지는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을 펼쳐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골라오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이날치 밴드의 의사좀치란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이 곡을 고르셨을까요?
1: 이날치 밴드는 전통 판소리 수군가에 나오는 많은 대목들을
0: 네.
1: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범 내려온다 같은 것들도 별주부가 사라가 육지에 도착해서
0: 네.
1: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수군가의 한 대목인데요.
0: 네.
1: 그것을 이제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근데 의사좀치란 노래도 사실은 수군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걸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산토끼와 집토끼의 구별 문제 때문에 이 노래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0: 네, 듣고 와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리 한참 놀고 있을 적에 멀리서 무서운 독수리 한 마리가 하고 날아들어 토끼 닭을 빠글라 딱탁 톡톡 탁탁 하고 두두둑 쿵냥 쿵냥 쿵쿵쿵 참았겠다 토끼란 놈
3: 독수리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4: 오, 너희놈 잘 만났다. 내가 너희놈 잡아먹으려고 저먼 데서 힘들게 날아왔다.
3: 아이고 장군님, 저를 잡수시려거든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4: 부모님 맛있는 골칫 대목에서부터 통짜로 와 사바삭 씹어 먹을란다.
3: 아이고 장군님, 이왕에 잡수시려거든 요 태굴빵 말고 이 팔가락부터 잡수면 안 되었소?
4: 야 이놈아, 그것이 뭔 말이냐?
3: 내 힘 좋게 살려주면은 억울한 말이나 하다가 죽을라요.
4: 그뭔 말인지는 몰라도 어디 해보아라.
2: 아이고 아이고 내 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소금철립은 먼 길에 개우한테 내운 것을 우주공산에다 걸어놓고. 아이고.

0: 것이 대체 무엇이가 안 돼 죽기보다 서럽고 아깝다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1: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2: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수공회를 들어갔었는데 수공중앙교 없어 의사중치라고 하는 그 요상스럽게 생긴 주머니를 하나 주십니다.
1: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2: 네, 들어보십시오. 의사중치를 쫙 벌려놓으면 풍기가 여러 개 뚫렸는 이 새끼들 나오니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하루에 1,500마리씩 그냥 하고 나오고요.
0: 그 속에서?
2: 예. 또 들어보십시오.
1: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2: 한 공기를 튕기며 백장시 돼지 새끼들은

0: 당신이 그건 놔둬라.
1: 아이고 장군님 그러지 않아도 지가 장군님 드리려고 감춰놨어.
0: 거가 어디냐?
1: 쭉 건너 석산 파위툼에로써 저기 안 보이시오? 까마까치가 냄새를 맡고 저렇게 날아들고 야단났어.
2: 독수리가 토끼를 소주병 들듯이 딱
3: 움켜쥐고 활활 날아가며.
0: 아 어디냐?
1: 아이고 장군님 저기 보이지요? 석산 바위 풍기 속에 태롱대롱 안 보이요? 자 여기다 내려놓으시오. 제가 얼른 가서 꺼내가지고 나올 텐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0: 너 이놈 시방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디야?
1: 어메 장군님 평생 속고만 살았어. 겁나게 의심 많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 발목을 잡으시오.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들어가는 대로 조금씩만 놓아주시오.
0: 오 그래라.
1: 장군님 꽉 잡았어? 자 그럼 나 이제 들어가요.
0: 뭐냐 그래라.
1: 장군님 조금만 놓으시오. 달라봐라 달라봐라 달라봐라 달라봐라 달라봐라 허여. 자 곧 닿았어.

0: 하더니 뒷발로 후닥 턱툭 딱 따고 두두둑 쿵쾅 쿵쾅 두두둑 쿵쾅 쿵쿵 차버리고
1: 공기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겄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날치의 의사줌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지금 함께 즐겨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3: 예.
2: 공연 본 것 같은 느낌, 공연을 귀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예, 박진경 님이 교수님 말씀에 제 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재미나요? 하셨습니다. 지금 생방 즐기고 계시죠?
3: 예.
2: 네. 생방이 재밌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으시죠?
3: 예.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2: 홍은심님은 낙지랑 문어는 많이 다르게 생겼는걸요. 어떻게 이것을 이라고 하시는데.
3: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젖새우, 작은 새우와 대하도 네. 엄청나게 다르죠.
2: 사실. 아,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의심을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수군가 기반으로 한 음악도 듣고 왔는데 여기 책에 보면 그 산토끼, 집토끼 구분하면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3: 네.
2: 왜 그렇게 다양한 버전의 그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수많은 그 이본들까지 다루시면서 네. 얘기를 풀어내셨던데 네. 너무 재미나던데요.
3: 아, 예, 그러셨어요. 예.
2: 좀 들려주시죠. 그 산토끼 얘기도.
3: 예, 수군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별주부전,
2: 네.
3: 속기전에서 뭐 잘 아는 내용이죠.
2: 맞아요.
3: 근데 사실 뭐 그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하자면은 이게 김춘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네. 얘기는 뭐 생략하도록
2: 네.
3: 하겠고요.
2: 네.
3: 그 판소리는 적층 문학이다 보니까요.
2: 네.
3: 뭐 공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와서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조선 네. 후기에는 소설로 정착되게 되는데요. 이게 원작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작자마다 새롭게 얼마든지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지금 수군과 또는 별주부전의 이본이 수십 종이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2: 네.
3: 기본 스토리는 똑같죠. 용왕이 병들어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토끼를 데려왔고
2: 네.
3: 토끼는 이제 거짓말하게 되죠. 간을 떼어놓고 갔다.
2: 네.
3: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지러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다
2: 그쵸?
3: 똑같은데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목에 보면은 토끼가 용궁에 잡혀갔을 때 좀
2: 네.
3: 꾀를 내서 별주부를 자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용왕을 꼬십니다. 그래서
2: 네.
3: 토끼 간보다 사실은 자라탕이 더 좋다. 자라탕을 먹으면
2: 네.
3: 병을 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용왕은 뭐 병이 낫는다면
2: 네.
3: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거죠.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자라를 잡아서 탕을 끓이겠다 하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는 상황도
2: 네.
3: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잘하는 것도 충신인데 별주부는 충신인데 충신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2: 네.
3: 대신에 그 별주부의 부인을 잡아서 그러자 이런 안을 또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별주부가 이제 토끼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부인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는데
2: 네.
3: 약간 좀
2: 아니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여기 얘기가 저도 예. 책에 담아두신 것들을 보니까 진짜 표현하신 대로 막장 드라마 같은

0: 가 시름시름 앓다 죽었는데 예. 그게 또 열려문이 생겨지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못하게 너무 재미나게 막 펼쳐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 얘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토끼는 토끼려니 했는데 이 토끼의 종이 무엇인지 이런 예. 것들도 좀 다 알고 보니까 아 그래서 간을 거기다가 뒀다는 거구나. 예. 예. 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 했다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네. 것인데요. 우린 집토끼와 산토끼가 거의 같은 종류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서 키우면 집토끼고 산에 네. 살면 산토끼지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사실 유전자 수도 다릅니다. DNA 염색체 수도, 염색체 수도 다르고
0: 아예 다른 종.
1: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이에요. 네. 가령 호랑이와 사자는 다른 종이지만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거라든지 이런 교배 품종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건 속이 같아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집토끼와 산토끼는 속 자체가 다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종만 다른 게 아니라 속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생물인 거예요.
0: 근데 우린 다 토끼라고
1: 근데 우린 그냥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0: 네.
1: 근데 집토끼는 굴을 파고 살고 산토끼는 굴을 팔지 않고 굴을 파지 않고 바위 틈이나 나무 구멍이 있으면 그런 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별주부전이면 그 속성이 잘 나타납니다. 간을 어디 숨겨놨다고 하냐면요. 저 산속 바위 틈에 숨겨놨다라고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읽으면서 왜 바위에다가 간을 둬? 예. 뭐.
1: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걸 뭐 산토끼 습성을 모르는 사람은 네. 보면서 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산토끼의 습성을 잘 알고 있던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이죠.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1: 예. 의사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용궁에 갔다가 도망 나온 토끼가 네. 너무 신이 나니까 마음대로 막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독수리한테 잡힙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의 얘기인데요. 네. 근데 독수리가 이제 토끼를 잡아채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0: 네.
1: 토끼가 이제 독수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내가 대신에 뭐 뭘 주겠다라는 건데 네.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요. 용궁에 갔었는데 용왕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줬다. 근데 뭐냐면 여의주 같은 선물이에요.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그러니까 의사라는 건 인간의 마음, 뜻, 네. 아니,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고요. 뜻이란 뜻이고 줌치는 주머니란 뜻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주머니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줌치라는 걸 얻어왔는데
0: 네.
1: 거기다 대고 뭐 나와라 하면 뭐든지 다 병아리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혹하게 되죠.
0: 그렇죠. 저도 좀 혹하겠는데요.
1: 토끼 한 마리 잡아먹는 거보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되니까 네. 그럼 그걸 날 달라. 그래서 이제 근데 어디다 놨냐 했더니 역시 또 석산 바위 틈에 숨겨놨다.
0: 아, 자꾸 바위 틈에 둔다고.
1: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놔주면 거기 가서 내가 갖다 주겠다는 건데
0: 네.
1: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뭐 이런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건데요.
0: 네.
1: 사실 이게 판소리도 그렇고 판소리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좀 고어투가 많고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바로 그 산토끼의 습성이 잘 나타나고 있죠.
0: 이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지금 전선영 님이 육아휴직하면서 아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인지 하루에도 수없이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교수님 책 소장해서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고. 아기랑 아이랑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들 이야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1: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작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읽어주면 좋아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저도 네. 같은 생각합니다. 네. 네. 5993 쓰시는 카페인님 단어와 표현의 유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익숙하게 쓰는 단어도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도 다 너무 다릅니다. 여기 보면 뭐 무균질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챕터에서 대장균이 느낄 억울함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예. 대장균은 그냥 대장에 있는 균인데 예. 대장균 뭐 검출 뭐 이런 예. 식의 항상 안 좋은데 막 예. 등장하다 보니까 오명을 좀 뒤집어 쓴 인상이 안 좋아진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이 무균질이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우유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게 정말 깨끗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국어학자로서 좀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1: 예, 1990년대에 모 우유 회사에서 네. 무균질 우유라는 것을 내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유에는 균이 있고 그 균을 죽여야 한다라는 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균질 우유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살균을 하는데 살균이 완전히 안 되나 보다. 일반 우유는
0: 네.
1: 균이 좀 남아있고. 근데 이 무균질 우유는 무균이니까 균이 하나도
0: 보이잖아요.
1: 없는 완벽한 살균은 네. 깨끗하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균질의 균은 세균할 때 균이 아니라요.
0: 네.
1: 균질하다의 균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 크다는 뜻인데요. 근데 우유는 그 균질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해요.
1: 네.
0: 우유에는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이 지방 덩어리가 뭉치게 되면 우유가 이제 부패하기 쉽거나 또는 맛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얇은 망을 통해서
1: 네.
0: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 그 망을 통과하는 사이에 지방 알갱이들이 잘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요
1: 네.
0: 과정을 균질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우유는 그 균질화 과정을 겪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무균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비균질 우유죠, 사실은. 균질이 없다가 하니까, 균질하지 않았으니까.
1: 그러네요.
0: 근데 그러니까 비균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 어감이 나쁠 테니까, 무균질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광고에서 그렇게 써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심의회에서
1: 네.
0: 그 광고를 금지시켰습니다.
1: 아.
0: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다.
1: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깔려있는 그 인식 위에 새로운 말이 등장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1: 네.
0: 사전을 찾아보면 해결되지만 사전을 잘 안 찾아본다는 것도 문제고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이 광고는 그걸 의도적으로
1: 그렇죠.
0: 오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
0: 더 나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1: 이런 얘기들 참 재밌죠.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예,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사실 이 노래를 좋아해서 골랐다기보다는 낭만이라는 말 설명드리고 골랐던 것인데 사실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
1: 낭만이 이제 여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낭만을 우리가 그렇게 로망에서 왜 그렇게 흘러오게 됐는지도 나오는데 음악을 다 이렇게 또 책의 내용과 엮어서 또 준비하셨네요.
0: 예.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 쓰신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카페인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피라미드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 교수님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쏙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 토끼가 완전 다른 종이라니 충격입니다. 지금 김영희 님도 예. 완전 다른 토끼들이라니 지금 약간 충격받으신 분들이 예. 많으시네요.
1: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래빗과 헤어라고 해서 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면 이것이 구별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네. 가령 노루와 고라니.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0: 네.
1: 뭐 사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렇죠.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인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0: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식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음식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질문 나오잖아요. 카스텔라가 빵인가? 네. 아, 이런 질문.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보는 언어권도 있다는 거잖아요.
1: 오히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더 특이한 것이고요.
0: 아, 그건 빵이지 근데 사실 카스텔라가. 예.
1: 저희 거에 어떤 선생님께 이제 네. 처음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 사람에게 카스텔라가 빵인가요 묻는다면 아까 파치 콩인가요 묻는 것과 똑같이 네. 카스테라는 반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카스테라는 빵이지요 라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걸 영국인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네. 물으면 빵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카스테라지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0: 아, 이게 근데, 좀 낯선 거예요.
1: 예, 근데 사실 왜 이 문화가 시작되냐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0: 네.
1: 프랑스에서는 빵 만드는 사람은 블랑제라고 하고요. 케이크나 카스테라 만드는 사람은 파티쉐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만드는 방식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0: 그렇죠.
1: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대화 무렵에 이거 같이 돌았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빵이나 카스테라 또 다 같은 제과점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0: 아, 그렇죠.
1: 이게 뭐 그 케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케이크와 빵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구분해왔고
0: 네.
1: 자격증도 전혀 다른 자격증이 나가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구분되니까 그것은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음식은 워낙 일상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음식 이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거의 미스터리처럼 숨어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떡갈비, 감자탕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셨던데요.
1: 예. 떡갈비는 그러니까 고기를
0: 네.
1: 살만 발라내서 떡처럼 만든 갈비입니다. 구워 먹는다는 뜻에서 갈비라고 했는데요. 뭐 그냥 고등어 갈비라고 쓰듯이,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뭉쳐서 햄버거처럼
0: 네.
1: 햄버거 패티처럼 만들어서 네. 그냥 구워 먹는다에서 떡갈비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근데 요새 떡갈비 집에 가보면 가끔 작은 떡을 하얀 떡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에다가.
0: 아 진짜 떡갈비에
1: 예, 예, 떡갈비 안에.
0: 네.
1: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떡갈 어떤 먹는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왜 떡갈비인데 떡이 없어요라고 오해를 했던 것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건 이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떡이라는 데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실제 물건이 또 바뀌어가는.
0: 그러니까 떡갈비인데 예. 왜 고기만 있냐 이러면 예. 거기다 떡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긴 거고 감자탕도 비슷한 거예요?
1: 예, 감자탕의 감자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돼지뼈 특정 부위를 뜻하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감자뼈라고 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감자탕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젊었을 때 먹던 감자탕에는 감자가 안 들어있어요.

0: 썼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뼈와 우거지만 넣고 끓여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감자탕 집에 가면 꼭 감자를 넣어줘요.
1: 네.
0: 아마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자탕에 감자가 실제는 식품 감자, 그러니까 식물 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에서 온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식물 감자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네. 넣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1: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보쌈 얘기도 재밌었고요.
0: 예. 저희 학교 식당에 가끔 이제 점심 메뉴로 보쌈 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 네.
0: 사실 보쌈이라는 건 뭐냐면 김치의 일종이에요. 보쌈 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개성에서는 이 보쌈 김치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각종 양념을 배추잎에 싸서 실제로 보자기 싸듯이 꼭 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보관해 놨다가 한 덩이씩 꺼내서 그걸 풀어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걸 보쌈 김치라고 하는데요. 김장 담글 때 보쌈 김치를 따로 담그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김장 담글 때 이 보쌈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같이 먹는 음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품화해서 팔게도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 김치가 같이 나와야 그게 보쌈이 되는 것인데
1: 네.
0: 어느 순간에는 보쌈, 그러니까 실제 싸지 않은 김치, 그러니까 꽁꽁 싸매지 않은
1: 네.
0: 보쌈 김치가 아닌 그냥 뭐 겉절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서 보쌈 정식이라고 내놓게
1: 그러니까
0: 되고
1: 무생채 이런 거 무생채. 같이 있고
0: 또 이렇게. 족발 같이 파는 집에 가보면은 네. 보쌈 정식, 족발 정식 할 때 김치는 똑같이 나와요.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돼지 발이 나오느냐 아니면 삼겹살 수육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쌈 정식, 족발 정식 이런 명칭을 쓰게 되다 보니까
1: 네.
0: 사람들은 보쌈이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보쌈 정식이 보쌈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돼지고기 수육을 뜻한다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어원부터 쭉 훑어내려오면 이렇게 재미난데 이게 단어들도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단어 입장에서는 아까 뭐 섭섭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태어난 단어들도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참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책에도 쓰셨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을 또 어떤 뜻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전작에 썼던 얘기 중에서는 뭐 케첩이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혀 엉뚱한 식의 변화를 겪었고
1: 맞아요.
0: 한국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0: 요번에 썼던 것 중에서는
1: 네.
0: 딱히 제식이 안 나네요.
1: 예. 너무 많긴 한데
0: 예, 예.
1: 네. 요즘에 이번에도 지금도 쓰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예. 잘못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간 단어들의 예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0: 예. 수정과도 일종의 그런 예인데요. 그러니까 수정과는 수 플러스 정과이거든요.
1: 네.
0: 정과라는 건 뭐냐면 졸여서 만든 과일을 말합니다. 과일은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1: 네.
0: 설탕 같은 걸 넣고 졸여서 만든 정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과일만 정과가 아니라 뭐 인삼 정과니 도라지 정과니 요새 이제 뭐
1: 그쵸.
0: 그런 것들도 이제 정과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수정과는 뭐냐면 계피를 푼 물에다가
1: 네.
0: 이 정과를 넣어서 그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음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1: 네.
0: 곶감이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이런 정과가 들어가 있어야
1: 그쵸.
0: 이게 수정과입니다.
1: 네.
0: 그런데 요새는 수정과 시판되는 수정과를 보면은 과일은 없어요.
1: 정과가 없어요. 그게 핵심인데. 네.
0: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그걸 수정과라고 파니까 이것도 원래의 의미로부터 굉장히 바뀐 것이고 수정과도 자기가 그런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겠죠 사실은.
1: 아, 이 책에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는데 저 그 수정과 부분 보면서 제가 잊고 있던 그 맛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수정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 핵심 수정과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설탕에 조린 듯한 그 달콤한 그 곶감 그거 먹는 맛에 내가 수정과를 좋아했었는데
0: 예.
1: 언제부턴가 뭐 뷔페나 이런 데 가면 수정과가 그 액체만 있으니까
0: 그렇죠.
1: 사실 그 핵심이 없다는 생각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수정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0: 예.
1: 아, 그게 핵심이었구나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됐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뭐 곁들여 얘기하자면 이 책에 이 음식 사진들의 기습 같은 밤에 읽는데 너무 배고파져가지고요.
0: 네.
1: 막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얘기가 같이 있으니까 더 흥미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김선아님 너무 재밌어서 근무에 집중이 안 된다고 잠시 동안 사무실에서 탈출해야 되겠어요. 즉시 탈출하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나요? 아니면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곡인가요? 이거는?
0: 예, 호칭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도련님이 들어간 노래를 골랐었는데 그게 뭐 음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아마 이 노래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 이 노래 이거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신간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을 출간한 황선엽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도경님, 와, 진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넝쿨처럼 뻗어나가네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평소에 이건 왜 이런 걸까 했던 의문들이 풀리는 통쾌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들 많이 접하시죠?
1: 예. 굉장히 재밌었다는 반응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다 소개 못 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
0: 다 하려면 진짜 한 학기 우리 예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금 그 이소은이 부른 서방님 듣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서방님, 도련님 이런 호칭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뭐 언니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쫙 있더라고요.
1: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전통 호칭들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련님이나 서방님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좀 그런 단어들인데요. 저는 뭐 그런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단어가 왜 출발했고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용법을 보시면 이제 자기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말도 쓰이는데 서방님은요. 근데 사실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동생, 결혼한 시동생이라든지 또는 시누이의 남편을 이제 서방님이라고 호칭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서방이 한자어인데요. 이걸 흔히 어떤 한자일 것 같아요로 물으면 또는 실제로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글서자에 방방자로 해서 서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서자가 아니라 사실 선역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란 뜻은 원래 서쪽 방이란 뜻이에요. 근데 전혀 생소하죠. 왜 서방이 그런
0: 그렇죠.
1: 뜻이었을까
0: 우리에게는
1: 의심스러운데요. 이게 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문종실록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위를 높여서 서방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시면 안방마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방마님은 왜 안방마님일까요?
0: 안방에
1: 안방에
0: 있어서.
1: 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은 뭐냐면 서쪽 방에 살기 때문입니다.
0: 이렇게 단순한
1: 예,
0: 출발이었다는
1: 그러니까
0: 것이.
1: 사위가 새로 들어오면 사위에게 새로 방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쪽 방을 전통적으로 서쪽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 사니까 서방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러니까 장인이나 장모가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부인은 거기다 님자를 붙여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또 이제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면 뭐 시누이의 사위일 수도 있고, 또는 시동생일 수도 있고, 이런 게

0: 역시 서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서 서방이라는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서쪽 방에 산다는 의미에서 왔다는 걸 모르게 돼요, 사람들이.
1: 그렇죠.
0: 그러면서
1: 네.
0: 사전에서조차도 글서자로 바꿔놓게 된 것이죠.
1: 이렇게 그 기원을 다시 찾아가는 어원을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련님도 재밌던데요. 도련님이라고 하는 말도.
0: 도련님 설명을 한참 설명하기가 되는데요.
1: 네.
0: 사실 기원이 산스크리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한국어 도련님의 도련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에서 출발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1: 그렇게
0: 못했던
1: 멀리서부터 온
0: 결과이죠.
1: 줄은.
0: 예.
1: 그렇죠.
0: 그런데 뭐그 변화 과정을 설명드리면 한참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1: 책에서.
0: 책을 보시기를
1: 네,
0: 바란다고
1: 맞습니다.
0: 말씀드리고요.
1: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게 너무 많은데, 아까 그 낭만 얘기도 하려고 하면, 아까 중세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0: 예.
1: 이 언어의 여정이, 근데 그렇게 방대한 것 같아도 이 책에 보면 그걸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유머러스하세요. 재미나게
0: 예.
1: 풀어내셔가지고, 이야기에 훅 빠져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디션이 피라미드 에디션이잖아요. 네. 왜 피라미드를 그려주시는지, 이 책에 보면 금자탑
0: 예. 예.
1: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많은 분들이.
0: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관용구를 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근데 금자탑이란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 금으로 만든 탑인가 보다 생각을
1: 그쵸.
0: 합니다. 그러니까 상아탑이란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때
1: 네.
0: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이보리 타워를 직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1: 네.
0: 학문 대학의 학문을 이제 상아에 귀한 상아에 비유해서
1: 네.
0: 상아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상아탑은 상아로 만든 탑이니까 금자탑은 금으로 만든 탑일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1: 네.
0: 금이라는 것의 속성이 밝으면서도 빛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자탑을 쌓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뭐 이렇게 막연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1: 근데
0: 거죠.
1: 맥이 좀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0: 그렇죠.
1: 때 이미지가.
0: 그런데
1: 네.
0: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1: 전혀
0: 예,
1: 아니라고요.
0: 금자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볼때 금자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 금자.
0: 자가 글자 자자입니다. 금은 쇠금자고요.
1: 네.
0: 그래서 쇠금자 모양의 탑이란 뜻입니다.
1: 아.
0: 바로 뭘 말하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말합니다.
1: 이것도 멀리서 왔습니다, 진짜.
0: 예,
1: 그쵸?
0: 중국 사람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자기네 식으로 표현할 때 쇠금자 모양의 탑이다. 한자 쇠금자 모양을 생각해 보시고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다는
1: 네.
0: 걸알수 있어요. 책에 사진을 실어 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히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자 모양의 탑. 근데 그 피라미드가 워낙 크고
1: 네.
0: 뭐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비유적 표현으로 쓰게 된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업적을 이뤄냈다. 라는 뜻으로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금자탑이 피라미드의 번역어라는 걸 모르고
1: 네, 금색으로
0: 금으로 칠한 또 금으로
1: 번쩍번쩍
0: 장식한 탑이라고
1: 네.
0: 생각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1: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너무 흥미롭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냥 이렇게 쓰는 말들이 진짜 어떻게 나중에 통하게 될지, 이거 좀 나중을 좀 미리 예측하고 싶기도 하고, 과거를 살펴보다 보면, 예, 쓰셨지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규범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좀 유연하게 즐기자라고 쓰셨는데, 그런 태도를 갖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고 미래까지 봐도, 그래, 규범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보다는 이 흐름을 누군가의 인생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여유 이런 걸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국어학자라고 하면 바른말, 고운말 써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1: 네.
0: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흐름의 변화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과연 또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고 단속하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다만 그 변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1: 네.
0: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1: 어차피 막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말의 흐름은. 박현진님, 말을 좋아하신대요. 말을 좋아하는데 그 말의 뜻은 잘 모르고. 부끄럽네요. 책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인생의 단어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이 제목도 참 너무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단어가 스며드는 거 맞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0: 근데 사실 저는 어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학적 감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 작가님처럼 이렇게 뭐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데요.
1: 엄청 잘 쓰셨는데요? 재밌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정보만 가득한 책이 아니거든요. 네.

0: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네. 카페인님들이.
1: 그래서 책 제목도 사실은 뭐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네. 출판사 대표님께서 했는데요.
0: 그런 경우 많습니다.
1: 네, 근데 뭐 저도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동의하시는 네. 거죠. 인생의 단어가 스며들 수 네. 있다. 그렇죠? 아, 최상철님 지금 충격에 휩싸여 계십니다. 카스테라가 빵이 아니었다니 토끼도 그렇고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됩니다 하셨고요. 3754 쓰시는 카페이님 말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시절 따라 이리저리 변하기도 하지만 원래 뜻을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해본다고 예. 좋습니다.
1: 언어의 변화, 단어의 변화를 막을 순 없지만 최소한 원래 무슨 뜻이었고 아 이런 변화가 좀 거쳤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지겠죠.
0: 네, 그리고
1: 말을 사용하실 때도 더 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 오늘 지평이 넓어지는 얘기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책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명단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승영님, 최상철님, 그리고 1661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1: 예,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사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다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방송한 경험이 굉장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웠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0: 네.
1: 싶습니다.
0: 다음에도 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삶은 여행으로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메뉴를 미테 카라 키메루요.
0: 메뉴를 보고 나서 결정할게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고 나서 라는 동작이나 행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인 데 카라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 하고 나서
1: 데 카라 데 카라
0: 데 카라 뭐뭐 하고 나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때 테는 당연히 접속조사잖아요.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뭐뭐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요. 테 가라에서는 뭐뭐 하고란 의미인데요. 그럼 뒤에 가라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는 가라, 명사대에 연결돼서 시작점을 나타냈죠. 뭐뭐부터, 뭐뭐에서. 그러면 뭐뭐 테 가라, 뭐뭐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멈추다, 그치다.
1: 야무, 야무.
0: 야무,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야무가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 한번 살펴볼까요? 비가 그치다.
1: 아메가 야무, 아메가 야무.
0: 바람이 멎다.
1: 가제가 야무, 가제가 야무.
0: 소음이 그치다.
1: 소음가 야무, 소음가 야무.
0: 야무라는 동사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바르다, 묻히다.
1: 츠케르, 츠케르.
0: 츠케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츠케르 하면은 전기를 켜다 할 때 냉키오 츠케르 기억나시죠? 이 츠케르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기를 켜다라고 할 때 냉키오 츠케르. 라디오를 켜다는요?
1: 라디오 츠케르.
0: 마찬가지로 라디오

0: 깨르. 그런데요, 오늘 나온 의미, 즉 바르다, 붙이다 라는 뜻도 이 츠게르라는 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잉크를 붙이다.
1: 잉크를 츠게르.
0: 잉크를 츠게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츠게르는 부착시키다, 달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달다, 귀걸이를 하다.
1: 이어링을 츠게르. 이어링을 츠게르.
0: 어때요 여러분? 츠케르라고 하는 동사만 잘 사용해도 여러분들 일본어를 굉장히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설탕.
1: 사토. 사토.
0: 사토. 설탕인데요. 설탕을 사용한 단어 살펴볼게요. 설탕물은요?
1: 사토미즈. 사토미즈.
0: 흰 설탕.
1: 시로자토. 시로자토.
0: 흑설탕은요?
1: 크로자토. 크로자토.
0: 다음 단어 보죠. 식빵.
1: 쇼크빵. 쇼크빵.
0: 식빵은 쇼크빵이라고 해요. 이때 쇼크는요, 먹을 식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1: 쇼크지.
0: 쇼크지. 먹을 식은 음으로 읽을 때 쇼크. 그래서 식빵은요, 쇼크빵이 되었습니다. 굽다.
1: 야크. 야크.
0: 야크. 1그룹 동사입니다. 불에 굽다 혹은 태우다, 사진을 인화하다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우리 불에 굽다의 예 한번 살펴볼까요? 생선을 굽다.
1: 사카나오 야크.
0: 이번에는 태우다라는 의미요. 피부를 태우다, 피부를 그을리다.
1: 하다오 야크.
0: 하다오 야크. 사진을 인화하다 라고 할 때는요.
1: 샤싱오 야크.
0: 샤싱오 야크와 같이 표현한답니다. 무엇이든
1: 난데모. 난데모.
0: 난데모. 무엇이든 이란 표현이에요. 선생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난데모 기이테 그다사이.
0: 난데모 기이테 그다사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정하다, 결정하다.
1: 기메르. 기메르.
0: 기메르. 정하다, 결정하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인데요. 선생님, 결정 한자어잖아요.
1: 겟데스르.
0: 겟데스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테, 가라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테, 가라는요, 접속조사 테에 카라가 연결된 표현이에요. 뭐뭐 하고 나서라는 뜻이죠.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다음 행동을 한다는 동작이나 행위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테, 카라, 어디에 연결될까요? 그렇죠. 동사의 태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씻다.
1: 아라우. 아라우.
0: 아라우. 테, 가라 연결해 볼게요. 씻고 나서.
1: 아라떼 가라. 아라떼 가라.
0: 아라떼 가라. 씻고 나서 란 뜻이에요. 아라우. 1그룹 동사인데 우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쯔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테에 연결할 때는요, 초근편. 이제는 저절로 나와야죠. 그래서 아라떼 가라. 씻고 나서. 하나 더 볼까요? 멈추다, 그치다.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인데요.
1: 야무, 야무.
0: 야무, 테, 가라. 연결해 볼까요? 그치고 나서.
1: 얀데, 가라. 얀데, 가라.
0: 얀데, 가라. 그치고 나서 란 뜻이에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나고요. 테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얀데, 가라가 되었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얼굴을 씻고 나서 스킨을 바르세요.
1: 가오 아라떼 가라 개쇼스이요 츠케테 그다사이. 가오 아라떼 가라 개쇼스이요 츠케테 그다사이.
0: 가오 아라떼 가라. 가오 아라우, 얼굴을 씻다. 뭐뭐 하고 나서 테 가라 연결하고 싶어요. 우쯔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테에 연결할 때 초근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라떼 가라, 씻고 나서. 게쇼스이요, 스킨을 스케테 그다사이, 바르세요. 게쇼스이요

0: 츠케르, 스킨을 바르다. 츠케르는 이그룹 동사. 테그다사이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세요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츠케테그다사이, 바르세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1: 이마스그 출발しましょうか? 이마스그 출발しましょうか?
0: 이마스그, 지금 바로 출발しましょうか? 출발할까요? 나니나니 마쇼, 뭐뭐 합시다. 나니나니 마쇼까, 뭐뭐 할까요? 라는 의미였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볼까요? 아니요, 비가 그치고 나서 출발합시다.
1: 이에, 아메가 얀데까라 출발しましょう. 이에, 아메가 얀데까라 출발しましょう.
0: 이에, 아니요, 아메가 얀데까라. 아메가 야무, 비가 그치다. 뒤에 테가라 연결하고 싶어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테 연결할 때 발음편 일어나고 테 대신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한데 까라, 그치고 나서 슈빠츠시마쇼, 출발합시다, 출발해요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테 가라, 접속조사 테 뒤에 카라가 연결돼서 뭐뭐 하고 나서라는 동작행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카라는요, 명사에 연결될 때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내고요. 오늘 배운 것처럼 동사의 태형에 연결할 때는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요. 그리고 문이 끝나는 형태, 즉 종지형에 연결될 때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테, 가라를 사용해서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달걀과 우유에 설탕을 넣다.
1: 다마고토 규뉴니 사토오 이레루.
0: 다마고토 규뉴니, 달걀과 우유에 사토오 이레루, 설탕을 넣다. 잘 섞다.
1: 요크 마제르,
0: 요크 마제르, 잘 섞다라는 표현이고요. 식빵을 달걀물에 적시다.
1: 쇼크빵오 란에키니 히타스,
0: 쇼크빵오, 식빵을 란에키니, 달걀물에 히타스, 적시다. 프라이팬으로 굽다.
1: 프라이팬데 야크,
0: 프라이팬데, 프라이팬으로 야크, 굽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테카라 로 연결해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달걀과 우유에 설탕을 넣고 나서 잘 섞어주세요.
1: 다마고토 규뉴니 사토오 이레테카라 요크 마제테쿠다사이.
0: 다마고토 규뉴니, 달걀과 우유에 사토오 이레테카라, 설탕을 넣고 나서. 이레르 이그룹 동사고요. 테카라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이레테카라, 넣고 나서 요크, 잘 마제테 그다사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식빵을 달걀물에 적시고 나서 프라이팬으로 구워주세요.
1: それから 食パンを 卵液に 浸してから フライパンで 焼いてください.
0: それから 그리고 나서 食パンを 식빵을 卵液に 달걀물에 浸してから 적시고 나서. 히다스, 적시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의 테 바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히다시테 가라, 적시고 나서 후라이팬데 야이테 그다사이, 후라이팬으로 구워주세요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시카페이니새로생긴카페에이때미따이가보고싶어아따라시이형용사고요여러분오랜만에이형용사는뒤에명사수식할때요이의형태로바로연결할수있죠그래서아따라시카페만들어졌고요이때미따이테미르는요뭐뭐에보다라는행의시도를나타냅니다이끄가다이때미르가보다여기에희망욕구를나타내는타에연결하고싶어요동사마스형에연결하면되는거죠그래서이때미따이가보고싶어다시한번들어볼게요
1: 駅前の新しいカフェに行ってみたい。
0: 이어서보면요
1: じゃあご飯を食べてから行ってみる?
0: じゃあ그럼ご飯を食べてから밥을먹고나서라는표현이죠ご飯を食べる밥을먹다뭐뭐하고나서てから연결합니다食べる이그룹동사고요이그룹동사는동사마스형에て연결하면됩니다그래서食べてから먹고나서라는표현이됐고요이때미르가볼래라는표현인데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1: 자고한을食べてから行ってみる
0: 이어서보면요
1: 응行く고한はどうする파미레스
0: 응行く응갈래고한はどうする밥은어떻게할래파미레스패밀리레스토랑이라는표현인데요선생님파미레스원래형태는요
1: 파미리레스토랑
0: 여러분파미레스파미리레스토랑의줄임말이되겠습니다지금문장다시한번들어볼게요
1: 응行くご飯はどうするファミレス
0: 이어서보면요
1: 응何でもあるしリンはファミレスで何食べる
0: 응何でもあるし응뭐든있으니까라는표현이에요何でもある뭐든지있다문이끝난형태뒤에접속조사시연결하면요보통열거를나타내는데주로이유를나타내요그래서난데마르시뭐든있으니까로해석하면되겠네요링와링은파미레스대패밀리레스토랑에서난이다베르뭐먹을거야다시한번들어볼까요
1: 응난데마르시링와파미레스대난이다베르
0: 이어서보면요
1: 응메뉴를見てから決めるよ
0: 고민하고있어요메뉴를見てから決めるよ메뉴を見る메뉴를보다보고나서라는표현만들고싶어요미르의테가라연결합니다미르는이그룹동사이그룹동사의테에연결할때는동사마스형에바로연결하면되죠그래서메뉴を見てから메뉴를보고나서決めるよ결정할게키메르뒤에종조사요는요본인의생각을강조해서나타내고있어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1: 응메뉴를見てから決めるよ
0: 이어서보면요
1: そうだね期間限定メニューもあるしね
0: そうだね그렇네期間限定メニューもあるしね기간한정메뉴도있으니까있고말이지정도가되겠습니다다시한번들어볼게요
1: そうだね기간限定메뉴もあるしね
0: 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2: 駅前の新しいカフェに行ってみたい
3: じゃあご飯を食べてから行ってみる
2: うん行くご飯はどうするファミレス
3: うん何でもあるしリンはファミレスで何食べる
2: メニューを見てから決めるよ
3: そうだね期間限定メニューもあるしね
0: 가타카나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세르프서비스세르프서비스
0: 세르프서비스셀프서비스고요
1: 시트벨트시트벨트
0: 시트벨트안전벨트입니다
1: 베비카베비카
0: 베비카유아차혹은유모차란뜻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1: はい모두자음이들어가니주의해주세요
0: 랜덤박스지시도쿄의대표과자도쿄바나나의비밀일본을대표하는기념품중하나인도쿄바나나는요1991년에탄생한비교적젊은명물입니다 수많은 식재료 중에 왜 하필 바나나가 선택된 걸까요?
1: 네, 수많은 외지인이 모여드는 현대 도시 도쿄에는 내세울 만한 오랜 전통 특산물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보편적인 맛을 고민한 끝에 바나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기성 세대에게는 어릴 적 특별한 날에만 먹던 추억의 과일이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소풍 갈 때 즐겨 먹던 친숙한 간식이었습니다. 즉 바나나는 세대를 불문하고 설렘을 주는 추억의 맛이었던 것입니다.
0: 여기에 흥미로운 브랜딩 전략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제품명의 마지막 글자를 자세히 보니까 나를 한자로 표기해서 마치 귀여운 여자아이의 이름처럼 친근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3: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인터폰가 낫테이르요.
2: 인터폰이 울리고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인들 대화를 잘 들어보면은 테이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일본어의 테이르에는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상태, 그리고 반복 습관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비, 눈등이, 내리다, 오다.
3: 흐르, 흐르,
2: 흐르. 1그룹 동사입니다. 비가 내리다.
3: 아메가 흐르, 아메가 흐르.
2: 눈이 내리다.
3: 유키가 흐르, 유키가 흐르.
2: 일기 예보.
3: 天気予報, 天気予報,
2: 天気予報, 일기예보라는 뜻이에요. 天気, 한자로는 하늘천의 기운기를 쓰는데요. 일본어로 天気는 우리말로 날씨 혹은 일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는 天気予報라고 하죠. 벗어나다, 맞지 않다.
3: 하즈레르, 하즈레르,
2: 하즈레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앞에 일기예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
3: 天気予報가 하즈레르. 天気予報가 하즈레르.
2: 이번에는 복권이 빗나가다, 복권이 맞지 않다.
3: 다카라쿠지가 하즈레르. 다카라쿠지가 하즈레르.
2: 그럼 복권이 당첨되다는요?
3: 다카라쿠지가 아타르. 다카라쿠지가 아타르.
2: 다음 단어 볼게요. 고객분, 손님.
3: 오객사마, 오객사마.
2: 客라고 하면 고객,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뒤로 정중한 표현을 붙였네요. 客 앞에 접

0: 어투어 오를 붙이고요. 객그 뒤에 사마까지 연결해서 오객 사마, 고객분. 손님을 아주 정중하게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울리다.
1: 나를

0: 그대로 음으로 읽었어요.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무리와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무리, 발음이 똑같네요. 무리 뒤에 다를 연결해서 무리이다라고 하면 일본어로도 무리다 혹은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화.
1: 덴화, 덴화.
0: 전화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냉화. 앞에 단어에서 전화 등을 받다라고 할때 내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전화를 받다. 일본어로요?
1: 덴화니 내를.
0: 냉화 니 내르라고 합니다. 니는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화니 내르. 전화로 나가다. 직역하면 그런데요. 실제로는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태, 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 이르는요, 동작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됨을 나타내는 동사, 보통 계속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계속 동사에 연결돼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태, 이르니까 당연히 동사의 태형에 연결해야 되겠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내리다.
1: 흐르, 흐르,
0: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내리고 있다.
1: 흩대이르, 흩대이르.
0: 흩대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후르 내리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태에 연결할 때는 초긴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대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태 이르가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는 어떤 동사에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동작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뭔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동사에 연결될 때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후르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다라고 하면 아메가 후르. 그런데 우리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후르는요.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동사에 테이르가 연결되면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다베르. 테이를 연결해 볼까요? 먹고 있다.
1: 타베테이르, 타베테이르.
0: 다베테이르. 먹고 있다란 의미의 동작을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베르.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테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베테이르. 먹고 있다란 의미가 돼요. 여러분, 먹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먹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먹어요. 먹는 걸 끝내요.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동사에 테이르가 연결되면은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말하고 있어요. 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일기예보 빗나갔네요.
1: 아, 雨が降っていますね。天気予報外れましたね。あ、雨が降っていますね。天気予報外れましたね。
0: 아메가 흩대이마스네.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테이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덴키요호 일기예보 하즈레마시다네. 빗나갔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이네요.
1: 本当ですね。本当ですね。
0: 헌또데스네. 정말이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1: 今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今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0: 今 지금 食べているのは 何ですか? 먹고 있는 건 뭐예요? 食べている 먹고 있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아, 이거요? 이건 한국의 김밥이에요.
1: 아, これですか?これは 韓国

0: 그리고 테르와 같이도 발음한답니다. 미테르, 보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의 뒤에 카라 사용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무리, 무리야 라는 표현이죠. 어떠상가 대때 아빠가 받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빠가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떠상가 대때 그다사이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다사이 생략하고 어떠상가 대때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今 인스타 라이브 を見てるから 무리 お父さんが 出て
0: 이어서 보면요.
1: 덴푸라를 揚げているから 무리다요.
0: 덴푸라를 揚げているから 무리다요. 덴푸라를 揚げる 튀김을 튀기다 라는 표현이죠. 덴푸라를 揚げている 튀김을 튀기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의 뒤에 가라 사용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어요. 무리다요. 안 돼. 이때 요는 뭔가 강조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덴푸라를 揚げているから 무리다요.
0: 이어서 보면요.
1: 오카아산와
0: 엄마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오카아산와
0: 이어서 보면요.
1: 이마 오바아찬토 덴화데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유키 하야쿠
0: 이마 지금 오바아찬토 할머니와 덴화데 전화로 이때 대는 도구수단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다이지나 하나시오 스르 라고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 라는 뜻이죠.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키 유키야 하야쿠 빨리 원래라면 유키 하야쿠 데테 그다사이 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 줄여서 유키 하야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이마 오바아찬토 덴화데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유키 하야쿠
0: 이어서 보면요.
1: 아 하이 하이 와카리마시타
0: 아 하이 하이 아 네네 와카리마시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 하이, 하이, 와카리마시타.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유키, 인터폰이 나っているよ. 빨리 出て.
3: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見てるから 무리. 오토오산가 出て.
2: 덴푸라를 揚げているから 무리다요.
3: 오카아산와?
2: 지금 오바아찬토 덴화데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ているから. 유키, 빨리.
3: 아, 하이, 하이, 와카리마시타.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에코노미 클래스 에코노미 클래스
0: 에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고요.
1: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0: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1: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0: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한국어와 모음이 다른 점에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퍼스트는 퍼스트라고 발음합니다.
0: 랜덤박스 지식 성공한 공무원 구마모토 현의 마스코트 구마몽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는 아주 남다른 공무원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곰 캐릭터 구마몽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구마몽은 일본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만든 호술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이 특징인 유르캐라의 대표주자입니다. 구마몬이라는 이름은 구마모토 지역의 방언으로 구마모토 사람이라는 정겨운 의미를 담고 있고요. 2011년 유르캐라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으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구마몬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디자인 저작권 무료 공개 전략이 꼽힙니다.
0: 보통 인기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전략이 있던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구마모토현은 구마몬의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대신에

0: 쿠마모토 산지를 사용하거나 쿠마모토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로열티 부담 없이 쿠마몬을 상품에 활용하게 되었고, 쿠마몬은 수많은 제품의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0: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와타시모 모테이마스.
0: 저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이르의 다양한 용법 중에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 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 있다라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멈추다.
1: 도마르, 도마르,
0: 도마르. 1그룹 동사입니다. 빨간 신호에 멈춰야 하잖아요. 빨간 신호에 멈추다.
1: 아카신고데 도마르, 아카신고데 도마르.
0: 다음 단어 보죠. 떨어지다.
1: 오치르, 오치르,
0: 오치르. 2그룹 동사입니다. 해가 지다.
1: 히가 오치르, 히가 오치르.
0: 단풍이 떨어지다.
1: 고요가 오치르, 고요가 오치르.
0: 다음 단어 볼게요. 마당, 정원.
1: 니와, 니와,
0: 니와. 마당, 정원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이 니와가 사용된 새 이름이 있잖아요.
1: 니와토리,
0: 니와토리. 바로 닭입니다. 나뭇잎.
1: 고노하, 고노하,
0: 고노하. 나뭇잎이란 표현이고요. 살다.
1: 스무, 스무,
0: 스무. 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살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1: 니 스무.
0: 니 스무. 스무는요. 앞에 조사. 반드시 니를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쿄에 살다.
1: 도쿄니 스무.
0: 도시에 살다.
1: 도카이니 스무.
0: 시골에 살다.
1: 이나카니 스무.
0: 자, 어디 어디에 살다는 뭐라고요? 니 스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걸다 혹은 안경 선글라스를 쓰다.
1: 가케르, 가케르.
0: 안경을 쓰다.
1: 메가네오 가케르, 메가네오 가케르.
0: 선글라스를 쓰다.
1: 선글라스오 가케르, 선글라스오 가케르.
0: 가지다, 소유하다.
1: 모츠, 모츠,
0: 모츠.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전 세계.
1: 세카이주, 세카이주.
0: 세카이라고 하면 세계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주는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앞에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올 때요. 그 뒤에 가운데 중을 주라고 읽으면 그 앞에 나온 집단을

0: 일단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카이주라고 하면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온 마을은요?
1: 마치주.
0: 마치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운데 중은 음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주라고도 읽지만 추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라고 읽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냈었죠? 하나 복습해 볼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1: 이마 가이기 중です.
0: 이마 가이기 중です와 같이 추 뭐뭐 하고 있는 중, 세카이 주 주라고 하면 뭐뭐 전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태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이르는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우리가 보통 순간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순간 동사에 연결되면 뭐뭐 해 있다라는 동작의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말로는 동사에 따라서 뭐뭐 해 있다 혹은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뭐뭐 했다와 같이도 해석 가능해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멈추다.
1: 도마르. 도마르.
0: 도마르. 멈추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인데요.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멈춰 있다.
1: 도마테이르. 도마테이르.
0: 도마테이르. 멈춰 있다 라는 뜻이에요. 도마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그룹 동사죠. 우주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마테이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멈추다,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순간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테, 이르가 연결되면은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도마테 이르는요 멈춰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떨어지다, 2그룹 동사인데요.
1: 오치르, 오치르.
0: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떨어져 있다.
1: 오치테이르, 오치테이르.
0: 오치테이르, 떨어져 있다란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오치르, 떨어지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테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치테이르. 그런데 테이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여러분, 오치르. 떨어지다 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되 이르 라고 하면은 떨어져서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벽시계는 꽤 전부터 멈춰 있어요.
1: 가케도케와 ずいぶん 前から 止まっています. 가케도케와 ずいぶん 前から 止まっています.
0: 가케도케와 벽시계는 ずいぶん 前から 꽤 전부터 止まっています. 멈춰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도마르 멈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순간적인 행위예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테이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테이르 멈춰 있다. 도마테이마스, 멈춰 있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벽시계가 가케도케인데요. 손목시계는요?
1: 우데도케, 우데도케.
0: 하나 더 볼까요? 탁상시계는요?
1: 오키도케, 오키도케.
0: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당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 니와니 코노하가 탁상 오치테이마스. 니와니 코노하가 탁상 오치테이마스.
0: 니와니 마당에 코노하가 나뭇잎이 탁상 많이 오치테이마스. 떨어져 있어요. 오치르 떨어지다. 순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죠. 떨어졌어요. 그 후에는요? 그냥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테이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테이르 떨어져 있다. 오치테이마스. 떨어져 있어요.

0: 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일본어 동사 중에는 개콘스르, 결혼하다 라는 뜻이고요. 스무, 살다란 뜻이죠. 니르, 닮다, 그리고 시르, 알다 등과 같은 일부 동사는요. 항상 테이르의 형태로 사용돼요. 그러면서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콘스르 결혼하다지만 개콘시테이르라고 하면 결혼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혼이다, 결혼한 상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스무는 살다지만 쓴데이르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살고 있다 외에도 그냥 산다 정도로 해석할 때도 쓴데이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니르 닮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니테이르 닮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테이르인데 왜 우리말로 닮았다가 돼요? 이 테이르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뭐뭐 해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니테이르가 닮았다가 된 이유는 그 닮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닮은 거는 이미 그 행위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닮고 있다가 아니라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마지막으로 시르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다. 시떼이르. 일상생활에서 긍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개콘스르는 개콘시떼이르, 스무는 쓴데이르, 니르는 니떼이르, 시르는 시떼이르와 같이 테이르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테 이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정장을 입다.
1: 스츠오 키르
0: 스츠오 키르. 까만 정장을 입고 있다.
1: 크로이 스츠오 키테이르
0: 크로이 스츠오 키테이르. 저기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아소코노 크로이 스츠오 키테이르 히토와 다레 데스카?
0: 아소코노 저기에 크로이 스츠오 키테이르 히토와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나레 데스카? 누구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키테이르는요, 입은 결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지금 까만 정장을 막 입고 있는 그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입은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동사에 따라서는 키르 와 같은 일부 동사에 있어서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선글라스를 쓰다.
1: 선글라스를 かける.
0: 선글라스 をかける.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1: 선글라스를 かけている.
0: 선글라스 をかけている。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黄色いサングラスをかけている人は誰ですか？
0: 黄色いサングラスをかけている人は、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誰ですか？ 누구예요? 이때 かけている 쓴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정말 중요하죠.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돼요. 저 혼자 74페이지 복습할 거예요. 맞춰야 됩니다. 어제 영화 재밌었니? 라고 물어봤나 봐요. 말도 마.
3: 别提了.
1: 내용이 너무 지루했어.
3: 내용特别无聊.
1: 오, 좋아요. 特别无聊. 혹은 뭐 정말 쩐 집어넣어서 쩐无聊.
3: 可以的.
1: 그렇죠. 너 요새 왜 자꾸 늦어? 제목이었어요. 하나, 둘, 셋.
3: 你最近怎么老迟到?
1: 여기서 라오는 뭐예요?
3: 자주.
1: 자주. 자꾸. 항상.
3: 자꾸.
1: 그렇죠. 아하. 그렇게 쓸 수 있죠. 네. 아, 자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어, 시可以的.
1: 그렇죠. 음흠.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10강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3: 这张照片在哪儿拍的?
1: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어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더 강조 구문이요.
3: 아, 那个很难.
1: 어렵다고 딱 정색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저와 왕 선생님이 천천히 조곤조곤 부셔버리겠습니다. 단어부터 부실게요.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단어는 많지 않아 보여요. 이것.
3: 저.
1: 저것은요?
3: 나.
1: 나는 때에 따라서 어떤 뜻이 있죠? 나 吃饭吧. 이거 뭐죠?
3: 그럼.
1: 그럼 밥 먹자. 나 吃饭吧. 이것도 부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사진 한 장, 두 장 할 때.
3: 장.
1: 평평하고 넓은 거의 양사예요. 여러분 책상 있죠? 테이블도 이거 쓰잖아요.
3: 네. 一张桌子.
1: 桌子가 테이블이에요. 우리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테이블 하나 이러거든요.
3: 아, 그러면. 침대는요?
1: 침대 하나 이러죠. 침대도
3: 아,
1: 중국은 이 장을 쓰죠.
3: 是的, 一张床.
1: 床이 침대예요.
3: 그러면 표.
1: 표. 당연히 이건 중국과 똑같습니다.
3: 아하.
1: 왠지 아세요? 종이니까.
3: 아하.
1: 네, 우리 종이에 많이 써요, 이 장을.
3: 아, 这样啊.
1: 네. 표 한 장 한번 해볼까요?
3: 一张票.
1: 오, 표 발음 비슷하죠. 一张표가 아니라 一张票.
3: 是的.
1: 네, 사진.
3: 照片.
1: 사진 한 장. 하나, 둘, 셋.
3: 一张照片.
1: 숫자 1이 여러분 왜 1성이 아니라 4성인 줄 아세요? 뒤에 짱이 1성이잖아요. 숫자 1 뒤에 1성이면 숫자 1이 4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장 이게 아니라
3: 이장.
1: 이장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도 있어요. 뜻이 참 많죠?
3: 在.
1: 나 집에서 밥 먹어. 이거 외우세요.
3: 我在家吃饭.
1: 한번.

0: 물어본다.
1: 我在家吃饭.
0: 뭐라고 물어봤길래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 어디에서 밥 먹어?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1: 你在哪儿吃饭?
0: 혹시 지금 你在哪儿吃饭吗?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안 돼요. 물어본다고 무조건 마 쓰는 거 아니에요. 의문사,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가 붙으면 말을 보통 안 씁니다.
1: 是的, 같이 못 써요.
0: 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할 때만 말을 쓰는 거예요.
1: 오, 하리하이.
0: 네, 너 어디서 밥 먹니 그러는데? 네,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1: 음흠.
0: 그러니까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몇 시니? 이거 맞으면
1: 不行.
0: 안 되죠. 지금 몇 시예요? 그러는데 네,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1: 와, 好厉害.
0: 괜찮죠?
1: 给你点个赞.
0: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대요. 자, 찍다, 촬영하다.
1: 拍.
0: 사진을 찍다.
1: 拍照片.
0: 한 번 더.
1: 拍照片.
0: 그럼 영화를 찍다.
1: 拍电影.
0: 그렇죠. 이 파이는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뜻이 더 많아요.
1: 是的.
0: 네, 파이쇼. 뭐죠?
1: 아, 손뼉치고.
0: 손뼉치다.
1: 예,
0: 네, 손뼉치다. 파이쇼 이렇게 쓸 수 있죠. 좋아요. 공원. 공원.
1: 공원.
0: 지난달.
1: 上个月.
0: 그럼 지난달에 공원에 가본 적 있다. 한번 해볼까요?
1: 上个月去过公园.
0: 동사 뒤에 꾸어를 써야 해본 적 있다가 됩니다. 上个月我去过公园. 공연 발음 잘하시고요. 윗상자가 영어로 last라 보시면 돼요. 위란 말도 있지만 지난 시간을 말할 때 샹을 씁니다.
1: 是的.
0: 그럼 next는 뭘까요? 아래 하자겠죠?
1: 下个月.
0: 네, 다음 달 下个月.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럼 이번 달은요?
1: 这个月.
0: 이번 달 이거 저를 집어넣어서 这个月.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太好了. 太 한번 들어볼게요.
1: 太.
0: 太 뒤에는 습관적으로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1: 了.
0: 생략 가능합니까?
1: 好像可以吧.
0: 네, 생략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생략 가능한데 지금 망설이신 이유가 뭐냐면 보통 중국인들은 쓰거든요.
1: 没错.
0: 네, 그래요.
1: 와, 你真的很厉害.
0: 왜 표정을 읽었어요, 제가?
1: 어허.
0: 순간 약간 망설이신 것 같아요. 무조건 써야 되지 않나? 그죠?
1: 네, 네, 네, 네.
0: 맞아요. 안 써도 됩니다. 매우, 꽤.
1: 挺.
0: 꽤 좋네요.
1: 挺好.
0: 팅은 또 맨 뒤에 어떤 걸 많이 수반하죠?
1: 더.
0: 팅하오 더. 이 더는 생략 가능?
1: 可以.
0: 네,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끔씩 생략하시나 봐요.
1: 네.
0: 팅하오. 네, 팅하오 더. 오늘 본문은 미리 말씀드리면 다 썼습니다. 미리 보지 마시고요. 좋아하다.
1: 喜欢.
0: 꽤 좋아해요.
1: 挺喜欢.
0: 맨 뒤에 더 집어넣어 볼까요?
1: 挺喜欢的.
0: 그래요. 본문 항상 말씀드리죠. 보지 마세요. 눈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먼 이치라이 팅샤.
2: 第10课. 这张照片在哪儿拍的? 这张照片在哪儿拍的?
3: 上个月在公园拍的。
2: 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这张照片在哪儿拍的？上个月在公园拍的。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
0: 첫 번째 문장부터 아주 어렵습니다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83페이지 잠시 후에 우리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1: 这张照片在哪儿拍的?
0: 초급 중국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엄청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더가 맨 뒤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저시워더 할 때 더. 그러니까 더만 보시면 이제 더가 맨 뒤에 있으면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리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오늘 아주 어렵다고 제가 겁을 드린 강조용법일 수도 있습니다.
1: 没错.
0: 여기서는 바로 그 어디, 장소를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찍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료 러를 떠올리시는데 물론 저장照片在哪儿拍了 해도 알아듣겠지만
1: 能听懂但是不对
0: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알아듣는데 그

0: 그렇게 많은 사람 없대요. 강조니까 강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무조건 강조한다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시더 강조 구문인데 사실 시가 생략이 된 겁니다. 저장 照片 시 짜이 날 파이더 원래 원문이 이건 거죠.
1: 시다.
0: 참고로 여기서 시입니다 아니에요. 그입니다 시지만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러 대신에 더로서 문장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 짜이 날 어디를 강조한 거죠. 일단 문장 구조부터 볼게요. 이 사진 저자오편 괜찮아요. 근데 양사 짱을 집어넣어서
1: 저장照片
0: 어디에서
1: 在哪儿?
0: 찍었다니까 파일러 생각하신 분들 물론 뭐 일리 있지만 장소 강조 때문에 더를 써야 됩니다.
1: 파이더
0: 그렇죠. 겉이 아니라 완료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의 특징은 무조건 완료형에만 쓸 수 있다는 것도 이따가 강조해 드릴게요. 지난달에 공원에서 찍었어.
1: 上个月在公园拍的
0: 그러니까 위에 지금 한자나 병원 가리시고요. 지난달에 공원에서 찍었다니까 샹거 위에 짜이 공위엔 파일러 러를 써도 알아듣지만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이 없다는 거죠.
1: 음흠.
0: 특히 강조 구문으로 물어봤으면 강조 구문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시 써볼게요.
1: 시 샹거위에 짜이 공위엔 파이더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주어는 뭐 워가 되겠죠. 워 시 샹거위에 이렇게 가는 거죠. 너 찍은 정도가 너무 좋다.
1: 你拍的太好了.
0: 이거 동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무슨 보어죠? 정도 보어입니다. 동사 뒤에 더 그렇죠. 你拍的太好了. 수러가 파이고요. 더는 조사예요. 연결 조사. 太好了가 정도 보어 되는 겁니다. 타이 뒤에 러 보이시죠? 고마워.
1: 谢谢.
0: 나도 꽤 좋아해 이 사진.
1: 我也挺喜欢这张的.
0: 삼성이 무려 4개예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삼성이 4개일 땐 보통 짝을 맞춰요. 앞에가 2성, 그 다음 반삼성, 또 2성, 반삼성. 들어볼까요?
1: 我也挺喜欢这张的.
0: 我也挺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강조구문 어려워하지 마세요. 계속하겠습니다.
2: 这张照片在哪儿拍的?
3: 上个月在公园拍的。
2: 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这张照片在哪儿拍的？上个月在公园拍的。你拍的太好了。谢谢，我也挺喜欢这张的。
0: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짱 언급해드렸죠? 평평한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책상, 침대 등을 쓸 때도 쓰입니다. 끄만 쓰지 마시고요. 여기 흰 종이가 한 장 있다.
1: 这里有一张白纸.
0: 흰 종이.
1: 白纸.
0: 종이 지자죠? 纸 앞에 흰 백자가 붙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장이죠. 나 차표 두 장 샀다.
1: 我买了两张车票.
0: 그렇죠. 중국인 그 누구도 량거 车票라고 안 합니다. 량장. 우리도 표 두 개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것도 우리 한국과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 다음이 좀 어렵죠. 책상도 이 장을 쓰는 겁니다.
1: 那张桌子很旧.
0: 별표 2천만 개.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쩌오. 쩌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그 바로와 똑같은 발음이죠. 하지만 이건 낡았다예요.
1: 是的.
0: 네. 아이고 핸드폰 너무 낡았다. 쇼지 타이 찌어올라 이렇게 쓰는 거죠. 윗상자 한번 읽어볼까요?
1: 상.
0: last.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너무 좋았어.
1: 上个星期天气很好.
0: 네. 上个星期가 지난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1: 下个星期.
0: 그렇죠. 그는 지난 학기에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1: 他上个学期学习很努力.
0: 지난 학기.
1: 上个学期.
0: 그럼 여러분 이번 학기는요? 하나, 둘, 셋.
1: 这个学期.
0: 라고 하면 되겠네요. 努力, 열심히 하다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요. 노력이라는명사도쓰이지만헌뒤에는명사가올수없죠알아서판단을하셔야죠여기선형용사수로로쓰입니다헌努力

0: 관리 기억하시고요. 83페이지 올 것이 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더 강조구문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사실 3월호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3월호에 이 시더 강조구문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1: 음흠.
0: 그리고 외국어를 배울 때는 무릇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습득하겠다. 이걸 써먹겠다.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대성공.
1: 음흠.
0: 맞습니다. 시간을 강조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조용법은 완료형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1: 네, 一定是已经发生的.
0: 이미 발생한 일. 뭐 현재나 미래에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현재나 미래형에 더가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것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요. 난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
1: 我是昨天到北京的.
0: 너의 위치는 쉬워요. 무조건 맨 뒤니까. 이 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주어 뒤에 쓰면 됩니다, 여러분. 주어 뒤에. 그리고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 빼고 해볼까요?
1: 我昨天到北京的.
0: 이렇게 발음하시면 어제 왔다라는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장소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난 거야.
1: 我们是在学校见面的.
0: 얼핏 딱 보기에는 누가 봐도 우리는 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흠. 절대 그 동사 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我们在学校见面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더 강조 구문은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시장 방대목 시장 시장 방대목 시간 장소 음흠. 방식 대상 목적에만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교통 방식을 말해봐. 너 지금 뭐 타고 온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걸어온 거야? 비행기 타고 온 거야?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방식을 강조하는 거죠.
1: 是坐飞机来的.
0: 시 빼고 갈게요.
1: 坐飞机来的.
0: 주어 써볼게요.
1: 他是坐飞机来的.
0: 그렇죠. 시 빼고 그냥 타坐飞机来的도 괜찮습니다. 어렵죠? 전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동생을 위해 옷을 산 거야. 갑니다.
1: 我是为妹妹买衣服的.
0: 여기서 为는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네, 여동생을 위해 산 거다. 시더 딱 가운데 있으니까 여동생을 위해서 산 것이구나. 바로 대상을 강조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1: 음흠.
0: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보시고 아 하면 성공입니다. 계속 반복해드리고 또 제가 시더 강조구문 준비해 오겠습니다. 84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나 봤다 한 장의 매우 유명한 그림.
1: 我看了一张很有名的画.
0: 그림을 중국어로
1: 화.
0: 그러니까 그림 하나.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숫자가 먼저 오잖아요. 이장화예요. 유명한 그림은 한 장 그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장 요밍더화 이런 식으로요. 네. 지난 주말에 너 뭐 했어?
1: 上个周末你做什么了?上个周末
0: 네 뒤에 올 수 있습니다.
1: 你上个周末做什么了?
0: 그렇죠. 내 친구는 작년에 대학 졸업했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1: 시간. 시간.
0: 그렇죠. 시간을 강조한 거죠. 취인에는 강조한 겁니다. 주어 뒤에 시 쓰는 거 보이시죠?
1: 我朋友是去年大学毕业的.
0: 시 빼면 됩니까, 선생님?
1: 可以的.
0: 전혀 문제 없죠. 내 친구는 입니다 할 때 그 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我朋友去年大学毕业的. 너는 생략 불가입니다. 우리는 딴 거 타고 간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갔어.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
1: 对,
0: 방식.
1: 方式.
0: 그렇죠. 갑니다.
1: 我们是坐地铁去书店的.
0: 지금 어떤 분들은 탄성을 내질렀어요. 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요. 이 가방은 아, 딴 데서 디자인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디자인한 거야.
1: 这个包 是在法国设计的.
0: 프랑스.
1: 法国.
0: 따라하고 계시죠? 설계하다라지만 이게 디자인하다로 많이 외웁니다.
1: 设计.
0: 设计. 설계도 좋지만 디자인하다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设计师라고도 하잖아요.
1: 是的.

0: 쉬할 때 쉬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지, 쉬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张照片在哪儿拍的?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송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기니다.
1: 지난 시간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건 대체 뭐야? 너무 어려워.
3: 很难的那个强调句.
1: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고.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드릴 겁니다. 완료형에만 쓸 수 있다. 강조구문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타고 온 게 아니라 교통 방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점에 간 거야. 하나, 둘, 셋.
3: 我们是坐地铁去书店的.
1: 여기서 생략 가능한 게 뭐죠? 하나, 둘, 셋.
3: 是.
1: 안 써도 됩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是더 다 써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3: 这张照片是在哪儿拍的?
1: 是 빼고 갈게요.
3: 这张照片在哪儿拍的?
1: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아, 난 또 너 화난 줄 알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3: 我还以为你生气了呢.
1: 미리 말씀드릴게요. 10강보다 더 쉽습니다. 오, 그러니까 진도 나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 네,
1: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어부터 재밌게 살펴볼게요. 오만 이치 라이 카인샤. 여러분께 약간 보너스를 드리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좀 여백의 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횡하죠. 고생했으니.
3: 오, 이제 여백의 미. 어,
1: 훌륭해. 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네, 제가 생각 없어 보이지만 자, 어제.
3: 昨天.
1: 오늘 정도는 이제 말씀하셔야죠. 하나, 둘, 셋.
3: 今天.
1: 다 같이 하고 계시죠? 내일은요. 하나, 둘, 셋.
3: 明天.
1: 明天 아니고 이성 낮게 출발. 昨天, 明天. 또 나왔습니다. 왜, 어째서?
3: 怎么?
1: 집에 가다.
3: 回家?
1: 할 때 그 回 글자가 회신할 때 회자로 쓰입니다, 여러분.
3: 没错.
1: 왜 답장을 안 보내? 오늘 그거 배우나 봐요. 어, 근데 여러분 중국어에서는요. 우리는 사실 그 대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노란색.
3: 我知道了.
1: 까, 까 예, 있잖아요.
3: 네?
1: 왜 그걸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많이 안 해요. 중국어는 어때요, 선생님? 문자 합니까?
3: 아, 好像现在也不了我们有个绿色的
1: 네. 아, 초록색 많이 하죠.
3: 네.
1: 그 위 그거 있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한국의 까처럼 맞아요.
3: 네.
1: 중국도 그걸 많이 씁니다.
3: 음흠.
1: 물론 문자 메시지를 안 쓴다고 해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니까.
3: 是的.
1: 왜 문자 안 보내? 이것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3: 手机.
1: 한번 더.
3: 手机.
1: 이 手机 안에 있는 문자 메시지 짧은 편지입니다. 위에 보시죠.
3: 消息.
1: 네, 消息. 消息.

0: 있고 그 밑에 짧은 편지
1: 短信.
0: 短信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문자 메시지고요. 이 샤오시가 원래 소식이잖아요. 근데 요새 중국에서 이제 하이메이 샤오시 하면은 왜 그 초록색 답장이 없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0: 상의성 아아 들려야 되고요. 이외에 필기 준비하세요. 뒤에 반드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난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我以为中国人.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我以为你是中国人.
0: 기초가 안 돼 있으면 你是中国人 이것만 잘 들리니까 넌 중국 사람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我以为니까 나는 뭔뭔인 줄 알았다. 아, 난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1: 맞죠.
0: 주어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자매품으로 이외 앞에 정말 많이 쓰는 추임새 부사가 있습니다.
1: 하이.
0: 그렇죠. 이게 한국어로 이거예요. 아, 난 또 네가 난 또 할 때 또 해요.
1: 시다.
0: 네, 정말 많이 쓰죠.
1: 我还以为你是中国人.
0: 난 또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지. 최고의 극찬이죠, 정말. 그렇죠.
1: 진짜 선생님의 한유 听了以后, 와. 我还以为你是中国人.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겸손하게, 겸손한 게 아니고 너무 또 저를 띄워 주셨으니까 꾸어장 꾸어장 과찬이십니다.
1: 네.
0: 꾸어장 보통 두 번 씁니다. 꾸어장 꾸어장 검색해 보세요. GUO JIANG입니다. 꾸어장. 그래요. 자, 화나다.
1: 생气.
0: 이게 이제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생기니까 어, 생기 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화났답니다. 생气. 화내지 마.
1: 别生气.
0: 오해하다.
1: 误会.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이가 아니라
1: 회.
0: 우회. 너 오해했어 지금. 네, 우회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1: 别误会.
0: 오해하지 마.
1: 这是误会.
0: 이건 오해야. 좋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본문 보지 않고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면 이치라이 티인샤.
2: 第11课. 我还以为你生气了呢.
3: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2: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
3: 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
0: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우리 긴장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한 단어씩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너.
1: 你.
0: 너 어제.
1: 你昨天.
0: 너 어제 어째서.
1: 你昨天怎么?
0: 메시지에 답을 안 했다. 지금 샤오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문자가 아니라 그 SNS입니다. SNS 답장 안 했니?
1: 没回我消息.
0: 아, 没回我消息. 그러니까 我라는 말을 집어넣네요. 내 SNS.
1: 是的.
0: 내 깨톡에 왜 답장 안 했니?
1: 음흠.
0: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你昨天 怎么没回我消息?
0: 진짜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短信 넣어서 해볼게요.
1: 你昨天怎么没回我短信?
0: 그래요. 다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샤오시. 여기선 정말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굿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有一个好消息 할 때 샤오시가 아닌 거죠.
1: 不是这个消息.
0: 맞아요. 같은 한자 같은 병음이지만.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1: 我手机没电了.
0: 여러분, 没电了가 있으면요 없었다가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없어졌다예요. 배터리가 있었다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我手机,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셔우라고 생각하시고 我手机,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 들어볼게요.
1: 我手机没电了.手机
0: 쇼지 기억하세요. 쇼 올라간 순간 틀립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난 또 네가 화난 줄 알았지.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난 또 뭐뭐인 줄 알았지. 하이웨이 보이시죠? 하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씁니다. 여기선 갑니다.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선생님,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하이 이웨이 뒤에 맨 뒤에 이거 많이 붙죠? 너.
1: 시다.
0: 네, 무조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붙어요. 한번 해볼까요? 난 또 네가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시.

0: 시작.
1: 我还以为你在家呢.
0: 선생님께서는 너를 쓰세요? 아니면 안 쓰세요?
1: 我常用的.
0: 아, 자주 쓰신다고 하시네요.
1: 比如说啊我还以为你是女的呢.
0: 아, 난 또 네가 여잔 줄 알았잖아.
1: 그러니까 어떤데 이름만 보면 还以为是男的呢结果是女的.
0: 아, 이름만 보고 아, 난 또 남자인 줄 알았네 라고 할 때 가벼운 말투로 이 너를 쓰는 겁니다.
1: 是的.
0: 네, 필수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중국인 따라가야죠. 아니야.
1: 没有.
0: 그러니까 없다란 말도 있지만 아닙니다란 말도 있습니다. 밥 먹었나요?
1: 没有.
0: 너나 좋아하냐?
1: 没有.
0: 이렇게 말이죠. 너 오해했어.
1: 你误会了.
0: 후이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你误会了. 误会了라고 예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눈 감고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3: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2: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
3: 你误会了.
0: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거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아시겠지만 빠른 버전 한번 느린 버전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 오해했다는 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발음하시니까 지금
1: 是的.
0: 여러분께 한 글자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니 우회라고 하신 거지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1: 진짜.
0: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발음으로 연습하는 게 더 중국스럽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닦으려면 한 글자씩 하는 것도 좋고요. 어퍼 포인트 90페이지 집에 가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집에 가다.
1: 回家.
0: 오늘 이 回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메시지에 답장하다, 회신하다 할 때 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지금 얼른 선생님 메일에 답장해. 그렇죠. 메일 답장할 때도 이 회를 씁니다.
1: 你现在快回老师邮件.
0: 邮件은 원래 우편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통용이
1: 되다. 电子邮件.
0: 네. 원래 이제 정확한 이메일 명칭은 电子邮件, 전자 우편인데 이제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죠. 그냥 邮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오빠가 오후에 내 메시지에 답장을 했다.
1: 哥哥下午回了我信息.
0: 오, 신시. 이 신시는 원래 정보란 뜻이에요. 네, 정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정보에 응답했다라고 할 때 이 회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还有我们常用回信.
0: 아, 이거는 회신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예요.
1: 没错.
0: 네, 회신. 자주 쓴다는 거죠. 그럼 아직 회신을 안 했어. 하이메이 써서 한번 해볼까요?
1: 하이메이회신.
0: 그렇죠. 회신도 따로 부수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 땡땡일러 없었다가 아니라 상태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어.
1: 我们已经没机会了.
0: 역시 UI 사이에 넣어서 지회, 没机会了. 역시 메이요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메이요 땡땡러보다 메이 땡땡러를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是的.
0: 나 이제 돈 없어. 메이요 钱도 맞지만
1: 我现在没钱了.
0: 그렇죠. 이성경성. 아하 잘하셔야 돼요. 钱了. 我现在没钱了. 이런 식으로 상점 중국어로 아십니까?
1: 商店.
0: 상점 안에 사람이 없어졌어. 이게 직역이네요.
1: 商店里没人了。한번
0: 더.
1: 商店里没人了.
0: 그렇죠.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난 또 뭐뭐인 줄 알았네. 하이와 이웨이 함께 써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나이 카이샤. 난 또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닌 거죠.
1: 我还以为 今天是星期六呢.
0: IU 사이에 오 넣어서 류 하지 마시고 싱칠려 요거 기억하시고요. 맨 뒤에 너까지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도 청취자로 빙의가 될 테니까

0: 먼저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따라해 볼게요.
1: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0: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이렇게 우린 또 그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이런 호흡이 아니라 야, 우린 또 그 사람이 또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죠.
1: 我们还以为他是老板呢.
0: 사장님을 중국어로
1: 老板.
0: 그렇죠. 걘 또 내가 매운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
1: 他还以为我不喜欢吃辣的呢.
0: 맵다는 중국어로
1: 辣.
0: 매운 것은
1: 辣的.
0: 그렇죠. 지금 모든 문장에 하이이웨이 땡땡 너 있죠? 난 또 비 오는 줄 알았네.
1: 我还以为下雨了呢.
0: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죠 지금.
1: 네, 没下雨.
0: 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웨이 두 단어지만 한 단어처럼 외워주는 센스. 9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여동생은 내 전화에 아직 회신을 안 했어. 바쁜가 보죠. 하나, 둘, 셋.
1: 妹妹. 还没回我的电话.
0: 내 전화, 我的电话, 나의 전화, 그렇죠? 회신을 안 했다, 没回. 선생님 여기서 没有 써도 되죠? 没有回.
1: 可以的.
0: 굳이 근데 요를 쓸 필요가 없죠. 还没로 끝나면 됩니다. 방 안에 이제 사람이 없어.
1: 房间里没人了.
0: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없어졌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또 내일이 시험인 줄 알았어.
1: 我还以为明天考试呢.
0: 考试, 명사로 쓰이면 시험, 동사로 쓰이면 시험보다. 난 네가 중국에 간 줄 알았어.
1: 我以为你去中国了.
0: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이를 빼봤습니다. 하이를 꼭 쓰는 건 아니에요.
1: 네. 맞죠.
0: 我以为, 삼성, 삼성, 我 올라가야죠. 我以为你去中国了. 이렇게. 아, 근데 이성 경성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 삼성 경성이 나이 나이 워먼 이 성조잖아요. 그래서 중궐러 궐러 중궐러 해도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정확한 발음 중궐러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이성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중궐러 이렇게 복사하다 중국어로 아십니까? 두 글자 복사하다.
1: 复印.
0: 휴대전화 쇼지 할 때 지가 바로 기계를 뜻해요. 그래서 복사기를 중국어로
1: 复印机.
0: 아,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1: 复印机里没纸了.
0: 제가 이 문장 가져온 이유는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아니라는 뜻 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린 거의 안 써요. 잘 보세요, 선생님. 냉장고에 수박 좀 꺼내와. 냉장고에 수박 이러잖아요. 중국은 냉장고 안이란 말을 꼭 쓰잖아요. 네, 교실에 사람이 없네. 우린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교실 안 이렇게 말 쓰잖아요.
1: 因为我们要强调是场所. 리 붙여야지 장소 될 수 있어요.
0: 아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是的.
0: 초급자분들이 많이 빼먹는 게 바로 이 리예요.
1: 네.
0: 어유, 보세요.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여러분 중작해 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일리를 못 떠올려요. 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복사기 안에 종이가 없어졌어. 이게 직역이죠?
1: 复印机里没纸了.
0: 그렇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 따지기 항상 드리는 말씀 무조건 무조건 다 맞기 잊지 마세요. 중국은 가다 취 회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집에 간다. 중국은 취자가 아니라
1: 회자.
0: 잊지 마시고요. 94페이지 보시면서 재미있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

0: 제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5: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6: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5: 복습만이
4: 살 길이다.
5: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종이가 떨어졌다는 게 진짜 떨어진 게 아니라 없어졌다.
4: 是没了.
5: 네, 하나, 둘, 셋.
4: 复印机里没纸了.
5: 강조해드렸었죠? 복사기 안, 확실히 이 리를 쓴다는 거. 냉장고 안, 이렇게 안을 우리가 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난 또 네가 화난 줄 알았잖아.
4: 我还以为你生气了呢.
5: 난 또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4: 我还以为你喜欢我呢.
5: 그렇죠. 하이웨이 땡땡 너. 주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들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너 안색이 좋아 보여.
4: 今天你气色不错啊.를
5: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안색, 기색, 혈색, 와, 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안색, 기색, 혈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네, 들어볼게요.
4: 치서.
5: 치서. 한 번 더.
4: 치서.
5: 서 아니고 스도 아니고 스어예요. 안색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리엔서 생각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쓸 수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좀 있죠?
4: 是的.
5: 이 차이점은 여러분 100페이지 넘기셔서 10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중국어 꼭 보시면서 리엔서와 치이서 차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아.
4: 不错.
5: 당연히 같은 말로 很好 호환할 수 있습니다. 不错 좀 많이 사용하세요. 정말 많이 씁니다. 天气 不错 날씨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4: 因为
5: 우리는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선생님. 음흠. 중국은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도 because로 시작하잖아요.
4: 네, 放在前面. 네,
5: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이야.
4: 因为我喜欢你.
5: 이거 외우세요. 因为我喜欢你. 이거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因为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 한 글자로 UI 사이에 에 넣어서
4: 睡.
5: 쉬이 쉬이 하지 마시고 쉐이 두 글자로
4: 睡觉.
5: 그렇죠, 睡觉. 굉장히 무지무지
4: 특별.
5: 네, 물론 특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매우 무지라고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非常好 같은 말로
4: 特别好.
5: 그럼 항상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특별합니다라고 쓰일 때는 非常 뒤쪽에 있어야 돼요. 무지 특별하네요.
4: 非常特别.
5: 그렇죠. 일찍
4: 早.
5: 혹시 기억나세요? 복습이에요. 일찍 좀 와. 하나, 둘, 셋.
4: 早点来.
5: 그렇죠. 선생님, 일찍 좀 와서 그럼 早点来에서 DR 빼고 早来 돼요 안 돼요? 알아듣죠?
4: 能听도.
5: 오늘 말 만나지가 않아요.
4: 是的.
5: 네, 일찍 좀 할 때 좀을 꼭 쓰래요.
4: 그 DR 빼면 네. 이상해요.
5: 어색하구나, 그죠?
4: 是的.
5: 그래요, 早点 함께 오세요. 얼하 빼고 早点 다 됩니다. 어쩐지.
4: 난怪.
5: 단독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무조건 주어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너 어쩐지 귀엽더라. 우리는 너가 먼저.

0: 나오죠. 너 어쩐지 귀엽더라.
1: 난怪你很可爱.
0: 이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怪. 보기에는
1: 看着.
0: 원래 저는 무슨 뜻이죠? 모모한 채로. 지속형이에요.
1: 맞죠.
0: 저희가 지금 앉아서 진행하거든요. 앉아서 말한다.
1: 坐着说.
0: 坐着说. 그럼 이건 뭐예요? 본체로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완전 의역인 거죠. 이 칸저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본문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보시고요. 이렇게.
1: 这么.
0: 이렇게 예쁜데.
1: 这么漂亮.
0: 이렇게 쓰입니다. 정신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1: 精神.
0: 그럼 이따를 집어넣어서 요 징션, 정신이 있네.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죠?
1: 활기차다?
0: 활기차다, 생기 있다. 그래서 매요 징션, 중에서 매 징션 하면은 기운이
1: 없다. 看起来很累,很疲劳的样子.
0: 그렇죠. 정신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 징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선생님 여기 왜 DR이 없어요? 이건 네 글자 고정 격식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시작.
1: 早睡早起.
0: 똑같죠 우리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기상할 때 기자를 쓰죠.
1: 네. 선생님. 早睡早起吗?
0: 저는 晚睡早起예요.
1: 와, 你是最可怜的.
0: 1시쯤에 자서 한 6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1: 那有的人是晚睡晚起.
0: 지금 저희가 발음해드린 완은 WAN 삼성입니다. 저녁, 완샹할 때 완을 단독으로 쓰면 늦다 이런 뜻이에요. 네, 뭐뭐에 대해서 원래는 맞아요. 돼. 이건데 전치사로 쓰이면 문장에 들어가면 A 또이 B, A가 B에 대해서예요. 보여드릴까요? 내가 너에 대해서
1: 我对你
0: 그렇게 하고 마침표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어떤 말들이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0: 내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1: 我对中国文化
0: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맞아요가 아닙니다. 신체란 글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몸 좀 어때? 건강 괜찮니라고 할 때 쓰입니다.
1: 身体
0: 건강 좀 어때?
1: 身体怎么样?
0: 그렇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十二课，今天你气色不错啊！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早睡早起对身体很好。今天你气色不错啊！
3: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早睡早起对身体很好。
0: 오늘 너 안색이 무지 좋아 보인다.
1: 今天你气色不错啊.
0: 일상생활에서 今天你脸色,你脸色 해도 괜찮아요?
1: 还可以,但是气色更正确.
0: 그렇죠. 선생님 표정을 정말 보이는 라디오라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脸色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는 들어. 근데 조금 그게 다 102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서, 기색이라는 좀 우리에겐 낯선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나 어제 자는 정도가 무지 일찍이야. 또 나왔습니다. 정도 보어.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반복 계속 해드릴게요. 인웨이부터 볼게요.
1: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0: 여기서 그럼 정도 보어가 뭐예요? 하나, 둘, 셋. 特别早가 정도 보어입니다. 的는 정도 보어 아니에요. 조사죠. 그냥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자는 정도가 무지 일찍이었다. 어쩐지 보기에 정말 생기 넘치더라.
1: 난怪看着这么有精神.
0: 그러니까 지금 看着는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본체로인데 완전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라고 할 때 이 看着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말이지 너 지금 我看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 是的.
0: 정말 쉽지 않지만.

0: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초급 때 이 단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쩐지 내가 지금 보니까 라고 할 때 이 칸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본체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저머요 징션하면 이렇게 생기 넘친다. 정신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 문장 너무 중요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난괄 칸저 저머요 징션.
0: 와, 이렇게 만약에 밖에서 중국인에게 말했다면 초급이 아니죠. 최고급 중국어 될 것 같습니다.
1: 맞죠.
0: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아.
1: 早睡早起 对身体很好.
0: 혹시 기억나십니까? A 또 AB 블라블라. A가 B에 대해서. 맞아요.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또 약간 안 맞을 수 있죠. 요거 필기 준비하세요. A 또 AB 很好. A가 B에 좋다. 엄청 많이 쓰죠.
1: 没错, 经常用.
0: 사람끼리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줘.
1: 老师对我很好.
0: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모에 대해서란 말도 있지만 몸모에, 몸에 되게 좋아라고 할 때 그 애의 뜻이 바로 이 또입니다. 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한 번 더.
1: 早睡早起.
0: 우리 몇 글자죠? 일찍 일어나. 뭐 열 글자 넘어요. 중국은 네 글자. 早睡早起. 예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가장 오늘 중요하고 어렵고 재밌는 문장은 바로 세 번째 난과의 칸저 저머요 징션.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요?
1: 我觉得早睡早起对身体很好也很重要.
0: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 두 문장 암기하시는 거 어떨까요?
1: 可以啊.
0: 너무 좋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라이팅이샤.
2: 今天你气色不错啊.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早睡早起对身体很好。今天你气色不错啊。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难怪看着这么有精神。 早睡早起对身体很好.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치서. 자, 102쪽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너 안색이 매우 좋다.
1: 你气色很好.
0: 치스어예요. 치色很好 혹은 오늘 배운 부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1: 看起来.
0: 그래서 이 看起来가 방금 본문에서 비슷하게 쓰인 게 看着. 네, 같이 쓰이죠, 선생님?
1: 可以的.
0: 네, 그러니까 지금 看起来 대신에 看着 쓰면 어때요, 선생님, 이 문장?
1: 老师看着气色不错. 可以的.
0: 너무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번엔 看起来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老师看起来气色不错.
0: 그렇죠, 气色不错. 밑에는 不错, 위에는 很好. 모두 다 좋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있다란 직역이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활력이 넘치고 생기 있다. 무조건 좋은 뜻입니다. 친구는 아주 그냥 활기 넘쳐.
1: 朋友很有精神.
0: 여동생이 요즘 기운이 없어. 생기가 없네.
1: 妹妹最近没精神.
0: 그렇죠. 没有精神 줄여서 没精神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还有有精神没精神.
0: 네.
1: 我们常常用来形容老年人.
0: 아, 老年.
1: 老年人.
0: 老年人. 네, 노년, 우리 노인분들께도 쓸 수 있다.
1: 我们常说爷爷看起来有精神.
0: 할아버지가 엄청 생기 있어 보여. 기운이 넘쳐 보인다. 그렇죠.
1: 经常这样说.
0: 그러니까 이거를 기운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알아들은 그 老年人, 노년의 사람이 직역이고 의역하면 노인분들.
1: 对.
0: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께서 지금 노인을 보통 우리가 라오런이라고 하거든요.
1: 아하.
0: 약간 존중의 의미를 더 담아서 라오니엔을 하신 것 같아요.
1: 맞죠,
0: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이런 고급 중국어예요, 사실. 네, 정말. 또 다, 더, 아니, 더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라오니엔을 잘 안 써요. 라오런이죠.
1: 아하. 네,
0: 우리가 말할 때는. 네, 이렇게 뭔가 정식적인 자리에서는 라오니엔 아주 멋진 중국어 해주셨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A 또 AB 很好 살펴볼게요. 한번 같이 来看一下. 엄마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1: 마마.

0: 아,对我很好.
1: 그렇죠. 또이가 뭐뭐에 대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또이 앞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A가 B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나한테 너무 못해줘.
0: 老师对我不好.
1: 그렇죠. 운동은 몸에 좋아.
0: 运动对身体挺好.
1: 挺 맨 뒤에 어떤 거 쓸 수 있죠?
0: 的.
1: 挺好的. 그렇죠. 담배는 몸에 안 좋아.
0: 抽烟对身体不好.
1: 정확히 더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抽烟 할 때 抽가 피다고요. 烟이 담배예요. 네. 처우 안 쓰고 그냥 烟对身体不好도 괜찮죠?
0: 可以的.
1: 네, 흡연하다. 우리가 처우, 초우, 초우하지 마시고 오유는 어우 발음이에요. 처우, 처우엔. 그리고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이 YAN을 딱 보시면 얀 떠올라요. 얀 아니죠. Y를 항상 마음속으로 I로 바꾸세요. IAN, EN이잖아요.
0: 얀.
1: 얀, 네. 정확한 발음은 yen 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yen 이렇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엔 몸에 안 좋죠? 처엔 또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또이 신티 부하오. 예쁘게 발음하는 그날까지 초급 중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같이 진입 생화 연습.
1: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 준다.
0: 他对每个人都很好.
1: 모든 사람을
0: 每个人
1: 매 사람 이게 직역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每个人. 그래서 이 每个人은 장문 쓸 때도 엄청 도입부에 많이 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 이렇게 할 때도 이 每个人으로 시작을 하죠.
0: 每个人都有喜欢的颜色.
1: 이렇게 말이죠. 오. 모든 사람은 다 취미가 있어. 취미 중국어로
0: 아이하오.
1: 매거렌도요 아이하오. 이렇게 말이죠. 그래요. 술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나요?
0: 허酒对身体不好吗?
1: 허어예요. 그리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허酒. 다시 들어볼게요. 이 문장.
0: 허酒对身体不好吗? 不好吗?
1: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是, 더 센 거. 당연不好. 당연히 안 좋죠. 당연不好.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생기가 넘쳐요.
0: 孩子们都很有精神.
1: 아이들 모두 할 때 모두가 떠옵니다. 오유, 어우 발음입니다. 또 하지 마시고 떠. 都很有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很有精神.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요 精神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누나의 안색이 정말 좋네요.
0: 今天姐姐的气色很不错.
1: 气色很不错.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不错 앞에 很 쓸 수 있습니다. 很不错. 真不错. 非常不错 이렇게 말이죠.
0: 没错.
1: 네, 더 좋은 거죠 이게 완전.
0: 是的.
1: 과일을 중국어로
0: 水果.
1: 역시 UI 사이에 에 넣어서 슈이가 아니라 쉐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水果. 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0: 水果对身体很好.
1: 水果 뚜이가 아니라 对身体很好. 선생님 이 문장 저희가 따라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0: 水果对身体很好.
1: 身体 올리지 마시고 여기선 반삼성입니다. 身体很好.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역시 반삼성. 很好 하는 것보단 很好 딱 끊어주는 이런 예쁜 중국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 꼭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今天你气色不错啊。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규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게임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게임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8월에서 9월로 달이 바뀌면서 계절에도 변화가 생겼죠. 초가을로 접어든 이 즈음에 가을 노래로 올여름에 지친 마음을 달래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의 타이틀은 가을의 발라드고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가을 노래 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플레이리스트와 같은 제목의 노래네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스의 발라다 데 오토뇨, 가을의 발라드로 토요일에 세계음악게임 출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주앙 마누엘 세라세 1969년 노래 발라다 데 오토뇨, 가을의 발라드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가을 노래 고르다 보니까요, 멜랑콜리한 샹송이 가장 많은데요. 레페이오 모크트 고엽, 느무키트빠, 날 떠나지 마세요, 아베클르땅, 시간과 함께, 이런 대표적인 가을 노래는 아마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더 가벼운 가을 샹송 네 곡을 이어보겠습니다.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솔리튜드, 나의 고독, 이브 디뚜에의 멜랑콜리, 프랑수아 자르디의 마 제네스 플루깡, 내 청춘이 떠나가네, 그리고 바르바라의 비에르, 네 곡 이어드립니다.

가을 샹송 네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고독은 나의 친구라면서 고독과 함께하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죠.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솔리투드

1. 나의 고독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이었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고독,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는 쓸쓸한 감정을 담담하고 부드럽게 표현한 노래, 이비디테의 멜랑콜리 두 번째 노래였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세월이 흘러 가버리는 청춘에 대한 아쉬움과 쓸쓸한 감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현한 노래였죠. 프랑스와 자르디의 마조네스 브루깡, 내 청춘이 떠나가네. 마지막 샹송은 바르바라 특유의 읊조리는 듯한 보컬과 절제된 피아노 반주, 그리고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 명곡이었는데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연인 피에르를 기다리는 여자, 그가 돌아와서 안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적인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르바라의 피에르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이탈리아 깐소네입니다. 배우이기도 한 가수 또스카가 부르는 디뷰, 좀 더.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아름다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모니카 벨루치 주연의 이탈리아 영화 매뉴얼 오브 러브 OST로 사용된 싱어송라이터 엘리자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에푸레 센티레, 운 센소 디테, 그래도 느껴요 당신이 있음을.

이탈리아 깐소네의 두 곡이었습니다. 토스카가 노래한 Deep You, 좀 더. 이어진 곡 엘리자의 에프레 센티레, 운 센소 디 때. 그래도 느껴요, 당신이 있음을 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계속해서 이탈리아 노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싱어송라이터를 칸타우토레라고 하죠. 이탈리아 대표적인 칸타우토레이자 드라마틱한 창법으로 사랑받는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1975년 노래입니다. 사바토 포메리쥬, 토요일 오후.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이탈리아의 노장 프로그레시브 아트락 밴드 뉴트롤즈의 2007년 곡 So Che Ci Sei, 네가 거기 있는 걸 난 알아. 영어 히트곡 Dance with the Rain의 이탈리아 버전 이어드립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사바토 포메리초, 토요일 오후. 여진곡 그룹 뉴트롤즈의 연주한 노래 소케치세이, 네가 거기 있는 걸난 알아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브라질 노래입니다. 안토니오 칼로스 줄빔 작곡의 에우세키 보자마르, 널 사랑하게 될걸난 알아. 이 노래의 작사가이기도 한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그리고 보컬리스트 마리아 크레우자, 여기에 기타를 연주한 또끼뉴까지 세 사람의 조합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바덴 포엘이 작곡하고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가 작사한 명곡 삼바 앵프라루디오, 삼바 전주곡입니다. 이 곡을 프랑스의 영화감독 겸 가수 아네스 자위와 브라질 가수 마리아 베타냐의 듀엣으로 전해드립니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 마리아 크레우자, 또키뉴가 함께한 에우세키 보자말, 널 사랑하게 될 걸 난 알아 였고요. 이어진 곡은 아네스 자오이와 마리아 베타니아의 듀엣으로 들으신 삼바 앵프렐루디오, 삼바 전주곡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절절한 피아노 연주와 어우러진 애절한 노래입니다. 멕시코 가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와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가 함께한 노래 Después de ti, ¿qué? 너 다음엔 무엇이 들려드립니다.

크리스티안의 노래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Después de ti, ¿qué? 너 다음엔 무엇이였습니다. 세계음악게임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음악의 키워드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게임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첫 시간을 마무리할 노래, 노르웨이의 재즈팝 가수 실라네가드의 Be Still My Heart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송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개편을 맞이해서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연재합니다. 세계 음악의 하위 장르, 스타일, 문화, 현상 등등을 살펴보는 코너 세계 음악의 키워드인데요. 부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에 수록된 단편의 제목으로 번역가 소설가 김현수의 번역을 차용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Hey, you little piss baby. You think you're so fucking cool, huh? You think you're so fucking tough? You talk a lot of big game for someone with such a small truck. Oh, look at those arms. Your arms look so big. 2019년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최다 회원을 보유한 세계 1위 오디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다소 이례적인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암묵적인 미션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름을 지어라 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언더그라운드 음악 시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인기가 급상승한 특정 곡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미국 듀오 100 잭스의 곡 Money Machine이 문제의 곡입니다. 이 곡의 기존 카테고리는 일렉트로닉 댄스인데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뭐 듣다시피 음악이 좀 많이 튀었습니다. 훗날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음악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거친 신트팝 멜로디, 오토튠을 써서 인공적이고 귀에 쏙 들어오는 보컬, 심심치 않게 끼어드는 욕설과 대조되는 귀여운 노래, 과도하게 키우거나 줄인 볼륨, 금속 건반악기처럼 들리게 변조한 타악기의 사운드, 1분 남짓한 짧은 길이 등등으로 요약되는데요. 이제 다시 스포티파이 직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죠. 데이터 분석팀과 에디팅팀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머니머신 이 곡 하나만이 아니죠. 맞아요. 영국의 에이지 쿠쿠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의 레코드 레이블 PC 뮤직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노래들이 수두룩해요. 틱톡의 젠지 세대들이 이런 음악에 꽤나 열광하더라고요. 일렉트로닉 막시멀리즘 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들의 과도한 실험성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면 참 좋겠는데요. 한참 후 한 직원이 말을 꺼냅니다. 제가 플랫폼 메타데이터에서 발견한 용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 자주는 아니고요. 그 가끔 쓰인 말이더라고요. 팝송인데 실험성이 과도한 경우에 하이퍼 팝 이렇게 분류했었나 봐요. 이 말 되살리는 건 어떨까요?

걸까요? 이후 스포티파이는 100잭스의 음악을 중심으로 이 유사한 방법론과 감성을 공유하는 음악인들을 모아 공식 플레이리스트를 정식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Let's ride. Let's ride. Let's ride. 도를 넘어선 흥분한 과장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 하이퍼는 2000년대 초반 팝과 만나면서 미학적 실천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팝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이며 청각적으로도 편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사운드를 표방한다면 하이퍼팝은 팝의 관습을 극한까지 과장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죠. 하이퍼팝의 기원에 앞서 언급한 영국 레이블이자 아티스트 집단 PC 뮤직이 있습니다. A.G. Cook, Sophie 같은 프로듀서들은 유로댄스, J-POP 멜로디 그리고 기존 팝 음악의 피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던 인터넷 하위 문화 나이트코어의 문법을 흡수하고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화를 풍자하는 내러티브를 더한 이 기괴한 전자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 독특한 언더그라운드 사운드는 이제 찰리 XCX 같은 메가스타들과 함께 주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인터넷에 흩어져 있던 괴짜들이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로 묶이며 오늘날 팝의 영토를 전위적으로 넓힌 혁신의 축이 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 키워드는 하이퍼팝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멀스멀 부상하기 시작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뭐 누군가의 귀에는 전위적인 음악 스타일이겠죠. 2010년 하이퍼팝의 설레가 된 곡 먼저 듣고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DJ 고 소피의 2013년 싱글 BIP 혹은 BIPP. 저도 이 곡을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대문자로 BIPP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티스트로 또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하이퍼팝 아티스트 가운데 한 곡도 소개했는데요. 하이퍼팝의 방법론을 한국어 가사 그리고 한국이라는 로컬리티의 정서로 녹여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에피의 막걸리 뱅어였습니다.

오는 9월 5일 푸에르토리코의 아주 특별한 대학교가 완공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탄생시킨 이 음악 장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며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교, 바로 Universidad del Pereo입니다. 이 음악 분야의 메가스타 위신이 참여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눈치채셨나요? 레게통 대학교입니다. 2000년 이후 이 글로벌 팝 음악의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자리 잡은 레게통이 결국 여기까지 온 셈인가요? 레게통, 이 단어가 처음 생겨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1990년대 중반에 푸에르토리코, 그 중에서도 빈민가와 언더그라운드 클럽가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자마이카의 댄스홀 리듬에 스페인어 랩을 얹은 음악이 유행했다죠. 참고로 댄스홀 리듬은 고전 레게의 느긋한 리듬을 드럼 머신, 신터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를 이용해서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빠르게 변형한 비트를 뜻합니다. 이 스타일은 당시에는 엘 언더그라운드 또는 카리브 해변의 흥겨운 리듬이라는 뜻의 리트모 플라예로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94년 푸에르토리코의 래퍼 데디 앵키가 랩을 하던 도중에 레게라는 단어에 스페인어 전미사인 톤을 붙여 레게톤이라고 말하면서 장르 이름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답니다. 그 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 초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해 이주한 자메이카 후손들이 1980년대 파나마에서 자메이카 레게 댄스홀에 스페인어를 얹은 스페인어 레게, 레게 엔 에스파뇨를 탄생시켰답니다. 이후 미국의 힙합 문화와 함께 푸에르토리코로 흘러들어가 융합되었고 현세기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팝이 된 결과가 바로 레게톤입니다.

레게톤을 들으며 레게를 바로 떠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레게톤이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레게의 비트가 약박의 강세를 주는 느긋한 싱코페이션이라면 레게톤은 강렬한 4분의 4박자 비트를 내세웁니다. 이를 특별히 댐보우 비트라고 하는데요. 레게보다 훨씬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춤추기 위한 비트로 자메이카 댄스홀에서 탄생한 기원 때문이죠. 언어적인 면에서 레게톤은 흑인 영어의 뿌리를 둔 자메이카의 토스팅 또는 미국 뉴욕 힙합의 랩과 달리 스페인어 라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봄바, 플레나 같은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음악 스타일 그리고 살사, 메렝게 같은 라틴 카리브 리듬을 디지털 샘플링과 결합시켜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유연한 육체성을 전면에 드러냅니다.

0: 사망월.
1: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카리브 지역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파나마의 스페인어 레게, 여기에 미국의 힙합 문화까지, 이 요소들이 푸에르토리코라는 용광로를 거쳐 완성된 후에 21세기 글로벌 팝의 가장 강력한 음악 스타일 중 하나가 된 레게톤 만나봤고요. 두 곡 듣고 왔죠. 두 아티스트 모두 이 레게톤의 개척자로 꼽히는 주요 인물들인데요. 데디 앵키의 두 프린시페, 너의 왕자 먼저 들었습니다. 피처링 자이언 앤 레녹스였습니다. 얼핏 듣기에 벌스 부분엔 랩이 막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근데 노래 보컬 멜로디가 후렴구에는 이렇게 또 풀어주고, 뭐 이런 좀 로맨틱 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2000년 초반부터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네요. 두 번째 곡은 실제로 레게톤에 대해서 이게 좀 마초적인 장르야 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성 아티스트로 또 레게톤의 초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아이비 퀸, 기에로 바일라라, 난 춤이나 추고 싶은 거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성 주도권, 그러니까 춤은 결국 뭐 플러스 알파다, 이런 공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결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하네요.

196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9살의 펀스겔, 그가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죠. 부페드시에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으로 우승한 순간 예예는 프랑스를 떠나 유럽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더 비틀즈를 위시한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 열풍을 프랑스 스타일의 팝송으로 수용한 대중음악 문화가 바로 예예였죠. 이 예예는 샹송 고전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어른 문화에 청소년 세대가 고한 당당하고 발칙한 세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몸과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또 있었으니 그들을 만나려면 1960년대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가야 합니다. 헤네라시옹 예예, 스페인의 예예 세대라 불리게 될 문화 현상의 주역들이죠.

전통이 막강한 가운데 스페인 역사에서 악명을 떨친 파시스트 독재자 프랑코가 만천하에 새를 떨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폭압적인 어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이웃나라 불량 청소년들의 노래와 패션과 태도에 물들자 이 망조가 든 것처럼 쯧쯧쯧 하고 혀를 찼다죠. 마드리드 청년들이 비틀즈를 따라 머리를 기르자 스페인 남성의 정체성인 힘이 사라졌다라면서 개탄하기까지 했답니다. 마드리드 처녀들이 프랑스 예의의 스타들처럼 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자 스페인 여성의 미덕인 순결함이 더럽혀졌다라면서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러나 1965년 스페인 영화 텔레비전 이야기 Historias de la Televisión에서 배우 콘차 벨라스코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La Chica Yeye, 예예 소녀라는 곡을 부른 순간 엄숙한 종교계도 정치계도 이들이 문화의 주역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스페인의 예예 세대에 Generación Yeye가 용어처럼 정착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교의 보수적인

지금 들으시는 곡은 196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스페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곡인 라라라입니다. 유럽 팝 역사에서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가 이 자국을 넘어 유럽 주류 무대에서 문화적 저력을 발휘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조 예예와 함께 청소년 팝 시장을 처음 연 사례가 된 것이죠. 헤네라시옹 예예는 196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수출되며 라틴 청년 문화에 누에바 올라, 즉 뉴웨이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주도하는 글로벌 팝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돌 음악 산업 말하는 거 맞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 키워드.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록앤롤을 받아들여서 청소년을, 그 세대를 대변하는 경쾌한 팝으로 탄생시킨 프랑스의 예예를 기폭제로, 이웃나라 스페인의 도시청년 문화를 일군 세대, 스페인의 헤네라시옹 예예를 살짝 만나봤습니다. 그 헤네라시옹 예예의 그 당시 스페인에서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에서, 그 66년 유러피언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장발을 한 젊은 선수들을 한데 모아서 예예 팀이라고 또 일컬었답니다. 한국 사례는 제가 얼핏 떠오르기에는 그 미니스커트라는 파격으로 가수 윤복희의 사례가 막 센세이션이다, 그런 어린 시절에 약간 얼핏 그런 기억이긴 한데요. 제작진이 준 정보에 의하면 K-예예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가수 한명숙이 발표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이시스터즈라는 그룹이 있었다는데, 울릉도 트위스트,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노래가 리메이크로 기억하는 펄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모두족, 뭐 미니스커트는 물론이고 벨바텀이라고 하는 나팔바지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첨단으로 받아들여서 뽐낸 그런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듣고 온 노래, 먼저 들은 곡은 스페인에서 그 한 레이블이 스페인판 비틀즈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으로 탄생한 밴드 로스 브링코스가 부른 플라멘코라는 곡이었고요. 이 코드 진행이

플라멩코 적이죠, 확실히. 요런 요소들, 그리고 뭐 수입해서 리메이크 하는 게 아니라 자작곡으로 승부한 그런 주요 사례라고 하고, 또 제목 자체가 건방진, 뻔뻔한, 으스대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네요. 우리가 아는 그 음악 플라멩코라는 뜻 외에도. 두 번째는 카리나라는 가수의 El Baúl de los Recuerdos, 추억의 궤적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안달루시아 교육청 교재는 예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네요.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새 세대가 프랑코 체제의 캐캐 묵은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상의 변화, 즉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 컬러, 스타킹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의 상징으로 읽힌다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한대수가 컬컬한 목소리로 물 좀 달라고 애원한 순간, 한국 대중음악 역사는 포크라는 기치를 들고 청년 세대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점에 올렸습니다. 그 정체성은 미국의 모던 포크와 락, 이 음악들과 함께 자유와 반항의 애티튜드, 즉 자세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미국 포크송을 번안해 부른 시절을 넘어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자각한 청년 싱어송라이터들이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그 주체는 1960년대 4.19로 시작된 학생운동의 시대 속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웃나라 대만의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만 캠퍼스 포크의 시작을 알린 문화운동 샤웬밍그, 우리 발음으론 교원민가였습니다.

1960년대 대만의 지식인들은 미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구 음악을 접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초창기 비틀즈의 음악 외에도 피트 세이거, 밥 딜런, 존 바에즈 같은 아티스트들의 포크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대만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 대만 고유의 노래가 있을까? 대만 음악학자들은 이 화두를 들고 대만 영토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굴된 민요 음악인들에게 고무된 지식인 청년 가운데 리 숑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수처럼 미국 유학파였던 리 숑츠는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후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들어 부른다는 원칙을 공식 천명합니다. 이는 곧 창츠 디더그,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슬로건이 되었고, 이와 함께 대만 캠퍼스 포크운동 교원 민가의 출연을 역사에 알립니다.

교원 민가 운동은 대만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시대의 송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 스타일 면에서도 대만 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영미 포크락을 받아들였지만 중국 음악의 오음계 체계로 그 틀을 새롭게 짰고 가사 역시 만다린어 그리고 중국 남

전부 지역어를 썼습니다. 당시 대만 주류 가요의 상업주의, 신파주의를 지향하고 청춘의 고뇌, 시적 낭만, 공동체의 정체성, 나아가 대만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혁신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60년대 대만 지식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음악 문화 운동 교원민가, 대만의 교원민가 역사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그 사회 비판적 포크락과 함께 대만 민요 수집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지식인 대학생 청년 세대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일으킨 이 운동, 대만 대중음악사에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의식 있는 음악인, 음악으로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출연시키며 대만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교원민가 대표곡 두 곡이었는데요. 60년부터 이런 뭐 지식인들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벌어지긴 했는데 상업적으로 이 저변에 이렇게 확산이 된 시기는 한 4, 5년으로 보더라고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좀 유명했던 두 곡이랍니다. 첫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에게 알려지는 소위 말하는 등용문이 대학 가요제였다는데요. 대만 당시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다는데 하나는 좀 이 스타성도 좀 발굴하고 좀 이렇게 화려하고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있게 들리는 음악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 그렇게 수집된 민요, 민요적이고 좀 소박한 그런 작품들을 발굴하는 데 좀 치중을 했고요. 오늘은 그중에 먼저 설명한 스타를 발굴하는 그런 등용문이었던 금운장이라는 음반사가 주최한 그 대학가요제 출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예가 부른 간란슈, 올리브나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었구나. 예술 가곡 같다. 그리고 발성도 성악적이고 다루는 주제도 뭐 상업주의나 신파주의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도 역시 그랬죠. 사연이 그 1978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선언한 날 분노에 의해서 한 작곡가 대학생이 작곡을 했답니다. 리치안 푸라는 젊은 작곡가가 민족주의적 애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이건복이라는 또 다른 대학생 가수가 발표한 버전이었습니다. 용의 후예, 용적적인. 뭐 홍콩 가수가 나중에 또 리메이크하고 그렇게 해서 대륙으로도 퍼지면서 용의 후예 이 표현이 중화민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굳어지기도 했고 이 노래를 부른 이건복은 민가 교주급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민가 마스터 뭐 이런 의미겠죠.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

8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주니 5카 논데이마스.
0: 일주일에 5일 마시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는 테이리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형, 오빠.
1: 아니, 아니.
0: 아니, 형, 오빠입니다. 그럼 언니, 누나는요?
1: 아내, 아내.
0: 남동생은요?
1: 오토토, 오토토.
0: 여동생은요?
1: 이모토, 이모토.
0: 지금 나온 아니, 아내, 오토토, 이모토 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오빠나 언니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형 오빠를 부를 때는요?
1: 오니상.
0: 언니 누나는요?
1: 오네상.
0: 남동생은요?
1: 그냥 이름으로 부릅니다.
0: 여동생은요?
1: 여동생도 이름으로 부르면 됩니다.
0: 그럼 우리 하나 더 봐요. 다른 사람의 형 혹은 언니, 남동생, 여동생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형, 오빠는요?
1: 오니상.
0: 다른 사람의 언니, 누나는요?
1: 오네상.
0: 다른 사람의 남동생은요?
1: 오토토상.
0: 다른 사람의 여동생은요?
1: 이모토상.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번역.
1: 번역. 번역.
0: 번역. 번역입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네요. 번역하면 또 통역이 나와야죠?
1: 통역. 통역.
0: 통역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통역이라고 하죠. 의사.
1: 의사. 의사.
0: 다음 단어 보죠. 어느 정도, 얼마나.
1: 도노くらい. 도노くらい.
0: 도노くらい 혹은요.
1: 도레くらい.
0: 도레くらい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 슈니, 슈니,
0: 슈니, 슈라고 하면은 주를 나타내고요. 이때 니는요, 단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슈니라고 하면 일주일에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줄이다.
1: 헤라스, 헤라스,
0: 헤라스, 1그룹 동사입니다. 줄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줄다는요?
1: 헤르, 헤르,
0: 헤르, 줄다 라는 의미입니다.

0: 말입니다. 체중을 줄이다.
1: 다이즈오 헤라스.
0: 체중이 줄다.
1: 다이즈가 헤르.
0: 이번에는 반대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늘리다.
1: 후야스.
0: 늘다.
1: 후에르.
0: 체중을 늘리다.
1: 다이즈오 후야스.
0: 체중이 늘다.
1: 다이즈가 후에르.
0: 다음 단어 볼까요? 충분하다.
1: 다리르. 다리르.
0: 다리르. 충분하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힘내다, 노력하다.
1: 간바르. 간바르.
0: 간바르. 1그룹 동사입니다. 힘내세요.
1: 간바테 그다사이.
0: 간바테 그다사이. 힘내.
1: 간바테.
0: 간바테. 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이르는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테이르는요,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말로는 뭐뭐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일하다.
1: 하타라크. 하타라크.
0: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일하고 있다.
1: 하타라이테이르. 하타라이테이르.
0: 하타라이테이르. 일하고 있다. 하타라크. 1그룹 동사인데요. 크로 끝났어요. 1그룹 동사 중에서 크나 그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타라이테 뒤에 이르 연결해서 하타라이테 이르 일하고 있다. 이번에는 3그룹 동사 볼까요? 공부를 하다.
1: 벤쿄스르.
0: 테이르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
1: 勉強している 勉強している
0: 勉強している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스르는 상그룹 동사입니다. 테이를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테 연결하죠. 시대 뒤에 이르 연결해서 시대이르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이르는 사실 일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선생님 동작의 진행의 의미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문맥에 따라서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테이르는 다른 문맥에서는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확인해 볼게요. 형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아니와 銀行で働いています. 아니와 銀行で働いています.
0: 아니와 형은 銀行で 은행에서 働いています.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하타라크 일하다. 테이를 연결합니다. 하타라이테 이르 일하고 있다. 하타라이테 이마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형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형의 직업은 은행원입니다 와 같이 해석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르는 문맥에 따라서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동작의 진행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매일 아침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1: 매일 5시から 5시 20분까지 일본어 勉強をしています. 매일 5시から 5시 20분까지 일본어 勉強をしています.
0: 매일 아침 5시から 5시부터 5시 20분까지 5시 20분까지 니혼고노 벤쿄 시테이마스.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보니까 마이아사 매일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단순히

0: 그렇군요. 선생님, 달걀 샌드위치 일본어로요.
1: 다마고 산도.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8월도 고생하셨습니다.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Let's get it on flight.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3: 만나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 일본어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신학기 始まったね.
0: 새학기 시작되었네 라는 내용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9월인데요.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기면서 우리 초급일본어와 함께 멋진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뭐뭐 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타 형태와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한 번에 단숨에
1: 이끼니 이끼니
0: 이끼니 여기서 이끼라고 하는 것은 단숨, 한 번에 호흡이란 뜻이에요. 뒤에 니가 연결돼서 이끼니라고 하면 한 번에 단숨에 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우리 술자리에 가면 원샷, 원샷 그러잖아요. 이 원샷, 한 번에 마심, 일본어로요?
1: 이끼노미, 이끼노미
0: 이끼노미라고 합니다. 이끼, 한 번, 단숨이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여러분, 노미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마시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노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동사는 마스형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미라고 하면 마심. 이끼랑 연결됐어요. 이끼노미라고 하면 한 번의 마심, 즉 원샷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 보죠. 새학기.
1: 신학기. 신학기.
0: 신학기. 신학기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학기. 새학기고요. 시작되다.
1: 하지마루. 하지마루.
0: 하지마루. 1그룹 동사입니다. 시작되다 라는 뜻인데요. 앞서 새학기, 신학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새학기가 시작되다.
1: 신학기가 하지마루.
0: 신학기가 하지마루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전은요?
1: 고생, 고생.
0: 오후도 궁금해요.
1: 고고, 고고.
0: 다음 단어 볼까요? 사람 이름 뒤에 붙어서 누구누구 군 할 때 이 군은요?
1: 근, 근.
0: 일본어의 호칭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이 근 사용법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근이라는 말은 주로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대상에게 친근함과 예의를 담아서 붙이는 호칭 접미사인데요. 이름 뒤나 선 뒤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0: 그렇죠. 다음 단어 볼게요. 하다.
1: 야르, 야르.
0: 야르, 1그룹 동사입니다. 하다라는 의미의 스르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야르도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 단어 보죠. 싫다.
1: 이하다, 이하다.
0: 이하다. 이야라고 하면 싫음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뒤에 다가 연결돼서 이야다라고 하면 싫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먼저
1: 사키니, 사키니.
0: 사키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앞선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뜻을 읽을 때 사키라고 읽고요. 앞, 앞쪽이란 뜻이에요. 이 뒤에 니 연결돼서 사키니라고 하면 먼저란 뜻인데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1: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0: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해도 되는데요. 정중하게 사키니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키는요. 목적지 장소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연락처라고 하면요.
1: 렌락사키.
0: 렌락사키라고 해서요. 렌락 연락이고요. 뒤에 사키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 향하는 곳이란 의미로요. 렌락사키 연락처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게요. 이 과거는요, 일본어에서 타라고 하는 조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타는요,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혹은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동사에 접속할 때는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1그룹 동사는 단어의 끄듬절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음편현상 우리 어디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8월에 배웠습니다. 접속조사 태 뭐뭐하고 해서 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접속조사 태도 원래는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그룹 동사는 음편현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1그룹 동사는 우리가 8월에 배웠던 접속조사 태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의 경우에도 음편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음편현상. 우리 살펴볼게요. 음편에는 이음편, 조금편, 발음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음편은요, 끄듬절이 크로 끝난 경우에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지 않고요. 끄듬절을 이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는요, 가끄인데요. 썼다와 같이 타를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이 카키타가 아니라 마지막 음절 크를 이로 바꿔서 가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로 끝난 경우 헤엄치다는요 오요그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를 연결할 때는 오요기다가 아니라 오요이다와 같이 이 음편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음편은요 이 음으로 발음이 편하게 바뀝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쓰다,
1: 가크,
0: 썼다,
1: 가이타,
0: 헤엄치다,
1: 오요그,
0: 헤엄쳤다.
1: 오요이다.
0: 이번에는 초금편 살펴볼게요. 초금편은 끄듬절이 우쯔르로 끝난 경우에 마지막 음절을 초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다는 가우인데요. 여기에 조동사 타를 연결할 때는 갔다가 되고요. 기다리다는 맞즈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를 연결할 때는 맞다와 같이 끄듬절이 초금으로 바뀌는 음편을 가리켜요. 사다,
1: 가을,
0: 샀다,
1: 갔다,
0: 기다리다,
1: 마츠,
0: 기다렸다.
1: 맞다.
0: 마지막으로 발음편은 끄듬절이 누부무로 끝나는 경우에요. 끄듬절을 발음으로 바꾸면 돼요. 죽다는 신우인데요. 타를 연결할 때는 신다. 선생님, 발음으로 바뀌었는데 타가 다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발음편은 응 발음으로 바꾼 다음에 타를 다로 바꿔야 해요. 일단은 요무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 연결할 때는

0: 연다와 같이 됩니다. 죽다,
1: 신을
0: 죽었다,
1: 신다,
0: 읽다,
1: 염무
0: 읽었다,
1: 연다.
0: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일그룹 동사 중에서 끄듬절이 수로 끝난 경우에는

0: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줄곧 갖고 싶었던 최애 앨범을 샀어.
1: ずっと欲しかった推しのアルバムを買ったよ. ずっと欲しかった推しのアルバムを買ったよ.
0: ずっと라고 하면 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欲しかった, 欲し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과거 형태는 어미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欲しかった, 갖고 싶었다. 보통형 형태를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오시노 아르바무오, 최애 앨범을 갔다요, 샀어. 카우, 사다, 갔다, 샀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소설이 재미있어서 한 번에 읽었어.
1: 소설이 面白くて 一気に読んだよ. 소설이 面白くて 一気に読んだよ.
0: 소설이 面白くて, 소설이 재미있어서, 面白い, 재미있다라는 이 형용사.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어미를 크로 바꾸고 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面白くて, 재미있어서, 一気に, 한 번에 단숨에 読んだよ, 읽었어. 読む, 읽다. 과거를 나타내는 타 연결할 때는요, 발음편이 일어나서 読んだ, 뒤에 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読んだよ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일그룹 동사에 타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이름을 쓰다.
1: 나마에오 카쿠.
0: 나마에오 카쿠. 물통에 이름을 쓰다.
1: 스이토니 나마에오 카쿠.
0: 스이토니 물통에 나마에오 카쿠. 이름을 쓰다. 우리 타 연결해 볼게요. 물통에 이름을 썼다.
1: 수이토니 나마에오 카이타.
0: 수이토니 나마에오 카이타. 카쿠, 크로 끝났습니다. 이음편 일어나야죠. 그래서 가이타. 새 물통에 이름을 써두다.
1: 아타라시 수이토니 나마에오 카이테 오쿠.
0: 아타라시 수이토니, 새 물통에 나마에오 이름을 카이테 오쿠, 써두다. 테 오쿠, 뭐뭐에 두다 라는 표현인데요. 카이테 오쿠, 이 오쿠에 타 연결해 볼까요? 새 물통에 이름을 써뒀다.
1: 아타라시 스이토니 나마에오 카이테 오이타.
0: 아타라시 스이토니 나마에오 카이테 오이타. 카이테 오쿠, 마찬가지로 크로 끝났습니다. 이음편 일어나야겠네요. 카이테 오이타, 써뒀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끝나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크로 끝났어요. 이렇게 크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조동사 타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 있다, 썼어 라는 표현이죠. 스즈키군과 스즈키군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응, 난とかね. 午前 2시までレポート書いたよ. 스즈키군와
0: 이어서 보면요.
1: 僕は夏休みが始まってすぐ全部やったよ.
0: 僕は 나는 夏休みが始まって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라는 표현이죠. 夏休みが始まる 여름방학이 시작되다. 하지마루 1그룹 동사인데요.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 연결해야죠.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쭈루로 끝난 경우에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요. 조금 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지마 때 시작되고 스그 바로 곧 젠부 모두 전부 얕다요 했어 야르 하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루루 끝났어요. 조금 편 일어나야겠네요. 그래서 얕 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僕は夏休みが始まってすぐ全部やっ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에? 혼토? すごい.
0: 에? 혼토? 어? 진짜? すごい. 대단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에? 혼토? すごい.
0: 이어서 보면요.
1: 嫌なことは先にするタイプなんだ.
0: 嫌なことは 싫은 일은 이란 표현이죠. 이해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요. 나 형용사니까 나로 수식해야겠네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싫은 일은 사키니스르 먼저 하는 타이프 난다. 타입이야, 타입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이해하는 것과 사키니스르 타이프 난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新学期始まったね。夏休みの課題は全部終わった？うん、なんとかね。午前2時までレポート書いたよ。鈴木くんは？僕は夏休みが始まってすぐ全部やったよ。え、本当？すごい。嫌なことは先にするタイプなんだ。
0: 카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망, 망,
0: 망. 사람, 남자란 뜻이고요.
1: 우망, 우망,
0: 우망, 여자, 우먼이란 뜻입니다.
1: 휴망, 휴망,
0: 휴망, 인간, 사람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망, 응, 남성을 뜻하는 영어, 맨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모음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식, 일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 요코하마. 흔히 일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하면 수도 도쿄나 식도락의 도시 오사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 주택정보 서비스인 스모에서 매년 실시하는 살고 싶은 도시 순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요코하마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요코하마는 도쿄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미나토미라이의 아름다운 야경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모토마치, 활기찬 차이나타운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도쿄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한 데다가 잘 전동된 해안 산책로와 풍부한 녹지가 더해져 일상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0: 참고로 사쿠라기조와 요코하마역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교통망과 여러 쇼핑 문화시설, 우수한 육아 환경까지 맞물려서 1인 가구부터 가족 단위 거주자까지 머물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9월도 頑張りましょう.

0: 네,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5: 통일번호 이은미입니다.
6: 야사시 니혼고 쇼다 데스.
5: 오늘의 타이틀은요?
6: 기노노 사이슈카이 미타.
5: 어제 최종에 봤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어째서, 왜?
6: 난데, 난데,
5: 난데 라는 표현입니다. 난 무엇이란 뜻이죠? 그럼 이때 대는 뭘까요? 여러분, 이 대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요. 그래서 난데 직역하면 뭐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어째서, 왜?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선생님, 이 난데 말고도 우리가 어째서, 왜?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6: 도시대, 도시대.
5: 다음 단어 볼게요. 최종회, 마지막회.
6: 사이슈카이, 사이슈카이.
5: 사이슈카이, 최종회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이슈카이. 그럼 첫 회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6: 쇼카이, 쇼카이.
5: 쇼카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고요. 횟수, 회를 써서 쇼카이라고 읽습니다. 도중,
6: 도중, 도중,
5: 도중. 도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도쭈. 깜짝 놀람.
6: 빅그리, 빅그리,
5: 빅그리. 깜짝 놀람이란 뜻인데요. 깜짝 놀라다는요?
6: 빅그리 스르,
5: 빅그리 스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도깨비 상자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뚜껑 열면 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자. 일본어로 뭐라고 하게요?
6: 빅그리 복스.
5: 빅그리 복스라고 합니다. 빅그리, 깜짝 놀란 복스. 상자잖아요. 그래서 빅그리 복스. 다음 단어 볼게요. 도망치다.
6: 니게르, 니게르,
5: 니게르. 도망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도망 한자어거든요.
6: 도보스르,
5: 도보스르, 도망치다란 의미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단어 볼까요? 돕다, 구하다.
6: 다스케르, 다스케르,
5: 다스케르. 돕다, 구하다란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2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구하다.
6: 이노치오 다스케르, 이노치오 다스케르.
5: 목숨은 일본어로 이노치라고 하는데요. 이노치오 다스케르라고 하면 목숨을 구하다, 목숨을 살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은
6: 지츠와, 지츠와,
5: 지츠와라고 합니다. 사실 할 때 그 실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 지츠거든요. 그래서 지츠와, 실은 사실은이라는 의미 나타내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역시
6: 야빠리, 야빠리,
5: 야빠리. 역시란 뜻이에요. 원래는 야하리인데요. 회화체에서 강조할 때는 야빠리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과거

0: 문장을 배워볼게요. 과거 완료를 나타낸 조동사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타라고 했는데요. 이 조동사 타는 이 그룹 동사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조동사 타는요, 동사에 접속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러분, 우리 8월에 배웠던 것처럼 접속조사 태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1그룹 동사만 예외로 음편현상이 일어나고요. 접속조사 태, 그리고 조동사 타, 원래는 모두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한답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2그룹 동사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오키르, 일어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타 연결해 볼게요. 일어났다,
1: 오키타, 오키타,
0: 오키타, 일어났다란 의미예요. 조동사 타는 원래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요. 오키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키르에서 르 떼버리면 오키, 여기에 뭘 붙여요? 과거를 나타내는 타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키타, 일어났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깜빡하다.
1: 와스레르, 와스레르,
0: 와스레르, 깜빡하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 연결해 볼까요? 깜빡했다.
1: 와스레타, 와스레타,
0: 와스레타, 깜빡했다란 의미예요. 조동사 타는 원래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합니다. 1그룹 동사만 예외적으로 음편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2그룹 동사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와스레르, 2그룹 동사고요. 어미 르 떼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와스레. 이 뒤에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 연결합니다. 그래서 와스레했다, 깜빡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이른 시간에 눈을 뜬 동생에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1: なんでこんなに早く起きたの? なんでこんなに早く起きたの?
0: 난데, 왜, こんなに, 이렇게, 早く, 일찍, 起きたの? 일어났어? 라는 표현입니다. 오키르, 일어나다, 오키타, 일어났다. 뒤에 노는요, 물음 질문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키타노, 그랬더니 오늘 아침 당번이거든.
1: 今日朝の当番なんだ今日朝の当番なんだ
0: 今日오늘朝の当番なんだ 아사노 토방, 아침 당번이란 의미고요. 뒤에 난다가 있어요. 여러분, 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회화체에서는 보통 은다란 의미로요.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명사에 연결할 때는 나니나니 나노다. 회화체에서는 명사 뒤에 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아사노 토반 난다, 아침 당번이거든 이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문 한번 볼까요? 가방을 뒤적이며 당황하는 친구에게 왜 그래?
1: どうしたの? どうしたの?
0: どうしたの? 왜 그래? どうした? 라고만 해도 되고요. 뒤에 노 연결해서 どうしたの?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쩌지? 스마트폰 깜빡했어.
1: どうしよう? 스마호 忘れた. どうしよう? 스마호 忘れた.
0: どうしよう? 어쩌지? 여러분, 이번 시간에 도시오 하나의 표현으로 암기합시다. 어쩌지? 라는 표현이고요. 스마호, 스마트폰, 와스레타, 깜빡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와스레르, 깜빡하다. 과거형, 타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와스레타, 깜빡했어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동사의 보통체, 과거형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배운 명사와 형용사의 보통체 과거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명사부터 볼게요. 회사원이다.
1: 가이샤인다.
0: 가이샤인다. 회사원이었다.
1: 가이샤인다다.
0: 가이샤인다다. 다는 이다. 낫다. 뭐뭐 이었다. 이번에는 이형용사 볼게요. 덥다.

0: 표현이죠. 냈다, 잤어 뒤에 노 연결해서 질문, 의문을 조금 더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라스트와 마지막은 넌덴가이시대, 넌덴가이시 반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넌덴가이시대 반전이어서 이때 되는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비끄리다따요, 깜짝 놀랐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에, 냈다노? 라스트와 돈덴가이시대 비끄리다따요.
0: 이어서 보면요.
1: 에, 기니나루.
0: 에, 기니나루. 어, 궁금하다. 기니나루, 궁금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에, 기니나루.
0: 이어서 보면요.
1: 카노조와 야쿠자카라 니게타안다케도 소레오 아르히토가 타스케타노. 지츠와 소노 히토가.
0: 카노조와 그녀는 야쿠자카라, 야쿠자한테서 니게타안다케도, 니게르 도망치다. 이 그룹 동사네요. 타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의 타 연결해서 니겠다, 도망치다. 니겠단다께도, 니겠단다, 도망쳤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캐도 연결해서 뭐뭐인데 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니겠단다께도, 도망쳤는데 소레오, 그걸 아르히토가, 어떤 사람이 다스케타노, 다스케르, 도와주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 타 연결하고 싶어요. 르떼 버리고 타 연결해서 다스겠다. 뒤에 노가 붙었네요. 이 노는요, 문말에서 질문, 의문뿐만 아니라 설명을 강조할 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지즈와 실은 소노히토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카노조와 야쿠자카라 니게타안다케도 소레오 아르히토가 다스케타노. 지즈와 소노히토가.
0: 이어서 보면요.
1: 아, 야빠리 아토데 미루카라.
0: 역시 됐어. 아토데 미루까라, 나중에 볼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 야빠리 아토데 미루까라.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테츠야, 기노노 사이슈카이 미타?
3: それが 기노와 츠카레테테 도치우데 네타.
2: 에? 네타노? 라스트와 돈덴가에시데 비끄리다떼요.
3: 에? 기니나루.
2: 彼女は ヤクザから 逃げたんだけど それを ある人が 助けたの 実はその人が
3: あ、 やっぱり 後で 見るから.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보이, 보이,
0: 보이, 소년, 남자아이고요.
1: 가르, 가르,
0: 가르, 소녀, 여자아이입니다.
1: 키츠, 키츠,
0: 키츠, 어린이, 키즈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보이, 그리고 가르라고 할 때 중간에 자음이 들어가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시, 본고장은? 우리나라에서 본고장은 어떤 사물이나 활동이 처음 시작되거나 가장 크게 발전하고 유명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1: 네, 일본에서는 특히 음식이나 예술 분야에서 전통의 맛과 분위기를 오로지 간직한 것을 강조할 때는 혼바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혼바노 아지, 본고장의 맛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혼바는 대상이 가진 진짜 원조의 깊이와 전통성을 표현할 때 어울리는 말입니다.
0: 그렇군요. 어떤 대상의 발상지, 근원지라는 역사적 기원 자체를 강조할 때는 뭐라고 하죠?
1: 하쇼노치라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네, 원래는 복습을 하잖아요.
3: 是的.
1: 매월 마지막 코기 때문에
3: 没有复习.
1: 네, 복습이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코에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거짓말 같이 꼭 하나씩은 올라옵니다.
3: 只有 하나씩?
1: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봤는데 하나가 또 긴 게 올라왔어요. 초급 중국어 이것 때문에 유료 회원 가입하셨대요, EBS.
3: 와, 네. 好感动哦.
1: 네, 감동입니다. 그리고 중국 영화 보다가 남자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여자 주인공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부지엔 부사하는데, 오, 이거 초급 중국어에서 듣는 말이야 라고 반가워하셨대요. 네, 늘 아련한 멘트로 끝맺음해주는 초급 중국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3: 와, 我们也很感谢.
1: 감사합니다. 이 부지엔 부사 멘트는 사실 우리 왕 선생님의 아이디어인데, 부지엔 부사 이게 무슨 뜻이죠?
3: 만날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我一定要见到你?
1: 그러니까 원래는 만날 때까지 흩어지지 않는다.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의역하면 꼭 만나자 이거예요.
3: 그렇죠.
1: 네, 그렇죠. 꼭 만나자고 부지엔 부산으로 항상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려면 끝맺음을 잘하셔야겠죠.
3: 맞죠.
1: 오늘 제목.
3: 最近这天气太热了吧?
1: 요즘 이 날씨 너무 덥지 않니? 요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녹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来看一下. 요즘, 최근,
3: 最近,
1: 참 많이 나오죠?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요새 날씨 어때?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배웠어요. 어때는 怎么样? 집어넣어서
3: 最近天气怎么样?
1: 오, 天气, 最近怎么样?도 되죠?
3: 可以的.
1: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으니까요. 덥다, 러 안 됩니다. 혀를 드륵 말아서
3: 热,
1: 네, 좋아요. 누구?
3: 谁?
1: 말하다.
3: 说.
1: 오늘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 보지 마세요. 본문은 이따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볼 거예요. 갑니다. 谁说不是呢? 뭐라고요, 선생님?
3: 谁说不是呢?
1: 누가 아니래요? 아니래. 중국어랑 한국어랑 일맥상통합니다. 누가 아니래. 그러니까 동조하는 거죠, 그 말에.
3: 是的,是的,很容易记啊,我觉得.
1: 외우기 쉽다고요, 그렇죠? 근데 같은 말로 뭔지 아세요? 또 하면 돼요 그냥. 아, 맞아.
3: 맞아요.
1: 네, 좀 더 동조하는 리액션이 큰 거죠. 네. 야, 걔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랬잖니. 누가 아니래.
3: 谁说不是呢?
1: 그렇죠. 谁说不是呢? 약간 감정을 섞어서 발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네가 먹어라 그냥. 아니면
3: 要不
1: 문장 맨 앞에 보통 위치합니다. 쉼표 뒤에 있거나 아니면 네가 먹어라.
3: 要不你吃吧.
1: 아니면 내일 오세요.
3: 要不明天来?
1: 그렇죠. 우리.
3: 咱们.
1: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어 뭔가 차이점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포함된 우리를 말할 때는 둘 다 됩니다. 우어만, 咱们. 그렇죠?
3: 没错.
1: 근데 보통 압도적으로 그럴 때는 咱们을 많이 쓰죠.
3: 네,
1: 자몽이 아니에요. 咱们 이성경성. 아하. 우리 다 같이 발음해봐요 라고 할 때는 잔머를 많이 쓰겠죠.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리고 왕 선생님께서 목이 아프시대요. 어, 이번 타임은 잠깐 쉬세요. 그럼 우리끼리 발음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3: 不包括王老师.
1: 네, 왕쌤 포함 안 된 거니까 我们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발음할게요 라고 할 때는 여기서 我们 되는 거죠.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찾다.
3: 找.
1: 동사 배울 때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A, 找. B, A가 B를 찾다. 문제 드립니다. 너를 찾다. 하나, 둘, 셋.
3: 找你.
1: 그렇죠. 혹시 니자오 하신 분들. 아, 물론 삼성이니까 앞에 니 잘 올리셨어요. 니자오. 이건 니가 찾다죠. 예, 장소.
3: 地方.
1: 피하다 할 때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 그죠?
3: 네, 비.
1: 여름, 덥다. 이 슈 빠질 수 없죠. 한번 읽어볼게요.
3: 비슈.
1: 비슈 하면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 앞에다가 가운데 중자 집어넣을게요. 그럼 가운데 중자가 원래 일성이죠? 근데 이럴 땐 사성이에요. 백발백중, 명중할 땐 사성입니다.
3: 중수.
1: 이게 더위를
3: 먹었다. 와, 이거 也很奇怪.
1: 우린 더위를 먹다 그러잖아요.
3: 对呀, 중국人觉得, 어, 好奇怪, 为什么吃了呢?
1: 우리도 약간 신기해요. 중국은 더위에 명중됐다 그러잖아요. 더위에 명중되었다.
3: 아, 네, 비츠 또, 비츠.
1: 네, 피차 피차 다 똑같다. 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진짜 우린 더위를 먹었다. 중국은 쫑슈러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운데 중자가 사성입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피서 더위를 피하다 비슈 잊지 마세요. 어디?
3: 날.
1: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본문 보지 말고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먼 이치라이 칭이샤.
4: 第十三课，最近这天气太热了吧？谁说不是呢？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最近这天气太热了吧？
5: 谁说不是呢？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
1: 요즘 이 날씨 너무 덥지 않니?
3: 最近这天气 太热了吧?
1: 하나씩 볼까요? 길면은 하나씩 갑니다. 요새.
3: 最近.
1: 이 날씨.
3: 这天气.
1: 너무 더워.
3: 太热了.
1: 太 뒤에 맨 뒤에 러 많이 붙죠? 생략 가능합니다. 太热了. 근데 맨 뒤에 바가 있어요. 이 바는 원래 칠판바 할 때 무슨 뜻이죠? 밥 먹자.
3: 对的.
1: 바 뒤에 물음표가 왔어요. 이거는 거의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말투라 보시면 됩니다.
3: 没错.
1: 딱 봐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니시 한국인마? 이렇게 안 하죠.
3: 니시 한국인바?
1: 내리면서 니시 한국인바? 여러분 중국어 재밌죠? 한유 요이스바? 이렇게.
3: 네,죠.
1: 너무 덥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운 걸 알면서 덥다는 대답을 거의 확신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아니래?
3: 谁说不是呢?
1: 그렇죠. 맞아. 뭐, 또에 혹은 뭐 네. 시하게 너무 리액션이 부족해요. 谁说不是呢? 이렇게. 아니면 우리 좀 장소를 찾아서 더위를 식힐까?
3: 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
1: 오, 여기서도 바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선생님. 그죠? 아, 그러니까 가자, 너도 가야지. 갈 거잖아. 이런 말투인 거죠.
3: 是的.
1: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아니면
3: 要不
1: 우리
3: 咱们
1: 다시 강조합니다. 我们 호환할 수 있습니다. 발음은 조심하세요. 삼성경성 아하 我们 이성경성
3: 咱们
1: 아하 咱们 음정이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한국어로는 어디 가서 좀 먹자 어디 가서 좀 쉬자라고 할 때 중국은 찾다와 장소 곳을 집어넣어서 找个地方.对的，找个地方. 그 생략 가능하지만 말 만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마치 전화하다, 打电话 같은 말로
3: 打个电话라고
1: 하는 것처럼 동사와 명사 사이에 거를 많이 씁니다. 동제로 암기해서 이 말 만나는 단어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找个地方, 去, 간다, 그러니까 더위 식히러 간다 그러죠?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건이

0: 일어나는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취를 먼저 씁니다. 밥 먹으러 가자.
1: 취吃饭吧.
0: 그렇죠. 동사가 먼저 와야죠. 좋지.
1: 好的.
0: 그렇죠. 더는 여기서 아무 뜻이 없습니다. 강한 긍정을 강조합니다. How 더 대신에 뭐 how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어디 갈까?
1: 去哪儿啊?
0: 앞에 빠진 주어가 뭔지는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어는 뭐죠?
1: 咱们.
0: 그렇죠. 咱们 去哪儿 아 이렇게 말이죠. 다시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겁니다. 오늘 이치 라이 팅이샤.
2: 最近这天气太热了吧?
3: 谁说不是呢?
2: 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 最近这天气太热了吧?
3: 谁说不是呢?
2: 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
3: 好的,去哪儿啊?
0: EBS 초급 중국어 106페이지 어퍼 포인트에 누가 아니래 있습니다. 이 옷 진짜 예쁘다.
1: 这件衣服真漂亮.
0: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这件,件은 발음만 들으면 再见, 만나다랑 똑같은 발음이지만 문맥상 이 한자입니다. 여러분, 옷 한 벌 할 때 벌입니다. 이 옷 정말 예쁘다. 한 번 더.
1: 这件衣服真漂亮.
0: 네. 초급 중국어를 이제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뭐뭐, 저 뭐뭐 할 때 양사를 뒤에 참 많이 붙입니다. 그 해당 명사의 양사를 모르시면 제일 만만한 这个를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1: 谁说不是呢?
0: 요거 더 감정 섞어서 한번 선생님 보여주세요.
1: 谁说不是呢?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여러분. 谁说不是呢? 단순히 날씨가 덥다고 할 때 보통 热를 쓰죠. 무더위. 아까 우리가 더위 먹었다라고 할 때 이 슈라는 글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제주도로 피서가 할 때도 이 슈라는 글자가 빠질 수 없습니다.
1: 明天我们去济州岛避暑.
0: 아하, 더위를 피하다. 피서 할 때 그 한자죠, 여러분?
1: 没错.
0: 네, 비슈. 제주도 정도는 이제 중국어를 아시면 좋아요. 제주도.
1: 济州岛.
0: 济州岛. 이 岛과 섬이에요, 여러분. 그럼 독도는 뭘까요?
1: 独岛.
0: 그렇죠, 独岛. 独岛是我们的.
1: 没错.
0: 뭐예요? 독도는?
1: 独岛是우리당.
0: 아, 우리당, 그렇죠. 물을 마시면 일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1: 喝水. 可以预防中暑.
0: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다 되는 조동사.
1: 可以.
0: 예방하다.
1: 预防.
0: 그렇죠. 더위를 먹다 나왔습니다.
1: 중暑.
0: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가운데를 말할 땐 일성이지만 어디에 당첨되다, 명중되다는 바로 사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권 당첨됐다도 이종을 쓰죠.
1: 중장.
0: 중장. 아하, J-I-A-N-G 검색해보세요. 중장. 좋아요.
1: 还有我们最近啊,我觉得大学生一定心情不好.
0: 아, 대학생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왜요?
1: 暑假结束了.
0: 아이고야. 暑假, 여름방학이 结束了, 네. 끝났다. 그럼 겨울방학은요?
1: 한자.
0: 한자, H-A-N 검색해보세요. 한자. 그래요. 그럼 추위를 피하다. 비슈 대신에 비한 어때요?
1: 能理解是什么意思?
0: 이해됩니다.
1: 不是完全正确.
0: 하지만 완전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쓰니까.
1: 자주는 안 쓴 것 같아요.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피서란 말 쓰잖아요. 피서. 근데 피한 안 쓰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아니면 네가 먹어라. 야부 배워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아니면 너 먼저 방에 가서 쉬는 게 어떨까? 방에 가서 쉬어.
1: 要不你先回房间休息吧.
0: 물론 지금 해석으로는 어때라고 돼 있지만 완전 의역한 거고요. 정확한 해석은 아니면 너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 이거죠.
1: 음흠.
0: 네, 들어가서 보통 방에 가서 그러는데 취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는 호의를 쓰는 겁니다.
1: 是的,好像回家一样.
0: 정말 근데 이 호의가 저번에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0: 호의를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독일에서 하필 독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음흠. 독일 유학 중인 유학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음흠. 나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가 독일.
1: 회고.
0: 이럴 때도 독일 간다 할 때 취를 쓰는 게 아니고 호의를 쓰는 거죠.
1: 시다.
0: 그렇죠. 한국 사람이지만 유학생이기 때문에 호의를 쓰는 거죠.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내일 서점 갈까?
1: 여보, 咱们明天去书店.
0: 여러분, 아니면 지금 특징이 있죠? 전부 다 앞에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위치한다. 쉼표 뒤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너 만약에 몸이 불편하면 차라리 가지 마.
1: 你要是不舒服，要不别去了.
0: 여기서는 러가 왜 있나요? 비에 때문에 있는 겁니다.
1: 对的.
0: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보통 이 비에 뒤에 넣습니다. 먹고 있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비에 치보다는
1: 别吃了.
0: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1: 别说了.
0: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에는 가지 마, 别去了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사람한테 말한 거죠. 아니면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
1: 要不咱们坐飞机去旅游吧.
0: 여행, 旅游, 삼성이성, 아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旅游의 특성상 보통 앞에 취 많이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중국 여행 간다.
1: 去中国旅游.
0: 그렇죠. 취, 장소, 旅游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아시는 분 루고도 있지만 오늘 그 위에 줄에 있었던 야오시 기억하세요. 음흠. 여기서 야오시 시 경성입니다, 여러분.
1: 没错.
0: 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我们 一起来看一下.
1: 好的, 一起进入深化练习.
0: 제가 이 야오부를 준비할 때 요거 꼭 암기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야, 아니면 이렇게 하자.
1: 야오부,这样吧.
0: 다섯 글자죠? 오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1: 是的.
0: 정말 많이 쓰잖아요.
1: 特别常用.
0: 바 안 써도 돼요? 야오부,这样.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것만 쓰시고 야오부,这样.
1: 기다리고 있는데.
0: 그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다음 의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1: 네.
0: 상대방들에게 이제 주목을 시킬 때 엄청 많이 쓰는 말이겠네요. 아니면 네가 오후에 나한테 전화를 좀 해줘라고 할 때도 물론 전화하다, 다 대화가 있지만 회신하다의 느낌이 강하게 있죠.
1: 要不你下午回我电话吧.
0: 와, 회워 전화, 전화 나한테 콜백 줘 이런 느낌이죠.
1: 是的.
0: 네, 그래요. 아니면 내일 가자.
1: 要不然明天去吧.
0: 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한 몸입니다. 要不 비슷한 말, 要不然.
1: 네. 是的.
0: 要不然도 함께 외우시면 좋아요. 너 어제 술 마셨니? 이게 아니라 거의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냄새가 나거든요. 야, 너 술 마셨지?
1: 你昨天喝酒了吧?
0: 약간 깔면서 물어봐도 좋아요. 你喝酒了吧? 이 바의 특징을 깔면서 말씀하세요. 너 한국 사람이지? 你是韩国人吧? 이렇게 말이죠. 아, 그러게 말이야. 누가 아니래. 谁说不是呢? 있잖아요. 요거 같은 말로?
1: 可不是吗?
0: 요것도 있어요. 와, 可不是吗? 可不是吗? 不是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 동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谁说不是呢? 可不是吗? 어떤 거 더 많이 쓰십니까?
1: 都常用.
0: 아, 都常用.
1: 都常用的.
0: 다 많이 쓴다고 하시네요.
1: 是的.
0: 저는 중국에서 사실 둘 다 많이 쓸 기회가 없었어요.
1: 아하.
0: 그냥 对对对对对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大家辛苦了.
0: 고생 많으셨고요. 구호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1: 当然了,不见不散嘛.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最近这天气太热了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달에 不见不散.

피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국현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3: 살길이다.
1: 복습만이 살길이라고요. 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원래는 복습을 하는데 첫날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본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본문 들을 때는요, 눈을 감고 들으시고 제 통제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단어량이 좀 많다고요? 하루에 단어 10개, 문장 2개만 외운다는 적절한 목표를 세우시면 좀 더 친숙하게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3: 没错.
1: 네, 모든 걸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화를 잘하시려면 암기, 문장, 통암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부터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
3: 今天忙了一天吧.
1: 여기서 사자성어처럼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부터 볼게요. 8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3: 今天.
1: 오, 따라하셔야 돼요. 일성 높이 길게. 今天 따라하시죠. 내일. 하나, 둘, 셋.
3: 明天.
1: 오, 말씀 못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세요. 明天, 이성 낮게 출발하세요. 明, 이렇게. 明天, 이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성으로 시작합니다.
3: 昨天.
1: 그렇죠. 우리 초급 중국어라 해도 今天, 明天, 昨天 정도는 이제 우리 청취자라면 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바쁘다.
3: 忙.
1: 하루 종일.
3: 一天.
1: 근데 아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바쁜 하루였다. 일기장에도 첫 소절에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말. 바쁜 하루였어요.
3: 忙了一天.
1: 선생님, 여기 일러가 왜 여기 있죠? 맨 뒤에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바쁜 하루였어. 다시 한번.
3: 忙了一天.
1: 그렇죠. Finally, 드디어, 마침내.
3: 终于.
1: 한 번 더.
3: 终于.
1: 자, YU 발음 쫑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쫑위, 쫑위 한번 해보세요. 부사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이에요. 드디어 밥 먹는다.
3: 终于吃饭了.
1: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선생님께서 지금 맨 뒤에 러를 쓰셨어요. 맞아요. 쫑위의 특성상 보통 러를 씁니다. 드디어 왔다.
3: 终于来了.
1: 그렇죠. 할 수 있다.
3: 能.
1: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는 겁니다. 영어로 선생님 이게 can 맞나요? 할 수 있다?
3: 能.
1: 할 수 없다?
3: 不能.
1: 필기 준비하세요. 不能은 뜻이 두 개예요. 할 수 없다란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선생님?
3: 하면 안 된다?
1: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휴대폰 보면 안 돼요. 자, 휴대폰 보지 마.
3: 别看手机.
1: 혹은 不能 써서
3: 不能看手机.
1: 또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 be에 검색해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be. 네, 좋아요. 집에 가다, ui 사이에 에 넣어야 돼요. 回家 해도 알아듣겠지만 정확한 말은?
3: 回家.
1: 한 번 더.
3: 回家.
1: 우린 집에 간다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간다란 말 하지 않고 돌아간다, 回 있습니다.
3: 네, 我们说回家.
1: 드디어 집에 갔다.
3: 终于回家了.
1: 따라하시죠. 시작.
3: 终于回家了.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녁, 밤.
3: 晚上.
1: 삼성, 경성 힘드세요? 할머니가 대표 발음이에요. 할머니.
3: 奶奶.
1: 우리.
3: 我们.
1: 니네들.
3: 你们.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입니다. 니하오처럼 일찍 좀.
3: 早点.
1: 뒤에 보통 선생님 뭐가 오죠?
3: 을.
1: 아, 을. 그리고 동사가 또 오죠. 일찍 좀 먹자. 일찍 좀 먹어.
3: 早点吃.
1: 네, 얼화를 빼볼게요.
3: 早点吃.
1: 다 됩니다. 선생님은 얼화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일상생활에서?
3: 我一般常用.
1: 아, 자주 사용하신답니다.
3: 네.
1: 저도요. 저도 북방 출신이라서 많이 씁니다. 早点吃. 이런 식으로. 일찍 좀 쉬세요.
3: 早点休息.
1: 한 번 더.
3: 早点休息.
1: 여러분 쉬우시하지 마세요. 아유 사이에 오 넣으면 시어우예요. 쉬우시. 쉬우시. 좋아요.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알겠어요. 좋아.
3: 好的.
1: 더 빼세요. 힘들면.
3: 好.
1: 해도 괜찮습니다. 강조의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이제 옆에 페이지 보지 마세요. 오, 벌써 보셨나요? 아, 안 돼요. 눈을 감고 우리 듣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한번 이치 라이팅이샤.
4: 第一课，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
3: 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
1: 오늘 우리 초급 중국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좀 어떤 분들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3: 是的.
1: 쉽다고요? 그러면은요, 한자나 병음을 손으로 가리고 밑에 있는 한글 보시면서, 한글에서 보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끝판왕이에요. 그게 여유있게 되면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본문 보시죠. 오늘 바쁜 하루였지?
3: 今天忙了一天吧.
1: 반은 원래 맨 뒤에 쓰면 합시다, 하잔데 물음표가 있고 쫙 깔면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뭐뭐지.
3: 맞아요.
1: 거의 뭐 알면서 물어볼 때. 음흠. 선생님 발음이 너무 좋아요. 你是中国人吧?
3: 오, 你怎么知道的?
1: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你是中国人吧? 중국인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3: 네.
1: 그럼 몰라서 물어볼 때 바쁜 하루였어요?
3: 今天忙了一天吗?
1: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쓰는 거죠. 경쾌하게 이天吗?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맞아.
3: 是啊.
1: 아니면 아를 빼고 그냥 시 해도 괜찮죠?
3: 是的,也可以.
1: 是的, 덜을 써도 됩니다. 아니면 맞아요, 对 해도 괜찮아요. DUI, 对.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3: 终于能回家了.
1: 자, 필기 준비하세요. 러가 완료가 맞아요. 그런데 조동사 보이십니까? 能 이런 게 조동사예요. 조동사와 러가 함께 있으면 보통은 이게 변화입니다.
3: 没错.
1: 할 수 있게
3: 되었어요.
1: 되었어요. 그렇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
3: 终于能吃了.
1: 이렇게 말이죠. 저녁에 일찍 좀 쉬어.
3: 晚上早点休息.
1: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이성 자오, 그 다음 반삼성 자오点, 뚝 떨어지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3: 晚上早点休息.
1: 알았어.
3: 好的.
1: 너도.
3: 你也是.
1: 자, 너도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초급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니에 하고 말아요.
3: 음흠.
1: Me too. 我也. 안 됩니다. 입니다까지 써야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요?
3: 我也是.
1: 사랑해요.
3: 我也是.
1: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도 눈 감고 다시 들어보시죠. 좀 다를 거예요.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라이 팅이샤.
4: 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
3: 晚上早点休息。
4: 好的, 你也是。

0: 是
1: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1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 쉽다고요? 아닙니다. 예문에 있는 단어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내 드디어라고 할 때.

0: 라일러 호어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선생님을
1: 라오시
0: 기차
1: 호어처
0: 그렇죠. 라오시 호어처 이게 반삼성입니다. 남동생이 드디어 졸업을 했다.
1: 디디 종유 비예라
0: 졸업하다 들어볼까요?
1: 비예
0: 야 지금 여러분 종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호어처 비예 이것도 부수적으로 암기했습니다. 너도 반드시 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周末愉快.
0: 와, 엄청 빠르게 발음하셨어요. 맞아요. 이 뜻의 특성상 周末愉快 이렇게 안 하죠. 다시 한번.
1: 周末愉快.
0: 오유는 어예요. 쪼가 아니라 쩌우, 모가 아니라 모어, 쩌우 모어. 주말 발음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1: 周末.
0: 유쾌하다 할 때 愉快, 위 아니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愉快 잊지 마세요.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이것도 있죠. 周末快乐.
1: 是的,我们也说周末快乐.
0: 전 이거도 많이 썼어요. 코케락이라는 한자니까 검색해보시고요. 너도
1: 你也是.
0: 아, 我也是, 你也是.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你 올라가야죠. 你也是.
1: 是的, 선생님. 注意身体.
0: 아, 주의身体 하면 몸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오, 좋아요. 갑자기 왜 근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1: 이해시 아, 해야죠.
0: 야, 그렇구나. 제가 네. 센스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기해 주세요. 자,
1: 정老师, 一定注意身体.
0: 아, 一定 반드시를 집어넣으셨네요. 아, 谢谢, 你也是. 아주 훈훈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받아쳤어요. 네. 다음 고수가 되는 지름길을 통해서 상태 변화, 변화의 러 한번 볼게요. 한번 이시라이 카인샤. 아까 기차가 뭐였죠 중국어로?
1: 火车.
0: 그 불화자를 빼볼게요. 자동차?
1: 车.
0: 그는 차를 샀다?
1: 他买了车.
0: 좋아요. 이 러 위치가 他买车了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선생님?
1: 可以的.
0: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1: 现在能开车了.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차원적으로 지금이라 했지만 이게 이제는 이라고 할 때도 이 现在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하다. 카이처 처 하지 마시고 처 다시 한번.
1: 카이처.
0: 그렇죠. 이게 운전하다예요. 나 중국어를 배웠다. 이게 직역입니다.
1: 我学了汉语.
0: 삼성 이성 아아 들려야죠. 我学了. 뚝 떨어져야 돼요. 이성 경성. 아하.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我学了汉语. 자, 그다음.
1: 现在 能看中文书了.
0: 어, 지금 이제 중국어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중文书. 그렇습니다. 다리가 중국어로 UI 사이에 에 집어넣어서 투이하지 마시고
1: 腿.
0: 예, 다리가 좋아졌다.
1: 腿好了.
0: 여기서도 러가 형용사 뒤에 러도 상태 변화예요, 여러분. 오,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1: 他现在能走路了.
0: 졸루 하시면 안 돼요. 오유는 어예요. 저울루, 저울루. 걷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走路.
0: 좋아요. 날씨가 따뜻해졌다.
1: 天气暖和了.
0: 형용사 뒤에 러는 상태 변화예요. 따뜻해요. 한 번 더.
1: 暖和.
0: 오, 삼성경성. 워먼, 니먼. 오, 暖和. 이 火라는 글자가 때에 따라서는 뭐뭐와라고 하는 허의 뜻도 있는데 이 暖이란 글자 뒤에 있으면 허 읽으면 안 돼요. 후어로 바뀝니다. 暖和. 이것도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수영하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1: 大家能去游泳了.
0: 그렇죠. 수영하다.
1: 游泳.
0: 좋아요. 모두 다 지금 能 뒤에 러가 보이시죠? 있었다가,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12페이지에 있는 표현한 걸음 더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어퍼 포인트 혹은 본문의 단어들을 좀 더 파생해서 더 좀 더 어렵고 재미있는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동생이 드디어 숙제를 다 끝냈다.
1: 디디 终于做完作业了.
0: 숙제가 중국어로
1: 作业.
0: 하다.
1: 做.
0: 다 했다.
1: 做完.
0: 그렇죠. 동사 뒤에 완은 다 뭐뭐했다란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다 먹었다.
1: 吃完.
0: 오, 다 썼다.
1: 写完
0: 글씨쓰다할때그렇죠
1: 用完
0: 아用完도생각해맞아요우리가사용하다도다썼어이거핸드폰

0: 너 써 이럴 때도 이용을 쓰잖아요. 이용완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 완이라는 결과 보어 반드시 여러분께 복습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1: 孩子们.
0: 사람 뒤에 머니 붙으면 들이에요. 선생님들.
1: 老师们.
0: 아이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 孩子们现在可以看电视了.
0: TV.
1: 电视.
0: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가 우리가 아까 그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능을 배웠는데요, 선생님.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1: 可以.
0: 네, 可以는 뜻이 두 개예요. 또 뭐가 있죠? 해도 된다. 허락 관련도 있어요.
1: 没错.
0: 선생님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可以去吗?
1: 可以的.
0: 지금 선생님 놀라셨어요. 저 지금.
1: 진짜요?
0: 예문입니다. 안 돼. 不可以. 그렇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可 올라갑니다. 现在可以. 이게 포인트예요. 일찍 좀 자.
1: 早点睡吧.
0: 잠자다 한번 들어볼게요.
1: 睡.
0: UI 사이에 N 넣어야 돼요. 쉬이 쉬이 안 됩니다. 쉬에이 한 번 더.
1: 쉬.
0: 예, 좋습니다. 맨 뒤에 바 안 써도 돼요. 합시다라고 할 때 바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안 써도 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早点 쉬.
0: 해도 괜찮습니다. 형은 마침내 컴퓨터를 샀다.
1: 哥哥 总算 买电脑了.
0: 텔레비전이 아까 중국어로 뭐였죠?
1: 电视.
0: 컴퓨터.
1: 电脑.
0: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바로
1: 电.
0: 전기 관련할 때 이 电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 마침 내가 근데 아까 우리가 쫑 뭐였죠?
1: 네, 终于.
0: 같은 말로
1: 总算.
0: 비슷한 뜻입니다.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가볍게 터치를 해드리면 조금 더 수고스러운 느낌이 담겨 있죠, 선생님. 종수환이. 그렇죠?
1: 그렇죠.
0: 조금 더 마침내 그 종이보다 더 수고스러운, 해내다는 느낌이 더 가득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내일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어.
1: 我明天不能参加聚会了.
0: 너무 기네요. 한 번 더 해보시죠.
1: 我明天 不能参加聚会了.
0: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삼성 이성이잖아요. 아아, 워밍 이렇게 연습하세요. 워밍티엔 넝 땡땡러는 할 수 있게 되었다. 不能 땡땡러는 할 수
1: 없게 되었다.
0: 그렇죠. 참가하다.
1: 참가.
0: 상당히 비슷하죠. 참가, 참가, 모임을.
1: 聚会.
0: 오, 역시 UI 사이에 넣어서 후이 후이 하지 마시고 호에. 그리고 제이유를 병음 보시면 초급자분들께서 많이 발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1: 시什麼?
0: 쥐가 아니고 주라고 많이 읽어요.
1: 주?
0: 제이유를 우리 방식으로 하면은. 주는 ZU예요, 여러분. 제이유는 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聚会.
0: 그렇죠, 모임이에요. 오늘 모임 있어요. 찐티엔부터 해볼까요? 다 같이 오늘 모임이 있다. 시작.
1: 今天有聚会.
0: 오늘 모임 없는데요.
1: 今天没有聚会.
0: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 따지기 옆에 보이시죠?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틀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 팁, 뭐 성어도 알려드리거든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忙了一天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1: 살 길이다.
0: 드디어 이번 달 첫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면 보시고요, 책 보지 마세요. 저 혼자 교재 볼 거예요. 12페이지 복습할 거예요. 나 내일 모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 여러분, 나 내일 모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1: 我明天不能参加聚会了.
0: 오,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배운 거니까 시작.
1: 我明天不能参加聚会了.
0: 그렇죠. 지금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으시고 아 맞다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시면 복습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 배웠나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안 돼요. 배운 건 무조건 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
1: 今天忙了一天吧.
0: 바쁜 하루였다. 忙了一天. 요거는 통째로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두 문장이 여유 있게 복습이 잘 돼 있으면 오늘 2강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1: 帮我拍张照吧.
0: 요 발음이 더 잘 들릴 거예요. 12여 분 후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와, 단어가 많은데요.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풍경.
1: 풍경.
0: 풍경.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않고 반삼성어로 발음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괜찮아요. 풍경 해도 괜찮습니다. 예뻐.
1: 漂亮.
0: 漂亮. 남자한테 이거 쓰면 어때요, 선생님?
1: 小男孩可以吧.
0: 아, 어린아이에겐 괜찮다.
1: 네.
0: 오, 좋습니다. 어린 남자애한테 괜찮대요.
1: 여,
0: 저 같은 남자한테 쓰면은 뭔가 옷은 괜찮죠. 옷은 漂亮.
1: 衣服很漂亮.
0: 근데 외모를 보고 좋은데?
1: 선생님? 很漂亮. 글쎄요.
0: 저 말고요. 어쨌든 남자한테 좀 칭찬 한번 해주시죠. 남자는?
1: 帅.
0: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帅. S-H-U-A-I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도와주다란 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신이란 말도 있어요.
1: 빵.
0: 만약에 A 빵 B 하고 마침표잖아요. 그럼 A가 B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A 빵 B 또 동사가 나오고 블라블라.
1: 음흠.
0: A가 B 대신이란 말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1: 맞아요.
0: 예문 들어드릴게요. 내가 네 대신 사다 줄게. 하나, 둘, 셋.
1: 我帮你买.
0: 그렇죠. 하고 계시죠? 내가 네 대신 찍어줄게.
1: 我帮你拍.
0: 그렇죠. 도끼 찍다 말고요. 사진 찍다. 영화 찍다. 오, 파이. 이거 기억하시고요. 해볼까요, 그럼? 영화를 찍다.
1: 拍电影.
0: 영화를 띠엔잉이라고 합니다. 오, 사진 한 장 할 때 장.
1: 장.
0: 와, 비슷하죠? 한 번 더.
1: 장.
0: 근데 확실한 건 우리 한국어에 있는 그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장. 좀 끈덕지게 발음하시면서. 두 장.
1: 两张.
0: 사진을 중국어로.
1: 照.
0: 뭐 혹은 照片이라고도 합니다. 照片, P-I-A-N 검색해보세요. 照片, 줄여서
1: 照.
0: 그럼 사진을 찍다는 뭐예요? 동사가 먼저 와야죠. 하나, 둘, 셋.
1: 拍照.
0: 좋습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 아세요? 선생님 아십니까?
1: 我听你唱过.
0: 제가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1: 네.
0: 아이고, 제가 벌써 이렇게 됐군요. 어쨌든 이걸 이 노래 아시면 저랑 같은 세대. 자, 서다의 뜻이 있습니다.
1: 站.
0: 네, 이 站이 명사로 쓰이면 스테이션, 역이란 말도 있죠.
1: 是的, 车站, 汽车站, 火车站.
0: 어, 마지막 했던 거 배운 겁니다. 기차역.
1: 火车站.
0: 그렇습니다. 도착하다란 말로도 쓰이는데 오늘은 도착하다가 아니라 뭐뭐까지로 쓰이나 봐요.
1: 到.
0: 잠시 후에 본문을 볼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到, 뭐뭐까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잘 못 사용합니다. 본문 통해서 함께 볼게요. 아직 보지 마시고요, 본문. 자, 그 다음. 한 나무 한 그루 포기.
1: 크.
0: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나무 한 그루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1: 음흠.
0: 어렵죠. 그럼 한 그루.
1: 이 크.
0: 숫자 1은 일성이에요. 하지만 뒤에 일성이 오면 사성으로 바뀌어요. 이 크 아닙니다. 이 크. 한 번 더.
1: 이 크.
0: 태견 같기도 하고. 이 크. 이 크. 좋아요.

0: 나무.
1: 수.
0: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세요. 나무 한 그루. 하나, 둘, 셋.
1: 一棵树.
0: 아이고, 수 먼저 하신 분들 계시네요. 우린 나무 한 그루니까. 아닙니다. 중국 숫자가 먼저 와야죠. 숫자?
1: 我们是数量词放在前边.
0: 숫자, 양사, 명사.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사가 바로 이 단위예요. 네, 그루. 좋습니다. 아래.
1: 下面.
0: 한 번 더.
1: 下面.
0: 이 미엔을 경성으로 해서 下面 어때요?
1: 可以的.
0: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미엔 대신에 BIAN 검색해 보세요. 해서
1: 下边.
0: 오, 下边. 요것도 비엔을 경성으로 해서 下边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1: 这样.
0: 이렇게 저렇게 할 때 这样. 그 유튜버 쯔양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쯔양. 네. 어, 괜찮아.
1: 行.
0: 뭐 비슷한 말로 하오도 있죠.
1: 하오, 하오다.
0: 내일까지 돈 갚아도 될까요? 돈, 어, 하오하오. 싱싱싱. 이렇게 쓸 수
1: 있습니다.
0: 不行. 안 된대요. 돈은 갚아야죠, 절대.
1: 네.
0: 不行. 웃다.
1: 笑.
0: 오호, 한 번 더.
1: 笑.
0: 좋습니다. 본문 안 보셨죠? 사랑의 잔소리 계속됩니다.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二课，帮我拍张照吧。这里的风景真漂亮，帮我拍张照吧。好啊，站到那棵树下面。这样行吗？行，笑一笑。一、二、三。这里的风景真漂亮。 帮我拍张照吧。好啊，站到那棵树下面。这样行吗？行，笑一笑。一、二、三。
0: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직역입니다.
1: 这里的风景真漂亮.
0: 这里的 여기를 중국어로
1: 这里.
0: 这里 혹은 얼화만 집어넣어서
1: 这儿.
0: 这儿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를 도와서 사진 한 장 찍어봐. 찍어줘. 한 장은 정말 여기서 정말 한 장이 아니라 우리도 선생님 오늘 끝나고 소주 한 잔? 할 때 그 한 잔. 그런
1: 느낌이죠.
0: 그렇죠.
1: 시다, 시다.
0: 없어도 돼요. 이 짱이 여러분 한 장 할 때. 근데 말만 나지 않아요. 안 쓰면. 그래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숫자를 빼면서까지 짱 양산을 살리네요. 나 대신 이란 말로 해석이 많이 되겠네요. 문맥상. 네가 빠진 거죠. 맨 앞에 네 빵워의 줄임말입니다. 가시죠.
1: 帮我拍张照吧.
0: 한 번 더.
1: 帮我拍张照吧.
0: 아, 뭔가 관심법으로 보입니다. 많은 초급자분들께서 빵워 올릴 것 같아요. 알아듣죠. 하지만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빵워 올라가면 안 돼요. 빵워 파이. 요런 발음이 디테일한 발음 차이가 이제 중급인가 초급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빵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 빵워.
0: 좋아요. 알겠어.
1: 好啊.
0: 혹은 더만 집어넣어서 how the 아니면 둘 다 빼고 그냥 how 괜찮죠? 그리고 단어장에 있었던 싱 해도 좋습니다. 와우 서다.
1: 짠.
0: 오늘은 이게 지하철역이 아니고 문맥상 바로 서다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라디오 들으시기 전에 어디 어디에 서다, 어디 어디에 서서 해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짠을 먼저 쓰면서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서 따오는 도착하다가 아니라 바로 동사 뒤에 따오를 써서 어디 어디 에로 쓰이는 거죠.
1: 그렇죠.
0: 어디에 서는지 볼까요? 아하, 저 나무 아래 서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네요.
1: 站到那棵树下面.
0: 한 번 더.
1: 站到那棵树下面.
0: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어디 어디에니까 이제 짠짜이. 오, 짜이도 괜찮아요.
1: 这里是可以的.
0: 맞습니다. 짠짜이나棵树 해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 따오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오늘 사용해야지라기보단 오늘 이 문장을 보시고 해석만 가능해도 성공. 이렇게 목표를 낮추시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되니?
1: 这样行吗?
0: How로 바꿔보세요.
1: 这样好吗？
0: 그렇죠.

0: 저양 이렇게 할때그 저양입니다. 오, 좋아.
1: 好，
0: 혹은 싱. 다 됩니다, 여러분. 웃어봐.
1: 笑一笑。
0: 한 글자 동사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으면요. 한번 뭐뭐 해봐, 잠깐 뭐뭐 해봐, 같은 말로 그냥 샤오샤오 해도 괜찮습니다. 보다를 가지고 해볼까요? 잠깐 보자. 칸칸. 같은 말.
1: 看一看，
0: 그 문장 구조죠. 중첩이에요. 동사 중첩 기억하시고요. 두 글자 동사일 때는 이렇게 못해요. 잠깐만 쉬자 할 때는 그냥 AB 골로 쉬어시 쉬어시 이렇게 하시면 될것
1: 是
0: 같아요.
1: 的，
0: 하나, 둘, 셋.
1: 一、二、三。
0: 아, 우리 초급 청취자분들 이제 1, 2, 3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우리 왕 선생님처럼 1, 2, 3 확실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오면 이치 라이 티인샤.
2: 这里的风景真漂亮，帮我拍张照吧。
3: 好啊，站到那棵树下面。
2: 这样行吗？
3: 行，笑一笑，一、二、三。
2: 这里的风景真漂亮，帮我拍张照吧。
3: 好啊，站到那棵树下面。
2: 这样行吗？
3: 行，笑一笑，一、二、三。
0: EBS 초급 중국어. 초급 중국어를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국 여행 가셨습니까? 그럼 사진을 찍고 싶은데 옆에 있는 중국인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1: 帮我拍张照吧。
0: 근데 여기서 부탁하는 거니까 발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나요?
1: 能帮我拍张照吗？
0: 아, 부드럽네요. 할수 있다, 能을 집어넣어서. 할수 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能帮我拍张照吗？
0: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발을 쓰면서 말하면 약간 명령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본문은 아는 사람끼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사용하셨으면 꼭 게시판에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 말씀드렸죠?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대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업보 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대신 커피 사다 줄게. 하나, 둘, 셋.
1: 我帮你买咖啡。
0: 카페 아니고 카페이도 아니고 커피 다시.
1: 咖啡。
0: 카페.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입니다. 니 올라가야죠. 니 마이. 마이는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니 마이 카페. 이런 발음 디테일 기억하시고요. 내 대신 문좀 열어줘. 그러니까 좀, 내 대신 문좀 열어줘. 이게 딱딱하잖아요,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내 대신이 빠지는 거예요. 문 열어줘 좀.
1: 帮我开门吧。
0: 문 열다.
1: 开门。
0: 문 닫다. 하나, 둘, 셋.
1: 关门。
0: 영업 종료도 의미합니다. GUAN 검색해보세요. 关门. 좋습니다. 사진을 찍다, 손바닥으로 치다, 두드리다. 다 됩니다.
1: 拍。
0: 나 영상 찍는 거 좋아해.
1: 我喜欢拍视频。
0: 이번엔 그로 바꿔볼게요. 그는 영상 찍는 거 좋아해?
1: 他喜欢拍视频。
0: 영상을?
1: 视频。
0: 좋습니다. 视频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와,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어요. 좋아요. 들어볼게요.
1: 老师拍了拍我的肩膀。
0: 파일럿 파이 에일러 에 이렇게 말해도 약간 잠깐 뭐뭐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1: 是的。
0: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파일럿만 해도 괜찮습니다. 파일을 한 번만 써도 괜찮아요. 라오시 파일럿만 해볼까요?
1: 老师拍了我的肩膀。
0: 어깨를
1: 肩膀。
0: 좋습니다. 肩膀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1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본문 설명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잠깐만 이거 좀 봐봐.
1: 看一看。
0: 칸이칸. 숫자 1을 빼고
1: 看看。
0: 동사 한 글자를 두번 쓰실 때는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是的。
0: 혹은 이렇게 두 글자 동사일 때는 가운데 숫자 1을 못 넣는다. 이것도 필기하시고요. 너 있는

0: 노래 좀 들어봐.
1: 你听听这首歌。
0: 歌 이게 노래고요. show가 노래의 양사입니다. 노래 한곡할때 곡이라 보시면 됩니다. 팅팅 혹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1: 听一听。
0: 그렇죠. 너이책좀 봐봐.
1: 你看看这本书。
0: 말 그대로 똑같잖아요. 우리도 봐봐,
1: 嗯哼。
0: 봐봐 두번 쓰잖아요.
1: 对。
0: 그런 느낌이죠. 칸칸 혹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1: 你看一看这本书。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냥 칸칸만 쓰겠네요.
1: 没错。
0: 네, 그렇습니다. 맛보다.
1: 长。
0: 잠깐 맛좀 볼까? 그 악당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맛좀 봐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좀 잠깐 볼까?
1: 尝尝，
0: 尝이尝다됩니다. 너이 요리 맛좀 봐봐.
1: 你尝尝这个菜，
0: 요리가 뭐죠?
1: 菜，
0: 중국 요리.
1: 中国菜。
0: 그렇죠. 그러면 나 이제 준비 좀 하러 갈게. 그러면.
1: 那，
0: 그렇죠. 준비하다, 준비하지 마시고 유엔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조엔 들어볼게요.
1: 准备。
0: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1: 那我现在去准备准备。
0: 준비 좀 하러 갈게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지만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말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보통 취를 먼저 씁니다. 취, 吃饭, 그 문장 구조죠.
1: 是的，按照发生的顺序。
0: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할때 취를 먼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 좀 쉬세요.
1: 老师，您休息休息吧。
0: 맨 뒤에 바안 써도 돼요. 그냥 쉬오시, 쉬오시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쉬오시, 이쉬오시, 돼요, 안 돼요?
1: 不可以。
0: 아, 안 됩니다. 두 글자 사이에는 못 들어와요. 표현 한 걸음 더해서 또 어떤 단어를 배울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도와주다, 대신하다 한 글자.
1: 빵。
0: 근데 진짜 도와주다밖에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명사로서 도움이란 말도 있습니다.
1: 帮助。
0: 그렇죠. 요게 패턴이에요. A 对 B, 요. 땡땡 너 빵주 하면은 A가 B한테 땡땡의 도움이 됐다. 그 땡땡은 보통 很大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잡으세요. A 对 B, 요. 很大的 빵주. A가 B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다. 이런 패턴이죠. 예문 갑니다.
1: 他对我有很大的帮助。
0: A 对 B 有很大的帮助,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对, 전치사입니다. 맞아요가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게 이런 뜻입니다. 나 음악 좀 듣고 싶어.
1: 我想听听音乐。
0: 오, 인위에 기억하시고요. 남동생이 내 대신 책을 사다 주었다.
1: 弟弟帮我买了书。
0: 러를 맨 뒤에 넣어서 买书了,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1: 朋友。 正在录视频。
0: 루가 녹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다가 파일을 배웠죠? 녹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에는 진행형이에요. 정자에 한번 들어볼까요, 발음?
1: 正在。
0: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네.
1: 老师让我们多看看书。
0: 多는 많다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让 뭐뭐로 하여금을 외우시면은요, 우리가 예문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帮我拍张照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땡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내려 반갑습니다.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즌1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시즌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시즌2는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앞선 100개의 구동사 시즌1 때는 workout와 같은 그런 사용빈도가 높은 구동사들 중에서 일반 동사를 뿌리로 하는 그런 구동사들을 좀 만나봤다면 시즌2에서는 branch out, water down, sober up 어떠세요? 앞에 동사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수한 동사를 뿌리로 갖고 있는 그런 구동사들을 모아서 좀 만나볼까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약간 생소한 그런 구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단어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짜리 구동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get around to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look up to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단어 세 개짜리 구동사 군도 후반부에 함께 좀 만나보는 것이 우리 이번에 시즌2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용한 구동사들만 엄선을 하고 또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구동사 100 시즌2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구동사는 무엇을 강화한다거나 보강을 한다는 의미로 쓰는 구동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시나요? 자, 고기 중에서 소고기를 뭐라고 하나요? 소고기. beef라고 하죠? 스테이크는 이제 그건 메뉴 이름이고요. 그 beef라고 하잖아요. 소고기를. beef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올라간다는 단어 up 이렇게 beef up 이렇게 붙여버리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강화한다거나 보강하다의 의미로 이제 쓴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좀 근육을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범위가 많이 확장돼서 뭔가 뭐 보안 같은 걸 강화한다거나 뭐 정책이나 뭐 조직 이런 걸 보강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그런 그 사용하는 맥락 자체가 뭐 비즈니스 관련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어떤 언급을 할 때 그런 맥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 beef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추가가 아니라 강화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뒤에 어떤 그 목적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 많이

많이 쓰냐면요, 보안 강화 이런 맥락에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Security 이 단어를 목적으로 많이 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항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다 그런다면요,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이렇게 하면 공항에서 뭔가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they는 뭐 공항 관계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So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이렇게 beefed up security. 자, 그 구조로 한번 보시고. 자, 또 하나는 팀을 보강하다의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뭐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들여온다든가 하는 등의. So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이라고 하면 우리 다 좋은데 마케팅 팀이 좀 약한 것 같아. 그 팀을 좀 보강하자. 그런 의미로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이렇게 팀을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security만 쓰지 말고 거기다 system까지 붙여서 뭔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이런 의미로 한번 써볼게요.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이것까지 붙여볼까요? data breach 함께 좀 알아둘게요. breach는 뭐가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data breach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에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 다시 한번.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오케이. 자, 그다음에 beef up 자체를 수동태로 쓸 수도 있어요.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이라고 하면 워낙 사용자들이 많아서 그 서버가 보강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그렇죠? 교통 소통량에도 traffic을 쓰지만 뭐웹 traffic 같이 이렇게 웹에서 접속자나 사용자의 숫자나 사용량을 traffic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문장이 되실 거예요. The server was beefed up, 수동태죠? To handle more traffic.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동사 항상 뒤쪽에 부사 힘을 줍니다. 여러분, 교환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제가 그 음영으로,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놨어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교환 꼭 다운로드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They beefed up, 그다음 주죠? Security at the airport. At the airport. 오케이. 그다음,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자, 노란색 부분의 강세.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다음,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오케이. 자, 마지막.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자, 한번 더요.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꼭 한번 입으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을 해 보면서 매듭 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말로 드리면 영어로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항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다. 가세요. 그렇죠? They beefed up security at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우리는 마케팅 팀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오케이. Okay.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team. Very nice. 자, 그다음 회사는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갈게요. 'The company beefed up its security system after the data breach.' 오케이. 마지막 문장 갑니다.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가 보강되었다. 갈게요. The server was beefed up to handle more traffi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구동사 100 시즌 2의 첫 번째 구동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자, beef up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Kokokok,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미팅을 우리가 한참 진행을 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다 이제 돼서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시나요? 마무리하다, 매듭 짓다, 뭔가 좀 하던 일을 잘 정리하고 끝내다, 뭐 가름하다. 우리말에도 참 다양한 버전들이 있네요. 자, 영어에서는요, 이 구동사 하나로 이 모든 말이 다 해결이 되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wra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이 선물을 누구한테 줄 때 여러분 그냥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wrapping paper, 포장지로 싸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wrap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뭔가 매듭 짓는,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wrap up이라고 하면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정착돼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업무 환경이라든가 일상회화에서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저 슬슬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Wrap up, wrap up, 그렇죠? 자, W 발음은 거의 발음이 안 되고 R 발음 wrap up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 구동사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어떤 목적어가 주로 오는지 그 밑줄을 좀 쳐드렸거든요. 교환 꼭 다운로드 같이 해서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wrap up the meeting. 그렇죠? 미팅하다 말고 우리 저기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회의 마무리합시다. 이럴 때 Let's wrap up the meeting. Let's wrap up the meeting. 이럴 때 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다가 마지막에 요약을 한번 쫙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다면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Summary 하면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쭉 발표하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이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요약했다. 그럴 때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그러면 wrap up의 목적어가 뭐예요? Presentation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뭔가 대명사라든가 불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명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넣는 경우가 많죠. Let's wrap things up now. 그러면 뭔가를 하다가 이제 우리 서서히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정리합시다. 약간 이럴 때 그냥 이걸 things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을 그냥 things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Let's wrap up things now 해도 되긴 되는데 더 좀 더 자연스러운 어순이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So let's wrap things up. Let's wrap things up now. 이제 좀 정리 서서히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 자, this를 넣어볼까요? 이런 대명사는 반드시 구동사 중간에 넣어야 되죠. Wrap up this 이렇게 넣습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wrap this up. 구동사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거 5시 전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이렇게 대명사를 중간에 넣은 버전도 연습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노란색으로 칠해드렸죠. Let's wrap up the meeting. Wrap up the meeting. 마찬가지로 힘을 뒤에 주시고 P가 경마돼서 빡, 빡 이런 느낌 나죠. Let's wrap up the meeting.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 I wrapped up, wrapped up,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Okay.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합시다 문장. Let's wrap things up now. Wrap things up now. Let's wrap things up now. Let's wrap things up now. Up now. Up의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세 군데 힘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금 문장들을 안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wrap up 써서 자, 회의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Let's wrap up the meeting. Very good. 그 다음에
나는 전체를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오케이. I wrapped up my presentation with a summary. 좋네요. 이제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영어로 가요. Let's wrap things up now. Bingo. 그 다음에 이거 저기 5시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We should wrap this up before 5.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wra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배워봤는데 저도 오늘 마지막 인사를 이 wrap up을 써서 해볼게요. 저희도 방송 중에 많이 쓰는 말인데 Okay, time to wrap it up. Time to wrap it up. 이렇게. 아이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많이 쓰거든요. 네. Time to wrap it up,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구동사 시간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자, 살다 보면 조금 무료하거나 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은 혹은 좀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양념을 부르는 말 중에 sp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spice? 예전에 그 영국 그룹 중에 Spice Girls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단어인데 이 spice가 원래는 양념이나 이제 향신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얘를 동사로 씁니다. 그 뒤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up 부사를 붙여버리면 spice up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음식에 양념이나 향신료를 넣어서 좀 맛을 가미한다든가 이제 뭐 풍미를 더한다 이런 의미로 원래 썼던 말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영어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분위기, 대화, 혹은 우리 삶, 혹은 일상 루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자극적으로 만든다.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spice up, spice up 많이 쓰는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구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분위기를 좀 띄운다는 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있을 때랑 없을 때 그 분위기 차이 아시죠? 다 같이 만났는데 정막이 흐르는 그런 조용한 데서 얘기하는 거랑 배경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spice up the mood 이럴 때 많이 써요. 분위기를 좀 띄운다는 의미로 He tried to spice up the mood with the music. 하면 그 친구가 음악을 좀 틀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다. 이럴 때 the mood를 목적으로 붙여서 그러니까 mood랑 붙여서 연습을 하세요. Spice up the mood. Spice up the mood.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근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it을 대명사는 중간에 넣어야 되니까 넣어볼게요. Let's spice it up a bit. 뭔가를 봤는데 아, 색상이 좀 약간 좀 어둡지 않나? 채도를 좀 올릴까? 좀 밝게 뭔가 뭐 이펙트를 좀 줄까? 뭐 약간 뭐 디자인 같은 거 볼 때 약간 좀 활기를 더 줘보자. 이런 의미로 Let's spice it up a bit. Let's spice it up a bit. 이렇게 뭔가 그런 상황에 쓸 수도 있습니다. Spice it up. 이런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전략을 이제 좀 보강하자. 개선하자의 의미로도 쓸 수도 있어요. 뭐 전략의 활기를 불어넣자는 차원으로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이 전략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0: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네. So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그래서 목적어가 strategy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루틴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든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이렇게 우리 구동사 100을 하루에 하나씩 듣고 낭독하고 그것을 인증하고 같이 스터디하시는 분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러면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화이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하고 계신 거냐면 spice up your daily routine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일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뭐로? 우리 구동사 100으로 네.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이런 문장도 좋네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힘을 주면 되는지 여러분 PDF 교환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He tried to spice up the mood with some music. He tried to spice up 이렇게 되죠? Spice up the mood with some music. 그 다음에 Let's 힘 좀 주세요. Let's spice it up a bit. Spice it up. 연음 Spice it up a bit. Spice it up a bit. 이렇게. 그 다음에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Strategy 발음이 참 어려워요. Strategy. We need to spice up. 강세 뒤에 spice up our strategy. 그다음에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Routine 뒤쪽에 주고 routine.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기 우리말을 드릴 테니까 그걸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 그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다. He tried to spice up the mood with some music. Okay. 약간만 더 활기를 줘보자. 영어로. Let's spice it up a bit. Okay. 우리는 전략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We need to spice up our strategy. Okay. 자,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Okay. You can spice up your daily routine.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spice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spice up 할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Okay, well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단단하게 우리가 한번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잘 알고 계시는 nothing 그리고 no one에 대한 거예요. 모두 부정문에 쓰이는 거겠죠? 자, 도전 문장 드려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He did nothing. He did nothing.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는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결국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he did nothing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어 구조로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he did not do anything 이라고 하겠죠. 자, he did not do 까지만 보면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과거의 어떤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He does not do 하면은 그는 요즘 평소에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때 그거 안 했다 라고 한다면 does not이 아니라 did not을 쓰게 되거든요. So he did not do 하면 그는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anything, anything을 붙이면 됩니다. He did not do anything. 그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좀 밍밍한 문장 같아요. 즉,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난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not anything을 합친 nothing, nothing이라는 한 단어로 좀 더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He did nothing. 자, 그 대신에 아까 했던 he did not 할 때 not은 쑥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있었던 그 not하고 anything을 합친 게 nothing이거든요. 그래서 he did not do nothing 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not을 두 번씩이나 쓰게 되면 뭐 그랬다는 건지 안 그랬다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he did까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he did nothing이라고 해야 그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Not anyone을 합쳤을 때 no one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did not see anyone 하면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되는데 나는 그 누구도 못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I saw no one. I saw no on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과거형이라는 거 그리고 보다 라는 것의 긍정으로 I saw 라고 한 다음 not anyone을 합친 no one만 붙여주면 더 임팩트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he did nothing,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I saw no o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t anything이 합친 게 nothing, not anyone 합친 게 no one,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He did nothing. 난 아무도 못 봤죠. I saw no one. Okay, then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1: 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me once again.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도 큰 소리로 같이 말씀해 보시면서 영어의 뼈대를 좀 더 단단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볼 표현은요. 긍정문에 쓰이는 some 그리고 부정문에 쓰이는 any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2: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1: 네. 자, 있다, 없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there is not 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2: There is a mic.
1: 근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2: there is not a mic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물건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떤 문제거리 혹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다, 없다라고 할 적에도
2: there is not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말해볼게요. 자, 없어요 하면 there is not인데 없었어요 라고 하면 there was not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일단 없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2: there was not
1: 그 누구도 자동차 안에 anyone in the car 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부정문에서 쓰이는 any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았다 라고 하니 부정이 되는 거죠. 이때 not가 들어가게 되고 그 누구도 라고 할 땐 anyone이라고 하게 됩니다. Not anyone, 그 누구도 뭐뭐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2: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1: 굳이 anyone이란 말을 넣는 이유는 단 한 사람도 라는 걸 강조할 때 이렇습니다.
2: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1: 반대로 차에 누군가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anyone이 아니라

때문이에요. not과 some은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래서 not과 any로 바꿔줘서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또는 더 짧게 there was no one in the car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뭔가를 샀어요. We bought something.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샀어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어떤 것도 하나도 안 샀어요 라고 한다면 We did not buy anything 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문에서 any가 쓰인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 타임. 차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There was not anyone in the car.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단단히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단어를 제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건 바로 still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반대말 표현도 알아볼게요.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그 여자는 이제 여기에 살지 않아요. She does not live here anymore. She does not live here anymore. 라고 하면 그녀는 이제 여기에서 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Anymore 또는 any longer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still 이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반대의 뜻으로 not anymore 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him 에다가 still를 붙여서 I still like him. I still like him. Do you still like him? 너는 아직도 그 남자를 좋아하니? Do you still like him?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좋아하나요? Do you still like her? Oh yes, I still like h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still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말하게 되면 여전히 변함없이 아직도 뭐뭐를 뭐뭐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I still like him, I still like her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뜻을 완전히 바꿔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I like him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do not이 될 겁니다. I like, I do not like. I like, I do not like. 이렇게 반대의 뜻이 되죠. I do not like him 하면 나는 원래 그 남자를 안 좋아해. I do not like him. 더 짧게 I don't like him. I don't like him. 그런데 뒤에 anymore 또는 any longer를 붙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냥 I don't like him 하는 거하고 I don't like him anymore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싫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과거에는 좋아했는데 이젠 아니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I do not like him anymore. I do not like him any longer 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여기에서 아직도 일하나요?

で、Does he still work here? Does he still work here? 자, I나 you 혹은 we, they 또는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킬 적에는 he, she 같은 경우 이때 do he, do she 라고 하지 않고 does he, does she 라고 해야 맞거든요. 자, 그가 그렇습니까? Does he work here? 여기서 일하나요? 근데 아직도 일하나요? Does he still work here? 라고 했을 때 아, 이제는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No, he does not work here anymo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He나 she에 대해서 말할 적에 does not 이라고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서 살아요. She still lives here. 그녀는 이제 여기에서 살지 않아요. She does not live here anymore. Okay, see you next time.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체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체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I'm speechless. Whoa, I'm speechless. I'm speechless. 과연 무슨 뜻일까요? I'm speechless. Speech 하면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Speaking 할 때 그 speech, S-P-E-E-C-H, speech, like talking, speech. Less 하면 그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speechless 하면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잃다라는 뜻으로 speechless, speechless, not talking anymore, no more speech. 그런데 today's surprise expression, I'm speechless. This is a really highly emotional statement. I'm speechless. I'm speechless. 할 말을 잃다. 말이 안 나온다. 기가 막히다. 말문이 막히다. 감탄하다 라는 뜻으로 I'm speechless. I'm speechl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감동을 받았을 때, touched, inspired 했을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Look, I painted a portrait of you. I painted a portrait of you. 야, 이거 봐봐. Look, 내가 너 초상화를 그렸어. You painted a portrait of me? Wow, this is me? 이게 나야? I'm speechless. I am touched. 감동했을 때. I'm speechless. 대박, 너무 감동적이다. Thank you so much. I'm speechless. Yes, if somebody paints a picture of you, you are incredibly touched and inspired. I'm speechless. Another situation. When you're amazed, 감명했을 때. That's it for today's presentation. 짜잔. 발표가 다 끝났어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That's it for today's presentation.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우, amazing. I am truly speechless. I am truly speechless. 그냥 I'm speechless 해도 되지만 중간에 truly 하면 정말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감명입니다. 대단합니다. 감탄할 때, 엄청 감탄할 때 I'm truly speechless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Another example, 엄청 놀랐을 때 when you're really surprised. NASA would like you to join their mission to Mars. NASA에서 당신에게 화성 탐사 임무에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This is your mission to Mars. Me? You chose me? What? I'm speechless. I'm speechless. 뭐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I'm so speechless. I am just amazed. 말문이 막히죠. It has always been my dream. 그건 항상 제 꿈이었거든요. It has always been my dream. That's why I'm shocked, surprised. I am speechless. I'm speechless. 너무나 감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re surprised and you're thankful. Don't worry about the hospital bill. 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I took care of it. I took care of it. I took care of your bill. 제가 다 처리했거든요.

0: Real reaction.
1: I didn't see that coming. I didn't see that coming. Ooh, I didn't see that coming. 과연 무슨 뜻일까요? I didn't see that coming. 무엇이 오는 걸 못 봤다. 관용구죠. I didn't see that coming. It's an idiomatic expression. I didn't see that coming. 그것이 오는 걸 내가 못 봤다.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놀라움이나 충격을 표현하는 아주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뭐 사건, 행동, 결과가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전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I didn't see that situation coming. 이걸 줄여서 I didn't see that coming. I didn't see that coming. 주로 that의 좀 강조를 좀 약간 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didn't see that coming. Ooh, I didn't see that coming. 그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I didn't see that coming. 아주 이렇게 놀라운 상황들이 참 많은데 아주 긍정적인 놀라움. They're giving us a bonus this year. 와,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 준대. 웬일이야? Wow, I didn't see that coming. Wow, I didn't see that coming. 와, 그건 예상 못했어. 전혀 예상을 못했다. 왜냐면 예전에는 보너스 안 줬기 때문에 처음으로 줬을 때 Wow, really? I didn't see that coming.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Really? I didn't see that coming. 웬일이야? I didn't see that coming. 아주 부정적인 놀라움도 있죠, 가끔. The company is going out of business next month.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다음 달에 문을 닫는데. That company is going out of business next month. 문을 닫는다, 뭐 파산하다라고 할 때 going out of business, going out of busines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What? I didn't see that coming. I didn't see that coming. So it's a negative surprise. I didn't see that coming. 그건 전혀 생각도 못했다. 정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6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visit the New York Times from Wednesday and Thursday. 네, 2부에는 뉴욕 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Wednesday's news coverage. And it was all about the hanji and how it's traveled over to America.
1: 한국 전통 한지의 맥을 미국에서 입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2: Ancient Korean papermaking finds a home in Ohio.
1: 전통 한지 기술이